0: 화가 난 지네가 엄마를 물려는 순간
1: 지연이들 안 돼!
0: 아빠가 손을 내밀어 지네를 막았지.
1: 아, 이 녀석이! 아! 어, 저기 괜찮아? 아, 아파, 아파. 아.
2: 일단 병원부터 가요, 병원부터.
1: 아, 병원 가 있어. 아,
0: 병원으로 가면서 무릉덩이에 빠진 지네를 보니까 움직이지 않고 있더라고.
1: 어떡해, 이거 어떡해.
2: 빨리.
3: 그런 일이 있었구나.
4: 근데 꿀빵 삼촌, 왜 무릉덩이에 빠진 지네가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왜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었던 거냐고요? 왜?
2: 어, 그러니까 그게, 어, 물을 마시고 있었나?
4: 네.
2: 아우, 갑자기 내가 목이 타네. 내가 물 좀 마셔야겠다.
3: 에이, 삼촌! 어? 이럴 땐 호기심 딱지가 있잖아요.
2: 아, 맞다. 그래, 우리 호기심 딱지에게 물어보자.
3: 네! 호기심 딱지 나와라! 우리들의 호기심을 풀어줄 수많은 딱지들. 그 중에서 오늘 필요한 건 바로 지네 딱지. 지네 딱지야, 궁금한 걸 알려줘!
5: 누구세요?
6: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세상의 모든 동물을 연구하는 전문가 지지 박사예요. 허허, 안녕.
5: 안녕하세요.
4: 박사님, 지네가 무릉덩이에 빠지니까 움직이는 걸 멈췄는데 왜 그런 거예요?
6: 하하하, 그게 궁금했군요. 그럼 지네를 찾으러 동물로 간 나의 조수 네네를 한번 불러볼까요?
3: 박사님은 안 가세요?
6: 아유, 동굴 속은 지지예요, 지지. 흙무더 흙. 아, 지지.
4: 왜?
6: 농담이에요. 농담. 그러면 네네를 한번 불러볼게요. 여보세요, 네네. 네네. 어, 박사님. 아, 지네요? 아, 지금 찾고 있는데.
0: 잠깐만요.
6: 어, 지네가 나타났습니다. 우와, 엄청 다리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네의 몸은 보통 15마디 정도로 이루어져 있는데 마디마다 두 개의 다리가 있으니까 총 30개의 다리가 있는 셈이죠. 물론 마디가 더 많고 다리가 더 많은 지네도 있지요. 여기서 잠깐 퀴즈! 지네의 마디는 홀수일까요? 짝수일까요?
2: 꿀빵! 짝수요!
3: 땡!
1: 호빵! 홀수요!
6: 딩동댕!
4: 정답!
6: 보통 지네는 마디의 개수가 15개, 17개, 19개 이런 식으로 홀수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다음 문제! 지네는 앞다리의 길이보다 뒷다리의 길이가 1번 짧다, 2번 같다, 3번 길다. 정답은?
2: 꿀빵! 2번 같다!
4: 땡! 호떡 3번 길다.
6: 딩동댕 정답. 지네는 앞다리보다 뒷다리가 길어서 아무리 다리가 많아도 서로 걸려 넘어지질 않죠. 그리고 하나 더. 땅을 디딜 때 한 점을 정해놓고 모든 다리가 그곳을 밟고 지나가게 한답니다. 정말 신기하죠?
5: 네, 완전 신기해요.
7: 박사님, 지지 박사님.
6: 어, 무슨 일인가요?
7: 박사님, 지네가 물에 빠진 다음에 움직이

0: 자신의 마디 부분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1: 뭔가 구멍이 있습니다.
0: 그래요. 대부분의 지네는 마디마다 숨구멍이 있어서 여길 통해 숨을 쉬죠. 그래서 물에 빠져 숨구멍이 막히면 기절을 하거나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지네가 물에 약한 것은 아닙니다. 물에서도 헤엄을 잘 치는 지네가 발견이 되었거든요. 어떻게 물 속에서 숨을 쉴 수 있는지는 아직 연구 중입니다.
1: 박사님! 지네 박사님!
0: 이번엔 또 무슨 일이에요?
1: 박사님! 알을 낳고 있는 지네를 발견했습니다! 지네가 몸을 둥글게 말아 알을 낳고 있습니다.
0: 지네는 무섭게 생겼지만 새끼를 생각하는 마음은 아주 따뜻하답니다.

0: 새끼 지네는 어른 지네와 마디수도 같고 다리수도 같아요. 새끼 때 모습 그대로 커서 어른이 되는 거죠.
1: 그런데 왜 지네는 사람을 물어요? 아프게.
0: 지네는 특히 단백질을 좋아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살을 물기도 하는 거죠.
2: 무섭다. 그럼 지네가 집에 들어오기도 해요?
0: 아이, 그럼요. 지네의 먹이가 되는 곤충이 집 안에 있으면 집으로 들어오기도 해요. 집을 돌아다니다가 바퀴벌레 같은 곤충을 잡아먹는 거죠. 그리고 지네의 독 이빨에는 먹이를 마비시키는 독샘이 있어요. 사람도 물리면 엄청 아프니까 조심, 또 조심해야 해요.
3: 네, 조심하겠습니다.
0: 그럼 난 내내 조수와 함께 더 연구를 하러 동굴로 가봐야겠어요. 안녕!
3: 안녕히 가세요.
1: 지네가 집에 들어오면 무섭겠다.
2: 걱정하지 마. 꿀빵 삼촌이 있잖아.
4: 뭐다? 그래, 얘들아. 나만 믿으라.
5: 뭐야? 지네야, 뭐야?
1: 제 손가락이거든요.
5: 어휴, 깜짝이야.
2: 아무래도 우린 우리가 지켜야겠다. 그래. 근데 삼촌. 지네에 물린 아빠는 어떻게 됐어요?
4: 아, 어떻게 됐냐면?
6: 다들 놀랐지?
4: 아유, 괜찮아져서 다행이에요.
6: 여보, 날 위해 지네를 막아주고, 여보는 최고야.
7: 아이, 무슨 소리야. 당신이 최고지.
6: 아니야, 여보가 최고야.
4: 병원에서 치료를 잘 받았고, 엄마 아빠 사이는 더 좋아졌지. 아,
2: 최고야.
6: 최고예요.
2: 우리 엄마 아빠는 사이가 참 좋아.
1: 맞아. 삼촌, 응? 이제 지네 딱지 저 주면 안 될까요?
2: 저도요.
4: 좋아, 노래 잘하면 줄게.
1: 우와, 신나.
4: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해볼까요?

0: 드디어 둘 다 잘하는데?
1: 또요, 또요, 또요.
0: 좋아, 계속해볼까?
2: 진해의 고깃발.
0: 독샘에서
2: 독이 나와. 울리면 아프니
0: 진해를 보면
2: 조심하자.

0: 초보.
1: 아이파이, 땡큐, 넌
0: 이너프.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3: English.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4: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5: You need some hot water?
6: Oh, yes.
4: 어린 학생들이
5: This one.
4: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7: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4: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8: 앉으세요.
4: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3: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9: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꽂던 피터. 저런, 감전되고 말았어요.
10: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11: 전기기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1번, 플러그를 잡고 뽑는다. 2번,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뽑는다. 정답은 1번.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단단히 잡고 뽑아야 해요.
9: 한 콘센트에 너무 많은 플러그를 꽂으면 과열로 인해 화재가 날 수 있어요.
10: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12: 300년 전 인도양 모리셔스 섬에서 멸종한 날지 못하는 새 도도새를 본 적이 있는가? 더 이상 나 같은 멸종동물들이 생기지 않게 그린 조끼 구조대

0: 네, 드디어 오늘 밤 기다리고 기다리던 화려한 불꽃 노르쇼가 이곳 바닷가 마을에서 펼쳐집니다. 하늘을 수놓을 아름다운 불꽃 놀이를 즐기기 위해 벌써부터 많은 시민들께서 입장권을 받기 위해 이렇게 긴 줄을 늘어섰는데요. 안녕하세요. 불꽃놀이 보러 와서 좋아요?
1: 네, 저 불꽃놀이 엄청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멀리서부터 왔어요. 꽤꽤.
0: 아, 엄마랑 보러 왔어요?
1: 예? 예, 뭐, 예, 뭐, 예.
0: 네, 재밌게 보세요.
1: 네.
2: 우와, 나도 불꽃놀이 보고 싶다.
3: 오도도, 뭐하지?
2: 어?
4: 그린조끼 구조대 도와줘. 우리 아기 하얀이가 없어졌어.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
3: 어, 저런. 엄마 우리 진정하고 조금만 기다리더더.
4: 알았어. 빨리 와.
3: 아, 그린아, 얼른 가보자.
2: 그래.
3: 그린조끼 구조대
2: 아기 오리를 찾으러
3: 출발.

0: 나무놀이를 구해줘. 저기야, 저기.
1: 알겠어, 도도.

0: 대가족이네.
1: 내가 엄마 우리.
2: 우리는 아이오리야.
3: 와, 그럼 없어진 우린 누구야?
4: 없어진 애는 우리 막내 하얀이.
5: 걘 맨날 없어져.
4: 걘 맨날 엄마 말 안 들어.
1: 전에도 하얀이 혼자 나갔다가 몇 번이나 큰일 날 뻔했다고. 바다에 갔다가 사람들이 버린 그물에 몸이 꽁꽁 묶인 적도 있고.
4: 살려주세요.
1: 하얀아, 아유, 어떡해.
6: 플라스틱 쓰레기를 먹을 뻔한 적도 있어.
1: 이런 거 먹으면 안 돼요.
6: 사람들이 버린 마스크가 발에 감겨 괴로워하기도 했고.
1: 그러니 내가 걱정을 안 하겠냐고.
0: 그럼 혹시 하얀이가 요즘 하고 싶어했던 거 뭐 없어?
4: 하얀이는 다 하고 싶어해.
5: 맞아 맞아, 걘 호기심이 너무 많아.
3: 가만, 혹시
7: 나 저 불꽃놀이 엄청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멀리서부터 왔어요. 꽥꽥.
8: 아, 엄마랑 보러 왔어요?
7: 예, 뭐.
3: 아, 그래. 불꽃놀이.
2: 불꽃놀이?
3: 내가 뉴스에서 하얀이 본 것 같아.
1: 얘가 정말.
7: 불꽃놀이 입장권 한 장 주세요.
8: 예.
2: 하얀아!
4: 뭐야?
1: 하얀이 너 여기서 뭐 하고 있었어? 엄마가 얼마나 찾았다고?
2: 얼마나 찾았다고?
7: 죄송해요, 엄마. 미안해, 얘들아. 나 불꽃놀이가 너무 보고 싶어.
1: 우리들! 저번에 엄마가 불꽃놀이 보면 안 된다고 말했어요, 안 했어요?
2: 말했어요!
1: 왜 불꽃놀이를 보면 안 된다고 말했지?
7: 왜냐하면
3: 불꽃놀이 할 때 나는 뻥뻥 소리가 너무 커서 우리 새들이 놀라 어디 부딪히거나 충격을 받아 죽을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게다가 불꽃놀이 하고 남은 플라스틱 탕피를 우리가 먹게 되면 건강에 아주 해롭다고 하셨어요.
1: 그렇지. 그런데 하얀이 너 엄마 말 안 듣고 불꽃놀이 보려고 한 거야?
8: 저기요. 그 입장권 받을 거예요, 말 거예요?
2: 말 거예요.
5: 가자, 빨리 가자. 빨리 와.
4: 나 입장권 받으려고 3시간이나 기다렸는데.
3: 하얀이가 불꽃놀이 엄청 보고 싶었나 보다.
1: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얀이가 어떻게 하면 이 엄마 말을 잘 듣게 할 수 있을까?
0: 이렇게 해보면 어때?
3: 어떻게?
0: 하얀이 너! 계속 이렇게 엄마 말 안 들으면 하얀 오리가 아니라 까만 오리가 된다!
7: 까만 오리요?
1: 그래. 엄마 말 안 듣는 아기 오리는 마법사가 까만 오리로 만들어버린대. 그러니까 앞으로 엄마 말 잘 들어. 알았지?
7: 네, 알았어요, 엄마. 이제 불꽃놀이가 시작되겠네. 그래, 잠깐, 아주 잠깐만 보고 오자. 이 귀마개를 끼면 시끄러운 것도 참을 수 있을 거야.

자,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불꽃놀이 하는 곳이 나올 거야. 근데 물이 왜 이렇게 끈적거리지? 이상하네. 불꽃놀이다.

0: 얘들아, 일어나자. 아침이에요.
1: 진짜.
0: 하얀이가?
1: 하얀이가? 까만 오리가 됐네? 뭐? 이게 뭐야? 어떻게 된 거지?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하얀이가 까만 오리가 됐지?
2: 다 내 잘못이야. 엄마 말을 안 들어서 그런가 봐.
0: 뭐?
2: 그게 무슨... 실은 저 어젯밤에 불꽃놀이 보고 왔어요. 너무 보고 싶어서 그만...
0: 뭐라고?
2: 죄송해요. 엄마 말을 안 들어서 이렇게 벌을 받았나 봐요.
0: 아니야, 아니야. 그건 아닐 거야.
2: 네?
0: 사실 그건 너 야단치느라고 엄마가 지어낸 말이거든. 설마 엄마 말 안 듣는다고 정말 까만 오리가 되겠니?
1: 엄마, 이것 봐요. 하얀이 털을 만졌더니 까만 게 묻었어요. 냄새도 이상해.
0: 안 되겠다. 그린조끼 구조대에게 도움을 청해야겠어. 그린조끼 구조대!
3: 도와줘!
4: 좋아! 이 까만색 물질의 성분을 파악해보겠다! 분석 시작!
5: 까만색 물질 분석 완료! 이 까만 물질은 배에서 흘러나온 기름이다!
0: 배에서 나온 기름?
3: 기름?
6: 배에서 왜 기름이 흘러나오는데?
4: 그게 배 중에는 석유나 휘발유 같은 기름을 실어 나르는 유조선이 있는데 유조선이 사고나 실수로 바다에 많은 양의 기름을 흘리게 되면 근처에 사는 많은 생물들이 기름 때문에 죽거나 다치게 되지. 어젯밤 하얀이가 불꽃놀이를 보러 헤엄쳐갈 때 그 물에 배에서 흘러나온 기름이 둥둥 떠있던 거야.
1: 그래서 하얀이가 까맣게 된 거구나.
4: 응. 그런데 까맣게 변한 것보다 더 큰 문제는 기름에 젖은 새들은 제대로 날 수도 음식을 먹을 수도 없다는 거야. 기름이 피부를 막아 체온 조절도 잘 되지 않아 심각한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지.
6: 잘못으로 너 이렇게 아프게 해서.
2: 아니야. 내가 어젯밤에 나가지 않았어야 하는 건데.
4: 자자자, 여러분. 내가 누군지 잊지 마세요. 난 누구?
3: 도도 요정!
4: 빙고! 지금 바로 요정의 마법을 쓸게요. 도도 요정의 마법으로. 하얀이 몸에 묻은 검은 기름이 모두 사라지!
0: 고마워, 저도 우리 하얀이를 구해줘서!
3: 고마워!
4: 그래, 하얀아, 이제 어디 갈 때는 꼭 엄마 허락 잘 받고 다니자! 약속!
3: 약속!
4: 여기는 그린조끼 구조대. 그린조끼 구조대원들은 나와라, 오바!
3: 나와라, 오바! 나와라, 오바!
4: 좋다! 그린조끼 구조대, 오늘의 특급 작전을 전달한다! 작전명! 깨끗한 바다 그려보기! 사람들의 실수로 바다에 기름을 흘리게 되면 아주 많은 바다 친구들이 목숨을 잃게 돼. 물에 둥둥 뜬 기름이 산소를 차단해서 바다 속의 산소가 적어지고 바다 생물들은 건강을 잃어 멸종할 수도 있어. 기름을 먹은 물고기를 사람이 잡아먹으면 사람도 건강을 잃게 되지. 그러니 앞으로는 기름 유출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 바다가 깨끗하게 지켜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맑고 깨끗한 푸른 바다를 그려보도도.
6: 바다에 사는 모든 친구들.

0: 아삭아삭 배추김치.
1: 맛있겠다. 나는 김치대장.
2: 나도 김치대장.
3: 그거 알아? 난 파김치까지 먹어봤지.
2: 파김치까지? 대단하다.
3: 그래도 제일 좋아하는 김치는
4: 배추김치.
2: 찌찌뽕. 이야.
1: 김치 하나면
3: 밥 한 그릇 뚝딱.
2: 맛있어.
5: 아. 개벽,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나?
6: 티 나요? 제가 요즘 화장실에 가서 아무리 끙 힘을 줘도 응가가 안 나오거든요.
5: 변비로군.

0: 맞아요. 그래서 요 배추 사왔어요.
1: 배추? 배추는 왜?
0: 요 배추로 김치 담가 먹으면 변비에 최고래요. 또 건강에도 좋고요.
1: 김치를 먹으면 건강해진다?
0: 예.
1: 그렇다면

0: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1: 김치를 아주 맛없게 만들어야겠군. 쭉! 미음, 우, 릴, 물, 릴, 어, 이응, 렁, 물렁물렁.
0: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1: 김치 맛이 기대되는군.
2: 한글 용사 아이야!
3: 네, 대왕별님.
2: 아야 용사, 어서 출동하세요. 천지가 또 한글을 파괴했습니다.
3: 예. 네. 천지.
4: 각오해라.
2: 오늘 천지가 파괴한 글자는 미읍과 시읒이 들어간 글자. 어서 가서 글자를 찾으세요.
5: 아야.
3: 아, 밥 먹는 중이었구나.
5: 네.
4: 천지가 또 한글을 파괴했어.
3: 파괴된 글자는 비읍과 치읒이 들어가.
6: 비읍과 치읒이면...
7: 아야, 이것만 마저 먹어요.
4: 아, 그래, 어서 먹어.
6: 배추김치가 왜 이래?
3: 왜 그래? 배추김치가 맛이 없어?
6: 네, 이상하게 물렁물렁해요.
8: 물렁물렁? 조금 전까진 아삭아삭 맛있었는데?
4: 잠깐! 배추에도 비읍과 치읒이 들어가. 내가 가서 확인해 볼게. 역시 예상대로야. 배추들이 모두 시들어서 힘이 없어. 아삭아삭 배추에 물렁물렁 시들게 만드는 마법을 쓴 것 같아.
3: 그래서 배추김치까지 물렁물렁해진 거야.
8: 내가 좋아하는 배추김치를 맛없게 만들다니. 천지.
6: 어서 가서 배추 글자를 찾아요.
3: 그래, 어서 출발하자.
5: 네.
6: 자음, 모음, 변신.

0: 어서 찾아보자.
1: 저기 비읍지읒이 있어요.
2: 어? 응? 저건 반칙 카드?
3: 어? 한글 세계에서 아주 아주 가끔씩만 나타난다는 반칙 카드잖아요.
4: 놓칠 수 없지. 쭉.
3: 우와, 다른 글자로 바꿀 수 있는 반칙을 쓸 수 있나 봐요.
4: 오늘은 이 반칙 카드로 방해해볼까?
5: 천지.
1: 어?
3: 어?
1: 배추예요.
4: 반칙 카드. 비읍치읒이 들어간 다른 글자로 바꾸다.
1: 어떡해, 배추가 부채로 바뀌었어. 천지, 반칙하지 마요.
3: 그러니까 누가 반칙카드 발견하래.

0: 어? 저기도 비읍 치읓이 있어. 저것도 대추야.
1: 반칙 카드.
2: 오. 오. 오. 아, 이번엔 반찬으로 바뀌었어.
0: 천지.
3: 천지.
0: 아.
3: 천지 대장님, 저 화장실 좀. 아.
1: 개벼 정말.
0: 어디로 간 거야? 일단 빨리 배추 글자를 찾아보자.
2: 좋아.
0: 가자.
2: 채소밭이야. 여기에 배추가 있지 않을까?
0: 어? 저기 비읍 치읓이야.
4: 우와! 배추예요!
1: 반칙 카드!
4: 이번엔 부추로 바뀌었어. 반칙 카드 때문에 찾을 수가 없어.
2: 저 반칙 카드를 없애야 해.
5: 천지 각오해라.

0: 반칙 카드를 바람으로 날려주마.
1: 자, 어림없다.
2: 뚱치 지진 하나
0: 반칙 카드가 사라졌어. 천지, 이제 반칙은 못 쓰겠는걸?
1: 두고 보자, 아이야.
3: 대추가 시들어서 글자를 찾을 수가 없어.
0: 자마, 모마, 마법진을 펼쳐줘.
4: 네! 자음 마법진, 모음 마법진.
5: 이음 아, 아.
3: 시음 아, 기역 삭.
5: 아삭,
3: 아삭.
5: 배추가
3: 아삭아삭. 아삭아삭. 그럼 글자를 찾아볼까? 하!
2: 돌아와 한글!
0: 애를 쓰려면 우리 둘이 힘을 합쳐야 해.
5: 좋아.
0: 병망치! 대극보! 합체!
5: 아와? 니가 맞나?
0: 에? 우는 내가 쓸게. 흣! 쇼! 뿅망치고 우!
3: 자음아, 모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4: 네! 비읍이 애를 만나 배! 치읓이 우를 만나 추! 배추!
6: 파괴된 한글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4: 다시 아삭아삭 해줬어. 맛있다.
7: 어, 우리 김치대장들 김치가 그렇게 좋아?
4: 네.
7: 그래, 김치에는 유익균이 아주 많이 들어있어서 우리 몸속에 있는 장을 아주 튼튼하게 해주지.
4: 유익균이요?
7: 나쁜 균이 아니라 몸에 아주 아주 좋은 착한 균이지.
4: 아하, 그러면 난 김치 더 많이 먹어야지.
7: 그래, 그럼 할아버지.

0: 는 배추김치보다 깍두기. 아, 맛있어. 한글 과자로 어떤 글자를 만들까?
1: 배추.
0: 배추.

0: 위한 황금 시간!
1: 호빵이 키가 크는 황금 시간을 훔칠 수 있었는데 아깝다.
2: 호빵이는 운동하는 거 참 귀찮아했는데 그래서 그 줄넘기도 축구도 농구도 달리기도 다 귀찮아했는데
3: 어? 근데 하는데? 응? 줄넘기?
4: 뭐야?
1: 또?
5: 어? 누나가 줄넘기를 하네? 웬일이야?
0: 웬일은 나 줄넘기 좋아하거든. 그리고 사춘기가 오기 전에 키가 클 수 있는 황금 시간을 놓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호떡이 너도 얼른 줄넘기에 저기 있잖아.
5: 어? 어? 알았어. 어.
0: 자, 같이 뛰는 거야. 어? 시작!
1: 저 황금 시간 딱지를 뺏어와야 키 클 수 있는 황금 시간도 뺏을 수 있는데.
3: 아유, 고민 하지 마세요.
2: 귀찮지만 우리가 다 조치를 취해놨으니까.
5: 어? 성장판 무대 전구가 왜 이렇게 깜빡거리니? 어? 성장 호르몬 감독님! 성장판 무대가 이상합니다!
6: 뭐야? 컷! NG!
4: 하... 혹시 호빵이가 키 크고 싶다고 줄넘기만 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5: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4: 역시 내 예상이 맞는 것 같은데.
5: 아, 누나, 나 배고파. 밥은 언제 먹어?
2: 밥? 귀찮잖아. 먹지 마.
3: 이따 먹어.
0: 밥? 먹기 귀찮은데 이따 먹을래.
5: 왜 밥 먹기가 귀찮은 건데? 왜 밥 먹기가 귀찮은 거냐고? 왜?
7: 황금 시간.
0: 어? 왜 또 황금 시간 딱지가 깜빡이는 거야? 나 키 크려고 줄넘기도 열심히 했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어. 나 다시 가봐야겠어.
4: 연골세포님들이 쓰러지면 공연을 할 수가 없고 그럼 나도 필요 없잖아. 그럼 난 이만.
5: 성장호르몬 감독님!

0: 설마 또
1: 시간 도둑이 훔쳐간 건가?
0: 황금 시간 딱지야, 다시 돌아왔구나. 내가 이번에 무슨 일이 있어도 저 사춘기 문을 열어서 문 뒤에 잠자고 있는
2: 남성 호르몬과
0: 여성 호르몬을 깨워버릴 거니까.
3: 나는 남성 호르몬이야.
4: 나는 여성 호르몬. 벌써 사춘기가 시작됐나?
3: 눈이 다쳤는데? 에이, 아직 사춘기 아니야.
4: 그래? 그럼 더 자자.
5: 응? 띠똥띠똥! 시간 도둑, 내 지방 먹고 힘내, 똥!
6: 오, 지방세포, 나 응원하러 온 거야.
5: 띠똥! 난 네가 빨리 사춘기 문을 열어줬으면 좋겠뚱. 빨리 성 호르몬 만나고 싶뚱. 내가 응원하겠뚱. 힘내라 뚱. 힘내라 뚱.
6: 오, 고마워 지방세포. 아, 잠깐. 성 호르몬들도 지방세포의 응원을 받으면 더 빨리 깨어날 텐데.
5: 힘내라 뚱. 힘내라 뚱.
7: 성장판 무대가 더 작아졌어.
0: 시간 도둑이 사춘기 문 가까이 갔나 봐.
7: 곧 사춘기 문이 열리는 건가?
8: 우리가 공연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구나.
9: 이제 기성장 끝?
4: 안 돼요. 전 아직도 커야 한다고요. 영골세포님들 제가 가서 밥 먹을게요.
8: 하루 세 끼 편식하면 안 돼.
9: 골고루.
4: 네. 하루 세 끼 골고루.
10: 오빠가 너만 믿는다.
1: 제발. 제발.
4: 운동도 열심히 하루 세 끼 골고루 먹을 거야.
0: 우와. 누나가 밥을 이렇게 잘 먹었나?
4: 호떡아, 너도 키가 클 수 있는 황금 시간을 놓치지 않으려면 골고루 잘 먹어야 돼.
0: 먹는 거라면 문제 없어.
11: 황금 시간 딱지가 사라졌다. 호빵에 또 네가 가져간 거냐?
5: 밥도 열심히 먹뚱. 띠뚱띠뚱. 살도 찌고 있뚱. 근데 지방만 먹는 게 아니야. 골고루 먹뚱.
11: 운동도 하고 밥도 골고루 먹는 거야? 그럼 피성장 황금 시간을 훔칠 수가 없잖아. 좋아. 그렇다면?
0: 진짜 맛있다.
4: 어? 황금 시간 딱지가 다시 돌아왔다. 호떡아, 난 연골세포님한테 다시 가봐야겠어.
0: 또? 그래, 얼른 다녀와. 난 밥 먹고 있을게. 응? 이야! 누나는 밥 먹는데 왜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나야 좋지. 혼자 다 먹을 수 있으니까.
1: 우와! 영양분이 쏟아진다!
10: 꿀꺽꿀꺽! 우라차차차차!
0: 우와! 연골세포님들이 기운을 차리고 있어!
7: 정말 다행이다! 다행이야!
4: 연골세포님들!
10: 호빵아!
9: 약속한 대로 밥을 골고루 먹었구나.
4: 네, 그럼 이제 성장판 무대가 더 좁아지기 전에 공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공연을 시작!
8: 근데 공연을 시작할 수가 없어.
4: 네? 또 왜요?
1: 성장 호르몬 감독님이 아직 안 오셨어.

0: 제가 가볼게요.
1: 아, 이쪽이야. 이쪽.
0: 아, 빨리 좀 말해주시지.
2: 성장판 무대에 불이 다시 켜지고 연골 세포님들이 일어나셨다고? 그럼 가서 공연을 시작해야지.
3: 눈이 왜 안 열리지? 왜 안 열리는 거야?
4: 내가 이대로 포기할 것 같아? 키 성장을 확실하게 방해할 스마트폰 왕자를 보냈다 이거야?
5: 성장 호르몬 감독, 나 스마트폰 왕자예요. 나야말로 시간 도둑 중에 시간 도둑이죠. 어두운 밤 번쩍번쩍 빛이 나는 내가 있는 한 성장 호르몬 감독은 절대 집 밖에 나올 수 없어.
0: 눈부셔! 이게 나 스마트폰 왕자 때문이었어?
5: 그뿐이겠어요? 호빵이는 절대 클 수 없어요. 호빵아.
3: 호빵아! 내가 나갈 수 있게 문 좀 열어줘!
0: 네! 성장 호르몬 감독님!
5: 아니. 호빵이, 넌 나만 봐. 나만 보라고. 폰만 봐.
6: 호빵이가 스마트폰 왕자에게 빠져버렸어!
7: 밤에 안 자고 스마트폰 왕자에게 빠져버리면 성장 호르몬 감독님은 영영 나올 수가 없다고!
4: 황금 시간 딱지다! 스마트폰 왕자가 해냈구나! 자, 그럼 다시 호빵이의 키를 위한 황금 시간을 훔쳐볼까?
6: 호빵아, 정신 차려! 너의 황금 같은 시간을 스마트폰 왕자에게 뺏길 거야!
7: 성장 호르몬 감독님이 얼른 나와야 한다고!
5: 키즈만큼은 어때? 호빵아, 넌 나만 봐. 폰만 봐.
8: 아, 그래? 신기하잖아. 폰 봐.
6: 이걸 어쩌지? 스마트폰 왕자가 도파민까지 불렀어. 이거 밤에 신이 나서 잠을 못 자겠는걸. 이거 야단났고.
7: 야단났어.
8: 호빵아, 이대로 키 크는 걸 포기할 거야? 시간 도둑한테 네 소중한 시간을 뺏기고 말 거냐고!
7: 호빵아, 시간이 없어!
3: 호빵아, 스마트폰 왕자한테서 떨어져! 키 크자, 제발!
0: 뭐야? 내가 스마트폰 왕자한테 빠져 있었던 거야? 저리 가! 가버리라고!
5: 뭐야? 신나게 볼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날 버리겠다고?
7: 어머나!
8: 뭐야? 스마트폰 왕자 갔네? 아유, 그럼 신나지가 않잖아. 그럼 나도 들어간다. 뿅!
6: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밤에 잠을 잘 자는 거야.
7: 어서 가서 자. 어서.
0: 네. 키 클 수 있는 황금 시간 놓치지 않을 거예요. 황금 시간 최고 딱지다. 얼른 불 끄고 자야지.
4: 문을 열 수 있었는데.
9: 오빠나 기다려라. 네가 운동도 안 하고 잠도 잘 안 자고 밥도 잘 안 먹으면 키가 클 수 있는 황금 시간을 뺏고 말 테니까.

얘들아, 나 요즘 진짜 해보고 싶은 게 생겼어. 그게 뭐냐면, 바로 파도 위에서 서핑 타기. 시원하게 밀려오는 그 파도를 가르며 보드 위에 서는 그 순간, 얼마나 짜릿할까? 나의 여덟 번째 버킷리스트, 서핑 보드로 파도 타기. 그런데 내가 파도 타는 상상을 해보니까 궁금한 점이 생겼어. 파도는 어떻게 그렇게 멀리까지 전해지는 걸까? 우리 과학 시간에 파동에도 종류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거든? 그러면 이 물결처럼 막 위아래로 흔들리는 파동 말고 또 다른 것들이 있는 걸까? 내가 파동의 비밀을 알아야 서핑보드를 더 재밌게 탈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오늘 실험으로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보자. 첫 번째 실험은 파동의 종류를 알아볼 수 있는 용수철 실험입니다. 이 용수철을 이용해서 어떻게 실험을 할 것이냐? 우선 두 사람이 용수철의 끝과 끝을 잡고 있는 채로 한 사람이 파동을 다르게 발생시킬 거예요. 첫 번째는 용수철을 좌우로 진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수철을 이용한 서로 다른 파동의 모습 여러분 확인하셨나요? 횡파와 종파를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이었습니다. 두 번째 실험은 파동을 발생시켰을 때 그 파동의 진행에 따라서 매질도 함께 움직이는지 아닌지를 확인해보는 실험입니다. 첫 번째는 탁구공을 이 물 위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30cm 플라스틱 자로 파동을 만들어 볼게요.

매질은 제자리에서 진동만 한 것이죠. 우리의 버킷리스트를 이루기 위해서 실험을 통해 파동의 과학적 원리를 하나씩 더 알아가는 중입니다. 첫 번째 실험을 통해서는요, 우리 파동의 두 가지 종류를 눈으로 볼 수 있었는데요. 횡파와 종파예요. 횡파는 선생님이 용수철을 잡고 위아래로 흔들었을 때 매질의 진동 방향과 파동의 진행 방향이 수직인 것, 이것을 횡파라고 하고요. 종파는요, 선생님이 용수철을 앞뒤로 흔들었을 때 매질의 진동 방향과 파동의 진행 방향이 나란한 것, 이것을 종파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파동의 성질은요, 파동이 진행될 때 그 파동의 진행 방향에 매질은 같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매질은 제자리에서 진동만 하고 파동의 진행 방향으로는 에너지만 전달된다는 점, 그것도 우리가 눈으로 함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을 과학 상상 노트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동의 개념이 무엇인지 같이 살펴볼까요? 한 곳에서 만들어진 진동이 주위로 퍼져나가는 것을 의미해요. 예를 들면 물결파, 지진파, 소리, 전파, 빛 등등이 있죠. 이때 파동을 전달하는 물질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할까요? 맞아요. 매질이라고 합니다. 물결파의 매질은 물, 지진파의 매질은 땅, 소리의 매질은 공기, 물 등등이 있어요. 파동이 전파하는 모습을 보면 특이점이 있습니다.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파동이 진행되는 방향에 따라서 탁구공이 같이 흘러가지 않아요. 그 말은 파동이 전파될 때 매질, 그러니까 물결파에서는 물이 제자리에서 진동만 하고 파동을 따라 이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파동의 종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횡파와 종파가 있는데요. 횡파란 매질의 진동 방향과 파동의 진행 방향이 수직인 파동이에요. 종파란 매질의 진동 방향과 파동의 진행 방향이 나란한 파동입니다. 마지막으로 파동의 속력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주기란 매질이 한 번 진동하는 데 걸린 시간이고 진동수는 매질이 1초 동안 진동하는 횟수예요. 그렇다면 진동수 곱하기 파장은 곧 파동의 속력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속력이란 시간분의 거리로 계산할 수가 있는데 진동수는 시간분의 횟수가 되고 파장은 횟수분의 거리가 됩니다. 그러면 곱해주면 땅땅 시간분의 거리가 되는 것이죠. 오늘 함께 공부한 파동, 우리 주변 어디서 또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는 바로 스피커예요. 여러분 주변에 지금 스피커 보이나요?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가 공기의 진동을 만들면 그 진동이 우리 귀에까지, 그러니까 우리 귀의 고막을 흔들게 돼요. 우리의 고막이 진동하게 되면 그것이 소리로 들리는 것이죠. 이 소리라는 음파는요, 종파의 일종입니다. 두 번째 예시는 바로 횡파와 종파, 지진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쿵 하고 지진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빨리 도착하는 지진파가 있어요. 그 이름은 피파. 그 피파는 종파의 예시에 해당하고요. 뒤늦게 도착하는 지진파, 이름은 S파. 그 지진파 중 S파는요, 위아래로 흔들리는 횡파에 해당합니다. 우리 뉴스에서 지진이 났다는 소리 들어본 적 있죠? 그런 지진은 바로 횡파와 종파가 합쳐진 지진파에 의한 거고요. 또 과학자들은 이 피파와 S파의 도착 시간 차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지진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런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답니다. 오늘 함께 배운 횡파와 종파는 역시 우리 곁에 항상 존재하는 것이었네요. 만약 여러분이 파동의 원리를 이용해서 새로운 스포츠 경기를 만든다면 에너지를 어떤 방식

도로 이용하고 움직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상상 속 새로운 스포츠 경기를 수강무기에 공유해주세요. 아, 파동의 원리를 포함하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새로운 버킷리스트와 함께 상상의 파도를 타보아요. 안녕!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보다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날마다 날마다 만나는 독해력입니다. 날마다 만나다 보면 4주 동안 우리 독해력 5단계를 모두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만나서 그럼 뭐 할까요? 다 해야죠. 뭘다 해요? 그게 아니라 다 해요. 다 다양한 종류의 글을 읽으시고요. 해석을 하시고요. 요점 정리까지 하신다면 독해력이 그냥 쑥쑥 올라갈 수 있다는 것. 자, 항상 잊지 마세요. 다 해요. 자, 오늘은 축제입니다. 우와, 저기 멋있는, 아주 아주 멋있는 풍경이 아주 그냥, 내 마음을 탁 끌어당기네. 오, 저기 가니까 놀이기구가 정말 많아. 먹을 것도 많아. 막 이렇게. 자, 우리나라 축제를 가보면 놀거리가 있고, 먹을거리가 있고, 볼거리가 있고, 예, 이렇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축제 세 가지를 소개하는 글을 볼 겁니다. 자, 어떤 글인가 볼까요? 자, 우리나라의 축제 가볼까요? 하고 이 축제에 대해서 아마 설명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게 합니다. 제목만 봐도, 제목이 중요하다고 했죠? 제목만 봐도 어떤 내용의 글이 나오겠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역마다 고유한 전통과 자연 환경이 있으며, 맞죠? 말도 다르고, 그쵸? 일단 말이 달라요. 그리고 말이 다르고 주변 환경이 다르니까 생각하는 것도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그쵸? 자, 이렇게 전통과 자연 환경이 있으며 살아가는 방법도 다르며 이와 관련된 축제가 발달했답니다. 우리나라가. 축제는 각 지역의 특색, 그렇죠? 색다른 점. 우리는 다른 지역과 이것이 다르니까 이걸 좀 많이 광고를 해야겠다. 이게 홍보잖아요. 네. 각 지역의 특색을 홍보하거나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이때에 교류하는 기회가 됩니다. 교류가 뭘까요? 이 류가. 이 류가요, 흘러간다는 뜻이에요. 너네 동네 갈게. 나는 너네 동네 갈게. 자, 이렇게 흘러가죠. 사람들도 흘러가고, 사람이 흘러가면 자동차도, 기차도 흘러가겠죠. 또 사람들이 물건도 갖고 다니니까 물건들도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죠. 이게 바로 교류라는 거예요. 예, 교류가 그냥 뭐가 하나 쏙 들어가나, 지나가나, 이게 아니라 진짜 사람 외에 다른 것들도 막 이렇게 같이 서로서로 흘러 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교류입니다. 전국에서 열리는 크고 작은 축제는 천여 개가 넘는데요. 오, 이렇게 많았어요? 예, 천여 개가 넘는데 온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도 많답니다. 아하! 지금 이 사람 우리나라 축제에 가볼까? 이래놓고 온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를 이제 소개해 주려나 보구나! 라는 걸알수 있죠. 자, 이렇게 어떤 글이 있으면 이글 처음 부분은요, 문단이죠? 자, 여기 쏙 들어가 있네. 예, 여기 이렇게 줄이 딱 맞춰져 있는데 여기 쏙 들어가 있네. 요거 문단이라고 했죠? 첫 번째 문단에는요, 이제 뭔가 이렇게 슬슬, 자, 예, 이런 게 있는데 내가 앞으로 이런 글을 쓸 거야. 이런 내용의 글을 쓸 거야. 알았지?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해주는, 예, 그런 게 바로 첫 번째 문단이에요. 항상 그래, 항상. 자, 그럼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축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전라도 진도로 가봅니다. 자, 전라도 사는 친구, 예, 잘 들어보세요. 전라도 진도가 있는데 이 진도에서는요,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자, 이첫 번째 축제 이름이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바닷길은 알아. 근데 앞에 신비가 붙어 있어요. 이게 뭘까요? 진도와 모도가 있대요. 그런데 이두섬 사이의 거리가 2km나 된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웬걸? 음력 2월 금음날 썰물 때가 되면 두섬 사이에 바닷물이 쫙 빠진답니다. 아니, 어떻게 바닷물이 빠질 수 있어? 말도 안 되잖아. 이렇게 생각되죠? 그런데 실제로 그런답니다. 바닷물이 빠지며 두 섬을 잇는 30에서 40m 폭의 길이 생긴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인터넷에서 안본 친구들은 진짜 바닷물이 빠진다고? 이 인터넷에서 이걸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사진들이 나오잖아요. 진짜 사람들이 이
바다 옆에가 바다야. 옆이 바로 바다야. 그런데 그 바다 속에서 바다 밑이 되겠죠. 그 땅에서 막 걸어 다녀. 그것도 조금씩 걸어 이렇게 조금 적은 수의 사람이 걸어 다니는 게 아니라 진짜 많은 인파가 막 거길 걸어 다녀요. 장관이에요. 이게 바로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가 아니겠습니까? 예. 자, 여기 좀 어려운 말도 나오죠. 음력. 우리가 지금 달력을 쫙 보면 그 숫자들이 막 커다란 숫자들이 막 보이죠? 이걸 양력이라고 해요. 양력. 그런데 그걸 자세히 한번 보세요. 가끔 이 커다랗게 박혀 있는 그 숫자 그 밑에 아주 조그맣게 숫자가 또 하나 써 있어요. 예, 요게 바로 음력을 나타내는 거고요. 금음날 하면은요, 음력으로 예, 30일이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금음달. 막 이렇게 금음달이 어떻게 생겼어요? 보름달은 이렇게 생겼어. 그치? 이렇게 둥글게 돼 있는 게 이게 보름달이지? 그런데 다른 거는 안 보이고, 요만큼? 요만큼, 요만큼. 아, 여기 있는 이 동그라미 잘 사용하게 되네. 저번에는 지구를 이걸로 했었었는데, 편한데? 요만큼이 없어. 어두워, 없어. 아, 요만큼만 빛이 나. 요만큼만. 요걸 뭐라 그래요? 금음달이라고 해요. 금음달. 요거 만들어주신 우리 요거 만들어주신 감독님 감사합니다. 예,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제가. 네. 자, 요걸 금음달이라고 해요. 예, 금음달. 요 반대로 이렇게 밝은 달이 있으면, 요만큼 밝은 달이 있으면 뭐라고 해요? 초생달이라고 하죠. 그죠? 자, 그러면, 예, 초생달이 아니라 초승달. 발음을 잘못했어요? 초승달. 네. 자, 이 금음달이에요, 이게. 금음달 보통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어때요? 고고고고! 막 부엉이가 울어. 밤이야. 그리고 막 달이 보이는데 밝은 보름달이면 안 무서워. 금음달이 딱 있으면 오구구구 뭐가 나올 것 같아 할때 달이 바로 금음달이에요. 음력 30일이죠. 자, 썰물이란 말도 좀 어렵죠. 자, 썰물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바닷물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칼로 썰어내. 이렇게 이미지를 갖고 계시면 돼요. 칼로 바닷물을 썰어내. 그러면 바닷물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바닷물이 저쪽으로 바다 쪽으로 썰려 나가버려. 이게 썰물이에요. 바닷물이 내가 있는 육지에서 저쪽 바다 쪽으로 저렇게 나가버릴 때 이걸 썰물이라고 합니다. 자, 음력 2월 금음날 썰물 때가 되면, 그러니까 바닷물이 저쪽으로 바다 쪽으로 더 나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육지가 더 드러나겠죠. 그죠? 반대말은 뭐예요? 밀물. 밀물도 같이 알아두면 어휘력 신장에 좋아요. 네, 밀물. 밀물은 말 그대로 밀려 들어오는 거야, 바다가. 우와! 바다가 자꾸 나 있는 쪽으로 오는데? 이게 밀물이에요. 밀려 들어온다. 썰물은 썰려 나간다. 이렇게.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네. 자, 금음날. 꾸구구. 다리에 아주 작겠죠? 썰물 때가 되었을 때, 이 신비의 바닷길 축제가 열린다. 30~40m 폭이면 꽤 폭이 넓은 거예요. 그렇죠? 100m에 거의 반이니까. 자, 이 신비한 이 자연 현상, 이건 자연 현상이야. 그렇죠? 사람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1년에 불과 1시간가량만 펼쳐진대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어. 가야죠. 자, 이 축제에 참여하여 진도와 모도 사이의 바닷길을 걸어보는 이 경험을 하기 위해서 해외에서도 많은 관광객이 찾아온답니다. 1975년에 주한 프랑스 대사가 이 풍경을, 이 대사가 놀러 왔다가 이 풍경을 본 거예요. 그래서, 오 마이 갓! 이러면서 이제 프랑스 언론에 소개하면서 그 신비로움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으며, 1996년에는 일본의 한 가수가 있는데, 진도의 바닷길을 소재로 한 노래를 또 불러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만 즐기는 축제가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놀라워한 그런 축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도 좀 어려워요. 근데 이 말은요, 뉴스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주한 미국 대사, 주한 일본 대사, 주한 프랑스 대사. 무슨 말이야? 지금 보면 돼요. 주는요. 산다라는 얘기예요. 거주한다, 거주한다, 산다, 머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에서 살고 있는, 한국에 머물고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프랑스 대사니까 프랑스 사람이거든요. 프랑스 사람인데 한국에 와, 대한민국으로 와서
프랑스 국민, 그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프랑스 국민들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주한 프랑스 대사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주한 미국 대사 그러면 어떤 사람일까? 미국 사람인데 한국에 머물면서 미국인들을 위해 자기 나라 국민들을 위해 일하고 있어. 이런 사람이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이해하면 되겠죠? 충청도 보령에서는요, 모령이래. 보령 머드 축제. 아까 모도를 얘기하니까 또 모. 자, 보령 머드 축제가 있답니다. 충청도, 이거 두 번째. 예. 앞에 어떻게 표현했더라? 표현 안 했구나. 자, 1번.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2번. 보령 머드 축제. 자, 1강에서 얘기했어요. 그렇구나. 그러지 마시고, 줄긋고, 번호 쓰고, 네, 별표도 하고, 이렇게 해야 글을 입체적으로 내가 볼수 있다라고 했어요. 보령 머드 축제는 충청도 해안 지방의 바닷가에서 쉽게 볼수 있는, 자, 이건 천연 자원이네. 그쵸? 천연 자원인 양질의 진흙을 이용한 축제입니다. 양은 좋단 뜻이야. 질이 좋네. 이런 뜻이에요. 진흙 중에 아주 그 입자가 가는 아주 양질의 진흙을 이용한 축제입니다. 축제 이름에 있는 이 머드라는 말은 진흙을 뜻하는 외국어입니다. 고대 이집트의 여왕인 클레오파트라도, 미인의 대명사죠. 이 클레오파트라도 진흙 목욕을 즐겼다는 기록이 남아있는 것처럼 예로부터 진흙은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선생님은 여기를 직접 가봤어요. 어떻게 사람들이 다니냐면 온통 뭐라 그럴까 진흙색이야. 그리고 머리도 다 엉겨 붙어 있어요. 네, 눈하고 이만 보여. 진짜 눈하고 이만 보여요. 다 그런데도 웃고 있어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죠? 자, 피부 건강에 도움이 돼서 웃는다기보다 그냥 재밌는 거예요. 온몸에 진흙칠을 하고 막 이렇게 튀기고 막 뿌리고 놀고 이러니까 그냥 웃는 거죠. 네. 자, 보령 지역 바다의 진흙에는 특히 피부에 유익한 성분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진흙을 온몸에 발라보고 허리 높이까지 오는 진흙탕이에요, 이번엔. 목욕탕 생각하시면 돼요. 물로만 된그 탕이 아니라 이 진흙이 막 이렇게 들어가 있는 진흙탕이에요. 진흙탕에서 몸을 담그고 진흙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온몸이 다 진흙이라고. 그죠? 뭐만 보인다? 이눈 흰자위하고, 흰자위 있죠? 그 다음에 이만 보여요. 그리고, 막 웃고 있어요. 아주 진풍경이에요. 자, 여기 이렇게, 이런, 이색적인 체험, 예. 이런 이색적인 체험을 보령 머드 축제에서 할수 있습니다. 자, 앞에는 1번 그 바닷길 축제는 전라도 진

한국에서 겪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 축제였죠. 요두 번째는 충청도 보령입니다. 이때 이제 지도를 보시면 더 재밌겠죠. 여기 전라도에서 축제 있었던 거고 여긴 충청도구나. 자, 그럼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올까? 경상도로 넘어갑니다. 경상도에 진주라는 곳이 있어요. 자, 진주 유등 축제가 있습니다. 이건 조금 가슴이 아프죠. 자, 유등은 기름으로 켜는 등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유등 축제에는 이 유래라는 게 있어요. 이건 천연 자원이나 자연의 환경이 아니라 어떤 역사적인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거죠. 조선시대 임진왜란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1592년이죠. 1592년 이제 시작된 거죠. 임진왜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임진왜란 당시에 이 진주성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이 진주가 어디 있어요? 경상도에 있죠. 경상도. 그때 임진왜란 때 왜구가 어디부터 쳤어요? 경상도부터 치고 올라온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러니까 이 진주라는 곳에서 이 왜군을 처음에 이제 딱 맞닥뜨려야 하는 그런 처지에 있는 것이죠. 이때 어디에서 싸웠냐면 진주에 있는 성, 즉 진주성에서 싸웠는데 3,800여 명의 조선 군사들이요. 2만여 명의 왜군과 대치하고 있었어요. 대치가 뭐예요?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어디 한번 들어와, 들어와.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대치하고 있었는데, 이때 조선 군사들이 유등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성 밖에 지원군에게 군사적인 신호를 보낼 때, 그리고 언제? 가족에게 안부를 전하는 수단으로 무엇을 이용했다? 유등. 유등? 기름으로 켜는 등불을 이용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 자연 자원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에서 일어난 일이 되겠죠. 자, 한번 보세요. 이 3,800여 명이 진주성에 이렇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 고립돼 있는 거죠. 그죠? 근데 바깥에는 2만여 명의 왜군이 있어요. 거의 몇 명, 몇, 한 다섯 배더 많은 왜군들하고 이제 싸우는 거죠. 자, 안타깝게도 조선 군사들은 이 전투에서 패배하였고, 이때부터 남강에, 진주의 남강 유명하지요? 유등을 띄우면서 이 순절한 수많은 이들의 넋을 위로하는 이 풍습에서 이 축제가 열린 것이다. 즉, 풍습에서 축제가 일어났다. 이렇게 요점 정리를 할수 있어요. 자, 여기 순절이란 말도 있어요. 이거 어려운 말이죠? 이때부터 남강의 유등을 띄우며 순절한 수많은 이들의 넋을 위로하는 풍습이 생겼다. 이 순절이란 말은 이 순이 죽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따라 죽는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순장 들어보셨어요? 역사 공부할 때 순장. 어떤 지배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장례를 치를 때 다른 사람도 같이 묻잖아요. 이때 순장이란 말 쓰죠. 순. 이 순이 따라 죽는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럼 뭘 따라 죽느냐? 절이죠. 충절. 나라를 위한 충절. 충절. 요런 것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 돌아가셨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나라를 위해 돌아가셨구나. 순절하셨구나. 이렇게. 자, 이렇게 순절한 수많은 이들의 넋을 위로하는 풍습에서 여기 있는 이 축제가 생겨났다. 이 남강하면 또 누가 생각납니까? 그리고 진주성에서 싸움, 진주대첩이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진주대첩, 남강. 누구 생각나는 분 없어요? 논개. 이때 논개 쫙 나타나는 거죠, 또. 근데 여기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진주성에서는 두번 싸웠어요. 1차에 한 번, 또 2차에 한 번. 1차에서는 대승을 거뒀어요. 그때 나타난 위인이 바로 김시민 장군이죠. 1차에서는 이겼는데, 근데 2차에서는 또, 많이 이제 전부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그 돌아가신 이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서 축제가 생겼다. 진주 유등 축제에 가면 남강을 수놓은 수많은 유등을 구경할 수 있다. 장관이겠죠? 밤에. 장관일 거예요. 직접 등을 만들어 남강에 띄워보는 체험을 우리 가족끼리 해볼 수도 있다라고 지금 홍보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축제까지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기름으로 켜는 등불 무엇이라고 하는지 이 글에서 찾아 쓴다면 유등이 되겠습니다. 유등.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세요. 진도와 모도 사이의 거리는 2km나 된다. 진도의 바닷길을 소재로 한 노래가 일본에서 발표된 적이 있다. 진흙 목욕이 피부 건강에 좋다는 것은 최근에서야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이런 내용은 누누씻고 찾아봐도 없네. 그러면 이게 답이 되겠죠? 일치하지

않는 거니까 3번. 보령 머드 축제에서는 허리 높이의 진흙탕에 몸을 담그는 체험을 할수 있다. 임진왜란 때 진주성에서 3,800여 명의 조선 군사들이 2만여 명의 왜군과 맞서 싸웠다. 예, 요게 이제 1차 대첩이죠. 예,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일본 왜군이 10만 명을 끌고 와요. 예, 그때 이제 순절을 하신 것이죠. 자, 어쨌든 정답은 3번. 글의 설명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에 모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자, 글의 설명 방식은 우리 다해요 중에 다양한 종류의 글을 읽고 그다음에 그것을 해석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꼭 요점 정리하세요. 이게 독해력을 높이는 그 비법이라고 했죠. 그중에 해당하는 거예요. 설명 방식을 한번 분석을 해보는 거죠. 이 글은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나, 어떤 구조로 되어 있나, 이걸 따져보는 게 바로 요 해요. 해석해보는 겁니다. 글의 설명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 해볼게요. 온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를 나열하고 있다. 나열이 뭐라고 했죠? 쭉, 나란히 놓는 게 바로 나열이라고 했었죠? 그림도 그려줬었죠. 예. 나란히 학교 길에 뭐 이렇게 딱 이게 나란이에요. 예. 자, 어떻게 나열하고 있어요? 세 개의 축제를 이 축제는 이렇고 저 축제는 이렇고 마지막으로 이런 축제가 있어 하고 그대로 나열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나열의 설명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축제에 참석한 사람들이 했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인용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 예, 큰따옴표가 있어야겠죠. 그런데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예, 참석한 사람들이 했던 말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축제에 참여하여 할수 있는 일에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고 있죠. 보령 머드 축제에 가면요, 뭐가 있고요, 막 이런 식으로 또뭐 어떻게 흙탕물에 들어가서 놀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예,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주 유등축제 초대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초대장의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내용은 뭘까요? 학생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네, 이 초대장 안에 이제 홍보하는 글이 있겠죠. 진주 유등축제는 경상도 진주에서 열립니다. 땡덩. 유등축제의 유래는 멀리 조선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땡덩. 당시 조선 군사들은 임진왜란에서의 승리를 기원하며 유등을 띄었습니다. 삑. 무엇 때문에? 예. 바깥에 있는 군사들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자, 그리고, 아, 나 여기 잘 살아있어. 라는 뜻으로 가족들에게, 예, 안부를 전하기 위해서 이것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알맞지 않은 것은 빽 3번이 되겠습니다. 진주 유등축제에 와서 남강을 아름답게 장식한 유등도 구경하세요. 온 가족이 함께 직접 등을 만들어 띄워볼 수도 있답니다. 라고, 예, 여기 초대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그 바닷길, 신비의 바닷길 축제. 예, 거기에도 어떤 전설이 있어요. 네. 이런 유래가 있듯이 거기도 전설이 있어요. 이름도 굉장히 재미난 이름이에요. 뽕 할머니예요. 뽕 할머니. 자, 할머니가 있었대요. 그 지역에. 그런데 거기가 옛날에 아주 유명한, 예. 호랑이가 무서워서 못살 정도의 그런 마을이었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진도에 있던 사람들이 모도로 막 이렇게 피난을 간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가 피난을 못 가시고 계신 거야. 그래서 용왕님한테 막 빌었대요. 제발 나도 여기를 탈출해서 우리 가족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고 빌었대요. 그래가지고 용왕이, 그래,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마. 바닷길을 열 테니까. 얼른 가서 가족을 만나거라! 이랬대요. 그래서 바닷길이 다 열렸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이야기가 또 전해져 온대요. 자,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는 이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자연현상일까요? 천연 자원을 이용한 걸까요? 자연현상이죠. 네. 할머니가, 네, 뽕 할머니가. 제발 좀 바닷길을 열어서 우리 가족을 만나게 해주십사 해서 용왕이 쫙 바닷길을 열어줬다는, 네, 그런 자연현상. 네. 자, 보령 머드 축제는 이 머드, 진흙을 이용한 것이잖아요. 이 지역에서 흔하게 찾을 수 있는 천연 자원이죠. 자연이 준 자원이에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자, 이렇게 천연 자원을 이용해서 열리는 축제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비교도 할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유등 축제까지 넣는다면,

축제는 어떤 성격이 있어요? 자연현상도 아니고, 저절로 기름에 불이 붙었어. 이것도 아니고, 천연자원도 아니에요. 길에 가니까 유등이 있네? 뭐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자,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에서 나온, 거기에서 기인한, 그런 축제가 된다라고 우리가 또 여기엔 없지만, 머릿속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비교해보는 활동을 할수 있습니다. 자, 지역의 특색을 이용하여 새로운 축제를 만들 때 고려할 점을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동그라미 표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잘하는 친구는 앞으로 이런 그 축제를 기획하는 기획자가 될수 있어요. 볼게요. 도현이가 될까요? 재윤이가 될까요? 원섭이가 될까요? 누가 기획자로 아주 적합할까요? 볼게요. 슬픈 역사와 관련된 것은 축제의 소재로 삼기에는 적절하지 않겠어. 슬퍼서. 자, 이 도현이가 기획자가 되면 좋을까요? 자,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특징에 무엇이 있는지 먼저 알아봐야겠어. 우리 지역에는 뭐가 나오나? 인삼이 나오네? 감이 잘 나오네? 오, 여기 빙어가 아주 유명해. 뭐 이렇게. 자,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어떤 특징을 한번 봐야겠다. 우리 지역은 봄에 매화가 잘 펴. 매화가 아주 멋있게 펴. 이 매화를 가지고 매화 축제를 한번 열어볼까? 뭐 이런 것들. 이게 되겠죠? 인근 지역에서, 그러니까 인근이란 얘기는 가까운 지역이란 뜻이에요. 인근 지역에서 성공한 축제가 있대. 야, 인근에 매화 축제가 아주 아주 성황리에 성공을 했대. 벚꽃 축제로 아주 성공을 거두었대. 막 여러 지방에서 그 마을에 와가지고 아주 잘 놀다 갔대. 막 이렇게. 이런 성공한 축제가 있다면 우리 지역에서도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볼까? 그래가지고 배나무를 사다가 심었어. 또그 벚나무를 사다가 심었어. 매화나무를 사다가 심었어. 근데 다못 살고 시름시름 앓고 있어. 그러면 네, 축제가 되지 않겠죠? 자, 여러분, 누구를 기획자로 만들면 좋을까요? 재윤이요. 그럴 것 같죠? 네. 지역을 대표하는 특징, 자연 환경이 어떤지, 또 무엇이 잘 나오는지, 특산물이 뭔지, 이런 거잘 보면 되겠죠. 우리 옆에 아주 멋있는 강이 있어. 멋있는 바다가 있어. 이런 거다 되겠죠. 자, 임진왜란 이후 진주에서 유등을 띄우게 된 계기를 간추려 쓰세요. 뭐예요? 임진왜란 때 진주성에서 순절하신 분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유등을 띄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죠? 임진왜란 때 순절한 넋을 위로하고자 유등을 띄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다. 글쓴이가 이 글을 쓴 의도, 이걸 목적이라고 해요. 네. 이 글을 쓴 목적은 뭘까요? 네, 뭘까요? 홍보할 수 있는 축제를 열어보고자. 고유한 전통과 자연환경을 토대로 지역별 축제를 소개하고자. 요거네. 예, 홍보하는 거잖아요. 네. 뭐, 세계적인 축제로 우리 축제를 확장해야 될 필요성을 알리고자. 여러 지역 사람들이 교류하는 방법에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하고자. 지역별로 축제를 진행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지 분석하고자. 예, 정답 2번 맞죠? 자, 밑줄 친 낱말과 바꿔 쓸수 있는 낱말. 불과 하루 사이에 일어났어요. 고작 하루 사이에 일어났어요. 그들이 제품의 우수성에 대해서 광고하였다.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다라고 했고요. 바꿔 쓸수 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비슷한 말이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밑줄 친 낱말의 뜻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냉장고에는 양질의 식재료가 가득하였다. 자, 양질, 좋은 품질이란 뜻이죠. 좋은 바탕이나 품질. 2번. 그 다음에 우리 학교는 해외에 있는 학교와 교류하게 되었다. 네, 바로 서로 통하게 되었다. 네, 서로 왕래하게 되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도 2번. 제시된 초성과 문맥을 고려해서 기역 니은에 알맞은 낱말 써볼까요? 곽재우가 이끄는 의병들이 일본의 군사들과 오랜 시간 대치. 맞서서 가만히 있는 거야. 이제 싸울 준비하고 있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수많은 의병들이 전투 중에 충절을 위해서 죽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요약 정리해 볼게요. 우리나라에서는 지역마다 고유한 전통과 땡을 토대로 한 축제가 발달했는데요.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보령 땡 축제, 진주 유동 축제 등 전국에서 열리는 크고 작은 축제는 천여 개가 넘는데요. 잊지 마세요. 네.
해요. 반드시 요. 요점 정리를 끝으로 해서 마무리 지으셔야 됩니다. 이건 습관으로 하셔야 돼요. 정답을 수강 후기 게시판에 넣어주시고요. 선생님 톡톡에 정답이 뿅 하고 나타나 있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 날마다 날마다 봐요. 날마다.

쌓이는 이해, 터지는 실력. 안녕하세요. 포텐 영문법의 저는 김재희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장소 전치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오늘의 미션입니다. 장소 전치사 at, on, in 중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 빈칸에 쓰세요. 라는데요. 우리 at, on, in 어디서 보지 않았나요? 그쵸. 바로 시간 전치사에서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아주 능력자라서 장소를 나타낼 때도 쓸 수가 있다는 점. 그러면 장소를 나타낼 때는 또 어떻게 쓰이는지 오늘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자, 먼저 장소 전치사는 사람이나 사물의 장소, 위치,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배울 at, on, in은요, 전부 어디 어디에라는 뜻을 가지거든요. 하지만 쓰임이 다릅니다. 우리 말은 같은데 쓰임이 다르다. 그러면 시험에 잘 나온다고 했죠. 그러면 장소를 나타내주는 at, on, in은 어떻게 쓰임이 다른지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자, 먼저 at입니다. 우리가 시간 전치사에서는 at에 있는 t를 뭐라고 생각하기로 했죠? 시계바늘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시각, 시점을 나타낼 때 at을 쓴다고 했는데요. 이번에는 이 t를요, 지도의 화살표라고 생각해 볼까요? at은 지도의 화살표. 그래서 특정 지점이나 위치, 비교적 좁은 장소를 가리킬 때 at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at the bus stop. 버스 정류장에서, at the subway station, 지하철역에서, at home, 집에서, at work, 직장에서, at school, 학교에서, at the corner, 모퉁이에서, at the airport, 공항에서. 자, 이렇게 at은요, 여기, 지도상에서 여기를 가리키는 거야, 라는 뜻으로 쓸때 at을 사용합니다. 특정 지점이나 위치, 비교적 좁은 장소를 나타낼 때, 그때는 at을 쓴다. 자, 그런데 on으로 넘어가면요. on은 조금 더 범위가 넓어져서 표면 위입니다. 표면 위. 그래서 on을 쓰려면 반드시 어떤 면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on the table. 테이블은 탁자죠? 탁자 위에. 이면 위에 딱 맞닿아 있는 거, 표면 위에 쓸때 on과 함께 사용합니다. on the floor. floor, 바닥도 마찬가지로 면이죠. 그 면에 딱 맞닿아 있을 때 on을 사용해요. on the floor, 바닥 위에. on the street. on the street. 거리도, 여러분, 거리도 the floor과 비슷하게 면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앞에 on을 써주는 거예요. 이런 평평한 면에 딱 맞닿아 있을 때는 on을 사용해준다. on the street, 거리에입니다. on the wall. 자, 이번에는 세로 면이네요. 벽도 면이죠. 이 면에 딱 붙어 있을 때 그때 on을 사용해줘요. on the wall. 그리고 on the door, 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로로 되어 있는 면, 이 면에 딱 맞닿아 있을 때는 on을 사용해줘요. on the door, on the chair, 의자, 의자도 면이 있죠. 이 면에 딱 맞닿아 있을 때 on을 사용합니다. on the chair, 의자 위에. 그래서 on은 어떠한 면이 있고 그 면에 맞닿아 있을 때 사용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 장소 전치사 in입니다. in은 장소 전치사로 쓸때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원래 in의 기본적인 뜻이 뭐죠? 안에라는 뜻이에요. 안에.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공간 내부라는 의미로 in을 쓸수 있습니다. 또는 넓은 장소, 도시, 나라와 같이 아주 범위가 넓을 때, 그때도 in을 쓸 수가 있어요. 우리 시간 전치사에서도 in은 가장 넓은 시간 범위를 나타낸다고 했거든요.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 전치사인 마찬가지로 넓은 장소, 도시, 나라와 함께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in the room, 방이라는 공간 내부를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in에서 좋습니다. in the box, 상자, 상자도 공간이 있죠. 그 공간 내부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in에서 좋습니다. 상자 안에. in the forest, in the forest. 자, 숲은 범위가 넓은 장소라서 in을 적어줬어요. In the river, 강도 마찬가지로 범위가 넓은 장소죠. In the river. In the sky, 범위가 더 넓어졌네요. 하늘에 in을 사용해줍니다. 그 다음에 도시에 in을 붙인 경우도 볼까요? In Seoul, 서울에서 in Paris, 파리에서 in, 도시 앞에는 in을 써줘요. 또 나라 앞에도 in을 써줍니다. In Korea, 한국에서, in France, 프랑스에서와 같이. 그래서 넓은 장소, 도시, 나라 앞에 in을 쓰고요. 그 외에 어떤 공간 내부다, 상자 안, 방 안처럼 공간 내부를 이야기할 때도 in을 사용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at, on, in의 쓰임 모두 알아봤는데요. 퀴즈를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장소 전치사 at, on, in 중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서 빈칸에 적어주세요. 1번, the laptop is blank the bed. 노트북은 침대 위에 있다. 여러분, 침대는 면이 있죠? 그 면에 노트북이 딱 맞닿아서 놓여 있는 거겠죠? 그러면 정답은 on입니다. 표면 위에 있는 건 on. The laptop is on the bed.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고요. 2번, she is blank the bus stop. 그녀는 버스 정류장에 있다. 여러분, 버스 정류장 우리 지도상에서 화살표로 여기 여기 버스 정류장 이렇게 가리키는 장면 떠올려 볼게요. 지도상에 화살표 T죠. T가 들어있는 at 적어주시면 됩니다. She is at the bus stop. 그녀는 버스 정류장에 있다. 3번, there is milk blank the fridge. 자, 여기서는 the fridge, 냉장고 안에 우유가 있다라는 뜻이겠죠. 냉장고라는 공간이 있고 그 내부에 우유가 있답니다. 공간 내부니까 정답은 in이 되겠죠. There is milk in the fridge. 냉장고 안에 우유가 있다. in이 정답입니다. 4번. There's a sticker blank the wall. 벽에 스티커가 있다라는데요. 여러분, 벽. 벽은 평평한 면이죠. 거기에 스티커가 착 붙어 있습니다. 표면 위에 있는 거니까 정답은 on. There's a sticker on the wall.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They stayed blank Tokyo for a week. 그들은 일주일 동안 도쿄에서 머물렀다. 도쿄는 도시죠. 도시나 나라처럼 넓은 장소 앞에는 in을 써주셔야 됩니다. They stayed in Tokyo for a week. 그들은 도쿄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렀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장소 전치사 at, on, in 배워봤는데요. 자, 그러면 the cat is blank the sofa. 여기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고양이가 소파 위에 있다. 소파는 평평한 면이 있어요. 그 위에 고양이가 맞닿아서 있는 거겠죠. 정답은 on 되겠습니다. The cat is on the sofa. 고양이는 소파 위에 있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위치 전치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관계대명사를 사용하여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바꿀 때 빈칸을 완성해 보세요. The boy is my friend. He is wearing a green t-shirt. 이 두 개의 문장을 관계대명사를 사용해서 연결할 수 있다는 건데요. 오늘 강의를 잘 듣고 미션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키포인트입니다. 먼저 관계대명사라는 것은요, 그 이름에서 역할을 알 수 있습니다. 관계라는 것은 문장과 문장, 두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 역할을 한다는 거고요. 대명사는 어떤 명사를 대신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관계대명사라는 것은 접속사와 대명사 역할을 동시에 하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예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I know the girl. 나는 그 소녀를 안다. She is singing. 그녀는 노래를 부르고 있다 라고 할 때 이 두 개의 문장을 관계대명사를 사용해서 연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문장에서는 지금 the girl이랑 she가 서로 같은 대상이에요. 그러면 이때 she를 대신하고 그리고 두 문장을 연결해 주기 위해서 관계대명사를 써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문장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I know the girl who is singing 하게 되면 나는 어떤 소녀를 안다,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 소녀를 안다.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때 이 관계대명사절이 꾸며주는 이 the girl 같은 명사를 선행사라고 부르고요. 이 선행사 뒤에 오는 선행사를 꾸며주는 말을 관계대명사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서요, 이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절은요, 형용사절로서 쓰인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지난 접속사 시간에 이제 명사절, 그리고 부사절이라는 용어는 나왔었는데, 형용사절은 관계대명사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앞문장의 명사, 즉 선행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 이게 관계대명사의 핵심이고요. 이 관계대명사의 종류로는 주격, 목적격,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있는데요. 각각의 역할과 쓰임을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오늘은 이 중에서 주격 관계대명사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격관계대명사 읽어보겠습니다. 주격관계대명사는 자신이 이끄는 관계대명사절 안에서 주어 역할을 하는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리고 이 주격관계대명사 뒤에는 동사가 온다는 특징이 있어요. 우리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죠. I like the cat. 나는 그 고양이를 좋아한다. 사실 이렇게만 말하면 어떤 고양이를 좋아하는 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덧붙여 줄 수 있습니다. It has blue eyes 하면 그것은 파란 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두 문장에서는 the cat이랑 it이 같은 대상이잖아요. 그러면 이때 it을 대신하고 두 문장을 연결하기 위해서 관계대명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장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I like the cat which has blue eyes 하게 되면 나는 어떤 고양이를 좋아한다. 파란 눈을 가진 그 고양이를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건데요. 아, 이때 which는요. 원래 문장에서의 주어를 대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주격 관계대명사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원래 주어 뒤에는 동사가 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동사가 온다는 형태상의 특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격관계대명사의 종류를 정리해보면 선행사에 따라서 종류가 달라집니다. 선행사가 사람일 때는 주격관계대명사로 who나 that을 쓰고요. 선행사가 사물이나 동물일 때는 주격관계대명사로 which나 that을 쓰는데 아, 이건 결국에 이제 선행사가 사람일 때 who, 사물일 땐 which를 쓰는 거고 한편 that 같은 경우에는 선행사가 사람일 때도 쓸 수 있고 사물일 때도 쓸 수 있는 맞는 관계대명사 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Look at the boys. 그 소년들을 봐라이죠. 그 다음에 who 또는 that are running in the park. 이렇게 왔습니다. 이 경우에는 the boys가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who나 that이라는 관계대명사를 써준 거고요. 해석은 아, 공원에서 달리고 있는 그 소년들을 봐라. 이렇게 해석이 되겠네요. 자, 이때는 원래 두 번째 문장이 They are running in the park. 그들은 공원에서 달리고 있다 였던 건데 이때 they라는 주어를 대신해서 관계대명사 쓰인 거니까 이때는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원래 우리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동사가 따라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때 동사는 앞에 이 선행사의 수에 일치를 시켜준다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the boys가 복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are라는 복수 형태를 썼다는 거. 여기에 만약에 is를 쓴다면 그건 틀린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문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book. 그다음에 which 또는 that is on the table is mine 이렇게 왔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주어가 바로 관계대명사절의 꾸밈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관계대명사절이 중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해석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책은 책인데 어떤 책? 이제 테이블 위에 있는 책은 나의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이때 the book은 사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which나 that이라는 관계대명사를 썼습니다. 자, 이거 원래 두 번째 문장은요. It is on the table. 그것은 책상 위에, 그것은 테이블 위에 있다였던 건데 이때 is이라는 주어를 대신해서 쓰인 거니까 이건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볼수 있겠고 이때는 선행사 the book이 단수잖아요.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is라는 동사의 단수형을 썼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배운 내용 활용해서 퀴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괄호 안에서 알맞은 말을 골라볼게요. 자, 1번에 I have a friend. 나는 친구 한 명이 있다는 거죠. Who 또는 which is very outgoing. 굉장히 성격이 활발한 친구 한 명이 있다라고 할때 선행사가 a friend, 사람이기 때문에 이때는 who를 써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이제 동사가 따라 나왔으니까 주격 관계대명사입니다. 다음 2번이요. The train, 그 기차인데요. 뭐뭐 goes to Seoul is over there. 지금 관계대명사부터 goes to Seoul까지가 관계대명사절인데 서울로 가는 기차가 저기에 있다라는 거고요. 이 경우에는 the train이 사물이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which를 써야 됩니다. 다음 3번입니다. People, 사람들이에요. Who live 또는 lives next door. 자, 여기까지가 지금 관계대명사절인 건데, 자, 옆집에 사는 사람들은 are very friendly, 아주 친절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 관계대명사 뒤에 동사가 왔으니까 이건 주격이죠. 그런데 이 동사의 수를 어디다 맞춰준다 했어요? 앞에 오는 선행사에다 맞춰준다고 했습니다. People은 복수이니까 이 경우엔 live라는 형태를 써야 되겠네요. Lives 같은 경우는 이제 주어가 3인칭 단수 주어일 때 쓰는 형태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미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두 개의 문장을 합쳐 볼 거예요. 그 소녀는 나의 친구다. 그는 초록색 티셔츠를 입고 있다라고 할 때, 초록색 티셔츠를 입은 그 소년이 나의 친구다라는 문장 만들어 봅시다. 자, 이 경우에는 the boy랑 he가 같은 대상이므로 he를 대신하는 관계대명사를 써줄 수 있는 건데요. 그럼 주어를 대신하니까 주격 관계대명사 써야 되는 거고요. 이 경우에 선행사가 사람이니까 who나 that을 쓸수 있겠다. 그리고 그 뒤에는 문장의 나머지 부분, is wearing a green t-shirt 써주면 되죠. The boy who 또는 that is wearing a green t-shirt is my friend. 이런 식으로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출석 체크는요, 퀴즈입니다. 이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동사가 온다 했는데, 이 동사는 무엇의 인칭과 수에 일치시킨다고 했나요? 빈칸에 들어갈 한 단어를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친구들,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포텐 사회 1회 저는 이진웅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재판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 26번째 시간에는 국민 참여 재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국민 참여 재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 국민 참여 재판 외에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를 파악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살펴볼 내용은 국민 참여 재판인데요. 말 그대로 국민이 참여하는 재판입니다. 자, 이 국민 참여 재판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제가 국민 참여 재판 홈페이지에서 관련 내용을 조사해 왔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요, 국민이 배심원으로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게 되는 건데요. 배심원의 배자는 돕다라는 뜻이고요. 심자는 판단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판단을 돕는 사람이 바로 배심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민사재판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형사재판에 참여하게 됩니다. 형사재판. 두 번째. 그럼 배심원이 된 국민은 무엇을 하느냐? 재판에 참여한 후에 유무죄에 대한 평결을 내리고 양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재판부 일을 참고하여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이렇게 재판정에 배심원석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 참여한 다음에 유무죄에 대한 평결을 내리고 판사에게 도움을 주는 거죠. 자, 그럼 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사건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합의부 관할 사건을 대상 사건으로 합니다. 요 합의부 관할 사건은 조금 이따 살펴볼 건데, 판사 3명이 합의에 의해서 판결을 내리는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만큼 가벼운 사건이 아니라 조금 큰 사건, 좀 중한 사건에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누구나 배심원이 될수 있나요? 아닙니다. 일단 만 20세가 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재판에 참여하는 피고인 또는 피해자와 관련된 사람은 당연히 배심원으로 참여할 수가 없겠죠.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배심원이 될수 있습니다. 전 국민 중에서 무작위로 뽑아서 배심원 후보 예정자 명부를 만든 다음에 선정 기일을 통지하고 배심원이 선정이 되면은 재판에 참여한 다음에 귀가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국민 중에서 선정된 배심원이 참여하는 형사재판입니다. 민사는 아니고. 자, 국민의 사법 참여를 확대하고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이 피고인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배심원으로서 참여함으로써 실제적으로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일반 사람들이 참여함으로써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으면은 그 재판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알수 없잖아요. 직접 참여하게 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배심원은 20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무작위 추첨을 통해 누구나 배심원이 될수 있습니다. 물론 피고인과 관련된 사람은 제외하고요. 배심원단의 역할은 아까 살펴봤었죠? 어쨌든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여 결론을 내리고 판사와 함께 형벌의 정도에 관해 토의한 후에 판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얘기했듯이 국민참여재판은 살인, 강도 등의 죄가 무거운 3명의 판사가 합의해야 되는 아주 죄가 무거운 형사 사건의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되게 됩니다. 자, 이 국민참여재판 말고도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공개재판주의입니다. 공개재판주의는 일반 시민이 재판의 과정을 볼수 있도록 공개한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우리 가끔 재판정을 보면은 일반 시민이 방청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죠. 두 번째, 재판에서 각자가 주장하는 내용, 범죄 사실의 증명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을 증거재판주의라고 합니다. 증거가 없다면 억울한 사람이 누명을 쓸 수도 있으니까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증거를 중심으로 재판을 진행해 간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사법권의 독립 또한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사법권의 독립이란 무엇이냐? 우리 지난번에 요 권력 분립의 원리 살펴봤었죠?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가 서로 독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을 독립시켰고요. 또 법관, 쉽게 얘기하면 판사의 신분을 보장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국가기관이나 특정 집단의 압력을 받지 않고 공정하게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사법권을 독립시켜 놓았습니다. 자, 이거 말고도 심급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심급제도. 이거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자, 지난번에 우리 진웅이와 진고미 사이에 이루어진 민사재판 기억나시죠? 이 진고미가 결국 원금과 이자까지 모두 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근데 진고미가 너무 억울한 거야. 아니,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투자를 받은 게 맞는데 왜 내가 이런 형벌을 받아야 되지? 그래서 불만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상급 법정에 다시 한번 재판을 열어달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이제 100만 원 정도니까 조금 가벼운 사건이죠. 한 명의 판사, 단독 판사가 판결을 내렸는데 이게 불만인 거야. 그래서 상급 법원에 재판을 다시 한번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3명의 판사가 합의하에서 다시 판결을 내리는 거죠. 근데 이것도 불만이야. 그러면 마지막으로 대법원에 다시 또 한번 재판을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진고미 같은 경우에는 아주 큰 사건은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 아까 살펴봤었던 살인이나 강도처럼 좀큰 사건, 죄가 무거운 사건은 처음부터 3인 판사가 합의하에 진행을 합니다. 여기 아까 얘기했었던 합의부입니다. 3인 판사가 합의해서 판결을 내립니다. 근데 판결에 불만이 있다. 다시 한번 재판을 요청하면은 더 상위 법원으로 갑니다. 이건 몰라도 괜찮아요. 고등 법원으로 가고 여기에서 판결도 불만이 있다면 결국 대법원으로 가게 됩니다. 결국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이 사람이 좀 억울하게 판결을 받았을 수도 있잖아요. 이 사람이 더욱더 공정한 판결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재판을 1심, 2심, 3심 세 번을 열 수가 있거든요. 이것을 3심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심 재판에 불복하여 1심 재판의 결과에 만족하지 못해서 2심 재판을 요청하는 것을 항소라고 합니다. TV나 영화에서 많이 나오죠. 항소하였다. 항소하자. 이런 표현들. 2심 재판의 결정에 만족하지 못해서 다시 한번 재판을 열어달라고 얘기하는 것을 상고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 항소와 상고를 합쳐서 우리는 상소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급을 달리하는 법원에서 여러 번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를 심급 제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세번 재판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3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2심 재판을 다시 한번 열어주세요. 청구하는 것을 항소라고 하고요. 2심 법원의 판결에 또 불복했어. 한번더 열어주세요. 3심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상고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항소와 상고처럼 재판 당사자가 판결에 불만이 있어서 상급 법원에 재판을 다시 열어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상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항소와 상고가 모두 상소에 해당합니다. 그럼 이런 심급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뭘까요? 가장 큰 목적은 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결국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심급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죠. 자, 지방법원, 고등법원 이런 건잘 몰라도 괜찮아요. 상대적으로 죄가 가벼운 사건은 1인이 단독 처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3인 체제로 갔다가 결국 대법원으로 가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죄가 무거운 사건은 3인이 합의했다가 고등법원 갔다가 대법원으로 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 가지 내용들 공부해 봤고요. 밑에 확인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저랑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1번.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서 형사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국민이 참여하는 재판, 국민참여재판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원고, 피고 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아니죠. 우리나라는 공개재판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X고요. 마지막으로, 한 사건에 대해 급을 달리하는 법원에서 여러 번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한 제도, 우리나라는 3심제를 원칙으로 합니다. 심급제도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은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포텐의 이진웅이었습니다.

한국 사람이 쉽게, 한국 사람이 재밌게 알려드리는 사자티처스 윤이에요.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요, 바로 연표로 정리하고 실전 문제로 마무리 시간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어떻게 이 연표를 통해서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다양한 실전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개념들 한 번씩 더 점검해 볼 겁니다. 뭐 우리 친구들 중에서는 매일 쉬운 스토리 한국사 1권부터 들은 친구들은 뭐알 거예요. 무엇을? 그렇죠. 미리 문제를 풀어보고 강의를 들어야 된다라는 것. 우리 예전부터 이야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 친구들 중에서는 매일 쉬운 스토리 한국사 2권부터 또 처음 듣는 친구들도 있단 말이죠. 뭐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간략히 말을 해주자면, 우리 친구들 특히 문제풀이 시간에는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해설을 듣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어떤 부분이 약하고 어떤 부분을 자주 틀리는지 미리 알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강의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의 한국사 실력이 두 배, 세 배, 네배 빠르게 더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혹시 문제를 미리 풀어보지 않았다면은 문제 미리 풀어보고 강의 듣는 거 추천드리고요. 오늘 우리 어떤 순서로 이어지는지 앞서 말했죠? 무엇부터? 연표로 정리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배웠던 내용 나와라. 얍! 우리 친구들, 우리 1608년 경기도의 대동법 시행이라는 요 내용부터 등장합니다. 뭐 연도까지는 여러분들이 뭐 하나하나 암기할 필요는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어요. 그치만 이 대동법 시행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다. 강조를 했던 내용이죠. 백성들의 곡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실시하였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누가 경기도에 처음 실시했나요? 어느 왕 때? 그렇죠, 맞습니다. 바로 광해군 때 경기도에 처음 실시했다. 요 내용 제가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 광해군이 경기도에 처음 실시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 점차 다른 지역으로 확대가 되는 것입니다. 뭐 이런 내용들 함께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고요. 이어서 특산물을 곡물로 내는 대신 상대적으로 구하기 쉬운 무엇? 쌀이나 옷감이나 동전 등을 세금으로 내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함께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보면 여러분들 친숙한 그림이 하나 등장하죠? 그러면서 공인의 역할도 제가 개념 강의 때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어때요? 이전에는 대동법 실시 이전에는 가구마다 이렇게 특산물을 이제 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 특산물 구하기가 엄청 힘든 경우가 많았다 이야기했었죠? 그러면서 어떻게? 아, 상대적으로 구하기 쉬운 쌀이나 동전이나 옷감을 내라.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요 쌀, 옷감, 동전 등을 활용해서 공인이 일종의 상인이다 이야기했었습니다. 요걸 활용해서 어떻게? 아,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필요한 물건을 사오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다,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런 대동법 실시 이후에 어떻다? 점차 다른 지역으로 대동법이 확대되고요. 상업도 점차 발전해 갔다. 요런 내용들까지 함께 다루어 주었습니다. 좋습니다. 대동법에 대한 내용 이야기해 주었고요. 이어서 우리 교재를 보면 예송 발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예송도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효종 기억하고 있죠? 효종이 사망하자 상복 입는 기간을 두고 예송이 발생했다. 이렇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서인과 어떤 세력은 상복 입는 기간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을 내세우며 대립했다. 이야기했었는데 결국 서인과 누구? 그렇죠, 여러분들 아래쪽에 보면 나와 있죠? 아래쪽에 여기 사파 만화를 보면 나와 있는데 서인과 남인은 상복 입는 기간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을 내세우며 대립했다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서인은 어때요? 서인은 효종께서는 어떻다? 큰아들이 아니다. 제가 그때 설명드렸었잖아요. 효종은 둘째 아들입니다. 그렇다 보니 사대부와 같은 예를 적용하여 대비께서 1년간 상복을 입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고요. 반면에 남인은 어떻습니까? 효종은 그래도 왕이다. 왕인데 어찌 사대부와 같은 예법을 따르겠느냐? 대비께서 3년간 상복을 입어야 된다. 이렇게 서로 의견 대립을 설명했었습니다.
서인과 남인의 의견 대립에 대한 내용 예송 설명하면서 함께 다루었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우리 교재 보면 어떻습니까? 영조가 자신의 탕평 의지를 널리 알리기 위해 무엇 앞에 탕평비를 세움 나와 있죠?

여러분들 요 네모 칸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될까요? 무엇이? 그렇죠. 바로 성균관 앞에 탕평비를 세웠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우리 친구들, 우리 앞에 예송 봤었잖아요? 예송 이후에 또 등장한 왕이 누가 있었습니까? 숙종 있었잖아요? 숙종. 숙종 때 어떻습니까? 환국이 일어나면서 계속해서 정치가 혼란스러웠다 얘기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누가 이제 영조가 등장을 하여서 어떻습니까? 영조가 즉위한 이후에는 아, 나는 뭐 붕당, 뭐 골고루 사람을 붕당 여러 붕당에서 골고루 사람을 뽑아서 쓰겠다. 골고루. 골고루의 핵심 포인트가 있잖아요. 여러 붕당의 사람들을 골고루 뽑아서 쓰겠다. 그래서 탕평책을 실시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 탕평에 대한 의지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어디에 성균관 앞에 탕평비를 세웠다. 이렇게 정리해 준 내용 기억하고 있나요? 좋습니다. 이렇게 한 번씩 여러분들 핵심 키워드 위주로 설명을 들으면은 기억이 다시 되살아날 거예요. 좋습니다. 이제 탕평비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고요. 탕평 무엇이죠? 그렇죠.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고르게 한다. 고르게 한다. 요 부분의 핵심이 있습니다. 영조는 탕평파와 함께 나라를 운영해 간다라는 거. 그냥 나는 골고루 고르게 뽑아서 쓰겠다. 이게 핵심인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여기 보면은 탕평비가 나와 있습니다. 성균관 앞에 탕평비를 세웠다라는 내용 함께 정리해 주었고요. 그리고 뭐 균역법 같은 경우도 어때요? 여러분들 영조 때 실시한 거죠? 군포부담, 군대 관련 세금, 군포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균역법을 실시했다라는 것까지 영조 때 함께 설명해 준 내용입니다. 좋습니다. 이어서 이제 수원화성 완성이 등장하죠. 수원화성 완성. 수원화성 하면 누굴 떠올려야 된다? 그렇죠. 정조를 떠올려야 한다라는 거. 정조가 군사와 상업의 새로운 중심지로 삼기 위해 건설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교재 보면. 그러면서 무거운 돌을 쉽게 들어올리는 무엇 등 새로운 과학기술과 지식을 이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무엇을 떠올려야 할까요? 여기 밑에 아래쪽에 그림 보면은 힌트가 있죠. 무엇입니까? 그렇죠. 거중기가 들어가면 되겠죠. 거중기 등 새로운 과학기술과 지식을 이용합니다. 엄청 과학적인 가치가 있는 소중한 우리의 국가유산입니다. 수원화성. 이어서 공사에 참여한 백성은 강제로 동원하지 않고 품삯을 지급하였다. 품삯을 지급하였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냐? 강제로 백성들을 동원해서 시킨 게 아닙니다. 어떻게? 뭐 여러분들 뭐 품삯이라고 하면은 약간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쉽게 표현하자면은 강제로 동원하지 않고 임금을 주었다. 임금을 주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래 보니까 어때요? 일한 만큼 품삯을 주니 더 열심히 일해야겠는 걸 되어 있죠? 그러면서 거중기를 이용하니 힘들이지 않고 무거운 돌을 들어올릴 수 있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무엇? 아, 일한 만큼 품삯을 주었다라는 거. 그리고 뭐 거중기를 이용해서 과학적으로 새로운 과학기술을 이용했다라는 것들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 내용들 함께 짚어보았고요. 그리고 나중에 뭐 순조, 공노비 6만여 명 해방했다라는 것들, 요런 내용들까지 우리 개념 때다 다뤄주었던 내용입니다. 관청 소속의 노비, 공노비 6만여 명을 해방했다. 뭐 요런 내용도 함께 다뤘던 내용이고요.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내가 정답을 찾았어. 그래서 정답이 되었죠. 그냥 넘어가는 게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물론 정답 찾는 것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이 문제 속에서도 우리가 한 번 더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 개념들을 찾아간다고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해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자료의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래쪽을 보아하니 어떻습니까? 효종께서는 큰아들이 아니니 사대부와 같은 예를 적용하여 대비께서 1년간 상복을 입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 내용 아주 친숙하죠, 이제는? 우리 개념 때도 다뤘고요. 오늘 연표 통해서도 한번더 정리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효종, 둘째 아들이니까 사대부와 같은 예를 적용하자. 뭐 그런 내용이었고요. 이쪽에서는 또 어떻게 주장하고 있습니까? 아이, 그래도 효종, 왕이잖아. 어찌 사대부와 같은 예법을 적용하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 대비께서 3년간 상

행복을 입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 누구누구의 의견입니까? 대답해야죠. 그렇죠. 이쪽은? 이쪽은? 그렇죠. 바로 서인들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쪽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남인들의 의견이 됩니다. 그래서 남인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이 서인과 남인의 이런 의견 차이, 의견 대립, 우리 어떤 내용을 떠올리면 된다? 맞습니다. 바로 예송. 다시 한번 더. 예송을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1번에서 말하는 다음 자료의 사건은 바로 예송이 되는 것이죠. 그럼 예송과 관련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수 있다? 서인과 남인이 대립이 점점 커져갔다, 심화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답 찾아보자면은 어디에 정답이 숨어 있나요? 정답 4번으로 이렇게 골라줄 수가 있겠죠. 뭐 여러분들 뭐요 선택지들 안에서 한번 복습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사화가 무엇이었나요? 그렇죠. 사람이 큰 피해를 입었다. 뭐 이렇게 정리했었죠? 뭐 위화도 회군 무엇이었습니까? 어이, 기억이 안 난다고요. 안 돼요.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위화도 회군이 무엇이었나요? 그렇죠. 이성계가 요동정벌을 떠났다가 다시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렸다. 위화도 회군이다. 이야기했었습니다. 위화도 회군도 여러분들 떠올려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이성계가 실질적으로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다. 이 이야기까지 함께 해주었습니다. 붕당, 여러분들, 붕당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뭐 정치적으로나 뭐 여러 측면에서 생각이 비슷한 사람이 모여 있다. 그러면서 제가 무엇을 설명했나요? 그렇죠. 현재 그냥 대한민국 기준으로는 무슨 무슨 당처럼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 있는 그룹이다. 모여 있는 뭐 집단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묘청의 석영천도 운동, 이건 언제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 배운 지 한참 됐죠? 메이시운 스토리 한국사 1권에 등장했던 내용인데 뭐죠? 그렇죠. 고려 때 이야기입니다. 고려 때 이야기, 묘청의 석영천도 운동까지 우리 이렇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정답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택지 속에 등장하는 핵심 키워드 있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 정리해 주는 것도 좋은 공부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뭐 선생님 뭐 얼굴 보고 이런 것도 좋겠지만 어떻게 이런 핵심 키워드들을 보면서 함께 아 그랬었지 하고 여러분들 한 번씩 더 되뇌어 주는 습관 꼭 가져 주시고요. 이제 2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가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 숙종 등장합니다. 숙종은 자신의 주장에 찬성하는 붕당의 신하들에게만 나란 일을 맡겼다. 이 과정에서 나란 일을 이끌어 나가는 붕당이 갑자기 바뀌어버리는 환국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가 혼란스러워졌다. 이야기했었죠. 숙종 환국 함께 떠올려 주시면 되고요. 환국이 자주 일어나자 어떻습니까? 정치가 혼란스러워졌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이에 누가 영조는 붕당 간의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실시합니까? 그렇죠. 탕평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어디에 숨어 있다? 일단 1번 볼게요. 탕평책을 실시하였다? 그렇죠. 정답 바로 1번으로 바로 선택할 수가 있네요. 2번, 대동법을 시행하였다. 대동법 맨 처음에 시행된 거는 광해군 때 이야기입니다. 경기도에 일단은 시행을 했다 이야기를 했었고요. 사군 육진 지역을 개척하였다. 이건 누굽니까? 그렇죠. 세종 때 이야기입니다. 세종, 조선, 세종 때 이야기가 되겠죠? 특수군대인 장용령을 설치하였다. 여러분들, 장용령 하면 누굴 떠올려야 됩니까? 조선의 정조를 떠올려 주시면 되겠죠? 정조. 5번, 조광조를 등용해 개혁을 추진하였다. 조광조 하면은 언제? 중종 때 이야기죠? 그래서 중종, 조선 때 중종, 이렇게 정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이렇게 한국사 문제를 풀 때는요, 옆에다가 어떤 왕의 뭐 업적인지, 어떤 왕의 정책인지 함께 이렇게 왕 이름까지 함께 써주시면은 여러분들 공부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특히나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준비하는 친구들도 많잖아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같은 경우는 이런 선택지를 위주로 공부하는 게 엄청 중요해요. 하나하나 선택지들이. 그 선택지들이 나중에 하나의 문제로 등장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문제에서 또 다른 선택지로 또 다시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우리 교재 통해서 이렇게 선택지 위주로 이렇게 정리하고
따로 이렇게 필기해 놓는 습관.

꼭 가져주시고요. 이제 3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왕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가왕 누구일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이것은 가가 건립한 수원화석의 북쪽 문인 장안문입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성문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옹성을 설치한 것이 특징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여기 수원화성 하면 누굴 떠올릴 수가 있나요? 그렇죠. 정조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에는 정조가 들어가고요. 아마 많은 친구들이 문제 풀면서 그렇지. 우리 윤희가 알려준 대로 수원화성 하면 정조. 그래. 정조. 이렇게 가는 쉽게 찾았는데 이 뒷부분, 뒷문장을 보면 옹성을 설치했다. 이런 부분에서 옹성? 뭐지? 이거 뭐지? 뭐지? 이런 호기심이 아마 들었을 것 같습니다. 옹성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줄게요. 여러분들 옹성, 이 옹자가 여러분들 혹시 독 안에 든 쥐라는 말 들어봤어요? 그 옹자가 독이거든요. 막 항아리, 독 요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왜 옹성이냐? 여기 수원화성을 보면 어떻습니까? 장안문을 보면 지금 뭔가 바깥쪽에 외부 성벽이 하나 더 있죠. 외부의 성벽이 하나 더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게 바로 이제 둘러싸고 있는 게 바로 외부 옹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옹성. 그런데 왜 도관에든지 뭐 항아리 이런 키워드를 왜 말을 했을까? 우리 친구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적들이 이제 수원화성을 침입을 하는 상황이 됐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일단 공격을 하겠죠. 일단 옹성 외부 2차 방어선이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또 방어를 할수 있어요. 근데 뭐 어찌저찌 상대 적들이 이 옹성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어떡해요? 그렇죠. 안쪽에 또 성벽이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또한번더 방어를 할수 있겠죠. 그리고 이 옹성, 둥글게 둘려진 이 옹성 안에 들어온 적들은 어떻겠습니까? 마치 독 안에 든 쥐처럼 사방에서 화살 공격을 받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옹성의 형태다. 뭐, 독 안에 든 쥐, 항아리와 같은 키워드들을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뭐 중요한 것은 뭐다? 수원화성 하면 일단 정조를 떠올리자. 뭐, 그 내용이었고요. 뒤에 자세히 나와 있어서 한번 소개해 준 내용입니다.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가왕에 대한 설명, 정조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1번, 경국대전을 편찬하였다. 정조와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들, 경국대전 편찬, 누굴 떠올리자? 그렇죠. 시작은 세조, 그리고 뭐, 완성은 성종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더. 시작은 세조, 완성은 성종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모두 조선 때 왕이고요. 2번. 훈민정음 반포 누굽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요건 잘 알고 있죠? 그렇죠. 세종. 세종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노비안검법 오랜만에 등장했죠? 우리 친구들 노비안검법 하면 누구? 고려 광종을 떠올려 주시면 되죠? 그래서 광종. 이렇게 써보았고요. 궁궐안에 규장각 설치하였다. 그렇죠. 정조에 대한 설명과 일치합니다. 정답 4번으로 골라줄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5번. 화랑도 국가조직 정비, 진흥왕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신라 진흥왕에 대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뭐이 중에서 많이 헷갈려들 하는 게뭐 보면은 3번. 고려 광종 때 이야기인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돼요. 그때 광종 이야기 하면서 매일 쉬운 스토리 한 곳에 1권에서 얘기했잖아요. 광종은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옵니다. 노비안검법이랑 과거제 두 가지 꼭 기억해야 된다 이야기했었고요. 그리고 화랑도 국가조직 정비한 거. 그렇죠. 신라 진흥왕에 대한 이야기다. 뭐, 요 정도까지 여러분들 함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정답 4번으로 골라 보았고요. 이제 4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 나타난 외교 사절의 이름을 써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 익숙하지 않나요? 그렇죠. 이 그림 무엇입니까? 통신사. 통신사에 대한 내용. 이렇게 연결지어서 봐 주시면 됩니다. 통신사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우리 친구들 통신사 하면 무엇을 떠올리자? 그렇죠. 조선에서 어디로? 일본 쪽으로 보낸 외교 사절이다라는 것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이제 5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묻고 있고요. 전쟁에서 패한 인조는 청나라 황제에게 항복하는 의식을 치러야 했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조가 나왔고 청나라 황제에게 항복하는 의식 치렀다. 어떤 전쟁의 결과입니까? 그렇죠. 이 전쟁 바로 병자호란. 병자호란입니다.

병자호란에서 패한 인조는 청나라 황제에게 항복하는 의식을 치러야 했다라는 내용. 그리고 이어서 조선은 청나라를 임금의 나라로 대우하며 매년 연행사를 파견하였다라고 일단 되어 있죠. 우리 친구들 청나라를 임금의 나라로 대우하였다, 군신 관계를 맺었다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연행사 무엇입니까? 그렇죠. 청나라의 수도 연경, 즉 지금의 베이징 있죠. 지금의 베이징, 옛날에는 연경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연경이 바로 청나라의 수도였는데, 그 연경할 때 연자, 그리고 행, 가랭자, 청나라 수도였던 연경으로 갔던 그런 외교 사절단이구나. 뭐 그런 느낌 가져가 주시면 되고요. 연행사를 파견하였지만, 여기까지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이후에 어떻습니까? 효종 때 비밀리에 무엇을 추진하죠? 그렇죠. 북벌 정책. 다시 한번 더. 북벌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럼 가해는 이 북벌 정책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군요. 선택지 1번부터 5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삼포를 개방하였다. 이거는 우리 매일 쉬운 스토리 한국사 1권에서 잠깐 다뤘던 내용. 우리가 배웠던 내용으로는 언제? 그렇죠. 우리 세종 때 이야기했던 내용이 됩니다. 세종 때. 2번, 별무반. 별무반도 오랜만에 나왔죠. 매일 쉬운 스토리 한국사 1권에서 나왔었는데, 별무반 하면 떠올려야 되는 핵심 키워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죠. 윤관, 그리고 여진, 뭐 이런 내용들 떠올려주면 되겠죠? 쓰시마섬을 정벌하였다. 언제입니까? 그렇죠. 세종대왕 때, 세종 때의 일입니다. 이종무를 시켜서 쓰시마섬을 정벌토록 하였다. 다뤘던 내용이고요. 천리장성을 축조하였다. 천리장성? 정말 오랜만에 나왔죠? 우리 친구들 천리장성 하면 무엇을 떠올리자? 그렇죠. 거란의 침입을 막아낸 고려가 북쪽 국경선 지역에 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도 일단은 가와는 맞지 않고요. 5번 북벌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렇죠. 우리가 찾던 정답이 여기 숨어 있군요. 정답은 바로 5번으로 정해질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1번은 세종 때 우리 배웠던 거 기억하고 있죠? 별무반, 윤관, 여진, 고려 때 이야기잖아요. 쓰시마섬 정벌 이것도 세종 때 떠올려 주시면 되고요. 4번 천리장성 고려 때 거란의 침입 막아낸 고려가 북쪽 국경선 지역에 쌓은 것이다. 고려 때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은 정답이 될수 없고요. 어떻게? 5번 북벌 정책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5번이 바로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선택지 하나하나 분석을 해 보았고요. 이제 6번 가보도록 할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조선 후기 경제 상황에 대해 알려주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조선 후기 경제 상황 나와 있습니다. 모내기법 이야기 나와 있죠. 상평통보가 널리 사용되었어요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친구들 하나 더 떠올려야 됩니다. 무엇? 모내기법의 확산과 이것 재배로 인해서 잘 살게 된 농민들이 많아졌다. 그래서 우리 잠깐 이야기했지만 뭐 분홍 이야기 잠깐 했었잖아요. 뭡니까? 그렇죠. 상품 작물 재배 이야기가 등장하면 되겠죠. 그래서 1번 뭐 과점법이 실시되었다. 이거 우리 언제 다뤘습니까? 훨씬 더 이전 시기. 우리 고려 말때 어떻습니까? 신진사대부 이야기하면서 권문세족의 토지 몰수 이야기하면서 등장했던 내용이잖아요. 정답 될수 없고요. 2번 청해진 언제? 신라 장보고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정답 될 수가 없다라는 거. 3번 상품 작물 재배가 늘어났다. 여러분들 상품 작물 재배 등장 드디어 나왔군요. 정답 3번으로 고를 수가 있습니다. 송나라가 주요 무역 상대국이었다. 이거? 그렇죠. 고려에 대한 이야기가 되고요. 벽란도 국제무역항 이것도 고려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 3번으로 이렇게 골라줄 수가 있다라는 거. 좋습니다. 이제 7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 8번은 연결된 세트 문제, 세트 문항이고요. 요 자료를 보고 7번, 8번을 풀면 됩니다. 지금 요두 가지 그림 뭔가 익숙하지 않나요? 그렇죠. 어떤 내용이죠? 여러분들 여기서 힌트가 있습니다. 공인의 힌트가 있죠? 무엇을 떠올리자? 키워드, 대동법을 떠올리자. 달라진 세금 제도라고 하잖아요. 이전에는 이렇게 특산물을 바치게끔 했다면은 상대적으로, 이것 실시 후에는 상대적으로 구하기 쉬운 쌀, 옷감, 동전 등을 내게 했다라는 것들. 대동법 실시 후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대동법이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7번, 가를 경기도에 처음 시행한 국왕. 대동법을 경기도에 처음 시행한 국왕 누굽니까? 조선 광해군의

0: 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정답 광해군으로 써줄 수가 있고요. 8번 가겠습니다. 가에 대한 설명, 가가 무엇이었죠? 대동법이었죠? 대동법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 묻고 있고요. 1번, 정도전 등이 시행을 주도하였다. 우리 친구들, 대동법 시행이 처음 시행이 언제예요? 광해군 때잖아요. 정도전이 나오기에는 정도전은 훨씬 더 이전 사람이잖아요. 정답 될 수가 없고요. 2번, 결작을 징수하는 계기가 되었다. 결작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결작은 줄어든 군포 수입, 줄어든 군포 수입을 보충하기 위해서 지주들, 땅의 주인들에게 거둔 것입니다. 균역법의 시행으로 군포를 이제 한 필만 내게 이제 부담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부족한 이제 군포 수입, 줄어든 군포 수입을 어떻게 보충하기 위해서 결작을 거두었다. 이야기했던 내용이잖아요. 좋습니다. 2번도 정답은 될 수가 없고요. 3번, 농민의 군포 부담을 줄여주었다. 균역법에 대한 설명. 4번, 호패법이 시행되는 배경이 되었다. 호패법 언제입니까? 태종. 태종 때 이야기입니다. 정답 될수 없고요. 5번, 지주들의 반대로 확대 시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렇죠. 실제로 대동법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는 데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다.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 바로 5번으로 골라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9번입니다. 가왕이 시행한 정책으로 알맞은 것을 묻고 있고요. 조선 후기. 부유한 농민이나 상민이 양반으로 신분을 바꾸면서 군대에 가거나 군포를 내야 할 사람들이 부족해졌다. 그러자 누가 어떤 정책을 실시하였나요? 그러자 누구는 어머니가 양이면 아버지가 노비라도 그 자녀는 양인이 되는 노비종모법을 시행하였다. 노비종모법 하면 떠올릴 수 있는 왕 누굽니까? 바로 영조. 영조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에는 영조가 들어가면 되고요. 영조 시행한 정책 알맞은 것. 1번, 균역법 실시. 아하, 정답 1번이네. 영조하면 균역법 함께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1번으로 골라줄 수가 있고요. 강화도 천도 언제 누굽니까? 그렇죠. 고려 때 이야기잖아요. 최후 고려 무신 정권 함께 떠올려 주시면 되고요. 칠정산 편찬 세종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홍문관 설치 성종 떠올려 주시면 되고요. 북진 정책 추진 이것도 마찬가지 세종 사군 육진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1번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다음 문서가 발급되던 시기에 볼수 있는 모습으로 알맞은 것을 묻고 있고요. 이거 무엇입니까? 이름 쓰는 곳이 비어져 있네. 바로 공명첩이군요. 조선 후기와 관련된 내용 골라주시면 됩니다. 사비성 공격하는 화랑? 신라 화랑 떠올려주시면 되고요. 원나라 공주 결혼한 왕? 고려 떠올려주시면 되고요. 청나라에 파견되는 연행사? 그렇죠. 조선 후기 상황입니다. 정답 3번으로 골라줄 수가 있고요. 몽골군에 맞서 싸우는 삼별초는? 고려 떠올려주시면 됩니다. 무신정변? 무엇? 고려 때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답 바로 3번으로 골라줄 수가 있다라는 거.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다양한 유형의 문제 다뤄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복습 꼼꼼하게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우는 얼굴로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
1: 해마다 더 심해지는 학교폭력. PSC 대처법.
2: 너 대박 치킨!
1: 학교폭력을 목격했다면 선생님, 학교 전담 경찰관 등에게 알립니다.
2: 너 뭐냐?
1: 학교폭력 피해 현장을 촬영해 SNS에 올리는 행위 또한 범죄입니다.
2: 엄마한테 말하는 게 좋긴 해.
1: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부모님에게 알리고 학교에 즉시 분리를 요청합니다.
3: 이구시라고 내미하고 이구시라고 내미하고 내미하기
1: 육하 원칙에 따라 작성한 진술서, 피해 진단서, 사진 등 피해 증거를 확보합니다.
4: 바뀌는 게 있을까?
2: 뭐 가만히 있다가 뭐 달라지냐?
1: 112-117 학교폭력신고센터, 청소년 상담 1388 등에서 피해 지원을 받습니다.
2: 영어 점심 치킨이! 하자!
3: 응?

오늘은 벌써 7강 자연수 형학에서 한 마지막 차시인데요. 마지막 강이죠.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마술은 조금 특별합니다. 바로 꿀잠의 마술인데요. 오늘 7강을 마무리하고요. 교재도 모두 마무리한 여러분들이 속 시원하게 편안한 마음으로 꿀잠을 잘 수 있는 그런 마술이에요. 네, 그럼 다들 준비됐나요? 좋습니다. 뾰로뾰로뾰로롱 뿅. 네, 이제 마술이 촉촉하게 여러분들에게 스며들었을 겁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같이 차시 목표 확인해 볼게요. 이번 차시 학습 목표입니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의 계산 익히기입니다. 그런데 뭐를 더해요? 괄호까지 함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 문제 바로 풀어볼게요. 4일차입니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그리고 괄호가 섞여 있는 식의 문제 계산해 보겠습니다. 1번 문제, 7 곱하기 괄호 64 나누기 8 더하기 45 빼기 27이죠. 어떻게 먼저 계산해요? 괄호를 제일 먼저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요, 곱셈을 계산합니다. 다음에요, 네, 덧셈, 뺄셈 차례대로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겠죠. 네, 그렇다면 차례로 보겠습니다. 64 나누기 8 뭐예요? 8, 8에 64, 8이 됩니다. 다음에요, 7 곱하기 8, 7, 8에 56. 그 다음은요, 56 더하기 45죠. 어떻게 되죠? 6, 1의 자리부터 1의 자리 더하고요, 10의 자리 더하겠습니다. 1의 자리, 6 더하기 5는 11. 네, 10만큼 받아 올립니다. 5 더하기 4는 9. 아까 받아 올리면 10이랑 같이 101이 됩니다. 마지막, 101에서 27을 뺍니다. 이대로는 뺄 수가 없죠. 이렇게 하나 받아 내려줍니다. 그러면은 10만큼 올리고요. 11에서 7을 빼면은 4. 다음에 90에서 20을 빼니까 70, 74가 정답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거 아직 우리가 처음이니까요. 계산식도 함께 곁들여 보겠습니다. 보면은 7 곱하기 괄호 64 나누기 8 더하기 45 빼기 27이죠. 그러면은 괄호 먼저 푼 거를 보여줘야 됩니다. 7 곱하기 8이죠. 7 곱하기 8 더하기 45 빼기 27입니다. 그 다음에는 뭘 풀어야 되죠? 곱하기를 풀어야죠. 7, 8에 56, 56 더하기 45 빼기 27이 됩니다. 다음은 뭐예요? 56 더하기 45, 방금 계산했었죠? 101입니다. 101 빼기 27. 마지막 정답은요? 는 이미 계산한 게 있습니다. 74가 됩니다. 좋아요. 그렇다면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3번 문제, 27 나누기 3 곱하기 3 더하기 32 빼기 28이죠. 네, 순서 먼저 여기 괄호 안에 1번, 다음에 나눗셈이 2번, 다음에 덧셈이 3번, 마지막으로 뺄셈이 4번이 됩니다. 네, 볼게요. 그러면은 맨 처음에 괄호 3, 3에 9가 됩니다. 다음에 27 나누기 9는 네, 3, 9, 27, 3이죠. 다음에 3 더하기 32는 35. 마지막으로 35에서 28을 뺍니다. 네, 반대로 28에서 얼만큼 가면 35가 되죠? 7이죠. 7. 그렇다면 정답은 7인데요. 이것도 계산식 함께 확인해 볼게요. 네, 그러면은 제일 먼저 괄호 푼 모습 보여줍니다. 27 나누기 3, 3에 9. 9 더하기 32 빼기 28입니다. 다음은요, 네, 나눗셈 계산해야죠. 27 나누기 9는 3, 3 더하기 32 빼기 28입니다. 다음 계산은 덧셈이죠. 3 더하기 32는 35. 그 다음에 네, 28 빼줘야죠. 35 빼기 28. 마지막으로 정답은요, 7.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7번 문제, 63 곱하기 2 나누기 6 빼기 괄호 11 더하기 7이죠. 그러면은 순서는 괄호 1번, 다음에 곱셈과 나눗셈을 차례대로 합니다. 네, 공간이 작으니까 나눗셈 차례대로, 마지막으로 뺄셈까지 이어서 이렇게 계산해 줄게요. 보겠습니다. 괄호 1번이니까 11 더하기 7 먼저 18이 됩니다. 다음 63 곱하기 2입니다. 바로 할 수 있을까요? 네, 3, 2에 6,
그리고 6, 2.

12, 100, 26이 됩니다. 다음 126 나누기 6이에요. 아, 이거는 세로쌤 해야 될것 같습니다. 보면은 126 나누기 6, 10의 자리, 100의 자리 봅니다. 12 나누기 6은 2, 6이 12. 나머지는 6입니다. 6 나누기 6은 1 해서 빈칸에 들어갈 숫자는 21이 되죠. 21. 마지막으로 21에서 18을 빼면 뭐예요? 3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3. 그런데, 네, 이것도 계산식 함께 해줄게요. 보면은, 네, 63 곱하기 2 나누기 6 빼기 11 더하기 7. 과로. 뭐 먼저 해야 돼요? 과로 먼저 해야 된다. 그러면 63 곱하기 2 나누기 6 빼기 몇? 18이 되죠. 과로 계산하면 18이 됩니다. 다음으로는요, 뭐 먼저 계산해요? 앞에 있는 곱셈 먼저 이미 계산한 내용 앞에 있습니다. 63 곱하기 2는 126 나누기 6 빼기 18을 보여줍니다. 다음입니다. 126 나누기 6 계산하는 건요, 21 빼기 18. 마지막으로 정답 표시하자면 3 이렇게 할수 있겠네요. 네, 이어서 다음 문제입니다. 10번 문제죠. 10번 문제. 괄호 10 더하기 8 곱하기 6 나누기 9 빼기 7입니다. 그럼 보면요. 제일 먼저 괄호를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곱셈을 그 다음에 합니다. 이어서 나눗셈을 이어서 합니다. 마지막에 뺄셈까지 이어서 합니다. 아, 좋네요. 그러면요. 괄호 먼저 하면요. 10 더하기 8은 18. 그 다음에 18 곱하기 6은 8, 6에 48. 40만큼 올리고요. 1, 6에 6. 네, 40도니까 108입니다. 108. 그 다음 108 나누기 9. 이건 세로셈 하겠습니다. 세로셈. 108에서 9를 나누면요. 여기서 10 나누기 9는 1. 9를 쓰면요. 나머지 18 남죠. 18에서 9를 나누면요. 2입니다. 그러면은, 네, 딱 나누어 떨어집니다. 네,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서 108 나누기 9는 몇이다? 12였다. 마지막 12에서 7을 빼면은 5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정답은 뭐가 돼요? 네, 5가 되는 거죠. 그럼 이어서 이것도 같이 계산식 풀어볼게요. 네, 맨 처음에 괄호 푼거 보여줘야죠. 10 더하기 8은 18. 18 곱하기 6 나누기 9 빼기 7입니다. 다음에는 무슨 계산? 네, 곱셈 계산. 18 곱하기 6은 네, 108이죠. 108 나누기 9 빼기 7. 다음 계산은요, 나눗셈이죠. 108 나누기 9는 12 빼기 7. 마지막으로 정답만 표시해 주자면은 5.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12번 문제. 괄호 31 더하기 59, 그리고 나누기 15 곱하기 4 빼기 9인데요. 이것도 뭐 먼저 계산해야 돼요? 괄호 먼저 계산. 괄호가 1번. 그 다음에요. 네, 차례대로 곱셈과 나눗셈이니까 2번, 3번, 마지막으로 4번 계산입니다. 그렇다면 괄호 먼저 계산할게요. 31 더하기 59는 1 더하기 9는 10. 10만큼 받아 올리고요. 3 더하기 5는 8. 90이 됩니다. 다음, 90 나누기 15. 세로셈 할게요. 세로셈. 90 나누기 15 하면요. 네, 끝에가 0이 되는 5를 생각하면 됩니다. 이건 좀 많네요. 그러면은, 한6 정도 넣으면 어떨까요? 6 넣어보겠습니다. 5, 6에 30. 1, 6에 6 해서 90이 나옵니다. 아, 딱 나누어 떨어지네요. 그러니까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6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요. 우리 다음 계산할게요. 뭐예요? 곱하기 4. 6 곱하기 4가 되겠습니다. 6, 4, 24. 마지막 24 빼기 9는 15가 되겠죠. 네, 이렇게 계산해 봤고요. 이제 계산식 마찬가지로 전개하겠습니다. 네, 맨 앞에 괄호부터 볼게요. 31 더하기 59는 90. 90 나누기 15 곱하기 4 빼기 9입니다. 다음 계산은 뭐예요? 네, 90 나누기 15니까 6. 6 곱하기 4 빼기 9입니다. 다음 계산은요?

57 더하기 8은 받아올림을 해서 65. 마지막 65 빼기 29. 이건 받아내림 해야 됩니다. 6을 5로. 5는 15로요. 15에서 9를 빼면 6. 5에서 2를 빼면 3. 36입니다. 그러면 정답은 는36. 네, 여기서부터는 정답 바로 가겠습니다. 다음 문제 17번입니다. 이어서 이건요. 뭐 먼저 해야 돼요? 괄호 먼저 첫 번째, 그 다음에 곱셈과 나눗셈 차례대로 마지막으로 뺄셈까지 하면 됩니다. 네, 보겠습니다. 괄호 5 더하기 7은 7, 5 더하기 2는 7. 그 다음에 네, 14 곱하기 6, 이거는 4, 6에 24, 1, 6에 6, 2를 더해서요, 84가 됩니다. 다음, 84 나누기 7인데요. 이건 새로 셈 할게요. 84 나누기 7은, 네, 보면은 8 나누기 7은 1, 7 쓰면요, 14가 남습니다. 14 나누기 7은 2, 이렇게 나누어 떨어집니다. 빈칸에는 12 적겠습니다. 마지막. 80에서 12를 뺍니다. 이거는 10만큼 받아내리고요. 10 빼기 2는 8. 다음에 7 빼기 1은 6. 68입니다. 정답은 짜잔. 68 적을게요. 네, 다음 문제입니다. 20번 문제. 26 빼기 괄호 8 더하기 4 곱하기 6 나누기 9입니다. 볼게요. 그러면은 괄호 먼저 1번 곱하기 나누기 2번입니다. 3번. 마지막으로 빼기까지 4번. 네, 그럼 볼게요. 8 더하기 4는 12. 12 곱하기 6은 2, 6에 12. 1, 6에 6. 6에다 1 더해서 72가 됩니다. 다음 72에서 9를 나누면 8이 되고요. 마지막 26 빼기 8은 18까지. 이렇게 정답 마무리하겠습니다. 18. 네, 다음 23번 문제입니다. 이번엔 58 더하기 괄호 37 빼기 9 나누기 4 곱하기 3. 네, 이것도 계속 우리 같은 유형 반복하는 거죠. 이렇게 괄호 먼저 하고 곱하기 나누기 하고요. 마지막으로 덧셈까지. 네, 볼게요. 37 빼기 9는 받아내림해서 17에서 9를 빼니까 이거는 20 8이 됩니다. 다음, 28 나누기 4는 7. 4, 7에 28이니까요. 다음, 7, 3, 21. 마지막, 58 더하기 21은 79가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4일차 마지막 문제 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86 빼기 28 더하기 112 나누기 괄호 8 곱하기 2가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괄호 먼저. 그 다음에 나눗셈, 그 다음엔요, 네, 앞에서 차례부터니까 뺄셈, 마지막 덧셈까지. 네, 보면은 괄호 8이에 16. 다음 112 나누기 16은 세로셈 갈게요. 세로셈. 112 나누기 16. 이렇게 숫자가 커져도요, 우리 끝수, 끝자리수 보는 건 똑같아요. 여기가 2죠? 6입니다. 네, 6에다 몇을 곱하면 2가 될까요? 6, 2, 12, 6, 7, 42. 네, 2를 넣기엔 좀 작은 것 같으니까 7을 넣습니다. 7, 6, 7, 42, 40을 올리고요. 1, 7에 77이니까 7 더하기 4는 110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7이었습니다. 아, 이렇게 간단하게 7을 구했구나. 좋습니다. 이어서 86 빼기 28입니다. 이거는 받아 내리겠습니다. 16에서 8 빼니까 8, 7 빼기 2는 5, 58, 58 더하기 7, 마지막 계산하면 65까지. 그러니까 정답은 뭐다? 정답은 65다. 네, 이렇게 우리 4일차 모두 풀어봤고요. 마지막 5일차 피날레는요, 짜잔! 보는 것처럼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 섞여있는 식이 나오고요. 그 다음 여기에 괄호가 섞여있는 식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똑같아 보이는 식이더라도요, 괄호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계산 결과가 어떻게 바뀌는지 비교하면서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는 1번 문제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9 곱하기 12 빼기 8 나누기 2 더하기 18입니다. 네, 순서 어떻게 돼요? 곱하기 나누기가 1번. 네, 여기 9 곱하기 12가 1번, 8 나누기 2가 2번. 다음에 뺄셈이 3번, 마지막으로 덧셈이 4번입니다. 볼게요. 9 곱하기 12는 9, 2, 18. 10 올립니다. 9, 1은 9. 108이죠. 다음. 8 나누기 2는 4. 다음입니다. 뺄셈이죠. 108 빼기 4는 104. 마지막. 104 더하기 18은 122.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네, 처음이니까 우리 계산식도 몇 개만 같이 써볼게요. 보면은, 맨 처음에 9 곱하기 12 먼저 계산을 했었죠. 몇이었어요? 108이었습니다. 108 빼기 4. 아, 이건 계산하면 안 되죠. 108 빼기 8 나누기 2 더하기 18. 여기서 1단계였고요. 다음 2단계 보여주면 됩니다. 바로 108에서 8 나누기 2한 4를 빼고요. 더하기 18을 합니다. 다음엔요. 108에서 4를 뺀104 더하기 18이고요. 다음 마지막에 정답은 122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문제, 2번 문제입니다. 9 곱하기 괄호 12 빼기 8 나누기 2 더하기 18이네요. 그러면 괄호 먼저 풀게요. 괄호가 첫 번째, 그 다음에 곱셈이 두 번째, 세 번째가 나눗셈, 마지막 덧셈이 마지막입니다. 네, 풀어보겠습니다. 12 빼기 8, 괄호는 4, 곱셈 9, 4, 36. 다음에 36 나누기 2. 이거는 바로 해보겠습니다. 36 나누기 2는 18 나오죠. 다음에 18 더하기 18. 18이 두개 있네요. 그렇다면 8 더하기 8, 16, 10 올리고요. 1 더하기 1은 2, 36이 되겠습니다. 네, 이것도 우리 한번 계산식 비교해 볼게요. 계산식을 써보면요. 9 곱하기, 맨 처음에 괄호 계산 보여줍니다. 12 빼기 8은 4, 나누기 2 더하기 18입니다. 다음은 뭐부터 계산? 곱셈 먼저 계산. 9, 4, 36. 36 나누기 2 더하기 18입니다. 다음은 36 나누기 2는 18 더하기 18이고요. 마지막, 그러니까 결과는요? 는36. 이렇게 풀수 있어요. 네, 우리가 방금 이렇게 1번 하고 2번 생긴 건 같지만 딱 괄호 하나 차이잖아요. 그것만으로도 결과도 달라지고요. 그리고 이 전개식마저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 확인하니까 신기하죠? 네, 그렇다면 이거 유의하면서 다음 문제들도 쭉쭉 풀어볼게요. 다음 문제들은 계산식 없이 정답 구해보겠습니다. 네, 9번입니다. 9번 문제. 40 빼기 16 곱하기 2 더하기 65 나누기 5입니다. 어떻게 계산? 곱셈 먼저 계산, 그 다음에 나눗셈 계산, 다음에 뺄셈, 다음에 덧셈 갑니다. 일단 첫 번째 곱셈 먼저. 16 곱하기 2는 6, 2, 12, 10 올리고요. 1, 2는 2, 32가 됩니다. 다음 65 나누기 5입니다. 이건 새로 셈할게요. 숫자가 좀 크죠? 65 나누기 5를 하겠습니다. 6 나누기 5는 1. 남는 수는 15입니다. 15 나누기 5는 3. 딱 나누어 떨어지죠? 그렇다면 빈칸에 들어갈 숫자는 13입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부터 빼기 할게요. 40 빼기 32는 8이고요. 마지막 8 더하기 13은 이것은 21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는21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10번 문제죠. 10번 문제. 보면은 괄호 40 빼기 16, 그다음 곱하기 2 더하기 65 나누기 5입니다. 어디부터 풀어야 돼요? 네, 괄호가 1번, 다음에 곱셈이 2번, 그다음 나눗셈이 3번, 곱하기 나누기는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가는 거였죠. 마지막은 덧셈으로 마무리. 이렇게 하면 되겠죠? 보겠습니다. 괄호 먼저 40 빼기 16 받아 내립니다. 10에서 6을 빼니까 4, 3에서 1을 빼니까 2, 24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산은
24 곱하기 2입니다. 10의 자리, 1의 자리 각각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4 곱하기 2는 8, 2 곱하기 2는 4, 48 바로 나왔죠. 다음 계산입니다. 이번에는 65 나누기 5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네, 우리 새로쌤 계산하겠습니다. 65 나누기 5, 6 나누기 5는 1, 그러면 나머지는 15가 되겠죠. 15 나누기 5는 3, 이렇게 해서 나누어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면 정답은 13. 마지막입니다. 48 더하기 13은 61. 그러니까 정답은 61입니다. 네, 이번에도 아까랑 한번 비교해 볼까요? 아까는 네, 정답이 21이 나왔었는데요. 이번에는요, 괄호가 하나 생긴 것만으로도 정답이 완전 달라졌죠. 21과 61. 전혀 다른 정답이고요. 전혀 다른 계산식입니다. 좋아요. 그럼 이어서 다음 문제 풀겠습니다. 17번 문제입니다. 17번 문제. 이번에는 49 빼기 54 나누기 9 곱하기 2 더하기 9입니다. 네, 그러면은 어디부터 풀어야죠? 네, 바로 여기 나눗셈이 1번. 그 다음에 여기 곱셈이 2번. 그 다음에요, 뺄셈이 3번. 마지막으로 덧셈이 4번이 되겠습니다. 네, 볼게요. 그러면은 맨 앞에 54 나누기 9는 뭐예요? 6, 9, 54. 9, 6에 54. 6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엔요, 6이 12 해서 10. 2가 들어갑니다. 다음은요, 네, 앞에서부터 계산하면 되죠? 이제 남은 거는 49 빼기 12. 그러면 10의 자리끼리, 1의 자리끼리 빼줍니다. 4 빼기 1은 3. 9 빼기 2는 7. 49 빼기 12는 37. 그렇다면 마지막입니다. 37 더하기 9입니다. 7 더하기 9는 16. 6수고요. 10 받아 올립니다. 3, 없네요. 3이랑 1을 더해서 46. 그렇다면 정답도 마찬가지로는 46. 네, 등호 빠뜨리지 말고요. 네, 다음입니다. 이번엔 18번입니다. 아, 괄호가 여기에 생겼네요. 괄호가 여기 생겼으니까 이곳을 첫 번째로 계산하는 게 맞겠죠? 네, 그 다음엔요. 네, 요 앞에 있는 나눗셈을 두 번째로 계산을 하고요. 다음에 뺄셈 계산하고요. 마지막으로 덧셈까지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괄호 먼저 볼게요. 9, 2, 18. 다음에 54 나누기 18은, 이거 새로셈 하겠습니다. 새로셈, 54 나누기 18. 네, 우리가 이 새로셈으로 확인하지만요, 마찬가지로 끝자리 보면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죠. 네, 끝자리가 4가 오는 8단. 8, 3에 24, 3 넣으면 되겠죠. 3 넣겠습니다. 8, 3에 24, 4, 20 올리고요. 1, 3에 3, 54. 딱 나누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빈칸에 들어갈 정답은 바로 3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계산. 49 빼기 3을 하면요, 40, 6이 나오고요. 마지막 46 더하기 9는 55 해서 정답은 55 이렇게 풀어보았죠. 네, 다음 문제입니다. 네, 근데 이거 우리 문제 풀기 전에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괄호가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없다가 이렇게 괄호가 있다가 없다가 괄호가 있는 것과 없는 것 사이에요. 완전히 다른 계산식, 완전히 다른 정답이 나오는 걸 보니까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풀 때도 항상 괄호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확인하고 네, 그렇게 먼저 풀어가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이번엔 21번 문제죠. 21번 문제, 62 빼기 33 더하기 72 나누기 6 곱하기 3 이렇게 이어집니다. 어떻게 되죠? 네, 여기 나눗셈 1번, 이어서 곱셈. 그 다음엔요, 네, 뺄셈이 3번이 되고요. 마지막에 덧셈까지 4번입니다. 볼게요. 그러면은 72 나누기 6은 나눗셈, 세로셈으로 하겠습니다. 72 나누기 6 해서요, 7 나누기 6은 1. 그렇다면 12가 남습니다. 12 나누기 6은 2 해서 네, 이렇게 딱 나누어 떨어지네요. 그럼 어떻게 돼요? 빈칸에 들어갈 정답은 12. 그럼 12 곱하기 3은 2, 3은 6, 1, 3은 3 해서 36이 되고요.
네, 이렇게 곱셈, 나눗셈 다 풀었으니까 앞에서부터

0: 더하기 빼기 해주면 되겠죠? 62 빼기 33입니다. 받아내려야 되겠죠? 앞에 6은 5가 되고요. 10만큼 받아내립니다. 12 빼기 3은 9, 5 빼기 3은 2 해서 29입니다. 마지막 29 더하기 36입니다. 9 더하기 6은 5, 10만큼 받아 올리고요. 2 더하기 3은 5, 받아 올림 포함해서 65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정답은 짜잔, 65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22번 문제입니다. 22번 문제, 62 빼기 33 더하기 72 나누기 괄호 6 곱하기 3이죠. 괄호 먼저 풀고요. 나눗셈 풀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부터 뺄셈과 덧셈 사례대로 풉니다. 6, 3에 18. 다음에 72 나누기 18. 이거는 8, 4, 32. 4 하면 딱될것 같지 않나요? 이번에는 과감하게 4로 해보겠습니다. 다음 62 빼기 33 빼기 하겠습니다. 네, 그냥은 뺄수 없죠? 받아 내립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12 빼기 3은 9, 5 빼기 3은 2, 29가 되죠? 다음 29와 4를 더하면 13, 9 더하기 4는 13, 10만큼 받아 올리고요. 2랑 1을 합쳐서 33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짜잔, 33 됐습니다.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25번. 32 더하기 60 빼기 25 나누기 5 곱하기 7 빼기 22. 숫자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나 있죠? 그래도 해야 될건 똑같습니다. 보면은 제일 먼저 나눗셈, 곱셈, 그 다음엔요, 사례대로 덧셈, 뺄셈, 뺄셈까지 이렇게 연산을 순서대로 이어서 해주면 될 뿐이에요. 사례대로 하겠습니다. 25 나누기 5는 5, 다음 5, 7에 35. 다음 계산은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32 더하기 60은 92. 그 다음에 95에서 35를 뺍니다. 받아내림 있습니다. 2, 57. 마지막 계산 57에서 22를 빼면 35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문제 정답은 35. 이렇게 마무리해 보았습니다. 네, 우리 연산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마지막 스피드 퀴즈 가겠습니다. 오늘의 스피드 퀴즈. 다음의 문제에 정답을 구하세요. 문제는 4 더하기 괄호 6 빼기 1 곱하기 4 나누기 2입니다. 선생님과 혼합 계산을 모두 헤쳐나간 친구들이라면 이 정도는 쉽게 풀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혼합 계산 단원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차시부터는 약수와 배수로 만날게요. 그렇다면 다들 다음에 봐요. 안녕!
1: 엘리베이터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2: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직접 문을 연다. 2번, 비상버튼을 눌러 구조 요청을 하고 기다린다. 정답은 2번. 직접 문을 열면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구조 요청을 하고 침착하게 기다려야 해요.
1: 엘리베이터 안에서 과격한 장난을 치면 멈출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2: 로보카 플리랑 꼭꼭 약속!

에이요, 친구들의 연산을 책임질 최고의 강의, 만점왕 연산 10단계, 김재현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분수 곱하기 분수죠? 진분수 곱하기 진분수, 단위 분수 곱하기 단위 분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자, 우리 이번 시간에도 진분수 곱하기 진분수 계속 이어서 나가볼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열심히 복습해서 오라고 했던 말 기억나죠? 그렇다면 지금 선생님을 보고 있는 친구들은 다 선생님 말을 듣고 이제 복습을 철저히 하고 온 친구들이라고 믿고, 자, 선생님은 오늘 신나게 한번 또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부터 한번 살펴봐야겠죠? 오늘 배울 내용, 진분수의 곱셈입니다. 해서 단위 분수 곱하기 진분수 혹은 진분수 곱하기 단위 분수 한번 선생님이랑 문제풀이 해볼 거고요. 그 다음 뭐예요? 진분수 곱하기 진분수에 대해서도 문제풀이를 해볼 예정입니다. 친구들 준비됐나요? 자, 선생님도 준비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강의도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문제풀이를 하기 전에 우리 항상 했던 거죠? 자, 연산키입니다. 연산키 한번 볼게요. 단위 분수 곱하기 진분수 혹은 진분수 곱하기 단위 분수를 어떤 식으로 계산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단위 분수 곱하기 진분수죠? 어떻게 했나요? 자, 분모는 분모끼리 곱해주고요.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서 3 곱하기 9 하니까 분모는 27. 그리고 1 곱하기 5 하니까 분자는 5가 나오는 걸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볼까요? 7분의 4 곱하기 6분의 1. 아까처럼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려고 보니까 지금 뭐가 보여요? 약분할 게 보입니다. 약분할 게. 그렇다면은 계산 과정 중에서 약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4와 6은 뭘로? 2로 약분이 되니까 2로 약분을 해줍니다. 그럼 6은 3이 되고 4는 2가 되죠. 이 상태에서 이제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7 곱하기 3은 21. 그래서 분자는 21이 되고요. 분모는 21이 되고요. 분자는 2 곱하기 1 해서 2가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분자끼리, 분모끼리 각각 곱하고 이때 약분이 되면 계산 과정 중간에 약분을 해주면 된다. 이해됐나요? 자, 그럼 본격적인 문제 한번 풀어봐야죠. 2분의 1 곱하기 4분의 3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분자는 분자끼리, 분모는 분모끼리 계산을 해주면 된다 해서 분모 먼저 한번 적어볼게요. 2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3이라 적어주면 되고요. 자, 여기서 약분할 거 보이나요? 안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계산을 해주면 되겠네요. 맞죠? 분모는 그래서 2 곱하기 4에서 얼마? 8이 나오는 걸알 수가 있고요. 맞죠? 분자는요, 1 곱하기 3에서 3이 나오는 걸알 수가 있다. 자, 8분의 3이 그렇다면 정답이 되는구나. 알 수가 있었습니다. 3번 한번 풀어봐야겠네요. 3번 한번 풀어볼게요. 4분의 1 곱하기 6분의 5입니다. 맞죠? 4분의 1 곱하기 6분의 5. 봅시다. 자, 이것도 아까처럼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한번 적어볼게요. 4 곱하기 6분의 1 곱하기 5라고 적어두면 되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계산을 각각 해보는 거예요. 하기 전에 약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하는데, 약분 되는 거 있나요? 약분 되는 거 없습니다. 그냥 적어두면 되겠네요. 4 곱하기 6은 얼마가 나와요? 4 곱하기 6은 24가 나오고요. 1 곱하기 5는 얼마가 나오죠? 1 곱하기 5는 5가 나옵니다. 해서 24분의 5가 정답이 되는구나. 알 수가 있겠네요. 좋습니다. 7번도 한번 해봐야죠. 6분의 1 곱하기 8분의 7입니다. 6분의 1 곱하기 8분의 7. 지금 계속하는 게 뭐예요? 단위 분수 곱하기 진분수예요. 친구들이 이거를 좀 기억을 해두고 가는 게 좋습니다. 지금 하는 건 단위 분수 곱하기 진분수입니다. 자, 계속 볼게요.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6 곱하기 8분의 1 곱하기 7 적어두고 약분 되는 게 있는지 확인하니까 어때요? 약분 되는 게 없습니다. 그쵸? 그렇다면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분모 6 곱하기 8 하니까 얼마가 나와요? 6, 8에
48이 나오고요. 맞습니다. 그 다음 분자 1 곱하기 7 하니까 얼마가 나와요? 맞죠. 1 곱하기 7 하니까 7이 나오는 걸알 수가 있네요. 정답은 그래서 뭐다? 48분의 7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친구들이 적어두면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9번이에요. 7분의 1 곱하기 17분의 14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이것도 가뿐하게 한번 적어 봐야겠죠? 7 곱하기 17분의 1 곱하기 14 하고, 이제 약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어때요? 이거는 약분이 가능하네요. 그쵸? 약분이 뭘로 되죠? 약분이 지금 7과 14가 약분이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숫자도 7로 약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7은 7로 약분을 하니까 1이 되고요. 14는 7로 약분하니까 얼마가 돼요? 그쵸? 2가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 한번 해봅시다. 자, 1 곱하기 17. 분모 먼저 계산하는 거예요. 1 곱하기 17. 얼마가 나와요? 그냥 17 나오고요. 그 다음, 분자 한번 계산해 볼게요. 1 곱하기 2네요. 이거 너무 쉽죠? 얼마예요? 2가 됩니다. 해서 정답은 17분의 2가 정답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13번도 한번 선생님이랑 갸분하게 해봐야겠네요. 13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분모에다가는 이제 분모를 곱해주는 거니까 12 곱하기 11을 적어두고요. 분자는 얼마를 적어두면 될까요? 1 곱하기 9를 적어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항상 하는 게 있었죠. 뭐였죠? 맞습니다. 약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항상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 확인 절차가 없으면 친구들이 계산할 때 숫자가 되게 커져가지고 나중에 약분하기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꼭 약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 자, 그래서 보니까 약분이 돼요, 안 돼요? 약분이 됩니다. 12와 9는 각각 약분이 돼요. 어떤 숫자로? 맞죠. 3으로 약분이 되죠. 해서 3으로 약분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12는 4가 되고요. 9는요? 3이 되겠죠. 그쵸?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또 깔끔하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네요. 자, 계산 한번 해봅시다. 4 곱하기 11이 됐네요. 분모가. 그쵸? 4 곱하기 11 하면 얼마가 나와요? 4 곱하기 11 하면 44가 나와요. 맞죠? 분자는요? 1 곱하기 3이 됐습니다. 1 곱하기 3 하면? 그쵸? 그냥 3이라고 적어두면 되겠네요. 자, 해서 정답은 얼마가 나왔다? 44분의 3이 정답으로 나왔다까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15번입니다. 18분의 1 곱하기 13분의 12네요. 이것도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일단 적어둘게요. 분모에다가는 18 곱하기 13을 적어두고요. 분자에다가는 1 곱하기 12를 적어둡니다. 하고 나니까 딱 보이죠? 이제 딱 보입니다. 뭐가 보여요? 약분할 게 보입니다. 약분할 게. 그래서 우리는 약분을 해줄 거예요. 18과 12, 어떤 숫자로 약분하면 좋을까요? 뭐 약분할 수 있는 숫자는 다양하지만 선생님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6이란 숫자입니다. 해서 6으로 한번 약분을 해볼 거예요. 18을 6으로 약분하면 어떻게 돼요? 3이 되고요. 12를 6으로 약분하면요? 2가 됩니다. 자, 3과 2는 더 이상 이제 약분이 안 돼요. 이 상태에서 우리는 계산을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계산 한번 해봅시다. 분모 먼저 한번 계산을 해봐야겠죠? 3 곱하기 13 계산하면 얼마가 나와요? 맞습니다. 39가 나옵니다. 그쵸? 그 다음 분자 1 곱하기 2네요. 1 곱하기 2는 너무 쉽네요. 얼마죠? 그냥 2라고 적어두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9분의 2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4분의 3 곱하기 7분의 1입니다. 조금 바뀌었죠? 아까 같은 경우에는 단위 분수 곱하기 진분수였다면 지금은 어때요? 진분수 곱하기 단위 분수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계산 방법은 똑같다는 거 친구들이 염두하고 문제를 풀면 되겠네요. 자, 그럼 한번 풀어봅시다. 아까랑 똑같이 적어주면 돼요. 분자는 분자끼리, 분모는 분모끼리 곱한다고 했죠? 분모 4 곱하기 7분의, 그 다음, 어떻게 해요? 3 곱하기 1이라고 적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했던 절차가 뭐예요? 약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보니까 어때요? 약분이 안 된다. 약분이 안 된다. 그럼 그냥 계산하면 된다. 자, 분모 먼저 계산을 해보니까 4 곱하기 7 해서 얼마가 나와요? 맞습니다. 28이 나오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쵸? 그 다음, 3 곱하기 1 하면 분자는 3이 나온다. 정답은 28분의 3이 정답이구나. 알 수가 있었습니다. 21번 한번 해봐야죠. 21번입니다. 6분의 5 곱하기 10분의 1. 이것도 진분수 곱하기 단위 분수네요. 자, 한번 해봅시다. 6 곱하기 10분의 5 곱하기 1이라고 적어두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항상 하는 거, 약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는 거 해서 보니까 약분이 안 된다. 그럼 그냥 계산하면 된다.
분모 먼저 계산을 해보니까 6 곱하기 10입니다. 자, 선생님이 잘못 확인한 게 있어요, 지금. 뭐죠? 약분이 되네요. 그쵸? 약분이 됩니다. 약분이 돼요. 이런 거, 친구들도 실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만약에 여기서 계산을 한 뒤에 약분을 해도 됐지만, 그렇다면 친구들이 숫자가 너무 커지겠죠? 미리 약분을 하고 계산하는 게 훨씬 수월하다는 거예요. 친구들, 어때요? 약분이 뭐가 돼요? 5와 10이 약분이 됩니다. 자, 해서 약분을 먼저 해줄게요, 선생님이. 5와 10을 5로 약분하니까 1과 2가 됐고요. 그쵸? 여기서 그냥 계산을 해주면 되겠네요. 6 곱하기 2는 12고요. 1 곱하기 1은 1입니다. 맞죠? 해서 12분의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24번입니다. 24번. 7분의 6 곱하기 4분의 1입니다. 7분의 6 곱하기 4분의 1. 자, 한번 해볼게요. 자, 7 곱하기 4분의 6 곱하기 1입니다. 자, 약분. 약분 되나요? 됩니다. 이것도. 뭐랑 뭐가 되나요? 4와 6이 약분이 돼요. 어떤 숫자도? 2라는 숫자도 약분이 돼요. 그래서 한번 해봅니다. 4는 2가 되고요. 6은 3이 되는 걸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계산하는 게 편하다. 자, 계산 한번 해볼게요. 분모 먼저 해봅시다. 7 곱하기 2는 14. 그쵸? 14가 되고요. 분자 3 곱하기 1은? 3 곱하기 1은 당연히 3이 되겠죠. 해서 정답은 뭐가 나온다? 14분의 3이 나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27번도 한번 해봐야겠네요. 27번입니다. 9분의 2 곱하기 4분의 1입니다. 9분의 2 곱하기 4분의 1.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계속하는 거예요. 자, 9 곱하기 4분의 2 곱하기 1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약분. 약분 보는 거예요. 딱 보니까 있죠? 약분할 거. 약분할 게 있습니다. 자, 해볼게요. 2와 4가 2로 약분이 돼요. 맞죠? 그래서 4는 2가 되고요. 2는 얼마가 될까요? 약분해서 1이 됩니다. 맞아요. 1이 됩니다. 자, 계산 계속 해봐야죠.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9 곱하기 2는 18. 분자 1 곱하기 1은 당연히 1. 그래서 18분의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0번입니다. 11분의 4 곱하기 2분의 1입니다. 11분의 4 곱하기 2분의 1. 자, 적어볼게요. 이거는 그렇다면 11분의 2, 11 곱하기 2분의 4 곱하기 1이라고 적어두면 되겠고요. 여기서 바로 약분하면 되겠죠. 4와 2가 또 약분이 되니까 1, 2, 이런 식으로 숫자를 바꿔두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계산을 해봐야겠네요. 그쵸? 분모는 그럼 뭐가 나와요? 11이 나오고요. 분자는요? 2가 나와서 정답이 얼마가 되는 걸알수 있어요? 11분의 2가 정답이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33번입니다. 33번. 15분의 14 곱하기 21분의 1을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자, 숫자가 좀커 보여요. 하지만 약분을 하다 보면 또 숫자가 작아지겠죠. 한번 해볼게요. 분모는 그렇다면 15 곱하기 21 이렇게 적어두고요. 분자는 14 곱하기 1이라고 적으면 되는데 약분할 게 있나요? 약분할 게 있죠. 뭐죠? 14와 21은 7이라는 숫자로 약분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약분을 한번 해볼 거예요. 7로 나눠주니까 14는 2가 되고 21은 3이 되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계산을 해볼게요. 자, 분모 먼저 계산을 해보자면 15 곱하기 3을 해주면 됩니다. 15 곱하기 3. 얼마가 나와요? 그쵸? 45가 나오고요. 분자는 쉽죠? 2 곱하기 1이니까 2라고 적어두면 되겠다. 정답은 45분의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는 아까 진분수 곱하기 단위분수 혹은 단위분수 곱하기 진분수를 했다면 이번엔 진분수 곱하기 진분수를 해볼 거예요. 자, 문제를 풀기 전에 역시 어김없이 봐야 할 연산키. 우리 진분수 곱하기 진분수는 어떻게 계산하냐? 보니까 똑같습니다. 분자끼리 분모끼리 각각 곱해주면 되고요. 다만 이때 여기에서 이제 우리 약분할 게 보인다 하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약분을
해준 뒤에 계산을 해주면 좀더 편하다. 자,

기억을 해두면 되겠고요. 그렇다면 바로 문제풀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제 풀게요. 1번입니다. 3분의 2 곱하기 5분의 4예요. 자, 아까 했던 대로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줄 거예요. 봅시다. 3 곱하기 5분의 2 곱하기 4라고 적으면 되고요. 약분할 건 지금 보니까 약분할 게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냥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자, 3 곱하기 5, 15입니다. 분모는 15고요. 2 곱하기 4, 8이죠? 그래서 분자는 8이 됩니다. 해서 정답은 15분의 8이 정답이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4번입니다. 5분의 4 곱하기 11분의 2가 이제 문제고요. 자, 아까 했던 대로 한번 또 적어봐야겠죠? 5 곱하기 11분의 4 곱하기 2라고 일단 적어두고요. 그 다음에 약분할 걸 보니까 약분할 게 없습니다. 맞아요. 잘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계산을 해두면 된다. 계산할게요. 분모 먼저 계산해 봅시다. 5 곱하기 11. 5 곱하기 11은 55가 되고요. 4 곱하기 2. 4 곱하기 2는 8이죠? 맞습니다. 해서 정답은 55분의 8이 정답이 되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6번입니다. 6번, 6번이에요. 7분의 2 곱하기 9분의 4입니다. 7분의 2 곱하기 9분의 4. 이것도 적어 봐야 알겠네요. 적어 볼까요? 7 곱하기 9분의 2 곱하기 4라고 일단 적어 봤고요. 그 다음에 약분할 걸 찾아보니까 약분할 게 없다. 약분할 게 없다. 그렇다면 그냥 계산을 하면 된다. 7 곱하기 9, 7, 9, 63. 63 적어 두고요. 2, 4, 8. 해서 분자는 8 적어 두니까 정답은 63분의 8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9번 이제 해봐야겠네요. 9번. 자, 8분의 3 곱하기 8분의 3입니다. 8분의 3 곱하기 8분의 3. 자, 볼게요. 8 곱하기 8분의 3 곱하기 3이라고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적어보고 이제 또막 찾는 거죠. 이제 약분할 게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니까 친구들 딱 보이죠? 약분할 게 없습니다. 맞아요. 없어요. 그렇다면은 이제 계산만 해주면 된다. 계산 한번 해볼게요. 8 곱하기 8. 얼마 나와요? 8 곱하기 8은 64가 나온다. 맞습니다. 그럼 이번에 3 곱하기 3. 이건 너무 쉽죠? 3, 3, 9. 해서 정답은 64분의 9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1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2번입니다. 9분의 2 곱하기 7분의 4입니다. 9분의 2 곱하기 7분의 4. 이쯤 되면 친구들도 이제 너무 쉬울 것 같아요. 친구들도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쉽다고 이제 또 방심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실수를 하고, 그럴 때 문제를 틀리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자, 적어 봅시다. 9 곱하기 7분의 2 곱하기 4입니다. 맞죠? 그러고 약분할 걸 찾아보니까 약분할 게안 보입니다. 약분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자, 분모 먼저 계산을 하니까 9, 7에 63이 나오고요. 맞습니다. 9, 7에 63이 나오고요. 2 곱하기 4는요? 2 곱하기 4는 8이 나옵니다. 맞아요. 해서 정답은 63분의 8이 정답이구나. 이렇게 알수 있겠습니다. 아주 잘했어요. 자, 이제는 뭐예요? 15번 할 차례네요. 15번입니다. 9분의 7 곱하기 9분의 7. 한번 이것도 적어 봐야겠죠? 자, 분모에다가 9 곱하기 9, 그리고 분자에다가는 7 곱하기 7. 이렇게 적어 두고요. 그 다음, 이제 계산만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분할 게 없으니까 딱 봐도 약분할 게안 보이죠? 그러면 이제 분모 먼저 계산해 볼게요. 9 곱하기 9, 얼마가 나옵니까? 맞아요. 81이 나옵니다. 81. 자, 적고요. 7 곱하기 7은요? 7 곱하기 7은 49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봐서 결국 정답은 81분의 49가 정답인 걸 알아봤습니다. 좋습니다.

18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18번입니다. 11분의 2 곱하기 9분의 7. 자, 이것도 한번 계산을 해봐야겠죠. 조금 숫자가 커 보여요. 그쵸? 자, 해보겠습니다. 분모에다가 11 곱하기 9 적고, 그 다음 분자에다가는 뭘 적어야 돼요? 맞아요. 2 곱하기 7을 적어야죠. 2 곱하기 7. 딱 적으니까 막 이렇게 또 보는 거예요. 약분할 게 있는지 없는지 보니까 어때요? 약분할 게? 없어요. 약분할 게안 보여요. 그쵸? 그렇다면은 그냥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네요. 분모 11 곱하기 9입니다. 11 곱하기 9 얼마 나와요? 그쵸. 99가 나옵니다. 분자 2 곱하기 7이니까 쉽죠? 2, 7에 14. 해서 정답은 얼마가 나온다? 99분의 14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친구들이 풀면 되겠습니다. 21번도 한번 해봐야겠네요. 11분의 5 곱하기 3분의 2입니다. 11분의 5 곱하기 3분의 2. 한번 해봐야겠네요. 자,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자, 11 곱하기 3이라고 적어두고요. 분자는 5 곱하기 2죠? 5 곱하기 2라고 적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상 했던 거. 정말 지겹게 얘기하지만 끝까지 친구들이 기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선생님은 끝까지 얘기할 겁니다. 뭐예요? 약분. 약분할 게 그래서 없죠? 자, 여기는 약분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냥 계산을 해주면 돼요. 11 곱하기 3. 11 곱하기 3은 얼마가 나오나요? 맞습니다. 33이 나왔습니다. 33이 이렇게 딱 나왔어요. 5 곱하기 2는요? 5 곱하기 2는? 그쵸. 10이 나옵니다. 10. 자, 해서 정답이 뭐다? 33분의 10이 정답이 되는구나. 이렇게 친구들이 알 수가 있겠네요. 24번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3분의 3 곱하기 5분의 4가 문제네요. 자, 13분의 3 곱하기 5분의 4입니다. 그렇다면 분모는 13 곱하기 얼마? 5를 적어주면 되고, 분자는요? 분자는 3 곱하기 4를 적으면 되겠습니다. 이제 또 보니까 약분할 거는, 이제는 딱 보면 알죠. 약분할 게 있어요, 없어요? 맞습니다. 약분할 게안 보여요. 약분할 게 없어요. 그냥 계산을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분모 먼저 계산을 해봐야겠죠? 13 곱하기 5입니다. 13 곱하기 5 친구들 얼마 나와요? 13 곱하기 5 계산해 보면은 65가 나오는 걸알 수가 있어요. 65 적으면 되겠네요. 그리고 3 곱하기 4는요? 3 곱하기 4는 쉽죠? 3 곱하기 4는 얼마가 나와요? 맞아요. 12가 나옵니다. 해서 정답이 얼마가 된다? 65분의 12가 정답이 된다. 조금 숫자가 크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척척 풀어내야 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27번입니다. 27번으로 넘어왔어요. 14분의 3 곱하기 7분의 5가 되겠네요. 이제 뭐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그쵸? 그냥 하던 대로 쭉쭉 가면 되는 거예요. 14 곱하기 7분의 3 곱하기 5라고 딱 적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약분할 걸딱 하니까 약분할 게 있어요, 없어요? 약분할 걸 찾아보니까 약분할 게 없어요. 아, 이번에도 약분할 게 없다. 그럼 그냥 문제를 풀면 되겠다. 자, 문제를 풀려고 보니까 14 곱하기 7입니다. 아, 이런 것도 친구들이 암산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쵸? 한번 선생님이랑 계산을 해볼게요. 14 곱하기 7. 자, 4, 7에 28, 2 올라가고요. 1, 7은 이제 7이니까, 근데 위에 2가 있으니까 더 해줘야죠. 그래서 9가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분모는 뭐가 된다? 98이 된다. 98 적어볼게요. 98이 된다. 그러면 분자는요? 3 곱하기 5니까 금방 할수 있죠? 3 곱하기 5는 얼마예요? 맞습니다. 15가 됩니다. 15. 그래서 정답이 결국 얼마가 나온다? 98분의 15가 나온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굳이 선생님처럼 막 암산으로 파바바박 하지 말고 그냥 좀 어렵다 싶으면 이렇게 식 써서 계산하는 게안 틀리는 정말 지름길입니다. 이런 거 중요해요. 이런 거 정말 꼭 챙기길 바랍니다.
30번. 이제 30번으로 넘어왔습니다, 친구들. 30번입니다. 15분의 7 곱하기 얼마예요? 5분의 2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해봅시다. 분모에다가 15 곱하기 5 적고요. 분자에다가 7 곱하기 2를 적은 후에 약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 막 요리조리 살펴봤는데 약분은 안 되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보니까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줘야 하는데 15 곱하기 5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식을 써서 계산을 해주면 좋다. 5 곱하기 5는 25, 2가 올라가고요. 1 곱하기 5는 5인데 위에 2가 있죠? 더해주니까 75 이렇게 나온다. 자, 그래서 분모는 얼마다? 분모는 75가 되고 분자는요? 분자는 7 곱하기 2를 해주니까 얼마가 돼요? 맞습니다. 14가 된다. 그래서 75분의 14가 곧이 문제의 정답이 된다. 좋습니다. 마지막 문제죠? 자, 한번 선생님과 이 마지막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20분의 7 곱하기 5분의 3입니다. 20분의 7 곱하기 5분의 3. 자, 이제 뭐 숙달 됐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적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이렇게 적게 되고, 그 다음에 바로 찾아보는 거죠? 약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랬더니 역시 약분이 안 되는 걸 알아냈고요. 그럼 이제 계산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20 곱하기 5, 20 곱하기 5.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얼마가 나와요? 20 곱하기 5 하면. 그쵸? 100이 나와요, 100이. 한번 친구들이 해보면 어렵지 않다는 걸알 수가 있을 겁니다. 20 곱하기 5는 100이 나오고요. 그 다음 분자 계산하면 되네요. 3 곱하기 7, 7 곱하기 3입니다. 7 곱하기 3은 21이 나옵니다. 해서 결국엔 정답이 뭐다? 100분의 21이 정답이 된다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숨가쁘게 한번 선생님이랑 문제를 풀어봤고요. 당연히 선생님이 교재에 있는 모든 문제를 풀어주진 않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남은 문제는 선생님이 풀어준 그 개념을 바탕으로, 그 원리를 바탕으로 친구들이 풀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친구들의 실력이, 연산 능력이 쑥쑥 커진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남은 문제 친구들이 열심히 다 풀고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선생님이랑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즐겁고 활기차게 만나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그렇다면은 이제 선생님이랑 인사를 할 때가 됐네요. 벌써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즐겁게 선생님이랑 만나길 바래요. 자, 인사하겠습니다. 안녕.

친구들 안녕. 꼼꼼하게 계산해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함께하는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대분수 나누기 자연수인데요, 오늘의 제목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죠. 자, 오늘은요 연산 4차 시 1일차와 2일차 함께 해볼 겁니다. 대분수 나누기 자연수예요. 오늘의 공부 목표 확인해 보죠. 자, 오늘의 목표는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분자가 자연수의 배수인 경우에 대분수 나누기 자연수 계산이고요, 두 번째는 분자가 자연수의 배수가 아닐 경우에 대분수 나누기 자연수의 계산 열심히 익혀볼 겁니다. 자, 오늘의 공부 목표까지 확인해 봤으니까 원리 깨쳐보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죠. 바로 오늘의 퀴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는요 바로 5와 17분의 11이라는 대분수와 나누기 12입니다. 5와 17분의 11 나누기 12는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지 이번 시간이 끝날 때쯤에 멋지게 함께 해결해 보자고요. 자, 오늘의 퀴즈까지 확인해 봤으니까 오늘의 원리 바로 깨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목표가 크게 두 가지였잖아요. 그 중에 먼저 분자가 자연수의 배수인 경우에 대분수 나누기 자연수입니다. 자, 먼저 우리 1과 4분의 1 나누기 5의 계산 그림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나누어지는 수가 1과 4분의 1이라는 대분수이기 때문에 이 1과 4분의 1을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연수 1, 그러니까 전체 직사각형 하나와 4분의 1만큼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그런데 나누기 5잖아요. 그러니까 1과 4분의 1을 가분수로 나타내면 4분의 5니까 역시 4분의 5를 5등분한 것 중에 한 부분, 이 빗금친 부분이 바로 계산 결과일 겁니다. 따라서 1과 4분의 1 나누기 5는 곧 4분의 5 나누기 5라고 할 수가 있겠죠. 대분수 나누기 자연수는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요, 1과 4분의 1 나누기 5, 즉 4분의 5 나누기 5는 분모는 그대로 두고 이 분자를 자연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4분의 5 나누기 5를 해서 4분의 1이라고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방법도 확인해 봅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요 역시 똑같이 4분의 5라는 가분수로 나타내어 줍니다. 그리고 나누기 5는 그대로 있는데요, 이번엔 두 번째 방법으로는 우리 이미 배운 바 있는 분수의 곱셈으로 바꾸어 계산하는 방법인데요,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면서 5를 5분의 1로 나타내어 줍니다. 그러니까 나누기 5가 곱하기 5분의 1이 되는 것이죠. 끼리끼리 계산하면 20분의 5가 되는 것이고요, 약분해서 4분의 1이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정리하면 분자가 자연수의 배수인 경우에 대분수 나누기 자연수의 계산 방법은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요 분자가 자연수의 배수이기 때문에 분자를 자연수로 나누어 주면 되는데요, 맨 먼저 해야 할 일은요 이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분자를 자연수로 나누어 계산해 주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요 분수의 곱셈으로 나타내 주는 방법이었는데요, 마찬가지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곱셈이 아니라 이 대분수를 가분수로 나타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이든 두 번째 방법이든 먼저 대분수를 가분수로 나타내 주고 계산하는구나 꼭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공부 목표는요 바로 분자가 자연수의 배수가 아닌 경우에 대분수 나누기 자연수였죠. 역시 먼저 그림으로 확인해 보죠. 자, 예를 들어 3과 2분의 1 나누기 3의 계산인데요, 3과 2분의 1은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전체를 칠한 1, 1, 1, 3개, 3만큼, 그리고 2분의 1만큼, 즉 3과 2분의 1은요 2분의 1이 7개, 2분의 7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 나누기 3을 해줘야 되는데 2분의 7 이 자체로 3등분하기가 어려우니까 크기가 같은 분수 6분의 21로 바꾸어 준 겁니다. 분자와 분모에 각각 3만큼을 곱해서 말이죠.
6분의 21이라는 크기가 같은 분수로 나타내준 다음에 나누기 3을 해주면, 즉 6분의 21을 이렇게 3등분한 것 중에 한 부분이기 때문에 빗금친 부분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계산 결과가 되겠네요. 자, 대분수 나누기 자연수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었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요, 3과 2분의 1 나누기 3에서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쳐주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3과 2분의 1을 2분의 7로 가장 먼저 바꾸어 주고요. 2분의 7 나누기 3에서 우리 그림으로 확인한 것처럼 먼저 크기가 같은 분수 6분의 21로 바꾸어 주는데요. 그 바꾸어 주는 방법은 우리 이미 5학년 때 배운 것처럼 분자와 분모에 똑같은 수를 곱해서 바꾸어 줍니다. 물론 2도 되고 4도 되고 5도 되고 6을 곱해도 되겠지만은 우리는 나누기 3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이 자연수를 곱해서 자연수의 배수가 되게끔 바꿔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분자와 분모의 각각 3을 곱해 6분의 21이라는 크기가 같은 분수로 나타내 주는 것이죠. 이제 6분의 21 나누기 3을 계산해 주면 되겠는데요. 분자가 자연수의 배수이기 때문에 우리 배운 것처럼 분모는 그대로 그리고 분자를 자연수로 나누어 6분의 7이라고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결과가 가분수이기 때문에 대분수로 나타내 주면 1과 6분의 1이라고 나타내 주면 되겠네요. 이것이 첫 번째 방법이었고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분수의 곱셈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마찬가지로 대분수를 가분수로 가장 먼저 바꾸어 주고요. 2분의 7 나누기 3, 그러니까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면서 3을 3분의 1로 분수로 적어줍니다. 그러니까 2분의 7 곱하기 3분의 1이잖아요. 끼리끼리 계산하면 6분의 7이고요. 역시 가분수를 대분수로 나타내주면 1과 6분의 1이라고 계산 결과 나타내주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분자가 자연수의 배수가 아닐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해 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어떤 방법이든 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쳐주는 것입니다. 방법 1이든 방법 2든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쳐주고요. 첫 번째 방법은요. 바로 이 분자를 자연수의 배수로 바꾸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크기가 같은 분수로 만들어주는 것이죠. 분자와 분모의 자연수를 곱해 크기가 같은 분수로 바꾸어주고 이제 분자를 자연수로 나누어주어 계산하는 방법이었고요. 두 번째 방법은요. 분수의 곱셈으로 나타내주어 해결해주는 방법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역시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어준다라는 것 잊지 말고 꼭꼭 기억해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의 원리를 한번 깨쳐봤는데요. 이 원리를 이용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연산 실력을 키워나가 볼까요? 자, 오늘은요. 1일차 문제와 2일차 문제 풀어보기로 했으니까 먼저 1일차 문제부터 차근차근 풀어보죠. 자, 1일차는 분자가 자연수의 배수인 대분수 나누기 자연수입니다. 자, 계산해 보세요 라고 했고요. 연산키 문제의 대표 문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요렇게 계산해 보는 겁니다. 자, 1과 5분의 3 나누기 3입니다. 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요. 뭐 방법 1, 방법 2 고민하기 전에 먼저 대분수를 가분수로 나타내어 주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중요해요. 자, 1과 5분의 3을 그러니까 가분수로 나타내면 5분의 8입니다. 5분의 8 나누기 4를 계산해 주면 되겠는데요. 분자가 자연수의 배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죠. 첫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모는 그대로 두고 분자를 자연수로 나누어 주면 5분의 2라고 이렇게 나타내 주면 되겠네요. 자, 그 밑에 문장을 볼까요?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꾼 후 가장 먼저 할 일, 그리고 분자가 자연수의 배수인지 확인하고 그렇다면 분자를 자연수로 나누어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방법으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1일차 문제 대표 연산 문제 확인해 봤으니까요. 우리도 1번 문제부터 한번 차근차근 풀어보죠. 1과 3분의 1 나누기 2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요.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쳐주는 것 꼭꼭꼭꼭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3분의 4라고 가분수로 나타내어 주고요. 이제 나누기 2를 적어줍니다. 확인해 볼까요? 분자가 자연수의 배수이기 때문에 분모는 그대로 두고 분자 나누기 자연수라고 적어줍니다. 그렇다면 3분의 2라고 계산해 줄 수가 있겠네요. 자, 1일차 문제 2번 문제입니다. 1과 7분의 5 나누기 2인데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요. 방법이 다 좋지만 그래요.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쳐주는 것, 이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7분의 12라고 적어주고요. 나누기입니다. 분자가 자연수의 배수이기 때문에 7분의 12 나누기 2라고 적어주고요. 7분의 6이라고 계산 결과 나타내주면 되겠습니다. 자, 1일차 문제 계속해서 3번 문제 만나보죠. 2와 4분의 1 나누기 3입니다. 가장 먼저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쳐줍니다. 4분의 9네요. 나누기 3. 분자가 자연수의 배수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모는 그대로, 그리고 분자 나누기 자연수라고 적어주고요. 4분의 3이라고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자, 1일차 문제, 4번 문제도 한번 차근차근 풀어보죠. 가장 먼저 해야 할일 뭐라고요? 대분수를 뭘로 바꿔준다? 가분수로 바꾸어준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그러니까 2와 5분의 1을 가분수로 고쳐주면

적어줍니다. 32 나누기 4 따라서 9분의 8이라고 나타내주면 되겠습니다. 자, 1일차 문제 계속해서 만나봅니다. 20번 문제부터 또 풀어보죠. 4와 14분의 9 나누기 5입니다. 귀가 따갑게 듣고 있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바로 대분수를 가분수로 먼저 바꾸어 줍니다. 4와 14분의 9라는 대분수는요, 가분수 14분의 65라고 바꿀 수가 있지요. 나누기 5, 분자가 자연수의 배수 맞습니다. 그러니까 분모는 그대로 적어주고요. 분자 나누기 자연수 따라서 14분의 13이라고 적어줄 수가 있겠네요. 자, 1일차 문제 21번 문제도 풀어보죠. 4와 13분의 8 나누기 6입니다. 가장 먼저 가분수로 고쳐주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13분의 60이고요. 나누기 6입니다. 분자가 자연수의 배수이기 때문에 13분의 분자 나누기 자연수 해주고요. 그래서 13분의 10이라고 적어줄 수가 있겠네요. 자, 계속해서 22번 문제도 풀어보죠. 3과 16분의 1 나누기 7입니다. 가분수로 먼저 바꾸어 줘야 되겠지요. 16분의 3과 16분의 1을 가분수로 바꾸어 주면 16분의 49고요. 나누기 7. 다음으로는 분자가 자연수의 배수가 맞잖아요. 그래서 16분의 49 나누기 7을 해주면 아하, 16분의 7이라고 적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풀어볼까요? 23번 문제입니다. 1과 18분의 17 나누기 7입니다. 가장 먼저 가분수로 고쳐주는 것, 이제 절대 안 잊어버리겠죠. 선생님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가분수로 먼저 바꾸어주면 18분의 35고요. 나누기 7입니다. 그 다음, 분자가 자연수의 배수이기 때문에 18분의 35 나누기 7 계산해주고요. 18분의 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1일차 문제 하나 더 만나볼게요. 24번 문제입니다. 5와 15분의 13 나누기 8인데요. 가분수로 먼저 바꾸어 주겠습니다. 5와 15분의 13을 가분수로 고쳐주면은 15분의 5 곱하기 15는 75, 75에 13을 더하면 88, 15분의 88 나누기 8이고요. 이제 확인해야 되겠죠? 분자가 자연수의 배수인지 배수가 맞잖아요. 따라서 15분의 88 나누기 8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요. 우리는 15분의 11이라는 답을 적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일차 문제까지 만나보았는데요. 바로 2일차 문제 만나면 우리 친구들이 좀 쉬었다가요라고 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연산 실력을 높이는 꿀팁 시간인데요. 오늘은요, 선생님이 어떤 꿀팁을 가지고 올까 하다가 이런 꿀팁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죠. 시작. 숫자를 예쁘게 써요. 입니다. 예쁘죠? 9, 8, 4, 2. 아니, 선생님, 저희 뭐 1학년, 2학년도 아닌데 웬 숫자를 예쁘게 써요 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요. 은근히 이 숫자를 이렇게 예쁘게 잘 쓰지 않는 친구들이 은근히 많아요. 선생님이요. 학교에서 시험지를 채점하다 보면은, 아니, 이게 뭐, 7이야, 1이야? 이게 뭐, 3이야, 8이야? 이게 뭐, 뭐야? 지렁이야, 2야? 이런 친구들이 은근히 많아요. 이렇게 숫자를 쓰면은요, 내가 아무리 식을 잘 써도, 다른 사람들이요, 못 알아봐요. 그러면 답이 맞아도 계산 과정이 틀렸기 때문에 이거 틀렸습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또는 이 시간 이후부터 당장 내가 만약에, 아, 나 맞아. 내가 좀 글씨를 좀 바르게 못 쓰지. 숫자를 내가 예쁘게 못 써. 우리는 지금 수학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1, 2, 3, 4, 5, 6, 7, 8, 9. 이런 기본적인 숫자를 예쁘게 쓰지 못한다면은 그 연습을 해야 합니다. 연습이라는 건요, 친구들. 하루아침에 뚝딱 되지 않아요. 뭐든지 연습은
나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어떤 결과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뭐 쉽든 어렵든 말입니다. 이 숫자 예쁘게 쓰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내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이후부터는요, 항상 쓰는 숫자 예쁘게 잘 써봐야지. 누가 봐도 알아볼 수 있게 써봐야지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잘 연습해 보는 겁니다. 오늘의 꿀팁이었습니다. 너무나 간단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숫자를 예쁘게 써요.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잠깐 쉬었으니까 1차 문제 만나보도록 하죠. 자, 1차 문제는요. 분자가 자연수의 배수가 아닌 경우예요. 아닌 대분수 나누기 자연수입니다. 연산 키 문제 확인해 보죠. 계산해 보세요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한번 계산해 보래요. 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뭐 방법 1, 방법이 떠나서 가장 먼저 대분수는요. 가분수로 고쳐줍니다. 4분의 7, 1과 4분의 3 나누기 2니까 4분의 7이라는 가분수로 고쳐주고요. 나누기 2예요. 그런데 분자가 자연수의 배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크기가 같은 분수로 바꾸어줍니다. 이왕이면 분자가 자연수의 배수가 되게끔 자연수를 이렇게 분자 분모에 곱해주는 거예요. 2를 각각 곱해서 8분의 14로 크기가 같은 분수로 만들어주면은 이제 분자가 2의 배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 분모는 그대로 분자 나누기 자연수 계산하면 8분의 7이라고 계산 결과 나타내 줄 수가 있겠네요. 자, 일명 3스텝이에요. 세 가지 단계인데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대분수는 가분수로 고쳐주고요. 두 번째는 크기가 같은 분수를 통해 분자를 자연수의 배수가 되게끔 만들어주고요.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분자를 자연수로 나누어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다 중요하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대분수를 가분수로 먼저 바꾼다. 요거는 꼭꼭꼭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차 문제, 일반 문제입니다. 2와 4분의 1 나누기 2입니다. 가장 먼저 가분수로 고쳐주면 4분의 9 나누기 2고요. 어라라, 분자가 자연수의 배수가 아니잖아? 크기가 같은 분수로 만들어주겠습니다. 분자 분모에 2를 곱해 8분의 18로 만들어주고요. 이제 분자가 자연수의 배수가 되었기 때문에 분자 나누기 자연수를 통해 우리는 8분의 9라고 적어볼 수가 있고요. 가분수니까 1과 8분의 1이라는 대분수로 나타내주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3과 3분의 2 나누기 2예요. 가장 먼저 가분수 3분의 11 나누기 2이고요. 2를 분자 분모에 곱해 보겠습니다. 6분의 22. 왜 곱했죠? 분자가 자연수의 배수가 되도록. 그래서 6분의 22 나누기 2라고 적어주고요. 6분의 11인데요. 대분수는 1과 6분의 5라고 잘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도 만나볼까요? 2와 5분의 4 나누기 3입니다. 가분수로 5분의 14고요. 오늘의 꿀팁 때문에 왠지 오늘은 선생님도 더 숫자를 예쁘게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5분의 14 나누기 3입니다. 아하, 분자가 자연수의 배수가 아니잖아. 30 곱해보겠습니다. 15분의 40이죠? 자, 나누기 3입니다. 분자가 자연수의 배수이기 때문에 분모는 그대로 두고요. 분자 나누기 자연수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요. 따라서 15분의 14라고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도 풀어볼까요? 2와 7분의 3 나누기 3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가분수로 고쳐주는 일, 7분의 17이고요. 나누기 3입니다. 분자가 자연수의 배수가 아니죠. 크기가 같은 분수 만들어주겠습니다. 3을 곱해볼까요? 그렇다면 21분의 51이고요. 나누기 3입니다. 이제 분자가 자연수의 배수가 되었잖아요. 51 나누기 3 이렇게 적어주고요. 아하, 그래서 21분의 17이라고 이렇게 계산 결과 나타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1차 문제 계속해서 5번 문제도 한번 풀어보죠. 이번엔 3과 5분의 2 나누기 3입니다. 가장 먼저, 이제 우리 친구들이 자다가도 생각이 나겠죠? 가장 먼저 대분수를 뭘로 바꿔준다? 그래요. 가분수로 바꾸어준다. 3과 5분의 1을

0: 가분수로 바꿔주면 5분의 17이고요. 나누기 3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분자가 자연수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 3을 각각 분모 분자에 곱해주죠. 15분의 51이고요. 됐다! 분자가 자연수의 배수가 됐다! 그러니까 분모는 그대로 적어주고요. 분자 나누기 자연수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15분의 17이고 가분수잖아. 대분수로 고쳐줘야지. 1과 15분의 2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2일차 문제 계속해서 풀어볼 건데요. 이번엔 20번 문제부터 만나보겠습니다. 2와 13분의 11 나누기 2입니다. 마찬가지로 가분수로 먼저 고쳐 줄까요? 그렇다면 13분의 37 이렇게 고쳐줄 수가 있고요. 나누기입니다. 분자가 자연수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크기가 같은 분수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분자 분모에 1을 곱해볼까요? 분모는 26이고요. 분자는 74입니다. 나누기 2라고 적어줄게요. 이제 분자가 자연수의 배수가 되었잖아요. 분모 그대로 두고요. 분자 나누기 자연수라고 적어주고요. 26분의 37인데 가분수니까 대분수로 나타내주면은 1과 26분의 11입니다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1차 문제 우리 네 문제 더 한번 풀어볼까요? 21번 문제입니다. 3과 18분의 1 나누기 2입니다. 먼저 가분수로 나타내 주면은 18분의 55 나누기 2이고요. 분자를 자연수의 배수가 되게끔 크기가 같은 분수로 만들어 줄게요. 각각 2를 곱하면 36분의 110이고요. 나누기 2입니다. 그래서 36분의 110 나누기 2를 해주면 36분의 55가 되겠고요. 우리 대분수로 고쳐주면은 1과 36분의 19라고 나타내 줄 수가 있겠네요. 자, 계속해서 1차 문제 22번 문제입니다. 1과 10분의 3 나누기 3이에요. 가장 먼저 가분수로 고쳐준다. 꼭꼭 기억하면서 10분의 13 나누기 3이고요. 분자가 자연수의 배수가 되게끔 크기가 같은 분수 30분의 39 고쳐주고요. 나누기 3입니다. 따라서 30분의 39 나누기 3이고요. 우리는 30분의 13이구나. 이렇게 정답 적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1차 문제. 이제 두 문제 더 만나볼 건데요. 23번 문제입니다. 3과 9분의 4 나누기 3이에요. 먼저 가분수로 9분의 31 나누기 3이고요. 각각 3을 곱해 27분의 93 나누기 3 적어줄 수 있겠죠? 이제 분자가 자연수의 배수가 됐기 때문에 27분의 93 나누기 3 적어주면은 27분의 31이고요. 1과 27분의 4라는 대분수로 고쳐줄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24번 문제도 한번 만나보죠. 2와 11분의 6 나누기 3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11분의 28이라는 가분수로 먼저 고쳐주고요. 나누기 3 적어줍니다. 자, 크기가 같은 분수로 바꾸어주기 위해서 분자 분모에 각각 3을 곱해보겠습니다. 그럼 분모는 33이 되고요. 분자는 4, 그리고 8, 33분의 84 나누기 3이 되겠네요. 84는 3의 배수잖아요. 따라서 33분의 84 나누기 3이라고 적어주면 되고, 33분의 28이구나. 이렇게 정답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2일차 24번 문제까지 모두 만나보았는데요. 남은 문제들은요, 우리 친구들이 원리를 떠올리며 차근차근 풀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연산키 정리해보죠. 대분수 나누기 자연수를 계산하는 방법인데요. 자, 어떤 방법이든 이건 꼭 기억해 주세요. 대분수를 뭘로 가분수로 바꾼 다음에 이렇게 분수의 곱셈으로 계산할 수가 있었지요. 계산을 잘 하는데요. 약분이 가능하면 약분도 꼭꼭 잊지 말고 해 주자고요. 자, 오늘의 연산 키까지 정리해 봤으니까요. 드디어 오늘의 퀴즈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는요. 5와 17분의 11 나누기 12였습니다. 자. 오늘의 원리 떠올림이 함께 풀어보죠. 자, 가장 먼저 가분수로 고쳐줘야 되니까 17분의 가분수로 나타내주면 되겠습니다. 17 곱하기 5를 하면 85에다가 11을 더하는 것이니까 96 나누기 12 이렇게 적어주고요. 분자가 자연수의 배수인지 확인해 봐야 되겠지요. 배수가 맞다면 이렇게 분모는 그대로 두고요. 96 나누기 12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겠네요. 그렇다면 계산하면 17분의 8이기 때문에 정답은 17분의 8이야. 이렇게 정리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 멋지게 풀어봤는데요. 보너스 퀴즈도 빠뜨리면 섭섭하죠? 오늘의 보너스 퀴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보너스 퀴즈는요. 1과 3분의 1 나누기 5입니다. 오늘의 원리를 떠올리며 잘 풀어본 다음에 수강 후기 게시판에 정답을 촥촥촥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풀었습니다. 하고 말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자, 남은 문제들 꼭 잊지 말고 풀어보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연산 실력 계속해서 키워나가 보죠.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1: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6: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안녕하세요. 도시로 보는 세계사 도시 가이드 이충모입니다. 아니 근데 오늘 박세훈 쌤은 어디 가신 거죠?
1: 오샹젤리제 오샹젤리제 봉주 봉주 앙샹데
0: 봉주 세훈. 어 지금 범상치 않은 곳에 다녀오신 것 같은데 어디 네. 다녀오신 거예요?
1: 네, 쌤 제가 잠시 샹젤리제 거리에 좀 다녀왔습니다.
0: 아, 그 샹젤리제 거리하면 네. 그 프랑스에 있는 파리?
1: 아, 맞습니다. 네, 파리에 좀 다녀왔습니다.
0: 야, 벌써 네. 그러면 지금 파리의 그 흥을 지금 가지고 기분을 내신 것 같은데 맞나요?
1: 네, 맞습니다. 또 그렇더라도 제가 그 마지막으로 다녀왔던 해외가 또 파리였어가지고 좀 더 오늘 좀 흥이 나는 것 같아요.
0: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파리하면 어디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세요?
1: 그게 뭐니뭐니 해도 에펠탑이 아닐까요? 네. 그야말로 이제 프랑스의 상징이잖아요. 자, 선생님은 좀 어떠세요?
0: 아, 저는 뭐 저 역시도 에펠탑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근데 또 그와 동시에 파리의 지하를 볼 수 있는 카타콤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600만 구의 해골이 잠들었다는 거대한 지하 묘지라고 하는데요. 입구에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대요. 이게 멈춰라. 여기는 죽은 자의 제국이노라. 라고요.
1: 아, 네. 죽은 자의 제국. 뭔가 좀 으스스한 느낌이 드는데 그 무덤이 왜 이렇게 생긴 걸까요?
0: 이게 그 18세기에 파리의 묘지들이 넘쳐나는 바람에 위생 문제가 심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채석장을 개조해서 유골을 옮겼다고 합니다. 근데 채석장이 너무 커서 길을 잃는 사고까지 종종 났다고 합니다.
1: 네, 저는 이 파리가 예술과 낭만의 도시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우선 파리가 어떤 도시인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파리는 움직이는 축제처럼 나의 곁에 머문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매력적인 도시인지 짐작이 갑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 처음부터는 좀 어땠을까요? 네.
1: 사실 중세시대 때는 골목이 좁고 대단히 더러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타콤도 생긴 거죠. 그러다가 19세기 중반에 나폴레옹 3세가 결단을 내립니다.
0: 자, 그 결단이 어떤 거였을까요?
1: 파리를 완전히 개조한 건데요. 지금부터 파리가 어떻게 빛의 도시로 변모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파리 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나요? 아마 대부분 에펠탑을 떠올릴 겁니다. 하지만 이 유명한 탑이 처음 세워졌을 때는 파리의 흉물이라고 불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889년 세계 망국 박람회를 기념해 세워진 에펠탑은 당시로선 매우 새로운 형태의 건축물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건물이 돌로 지어졌던 시대에 철골이 그대로 드러난 300m가 넘는 거대한 탑은 사람들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심지어 유명한 작가와 예술가들이 신문에 항의 글을 싣기도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의 생각은 바뀌었습니다. 에펠탑은 점점 파리의 자랑거리가 되었고요. 오늘날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는 명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에펠탑의 건축가는 에펠입니다. 그에게는 또 다른 유명한 작품이 있어요. 놀랍게도 미국 뉴욕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입니다. 이 여신상은 프랑스가 미국 독립 100주년을 기념해 선물한 것인데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조각상을 어떻게 대서양을 건너 보낼 것인가. 그게 문제인 거예요. 무겁고 큰 조각상을 배에 실어서 보내려면 단단하면서도 가벼워야 하고 분해했다가 또 다시 조립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바로 에펠이었습니다. 에펠은 자유의 여신상 내부에 철골 구조를 설계해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렇게 이름을 알리고 몇 년 후 파리에 새로운 기념물을 세우자는 제안이 나왔을 때 그의 설계안이 선택되어 오늘날의 에펠탑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건물이 있는데요. 선생님에게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적인 노트르담 대성당입니다. 2019년 4월 전 세계 사람들이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800년 넘는 역사를 가진 노트르담 대성당이 화재로 지붕과 첨탑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당시 노트르담이 불타는 모습을 본 전 세계 사람들은 한마음으로 슬퍼하면서 복구를 위한 자금 조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는데요. 순식간에 전 세계에서 막대한 기부금이 모여들었고요. 수년간의 복원 작업을 거쳐 2024년 12월 마침내 재개장을 했습니다. 노트르담 대성당은 단순한 종교적 공간을 넘어 프랑스 역사와 문화의 중요한 상징이자 중심지였습니다. 12세기 중반부터 건축이 시작돼서요. 수세기 동안 프랑스 왕가의 대관식, 결혼식, 장례식 등 국가적 행사가 열리는 공식적인 장소였으면서 왕권과 민중의 신앙이 만나는 성지 역할을 했습니다. 19세기 프랑스에서는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궁금하지 않으세요? 파리 개조 사업은 1853년부터 1870년까지 진행된 프랑스의 수도 파리를 재건설하였던 사업입니다. 나폴레옹 3세라고 있어요. 그가 오스만 남작을 파리 시장으로 임명한 후 대대적인 도시 정비 사업을 맡겼습니다. 당시 파리 시내는 중세의 유산으로 인해 좁고 구부러진 도로가 많았습니다. 이런 구조는 시위 진압에 어려움이 있었고요. 도심은 비생적이면서도 교통체증 현상까지 극심했어요. 정비 사업을 통해 도로폭을 넓히고 직선화하였고요. 상하 수도망 재정비, 가스 가로 등 설치, 대규모 녹지 조성 등을 통해 위생 상태와 도심 생활 환경을 크게 개선하였습니다. 나폴레옹 3세의 기본 개혁 방안에 더해진 오스만의 구체적인 계획은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파리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오스만은 도시를 하나의 유기체로 보고요. 최초로 도시 전체를 체계적으로 건설했습니다. 오스만 이전의 유럽 신도시 건설은요. 주로 군주, 왕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아름다운 도시 건설에 치중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스만은 도시 기반 시설부터 도로 체계, 녹지 조성, 미관 관리, 도시 행정에 이르는 도시의 건설과 운영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간과하지 않고 중세 도시 파리와는 전혀 다른 근대화된 파리를 창조했습니다. 기차역과 주요 광장들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대로가 만들어졌고요. 도로 주위에는 오스만 양식 건물이라 불리는 새로운 형식의 건물들이 들어섰습니다. 파리 각지에 크고 작은 녹지가 조성됐고요. 주택과 함께 각종 공공시설과 문화시설이 세워졌습니다. 또한 상수도망과 하수도망의 건설은요, 파리 시민의 생활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스만의 새로운 파리는 대성공을 거뒀어요. 파리 시민들은 과도한 공사 비용에 불만이 많긴 했어요. 파리를 방문한 근데 외국인들이요, 오스만의 파리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고요. 파리의 도시계획은 서구 세계 각지로 퍼져나갔습니다. 오스만의 파리 개조 사업이 놀라운 건요, 19세기 중반에 건설된 도시가 오늘날까지도 큰 변화 없이 훌륭하게 도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0: 덕분에 파리가 지금처럼 아름다운 도시가 됐다라는 거죠. 네.
1: 완전히 새로운 도시로 탄생한 거죠.
0: 그리고 이 개조 사업 이후에 파리는 벨 에포크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1: 벨 에포크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아름다움의 대명사 아닌가요?
0: 네, 맞습니다. 이 벨 에포크는 프랑스어로 아름다운 시대를 뜻하는데요. 이 프랑스의 정치 격동기 이후로부터 제1차 세계대전 전까지 이 산업혁명을 거쳐서 프랑스가 풍요로워지고 예술과 문화가 번창하던 시기를 가리키는데요. 에펠탑도 바로 이때 만들어진 거죠.
1: 아름다운 시대라 하면 당연히 예술도 발전했겠네요.
0: 네,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화가들, 뭐 클로드 모네, 오귀스트 르누아르 이런 화가들도 있고, 그리고 에밀 졸라, 마르셀 프루스트 이런 이제 작가들, 그리고 소설도 이 시기의 작품들입니다.
1: 그 파리는 예술가들의 성지라고 봐야겠어요. 근데 미식의 천국이기도 하잖아요. 그 오후 간식 시간도 정해져 있다고 들었습니다.
0: 네, 이 프랑스에서는요, 이 오후 4시쯤에 차와 디저트를 즐기는 굿데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네, 카페에 앉아서 이제 책을 읽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이렇게 보면서.
1: 그렇죠. 네. 이게 진짜 그 여유 그 자체네요. 그 제가 항상 막연하게 상상했던 그 파리지앵의 삶인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 이런 여유와 자유로운 분위기가 사실은 시민들의 희생과 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1: 낭만과 여유에서 갑자기 이제 피로 가는 거예요?
0: 네, 이 파리는 낭만의 도시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지만 동시에 저항의 도시의 대명사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당연해 보이는 이런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 자유롭게 발언할 권리 이런 것들이 사실은 프랑스 파리의 거리에서부터 쟁취된 결과입니다.
1: 그 시작이 바로 1789년 프랑스 혁명이군요.
0: 네, 맞습니다. 자, 이 프랑스인들의 자부심이자 이 자랑스러운 유산인 프랑스 혁명 자세히 한번 알아볼까요? 앙시앙 레짐. 이 프랑스어로 옛 체제를 뜻하는 말입니다. 교과서식으로 표현을 하면요, 구제도가 되는데요. 자, 이 구제도는 단순히 예전의 시스템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낡은 그리고 개혁이 되어야 될 제도, 나아가서 필요시 무너뜨려야 될 이전 정권을 일컫는 말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18세기 후반의 프랑스 사회는요, 이 구제도의 모순이 두드러지게 드러났던 시기였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운데에 있는 인물은 제1신분이에요. 고위 성직자를 가리킵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서 1신분을 잡고 있는 인물은 귀족이나 고위 관직자인 제2신분을 가리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허리를 숙인 채 이 둘을 모두 짊어지고 있는 매우 고생스러워 보이는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제3신분으로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농민, 수공업자, 상인 등을 가리킵니다. 이 제1신분과 2신분은요, 고위관직을 차지하고 또 대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세금까지 면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평민에 해당하는 대다수의 제3신분은 막대한 세금을 짊어지면서도 정치적인 권리는 제한받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바로 이런 상황을 가리켜서 우리는 구제도의 모순이라고 합니다. 자, 이 중 제30분 중에 상공업에 종사하고 전문직에 진출하면서 성장한 시민계급은요, 18세기에 유행하던 계몽사상을 수용을 하면서 구제도를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이 불합리한 체제에 대해서 비판의식을 가지면서도 이를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차츰차츰 프랑스 사회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진 사건, 그것이 그 유명한 프랑스 혁명입니다. 1789년 6월 20일 테니스 코트의 서약 당시에 이 삼신부는 국민의회를 선포를 해서 왕실의 압제에 대응해 나가기로 합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정부가 의회장을 폐쇄를 하자 인근 테니스 코트로 자리를 이동을 해서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기 전에는 우리는 해산하지 않겠다 라고 선언을 했던 거죠. 이 선언이 이루어진 장소가 바로 테니스 코트였기 때문에 일명 테니스 코트의 서약이라고 부르는 사건이 됩니다. 테니스 코트의 서약 이후 왕실이 무력을 동원할 조짐이 보이자 성난 파리 민중은 바스티유를 습격해서 점령합니다. 자, 이곳은 정치범 수용소로 알려져 있기도 하지만 당시에는 소수의 잡범 몇몇이 있었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민중들이 무기를 습득하기 위해서 이 바스티유를 점거를 했다라는 것이고 그날 바로 1789년 7월 14일 바로 이날이 프랑스 혁명의 기념일이 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이 프랑스 파리를 여행을 했을 때 처음에는 이 프랑스 혁명과 그 프랑스 혁명의 시작점인 이 바스티유 점령이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니까 이 바스티유 감옥과 관련된 유적이 굉장히 웅장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을 줄 알았어요. 자, 그런데 막상 보니까 이 바스티유 감옥 건물 자체가 없고 이렇게 건물이 있던 자리를 표시만 해놓았던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바로 앞 근처에는요, 콩코르드 광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과 관련된 연도들을 바닥에 이렇게 새겨놓은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민중의 저항이 전국으로 퍼지면서 농민들이 영주의 성을 공격하고 봉건 문서를 불태우기도 하는 등 점차 상황이 과격해지는 모습을 보이자, 자, 국민의회는 봉건적 특권 폐지를 선언을 하고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즉, 인권선언을 발표하면서 이 상황을 안정시키고자 했는데요. 인권선언 내용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3조, 모든 주권의 근원은 본질적으로 인민에게 있다. 제17조, 소유권에 대한 확실한 인식,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현재 중요시하는 권리에 대해서 이미 18세기 후반에 너무나 이렇게 정확하게 글로 명시가 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이런 점 등이 프랑스 혁명의 대표적인 의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혁명이 절정으로 치달았을 때 당시 전국을 이끌던 국민공회는요, 공화정을 선포를 하고 마침내 국왕 루이 16세를 처형하게 됩니다.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거죠. 이 사건이 있었던 장소가 바로 콩코르드 광장인 것입니다. 수많은 민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 나라의 국왕이 처형되었다는 사실은 주변 여러 나라들을 긴장케 하기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몇 달 뒤에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도 남편과 같은 운명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참신한 개혁 세력이라도 권력을 잡은 후에 반대 세력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을 가한다면 그 권력이 온전히 이어지기는 힘들 것입니다. 결국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온건파가 쿠데타를 일으켰는데요. 이 사건을 테르미도르의 반동이라고 합니다. 로베스피에르 자신 또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올라갔던 단두대에서 결국 처형이 되면서 프랑스 혁명은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됩니다. 프랑스 혁명은 봉건적 제도를 타파한 시민혁명으로 근대 시민사회의 토대를 마련했다라는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인권선언을 통해 자유, 평등, 우애의 정신을 확립을 했죠. 뿐만 아니라 이후 여러 주변국들의 자유주의 운동과 민주주의 발전에 큰 자극을 주었는데요. 이런 역사적 사건의 한복판에 있었던 도시가 바로 우리가 살펴본 파리였습니다.
1: 야, 프랑스 혁명 배울 때마다 진짜 놀랐습니다. 왕과 왕비를 단두대로 공개 처형하다니. 야, 지금 기준에서 봐도 정말 충격적인 것 같습니다.
0: 아,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혁명의 또 의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신분에 따른 특권은 없다라는 이런 평등을 보여준 거니까요. 자, 인권이라는 개념이 1789년 파리에서 처음으로 선포가 된 겁니다.
1: 이제 숫자로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평등하게 대우받는 게 정말 최근의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 보니 에펠탑을 보면서 벨 에포크를, 콩코르드 광장을 보면서 단두대가 떠오르는 걸 보니까 거리 곳곳이 살아있는 역사 교실처럼 느껴집니다.
0: 맞습니다. 자, 이 프랑스 혁명은 파리를 넘어서 유럽 전역,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되는데요. 자,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도 이 프랑스 혁명의 정신과 가치에서 이 영감을 받았다라는 거죠.
1: 파리에서 시작된 혁명이 세계를 바꾼 거네요. 이게 자, 역사를 배우고 나니까 도시가 새롭게 보입니다.
0: 네, 맞습니다. 이제 지식을 채웠으니까 이제 배도 한번 채워볼까요? 선생님, 굿대 어떠세요?
1: 굿대 좋습니다. 진짜 이 배까지 채우게 되니 완벽한 파리 여행이 완성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여행은 여기서 마쳐볼까요?
0: 네, 좋습니다. 도시로 보는 세계사.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도시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0: 우리가 사용하는 휴대폰을 한번 볼까? 소프트웨어와 디자인은 미국에서, 터치스크린은 독일에서, 디스플레이와 배터리는 대한민국, 스피커는 영국, 카메라는 일본, 최종 조립은 중국에서. 와, 이게 도대체 몇 개국의 합작품인 거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휴대전화나 운동화 같은 제품 중에는 회사 본사의 위치와 생산 지역이 다른 경우가 많아. 심지어 같은 제품이 다른 국가의 공장에서 생산되고 판매되는 일도 있거든. 이렇게 국경을 넘어 제품 기획과 생산, 판매 활동을 하는 기업을 다국적 기업이라고 해. 다국적 기업은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세계 여러 지역 간의 교류가 늘어나면서 성장하게 되었어. 또한 세계무역기구의 등장과 자유무역협정의 확대로 자본과 기술, 상품과 서비스의 국제이동이 활발해지면서 활동 범위가 확대되었지.
1: 다국적 기업의 공간적 분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연결고리 사회 이은지입니다. 자, 이번 주제는 다국적 기업과 공간적 분업인데요. 우리가 이 내용을 중학교 사회에서 초국적 기업 그리고 글로벌 생산체제로 다루었습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고등학교 통합사에서 동일하게 배우게 되는데요. 그 단원이 바로 세계화와 관련된 단원이에요. 이 세계화의 다양한 양상 중에 하나가 경제 세계화죠. 이 경제 세계화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품들의 종류에서 이미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주에서 사용되고 있는 많은 상품들이 다국적 기업이 생산한 상품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다시 한 번 더 중학, 고등학교, 통합사회 연결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국적 기업의 정의부터 살펴볼 텐데요. 정말 말 그대로 다국적으로 활동을 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생산과 판매 활동을 국경을 넘어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을 다국적 기업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지금 보시는 사례를 보시면 영국 어떤 회사의 청바지 생산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청바지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단계가 필요하고 원료와 재료가 필요하죠. 그 각각의 공정들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세계화라는 배경이에요. 우리 방금 언급했던 것처럼 세계화의 양상에서 다국적 기업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세계화의 또 가장 중요한 배경이 교통통신의 발달이죠. 과거 같으면 이렇게 너무 넓은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생산활동이 오히려 비효율적이었을 거예요. 운송비가 더 들 테니까요. 그런데 교통통신의 발달 덕분에 운송비가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절감되고 다른 요소에서 생산비를 절감시킬 수 있는 요인이 커졌죠. 특히 노동력 같은 요인에서 훨씬 더 생산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다국적 기업은 생산비를 줄이려는 방향으로 전 세계적으로 생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형태를 우리가 살펴본 거고요. 그러면 우리 다국적 기업이 방금 살펴본 것처럼 정말 전 세계적으로 공간적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런 것을 우리가 공간적 분업이라고 해요. 우리가 일을 나눠서 하는 것을 분업이라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죠. 공간적으로 나뉘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공간적 분업인데 이 공간적 분업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다국적 기업에서도 여러 기능이 있는데 본사 기능이 있고 그리고 연구소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있고 생산 공장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있죠. 우리 신체 구조에서도 여러 가지 기능을 각각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본사 그리고 연구소 생산 기능을 선생님이 이 신체 구조에서 좀 비유해서 설명을 해볼 텐데 이 본사가 가지고 있는 기능은요. 우리 몸에서 뇌에 해당해요. 뇌. 아주 중요한 경영 기획이라든지 혹은 관리 기능이라든지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의사결정 기능을 한다. 그래서 방금 선생님 뇌에다가 비유를 한 거고요. 그만큼 이 뇌는 중요한 기능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뇌는 누구한테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중요한 기능을 하는 이 본사는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야 되고 많은 자본을 자유롭게 잘 유통을 시켜야 되는 그러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도 대도시 그리고 그 회사가 태어난 본국을 잘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수 인력 확보에 유리한 그런 대도시에 입지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데 아래 지도에 보시는 것은 네, 우리나라의 다국적 기업 어떤 자동차 회사의 기능별 입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본사의 위치가 여전히 우리나라에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이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본사의 위치부터 확인을 한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 연구소 기능인데요. 연구소는 말 그대로 디자인이라든지 어떤 기술 개발과 관련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기술이나 디자인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이 연구환경이 좋은 곳이 유리하겠죠. 그래서 보통은 선진국에 입지하는 경향성을 띱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예시로 들고 있는 우리나라 다국적 기업 자동차 회사의 연구소의 입지를 보시면 보통은 독일, 미국, 일본처럼 연구소는 선진국에 입지하려는 경향성을 띱니다. 하지만 인도에도 입지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중국이나 인도 같은 곳에 다국적 기업의 연구소가 있다는 것은 현지형에 맞춘 그런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는 것을 또 읽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산 공장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생산 공장은요,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공간적으로 분업이 이루어지는 편인데요. 개발도상국으로 이전한 생산 공장 같은 경우에는 집가가 낮고 저렴한 노동력이 풍부한 입지의 장점을 누리기 위해서 이전하는 편입니다.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개발도상국으로 이전하는 이유고요. 근데 일부 다국적 기업들이 아주 공격적으로 선진국에 입지하기도 하는데요. 이 선진국으로 입지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지금 보고 있는 H자동차의 생산 공장의 위치예요. 지금 미국이라는 곳에 입지를 하고 있죠. 자, 이거는 넓은 시장 확보 그리고 무역 장벽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산 공장은요, 단순히 개발도상국에만 입지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안 되고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에 입지하는 각각의 이유를 잘 나누어서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국적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이유로 공간적으로 분업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다국적 기업의 본국이 있었던 그곳에서 생산 공장이 이전하면 사실 산업 공동화 현상이라는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관련된 산업이 텅 비어버리는 거죠. 진출 지역과 관련된 내용을 보시면 새로운 산업이 유입이 됐으니까 자본이 유입되고 일자리가 증가하는 그러한 장점들, 그리고 기술 이전과 관련된 관련 산업 발달, 우리 견눈질로 배운다 이런 표현 쓰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유사 제품을 생산하는 기존 국내 기업은 내 경쟁력에서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다국적 기업이 벌어들이는 대부분의 이유는요, 해외 본국으로 유출이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국가나 지역에 이익이 돌아갈 확률이 낮은 편이다라는 거. 그리고 다국적 기업은요, 어려움에 빠지면 해외 시장부터 줄이기 시작합니다. 해외 공장이 철수하게 되면 그 지역에 내 실업 문제, 경기 침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다국적 기업이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정적 영향도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다국적 기업과 관련된 공간적 분업의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이 내용들 차근차근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기체를 이루는 입자들은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스스로 운동하며 멀리 퍼져나갑니다. 제일 뒤에 앉은 학생이 아, 누가 방귀 꼈어? 라고 반응하는 이유죠. 그리고 방귀를 이루는 일부 입자들은 열려있는 창문을 통해 멀리 공기 속으로 퍼져갈 겁니다. 자, 이제 창문을 닫고 수업에 집중합시다. 방귀를 이루고 있는 입자들이 스스로 운동하여 멀리 퍼져나가는 현상을 화학에서는 유식하게 확산이라고 말합니다. 교실 안에서 여러 냄새가 퍼지는 것은 물질을 이루는 매우 작은 입자들이 스스로 운동하는 현상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죠.
1: 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과학의 연결고리를 청해봅니다.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해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앞에 영상을 통해서요, 도대체 이 확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원리지? 라는 궁금증이 드셨을 것 같아요. 도대체 이 확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내 몸속에도 이러한 확산이 일어나고 있다면 어디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우리는 교육과정 연계되는 부분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중학교 때는요, 바로 이 확산이라고 하는 현상 자체를 공부를 했습니다. 다만 중요했던 것은 이것을 입자가 운동하고 있다, 입자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었죠. 자, 그럼 이것이 통합과학과는 어떻게 연계가 되냐면 바로 여기에 보면 생명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화학 반응과 여기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물질 출입이 필요함을 이해하고 라고 되어 있죠. 그럼 도대체 물질

출입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거기에 바로 연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처음부터 이 확산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확산입니다. 어떤 물질을 이루고 있는 입자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이 입자들은 스스로 운동하기 때문에 누가 별다른 에너지를 주지 않더라도 스스로 운동해서 사방으로 이동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네, 향수 뚜껑을 열어놓고 있으면 점차 그 냄새가 퍼지는 걸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이런 현상을 우리는 바로 확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별다른 에너지 주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확산이 도대체 언제 입자가 활발하게 움직일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온도거든요. 네, 입자들이 온도가 높다, 온도는 열 에너지를 수치로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에너지 많으면 활발하게 운동하게 되겠죠. 따라서 에너지 많아요, 온도가 높을수록 얘네들의 확산이 잘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럼 입자의 질량은 어때요? 네,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확산이 잘 일어나겠죠. 질량은 작을수록. 그럼 물질의 상태, 확산이 일어나 하는 물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고체의 경우에는 네, 제자리에서 진동 운동만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 액체는 그것보다는 조금 불규칙하지만 대체로 고체와 비슷한 물질의 상태였다면, 기체는 입자와 입자 사이 거리가 대단히 멀었죠. 완전 활발하게 운동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체보다는 액체가, 액체보다는 기체가 확산이 잘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확산이 일어나는 곳, 우리는 지금 물질의 상태, 확산이 일어나는 그 물질의 상태가 고체보다는 액체가, 액체보다는 기체가 잘 일어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어떤 물질이 확산이 일어날 건데, 확산이 일어나는 장소를 얘기한다면 장애물이 없으면 확산이 제일 잘 일어나게 되겠죠. 따라서 진공 속에서 가장 잘 일어날 거고, 장애물이 얼마 없는 그 다음이 기체 속, 그 다음이 액체가 되는 겁니다 라고 여러분 이 두 개의 차이점을 잘 짚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확산이 일어나는 건가? 그걸 눈으로 확인할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실험을 하게 됩니다. 여기요, 지금 페트리 접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중앙에는 우리가 암모니아 수 이렇게 톡톡 떨어뜨려 줄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페노프탈레인이라고 하는 용액을 뿌려준 적신 솜을 이렇게 놔둘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암모니아수와 페노프탈레인이 만나게 된다면 그때는요, 붉은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붉은색으로 변화가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고, 아, 암모니아수를 중앙에 뿌려줬는데도 그 입자들이 사방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뿌려놓은 페노프탈레인 용액을 적신 솜의 색깔이 변한 거구나. 시간이 더 지나가게 된다면 옆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되냐면 점차 지금 이렇게 색깔이 변해가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아, 정말 확산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확산의 정의까지 잘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입자는 스스로 움직이며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합니다. 우리는 이걸 확산이라고 정리했죠. 그렇다면 우리 몸의 세포 속에서는 물질이 어떻게 이동하게 되는 걸까요? 세포는 얇은 막을 가지고 있고, 이 막을 통해 물질들이 출입합니다. 바로 이 물질들이 출입하는 원리 중 하나가 확산인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공부했던 이 확산이라고 하는 원리가 도대체 우리 몸속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세포를 감싸고 있는 얇은 막이 바로 우리 세포막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세포를 그냥 단순히 감싸고 있는 막을 넘어서 여기에서 물질 출입 조절합니다 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럼 도대체 물질 출입을 조절하는 원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가 공부했던 확산이라고 하는 원리가 이 안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먼저 세포막이 어떠한 구조로 되어 있는지 살펴본다면, 일단

세포막은요, 요렇게 생긴 인지질이라고 하는 것이,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인지질은요, 머리는 물을 좋아하는 친수성이다. 요렇게 볼 수가 있고요. 꼬리는 물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소수성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사람 몸에는 물이 많기 때문에, 즉, 소수성끼리 이렇게 맞닿으면서 인지질 이중층의 구조로 되어 있고, 인지질 이중층의 구조에 바로 지금 보이는 단백질이 파묻혀 있거나 관통하는 구조가 세포막의 구조입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도대체 우리가 확산이라는 원리로 어떻게 물질들이 출입합니까? 라고 본다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물질의 경우에는 이쪽이 더 고농도인 걸 보실 수가 있죠. 농도가 높아요. 그럼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질이 스스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확산이라는 원리를 통해서 물질이 이동하게 되는 거고요. 반면에 여기 옆에 있는 물질은 여기가 고농도, 여기가 저농도가 돼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역시나 물질이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물질에 따라 인지질 이중층을 이용할 건지 단백질을 관통할 건지에 따라서는 달라지더라. 라고 여러분이 간단하게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만 보더라도요, 우리가 중학교 때 공부했던 그 원리가 정말 통합과학으로 연계가 돼서 그대로 적용이 되는구나 라고 여러분이 깨달으시면 좋겠고, 그러니 확산에 대해서 여러분 꼼꼼하게 정리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또 다음 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반가워요. 여러분을 만점왕 연산왕으로 만들어줄 은하쌤이에요. 자, 선생님과 함께 만점왕 연산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계산을 점점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할수 있게 되었나요? 네, 아주 좋아요. 자, 그럼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냈던 우리 연산왕 퀴즈의 정답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바로 도전 연산왕 문제입니다. 3과 9분의 1 나누기 3과 3분의 1, 그 계산의 몫은 얼마일까요? 계산한 결과, 여러분, 정답 무엇이었나요? 그렇죠. 15분의 14였어요. 이렇게 분모가 다른 경우에는 통분을 해서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생각하거나 또는 분수의 나눗셈을 분수의 곱셈으로 바꿔 생각할 수 있다라고 했죠. 정답 잘 맞혔을 거라고 선생님 믿고 있을게요. 자, 오늘부터는 어떤 내용을 만나게 된다고 했나요? 그렇죠. 바로 소수의 나눗셈에 대해서 알아본다고 했어요. 자, 연산 오차시입니다. 자릿수가 같은 소수 나누기 소수의 원리를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연산 오차시부터 6차시, 7차시, 8차시까지는요, 모두 다 소수의 나눗셈과 관련 있는 내용들이니까요. 여러분들, 1학기에 배웠던 우리 소수 나누기 자연수의 내용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이 문제들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은 1일차, 2일차의 문제까지 해결해 볼 거예요. 오늘은 문제가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먼저 원리 깨치기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같은 소수 나누기 소수에서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의 소수점을 각각 같은 방향으로 똑같이 옮겨 계산하면 몫이 변하지 않는데요. 그러므로 자릿수가 같은 두 소수를 똑같이 옮겨서 자연수의 나눗셈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하면 된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만 봐서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선생님과 함께 원리 깨치기 내용을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한 소수 나누기 소수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이 내용을 보기 전에 선생님 여기 있는 빈칸에다가 판서를 하나 할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우리 6 나누기 3의 몫은 얼마일까요? 정답은 바로 2죠. 그쵸?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선생님이 나누어지는 수랑 나누는 수에 똑같이 10배를 할 거예요. 그러면 60 나누기 30이죠? 그럼 몫은 얼마일까요? 자, 그렇죠. 60이 30이 두 개인 수잖아요. 그럼 몫은 역시 2가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6 나누기 3에다가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에 각각 100을 곱해 볼 거예요. 그럼 600 나누기 300이다라고 할수 있잖아요. 자, 그럼 600에는 300이 두번 들어가죠. 그럼 그 몫은 얼마예요? 네, 맞아요. 2가 되는 거예요. 자, 아주 관찰력이 좋은 친구들은 벌써 눈치를 챘을 겁니다. 자, 어때요?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에 똑같이 10을 곱했더니 몫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지 않는다. 또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에 똑같이 100을 곱했더니 몫은 어때요? 변하지 않는다. 그대로다. 아, 그러면 두 소수에 똑같이 10배 또는 100배를 해서 자연수로 만들어서 계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3.3 나누기 0.3과 0.33 나누기 0.03의 계산이에요. 자, 소수 한 자릿수 나누기 소수 한 자릿수와 소수 두 자릿수 나누기 소수 두 자릿수의 계산을 알아보는 거예요. 자, 먼저 3.3 나누기 0.3이에요. 그런데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에 똑같이 10배를 했을 때33 나누기 3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33 나누기 3의 몫이 아, 11이지. 그걸 통해서 3.3 나누기 0.3의 몫도 11이구나라고 답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또 0.33 나누기 0.03에서도 소수 두 자리 쓰죠? 우리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에 똑같이 100을 곱해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역시 33 나누기 3. 그 몫이 11이니까 오, 똑같이 그 몫이 11이겠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33 나누기 3의 몫이 11이므로 3.3 나누기 0.3의 몫도 11, 0.33 나누기 0.03의 몫도 11이 되는구나.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때요? 어렵지 않죠? 자, 이번에는 소수 한 자릿수 나누기 소수 한 자릿수의 계산 방법을 알아볼 거예요. 1.8 나누기 0.3의 계산입니다. 자, 우리가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서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분수의 나눗셈으로 바꾸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만점항 연산에서 우리가 1, 2, 3, 4차 시에 분수의 나눗셈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걸 활용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선생님, 근데 소수의 나눗셈을 어떻게 분수의 나눗셈으로 바꾸어서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소수는요, 분수로 나타낼 수 있고요. 반대로 분수도 소수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단, 이때 분수는요, 분모가 10, 100, 1000 이런 수가 되어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0점 몇이다라고 해서 다음과 같이 소수 한 자릿수가 있다면 분모가 10인분수로 바꾸어 나타낼 수 있고요. 0점 몇몇이다라고 소수 두 자릿수가 있다면 이것은 분모가 100인분수로 바꾸어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1.8 나누기 0.3은 분수의 나눗셈으로 바꿔서 쓴다면 어떻게 쓸수 있느냐? 1.8은요, 소수 한 자릿수이니까 분모가 10인분수로 바꾸어서 10분의 18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0.3은요, 그렇죠. 분모가 10인분수로 바꾸어서 10분의 3이다라고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여기 보세요. 와, 우리 열심히 문제 많이 풀었잖아요. 분모가 똑같아요. 그러면 분모가 똑같은 분수의 나눗셈.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18 나누기 3이죠? 그러면 몫은 6이 되는구나. 오, 너무 쉽죠. 자, 그런데 분수의 나눗셈으로 바꾸어 계산하는 방법도 좋아요. 그런데 조금 더 쉬운 방법이 있거든요. 바로 소수점을 옮겨서 세로로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소수점을 왜 옮기냐? 우리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나누어지는 수랑 나누는 수에 똑같이 10을 곱하거나 똑같이 100을 곱해서 자연수의 나눗셈처럼 생각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소수점.

옮기는 거랑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1.8 나누기 0.3이라면 다음과 같이 식을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옮겨보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그랬더니 18 나누기 3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18 나누기 3이니까 3, 6, 18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18 나누기 3의 몫이 6이라면 1.8 나누기 0.3의 몫도 똑같이 6이 된다라는 거 선생님이 이유 설명했죠? 자, 그렇다면 선생님, 저는 당최 모르겠어요. 소수점을 왜 옮겨야 하는지. 자,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옮긴다는 건 사실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10을 곱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1.8에다가 10을 곱했더니 18이 되죠. 아, 0.3에다가 10을 곱했더니 3이 되죠. 오, 우리 자연수의 나눗셈처럼 계산하기 위해서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옮긴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몫은 똑같이 6이 된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 이렇게 소수점을 옮겼기 때문에 이 몫의 소수점의 위치는 항상 우리가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의 위치랑 똑같다고 했죠. 그래서 사실은 보이지 않는 소수점이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좋은 거예요. 알겠죠? 자, 이번에는 소수 두 자릿수 나누기 소수 두 자릿수도 한번 알아볼 겁니다. 자, 1.12 나누기 0.16의 계산이에요. 분수의 나눗셈으로 먼저 바꿔 생각해 볼게요. 소수 두 자릿수이니까 이것은 분모가 백인분수로 나타낼 수 있거든요. 1.12 나누기 0.16은 100분의 112 나누기 100분의 16 이렇게 나타낼 수 있거든요. 분모가 똑같죠? 그럼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바꾸어서 112 나누기 16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수의 나눗셈이죠. 112 나누기 16. 그러면 우리가 7일 몫으로 할 수 있으니까, 몫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6, 7에 42, 1, 7은 7. 112가 되죠. 빼면 0이에요. 그래서 몫은 7이 되는구나 라고 쓸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소수점을 옮겨주는 거예요. 자, 1.12 나누기 0.16이라면 다음과 같이 식을 쓸 수 있는데요. 소수점을 둘 다 똑같이 두 칸씩 옮겨준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두 자리씩 옮긴다는 건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에 똑같이 100을 곱하는 걸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자연수의 나눗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즉, 112 나누기 16이고 계산을 했을 때 몫이 7이 되기 때문에 아, 이건 1.12 나누기 0.16의 몫이 소수점을 두 자리씩 이동해서 자연수의 나눗셈으로 바꾸어 생각했을 때랑 똑같이 몫을 7이라고 구할 수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1.12 나누기 0.16은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에 똑같이 100배를 해서 자연수의 나눗셈으로 바꿔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소수 두 자릿수 나누기 소수 두 자릿수의 계산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어떤가요? 우리 연산 오차시의 원리 잘 이해가 가나요? 네, 좋아요. 그러면 이 원리를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하면서 우리 1일차의 문제를 먼저 만나볼게요. 자, 연산력 키우기 1일차입니다.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한 소수 나누기 소수예요. 소수의 나눗셈을 하는데 자연수의 나눗셈의 계산 결과를 활용하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12.6 나누기 0.7과 같은 식이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소수 나누기 소수의 계산식을 똑같이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의 10배씩을 해서 126 나누기 7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126 나누기 7의 몫이 18이기 때문에 아,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에 똑같은 수를 곱했다면 그 몫이 같지? 이걸 생각하면서 12.6 나누기 0.7의 몫이 18이야 라고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에 문제에서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의 몫이 얼마다 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소수 나누기 소수의 몫도 아,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의 똑같은 수를 곱한 것이라면 몫이 똑같겠구나 라는 걸 생각해서 쉽게 답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의 똑같이 10배 또는 100배를 해서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수 나누기 소수는 두 소수의 같은 수를 곱하여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로 계산하라는 거죠.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하여 소수의 나눗셈을 계산해 보세요. 자, 문제가 굉장히 친절합니다. 왜냐하면 1.2 나누기 0.3의 몫을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이미 12 나누기 3의 몫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의

10을 곱했을 때 자연수의 나눗셈이 되는 거니까 몫은 똑같은 것이 되겠죠. 그럼 1.2 나누기 0.3의 몫도 4.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2번도 1.5 나누기 0.5예요.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의 10을 곱했을 때15 나누기 5가 되고 이것의 몫이 3이니까 5 역시 몫이 3이 되겠구나. 다음 3번. 2.8 나누기 0.2의 몫은 얼마일까? 아,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의 똑같이 10을 곱했을 때28 나누기 2가 되고 이것의 몫이 14이니까 오, 몫이 14겠네. 4번, 3.2 나누기 0.8은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의 똑같이 10을 곱했을 때 32 나누기 8이니까 이것의 몫이 4라면 똑같이 몫이 4가 되겠구나. 5번, 15.3 나누기 0.3이라면 오,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의 똑같이 10을 곱해주면 되겠네.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죠? 153 나누기 3의 몫이 51. 그렇다면 이것의 몫도 소수 나누기 소수의 몫도 51이 되겠다. 6번, 20.8 나누기 0.4예요.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의 똑같이 10을 곱해주면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가 됩니다. 왜 10을 곱했냐? 바로 자연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소수 한 자릿수에는 10을 곱해주면 되겠죠? 208 나누기 4의 몫이 52. 그렇다면 이 소수 나누기 소수의 몫도 역시 52가 되겠구나. 7번. 21.6 나누기 0.6의 몫을 알기 위해서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의 똑같이 10을 곱했어요. 그랬더니 216 나누기 6이 되었고, 몫이 36이니까 똑같이 몫은 36이다 라고 쓸수 있겠죠. 8번. 25.6 나누기 0.8이에요.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에 똑같이 10을 곱했더니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가 됐어요. 256 나누기 8. 몫이 32이므로 똑같이 몫은 32이다. 9번. 5.2 나누기 1.3. 역시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에 똑같이 10을 곱합니다. 52 나누기 13의 몫이 4이기 때문에 그 몫도 역시 4가 되는구나. 9.6 나누기 3.2의 몫이 무엇인지 구하고 싶어요.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의 똑같이 10을 곱해서 자연수의 나눗셈으로 바꿉니다. 96 나누기 32, 몫이 3이니까 똑같이 3이 되겠죠? 11번, 9.9 나누기 1.1이에요. 소수 한 자릿수 나누기 소수 한 자릿수죠.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의 똑같이 10을 곱해줍니다. 99 나누기 11이 됐어요. 몫은 9죠. 그러면 똑같이 몫이 9가 된다. 20.4 나누기 3.4예요. 소수 한 자릿수 나누기 한 자릿수이니까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에 10을 곱해줍니다. 그럼 204 나누기 34가 되니까 나눗셈의 몫이 6이 되죠? 그럼 소수 나누기 소수의 몫도 6이 되는구나. 13번 42.4 나누기 5.3이에요. 소수 한 자릿수 나누기 한 자릿수인데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에 똑같이 10을 곱했을 때424 나누기 53, 즉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 형태가 돼요. 몫을 구했을 때 8이 되니까 역시 소수의 나눗셈 몫도 8이 되겠죠. 다음 14번 47.7 나누기 5.3도 소수 한 자릿수 나누기 소수 한 자릿수.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에 각각 10을 곱해 자연수의 나눗셈으로 바꾸어 생각해요. 477 나누기 53의 몫은 9. 그래서 똑같이 9라고 써주면 되겠고요. 15번 0.18 나누기 0.0이에요. 이번에는 소수 두 자릿수 나누기 소수 두 자릿수죠. 자, 그러면 얼마를 곱해야지 자연수가 될까요? 그렇죠. 바로 100을 곱해야 합니다.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에 똑같이 100을 곱했더니 18 나누기 2가 됐어요. 몫이 9죠. 똑같이 몫이 9다. 16번 0.48 나누기 0.08도 소수 두 자릿수이니까 각각 100을 곱해주면 자연수가 돼요. 48 나누기 8의 몫은 6. 그래서 6이 됩니다. 17번 0.63 나누기 0.09도 역시 소수 두 자릿수 나누기 소수 두 자릿수이니까 각각 100을 곱해 주었을 때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가 되죠. 63 나누기 9의 몫은 7, 따라서 몫은 7이 되는 거죠. 18번 1.48 나누기 0.04의 몫을 구하기 위해서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에 각각 100을 곱해 줍니다.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죠. 몫이 37이라면 똑같이 37. 19번 135 나누기 5를 이용해서 우리 1.35 나누기 0.05의 몫을 구해볼게요. 소수 두 자릿수이니까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의 각각 100을 곱해서 다음과 같이 자연수의 나눗셈으로 바꾸고, 몫이 27이라면 똑같이 27. 20번. 2.52 나누기 0.06도 소수 두 자릿수 나누기 소수 두 자릿수.

이니까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의 각각 100을 곱하여 다음과 같이 250이 나누기 6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몫이 42죠. 그러면 소수의 나눗셈의 몫도 똑같이 42가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선생님이 20번 문제까지 해결을 해보았어요. 여러분들, 나머지 문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스스로 풀고 채점까지 해보는 거예요. 이 경우는 1회차의 문제는 이미 자연수의 나눗셈 몫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쉽게 해결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2회차의 문제를 만나보도록 할게요. 연산력 키우기 2일차입니다. 연산 키 한번 볼게요. 소수 한 자릿수 나누기 소수 한 자릿수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까? 자, 2.7 나누기 0.3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의 똑같은 수를 곱했을 때 그 몫이 똑같다라고 했잖아요. 자연수의 나눗셈의 몫과 소수의 나눗셈의 몫이 같아진다. 이때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을 한다. 즉,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의 똑같이 10배씩을 해보면 27 나누기 3이라고 자연수의 나눗셈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이것의 몫이 9라면 아, 소수의 나눗셈의 몫도 역시 9가 되겠네. 세로식으로 봤을 때 다음과 같이 오른쪽으로 소수점을 한 자리씩 이동한다고 생각하고 몫을 구하면 되겠구나. 자,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에 모두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하는 것을 한다면 여러분 곱하기 10을 한 것이 되고 몫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오른쪽으로 소수점을 이동한다라고 했을 때는요. 곱하기 10 또는 곱하기 100을 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한 자리 가면 곱하기 10, 오른쪽으로 두 자리 이동하면 곱하기 100. 그럼 거꾸로 생각하면 왼쪽으로 소수점을 이동한다? 왼쪽으로 한 칸 소수점을 이동하면 10분의 1, 왼쪽으로 소수점 두 칸 이동하면 100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정도는 꼭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어요. 자, 1번 계산해 보세요. 0.4 나누기 0.2입니다. 자, 보면 소수 한 자릿수 나누기 소수 한 자릿수죠. 곱하기 10을 한다고 생각하고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4 나누기 2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2, 2는 4이니까 뺐을 때 0, 몫이 2가 되는구나. 어때요? 간단하죠? 2번 0.6 나누기 0.3 소수 한 자릿수 나누기 소수 한 자릿수 오른쪽으로 소수점을 한 자리씩 이동하자. 6 나누기 3이니까 그럼 3이 6이 되겠죠. 빼면 0 나누어 떨어지죠. 몫은 2가 됩니다. 다음 0.8 나누기 0.4도 소수 한 자릿수 나누기 소수 한 자릿수이니까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을 해주는 거예요. 즉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에 똑같이 10을 곱해주는 거죠. 8 나누기 4죠. 그러면 4이 8이 된다. 4번 2.5 나누기 0.5 소수 한 자릿수 나누기 한 자릿수니까 소수 한 자릿수이니까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해요. 25 나누기 5잖아요. 5, 25 뺐더니 0 나누어 떨어지죠. 5번 2.4 나누기 0.6입니다. 소수 한 자릿수 나누기 소수 한 자릿수이니까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에 똑같이 10을 곱한다고 생각하고 다음과 같이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해요. 24 나누기 6이죠. 그럼 6, 4, 24 뺐더니 0. 다음 6번 3.5 나누기 0.7 소수 한 자릿수 나누기 소수 한 자릿수 그럼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 둘 다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을 해줍니다. 35 나누기 7이죠. 7, 5, 35 빼면 0. 다음과 같이 몫을 5라고 구할 수 있겠네요. 다음 7번 5.6 나누기 0.8이에요. 소수 한 자릿수 나누기 한 자리 소수 한 자릿수 자 그러면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똑같이 이동을 해줍니다. 56 나누기 8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8, 7에 56이네. 빼면 0 나누어 떨어집니다. 몫은 7이 되죠. 다음 4.5 나누기 0.9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에 똑같이 10배를 한다고 생각해서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합니다. 45 나누기 9이니까 9, 5, 45 빼면 0. 몫은 5가 되죠. 다음 9번 12.2 나누기 0.2예요. 자, 소수 한 자릿수 나누기 소수 한 자릿수이니까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122 나누기 2가 되는데요. 2, 6, 12이고 2를 내렸을 때 이 1은 2이니까 몫은 얼마가 되나요? 그렇죠. 61이 되는 거죠.
자, 14.1 나누기 0.3이에요. 소수 한 자릿수 나누기 소수 한 자릿수, 오른쪽으로 소수점을 한 자릿씩 이동합니다. 그럼 141 나누기 3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앞에 있는 14를 먼저 보고, 3, 4, 12. 뺐더니 2죠? 1을 내리세요. 그럼 3, 7에 21. 뺐을 때 0. 몫이 47이구나. 이렇게 구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0번 문제까지 선생님 해결해 보았고요. 11번 문제부터 생략을 하고, 21번 문제부터 다시 한번 풀어볼 거예요. 자, 이번에는 세로셈으로 계산할 수 없게 가로식으로 주어져 있죠. 가로셈으로 계산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로셈으로 바꾸어서 계산했을 때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할수 있기 때문에 만약 다음과 같이 가로셈으로 주어져 있다면 바꿔서 쓰는 거예요. 4.2 나누기 0.6. 아래에다가 이렇게 쓰는 거죠. 자, 소수 한 자릿수 나누기 소수 한 자릿수이니까 소수점 오른쪽으로 한 자릿씩 이동한다고 생각해서 42 나누기 6이구나. 그러면 6, 7에 42잖아. 그럼 몫은 7이네. 이렇게만 쓰고 끝내지 말고요. 우리 문제에서 다음과 같이 가로셈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가로셈으로 계산해라 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오른쪽에다가 답을 써주어야 진짜 좋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꼭답 쓰는 칸에다가 옆에다 쓰는 거 연습을 해보시고요. 5.6 나누기 0.7. 역시 세로셈으로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5.6 나누기 0.7이에요. 소수 한 자릿수 나누기 소수 한 자릿수,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릿씩 이동하자. 56 나누기 7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7, 8에 56이죠. 빼면 0. 몫이 8이니까 다음과 같이 8이다 라고 써주면 되겠죠. 23번. 6.4 나누기 0.8이에요. 세로셈으로 계산합니다. 6.4 나누기 0.8. 자, 오른쪽으로 소수점을 한 자리씩 이동하면 64 나누기 8이죠? 8, 8에 64. 뺐더니 0. 몫이 8이죠? 그러면 8이라고 씁니다. 8.1 나누기 0.9예요. 8.1 나누기 0.9. 세로셈으로 계산할게요. 오른쪽으로 소수점 한 자리씩 이동하고 81 나누기 9이니까 99, 81. 몫은 9가 되는구나. 다음과 같이 적어주면 되겠죠? 25번. 12.8 나누기 0.2예요. 12.8 나누기 0.2. 소수점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해주면 128 나누기 2가 됩니다. 2, 6, 12. 8을 내려요. 2, 4, 8. 그러면 64가 되겠죠. 64. 자,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했을 때 소수점의 위치를 확인을 해주세요. 그래야지 몫에도 소수점을 어디에 찍어야 할지 알수 있거든요. 26번 13.8 나누기 0.3, 13.8 나누기 0.3. 자, 소수점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했다고 생각하면 138 나누기 3이에요. 3, 4, 12. 빼면 1이죠? 8을 내려요. 3, 6, 18. 빼면 0. 몫은 46이 되는 거죠. 다음 27번 16.2 나누기 0.6이에요. 세로셈으로 계산하면 16.2 나누기 0.6. 오른쪽으로 소수점을 한 자리씩 이동해요. 16, 162 나누기 6이다. 그럼 6이 12. 빼면 4. 1을 내리고 6, 7에 42. 빼면 0. 몫은 27이 되겠고요. 28번 21.5 나누기 0.5 역시 세로셈으로 계산합니다. 21.5 나누기 0.5는 소수점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했을 때215 나누기 5이니까 5, 4, 20 빼면 1, 5를 내려요. 5, 3, 15 빼면 0이죠? 몫은 43이 되는 거예요. 다음 23.6 나누기 0.4도 볼게요. 세로셈으로 계산했을 때 23.6 나누기 0.4는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하여 236 나누기 4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바로 4, 5, 20 빼면 3이죠? 6을 내리고 4, 9, 36. 아, 몫은 59가 되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30번 볼게요. 245 나누기 0.5예요. 24.5 나누기 0.5죠? 24.5 나누기 0.5. 자, 우리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하는 건 10배를 하는 거랑 같다고 했죠? 한 자리씩 이동했더니 245 나누기 5가 되었고, 5, 4, 20. 뺐더니 4죠. 5를 내려요. 45죠?

0: 59, 45. 빼면 0. 몫은 얼마가 되나요? 그렇죠. 바로 49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도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는 식을 세로로 바꾸어서 계산하는 연습을 하면요. 여러분들 연산을 조금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할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나눗셈을 할때 진짜 진짜 중요한 거 처음에 뭐라고 배웠어요? 여러분 나눗셈을 처음 배웠을 때. 그렇죠. 항상 선생님께서 이렇게 자리를 잘 맞추어서 써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나눗셈 계산이 점점 복잡해질수록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날려서 글자를 쓰지 말고 다음과 같이 자리를 잘 지켜서 쓰는 연습을 해두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선생님과 함께 30번 문제까지 해결을 해보았고요.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고 나서 해결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오늘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도전 연산왕. 41.6 나누기 0.8의 몫은 얼마일까요? 자, 오늘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잘 기억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보시고요. 정답은 수강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이번 시간에 1일차, 2일차 문제까지 해결해 보았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3일차부터 5일차의 문제를 해결해 볼수 있겠죠?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강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선생님, 저희 동아리에서 내일 법원에 체험학습을 가요.
1: 법원에서는 주로 재판이 이루어지죠?
2: 맞아. 법원은 법을 적용해서 옳고 그름 등을 판단하는 재판을 담당해.
1: 지난 시간에 법의 종류에 대해 배웠는데,
0: 그렇다면 재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건가요?
2: 정확해. 재판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이 대표적이야.
0: 선생님, 그럼 민사재판부터 알려주세요. 체험학습 가기 전에 확실히 알고 싶어요.
2: 알았어. 그럼 민사재판부터 알아보자.
3: 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사례처럼 재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법에는 여러 가지 영역의 법이 있듯이 재판에도 다양한 재판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선 과연 재판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고 다양한 재판 종류 중에서도 민사 재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판이라고 하는 거는요, 한자어로는 마름지라고 판단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마름지이 뭐냐면요, 쉽게 큰 천이 있을 때 그 천을 내가 원하는 용도로 자르고 활용하는 걸 의미해요. 근데 내가 이 천을 자르고 활용하려면은 일정한 선이 있어야겠죠? 우린 그거를 기준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즉, 재판에서도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하고 우리는 그 기준이 바로 법이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즉, 재판은 법원이 분쟁 사건에 대해서 법적인 판단을 내리는 과정,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법을 적용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과정을 바로 재판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재판의 종류는요, 민사재판, 형사재판, 가사재판, 행정재판 등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도 이번 시간에 선생님과 민사재판이 무엇이고 민사재판의 참여자, 절차 등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사재판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볼게요. 한자어로는 쉽게 일반 백성들의 일이라고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즉, 개인과 개인 사이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판결하는 재판을 바로 민사재판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러한 민사재판에는요, 참여자가 다음 그림과 같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원고가 있습니다. 원고는 쉽게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소송에 당하는 사람도 있겠죠? 우리는 이를 피고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민사재판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바로 재판의 소송의 당사자가 된다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한번 재판 과정을 떠올려 보세요. 법적인 절차가 어려울 수도 있고, 때로는 법적인 용어를 잘 모를 수도 있죠. 그래서 바로 소송 대리인, 즉, 변호사가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엔 법을 적용해서 이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때로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해서 당연히 판사가 필요하겠죠. 또한 각각 변론을 하고 입장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증거가 되는 사람도 등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우리는 바로 증인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민사재판의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 그리고 판사, 소송 대리인인 변호사, 때로는 증인이 민사재판의 참여자다라고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요, 구체적인 민사재판의 절차에 대해서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어요. 그럼 B는 뭐 해야 돼요? 그쵸?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되죠. 근데 B는 A에게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라는 이유로 돈을 갚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개인과 개인의 일이기 때문에 민사재판이 적용될 수 있겠죠. 우선 민사재판의 절차의 제일 첫 번째입니다. 원고가 소장을 제출합니다. 즉, A가 돈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A가 소장을 제출하는 거죠.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니까 피고가 빌린 돈 100만 원과 이자 10만 원 지급하세요라는 판결을 구합니다라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B는 그 소장에 복사본을 받게 됩니다. 그럼 피고 입장에서도 무언가 답변할 내용들이 있겠죠? 그래서 피고 입장에서는 답변서를 작성해서 답변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사재판의 시작은 어디서부터냐면요, 원고의 소장 제출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이제 원고와 피고가 서로의 입장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원고는요, 이것 보세요. 이렇게 빌렸다라고 하는 차용증이 있잖아요. 그런데 안 갚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B는 저는 빌린 적이 없는데요? 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법정에 만나서 원고와 피고는 자신의 주장을 말하려면 주장에 해당하는 증거도 제출해야 되잖아요. 증거를 제출하면서 각자의 주장을 입증하는 변론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소송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가 직접 할 수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소송 대리인, 즉, 변호사가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원고와 피고 측의 변론을 모두 다 종합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 판사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증거, 그리고 주장들을 종합해서 법을 적용해서 판결을 내리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얼마와 이자를 지급하세요라고 하는 판결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과 개인 사이의 분쟁인 민사재판은 원고의 소장 제출부터 시작해서 이 과정을 쭉 거치게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번 시간을 통해 민사재판의 절차, 참여자에 대해서 배우고 나면은요, 이제 신문과 뉴스에서 들리는 용어들이 훨씬 더 많아질 겁니다. 그 용어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저는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0: 안녕.
1: 그렇다면 손해를 당한 사람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민사재판을 활용할 수 있겠네요. 수업을 열심히 들었구나. 맞았어. 미리 민사재판정의 모습을 배웠으니까 법원에 현장 체험학습을 가면 더 의미 있게 다녀올 수 있을 거야.
0: 네, 다녀와서 소감 알려드릴게요.

0: 선생님, 저 어제 샤브샤브 먹으러 갔는데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 지칠 지경이었거든요. 그런데 싱싱한 채소랑 고기를 먹으니까 힘이 좀 나는 거예요. 문득 생각했어요. 사람도 이렇게 지치는 무더위에 채소는 어떻게 여전히 이렇게 싱싱하게 자랄 수 있을까 하고요.
1: 오, 정말 좋은 궁금증인데? 혹시 강원도는 산지가 많고 기온이 낮은 편이라는 건 알고 있지?
0: 네, 여행 가보면 바람도 세고 날씨도 선선하고 길이 꼬불꼬불한 곳이 많잖아요.
1: 맞아. 그런데 그런 환경이 오히려 여름철에는 배추를 단단하고 아삭하게 키우는 최고의 조건이 된단다. 평지에서는 너무 더워서 배추가 자라기 힘든 시기에도 강원도의 산지 지역은 서늘한 기온 덕분에 병충해가 적고 맛도 좋은 배추가 생산되지. 이걸 바로 고랭지 배추라고 해.
0: 자란 환경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 거네요.
1: 그렇지. 오늘은 이렇게 자연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지역의 모습, 특히 강원 지역과 충청 지역의 생활 모습을 함께 살펴볼까?
2: 안녕하세요. 기초영어특강 사회2 이다은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고랭지 채소, 그 고랭지 채소가 생산되는 곳이 바로 강원도의 평창군의 대관령 일대가 되겠는데요. 우리 오늘은 이렇게 다양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강원 지역, 그리고 충청 지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강원 지역의 경우에는요, 고랭지 채소가 많이 생산이 되는 대관령 이외에도 또 동해안의 수려한 자연 경관들과 풍부한 먹거리, 또 뿐만 아니라 교통의 요지인 춘천, 그리고 원주 지역을 비롯해서요, 또 한우가 유명한 행성도 있고요, 아주 다양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곳인데요. 강원 지역이 특히 최근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유는요, 교통이 발달하게 되면서 수도권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교통망이 확충되면서 이곳의 생활 모습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자, 아무리 고랭지 지역에서 질

0: 고운 배추를 생산하더라도요, 도로망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수도권 지역으로 수송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대관령 지역의 기온이 평지에 비해서 낮은 것은 사실 과거에도 있었던 일이지만 이곳에서 고랭지 채소의 재배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된 이유는요, 바로 교통망의 발달 때문이었습니다. 자, 과거와 현재의 교통망을 한번 비교해보면 확실히 교통망이 더 다양해지고 촘촘하게 연결되고 있다라는 게 보이시죠? 특히 수도권과 인접해 있는 춘천이나 원주 같은 경우는 인구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도 한데요. 지금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은 바로 원주이고요.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청이 위치한 곳은 춘천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름에 서늘한 기후를 이용해서 배추를 재배하는 고랭지 농업도 강원 지역의 산업으로 정말 뗄래야 떼놓을 수가 없는데요. 또 해발고도가 높고 눈이 많이 내리는 자연환경을 이용해서 동계올림픽을 개최하기도 했죠. 특히 이 동계올림픽 이후에 강원 지역의 이름이 전 세계에 알려진 것은 물론이고요. 또 동계올림픽 이후에도 강원 지역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 지역의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도 합니다. 한편 과거에 광산을 비롯한 이 광물 자원을 채굴하는 산업들이 흥행했을 때에는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리고 많은 산업 시설들이 있었던 일부 지역들은 이제 중심 산업이 바뀌게 되면서 그리고 광산이 폐광을 하게 되면서 한때 쇠퇴의 길을 걷기도 했는데요. 그런 과거에 있었던 산업시설들, 전통을 살려서 관광자원으로 탈바꿈하는 사례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을 보고 있는 레일바이크 너무 흥미로울 것 같죠? 이런 레일바이크도요, 과거에 광산을 운영하던 시절에 이용하던 산업철도를 없애지 않고 관광자원으로 다시 재생시킨 사례가 되겠습니다. 또 천혜의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자원들도 워낙에 많은 곳이기도 한데요. 우리나라에서 이 석회동굴의 원형을 잘 볼 수 있는 환성불, 그리고 바라만 봐도 시원해지는 동해바다, 이런 곳들은 모두들 한 번쯤 가보고 싶어하는 그런 매력적인 공간들이기도 하죠. 그리고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까 이야기했던 원주 지역의 경우에는 바이오 클러스터를 비롯해서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조성하면서 또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충청 지역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충청 지역의 경우에도 강원 지역과 마찬가지로 수도권과 연결되는 교통망이 촘촘하게 만들어지면서 그 교통망이 연결된 지역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 너무 지나치게 수도권에 산업시설이 과밀화되면서 수도권에 있던 산업시설들을 비수도권 지역으로 분산하는 정책이 시행됐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수도권과 인접해 있는 이 충청 지역으로 이전한 업체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충청 지역의 인구 변화 한번 살펴볼게요. 자, 2015년부터 2022년 인구 증가율을 살펴봤는데요. 색이 진한 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을수록 이 시기에 인구가 많이 늘어났다는 의미이거든요. 실제로 수도권과 인접해 있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이 인구 증가율이 높았던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인구 증가율이 마이너스, 음의 값을 보이는 지역들도 있죠. 이런 지역들은 해당 기간 동안에 인구가 감소했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충청 지역이 지역 균형 개발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여러분 궁금하시죠? 우선 서해안과 맞닿아 있는 지역은요, 외국에서 자원을 수입해서 가공해서 수출하기에 너무 좋은 위치였기 때문에 그래서 중화학공업이 발달하기도 했습니다. 또 당진에 있는 철강산업단지가 바로 이와 같은 사례가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런 산업과 관련된 노하우는 굉장히 풍부하지만 자원이 부족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외국에서 자원을 수입해서 우리의 기술로 가공해서 그래서 다시 외국에 수출하는 형태의 산업, 공업,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도청이 대전광역시에 있었단 말이에요? 대전광역시는 충청남도가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그 도청을 이전하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었던 홍성 그리고 예산 사이에 내포 신도시를 조성해서 도청을 이전시키고 이를 통해서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강원과 충청 지역의 다양한 매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우리 나은이도 이제 세상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게 됐겠죠? 한번 만나러 가볼까요?
1: 강원 지역은 서늘한

0: 기후 덕분에 고랭지 배추가 잘 자라고 또 동계올림픽처럼 전 세계의 지역의 매력을 보여줄 수도 있었잖아요. 폐광 문제 같은 어려움도 있지만 모든 것이 다 나쁘기만 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1: 아주 좋은 관점이야. 지역을 볼 때는 문제와 가능성을 함께 보는 시선이 필요하거든.
0: 충청 지역은 교통망 덕분에 사람이 모이고 산업단지로 일자리를 만들고 내포 신도시로 미래까지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1: 맞아. 강원 지역도 충청 지역도 서로 다른 자연환경에 적응하면서 각자의 방식으로 성장하고 변화해왔지. 자연환경이 다르면 발전의 속도, 산업, 인구, 도시의 모습까지 전혀 달라질 수밖에 없으니까.
0: 이제는 지도에서 지역 이름을 볼 때 그냥 색칠된 구역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사람들이 어떤 삶을 이어가는지 상상이 될 것 같아요.
2: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3: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2: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4: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안녕하세요, 친구들. 어휘가 문해력이다. 초등 5학년 1학기 강의를 맡은 여러분의 문해력 길잡이 손은지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어휘 공부하는 거 사실 쉽지 않죠. 마치 가로등 하나 없는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막막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어휘가 문해력이다 강자가 우리 친구들에게 그 어두운 밤길에서 보이는 한 줄기 빛과 같은 강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빛 이야기를 왜 하냐고요? 오늘 빛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낱말들을 살펴볼 거거든요. 준비됐으면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무엇이 보이나요? 그림 속에? 바다가 보이고요. 등대가 보입니다. 등대에서 이렇게 빛이 나오고 있어요. 등대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어두울 때. 밤바다 얼마나 어두워요. 자, 그럴 때 이렇게 빛을 내보냄으로써 멀리서 바다를 가던 배들이 보고, 아, 저기 등대가 있구나. 저쪽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는 반대로 저기 피해야 할 것이 있나 보다.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길잡이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또 피해야 할걸 알려줄 수도 있고요. 등대가 해주는 것들이 이런 역할입니다. 등대에서 나오는 게 뭐라고요? 빛이라고요. 자, 그래서 빛과 관련된 낱말 살펴볼 건데요. 과 5학년 1학기 2단원, 빛의 성질입니다. 어떤 낱말들이 있는지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빛, 정전, 호기심, 빛의 직진, 가습기, 스크린, 그리고 그림자까지. 꽤 익숙한 낱말들도 보이고요. 조금 생소한 낱말들도 보이네요. 자, 하나씩 하나씩 낱말의 쓰임 살펴볼까요? 첫 번째 낱말은 빛입니다. 이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낱말이겠죠? 빛은 태양, 전등, 불꽃 등에서 나와 물체를 볼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건을, 뭔가를 볼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빛이 없다면 아무것도 볼수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 밤에도 보이던데요, 저는? 자, 이거는 밤이지만 조금이나마 빛이 있기 때문이에요. 뭐 어디서 새어나오는 빛일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정말 빛이 아무것도 없다면 보이지 않습니다.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체를 볼수 있는 겁니다. 어두운 방에서 책을 보기 위해 전등 빛을 사용한다. 그래서 빛 가장 중요하니까 기억해두면 좋겠죠? 다음 낱말입니다. 정전인데요. 이때 정이라는 글자는 멈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전은 전기할 때 전인 거예요. 전기가 멈춘다고요? 자, 그래서 정전은요, 전기가 갑자기 끊어져서 불이 꺼지는 것입니다. 전기가 할수 있는 일이 대체 뭔데요? 이렇게 불을 켜는 일도 하고요. 불이 들어오게 유지해주는 역할을 전기가 하기도 하고요. 어떠한 기계들을 움직이도록 가동시켜주는 역할을 또 전기가 하기도 합니다. 이 전기가 에너지를 만들어주거든요. 이 에너지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할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정전이라는 것은 전기가 갑자기 끊어져서 불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혹시 경험해본 적 있나요? 그래서 이 정전을 겪게 되면요. 뭐 우리 집뿐만 아니라 아파트? 꼭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그 주변에 있는 집들까지 전기가 나가서 불이 꺼져버립니다. 어두워지게 되죠. 정전이 되면 어두워서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기 어렵다. 정전. 전기가 멈춰서 불이 꺼져버리는 거잘 기억해두면 좋겠네요. 다음은 호기심입니다. 호기심이 많은 아이구나.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나요? 호기심이라는 것은요. 새롭고 신기한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진 않죠. 새로운 것이나 뭔가 신기한 것을 무서워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두려워하거나.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새롭고 신기한 것을 보면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거나 모르는 것을 알고 싶어 하는, 궁금해 하면서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을 우리 호기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자연현상을 관찰할 수 없어 호기심을 채우기 어렵다. 궁금한 게 많은 친구들은, 호기심이 많은 친구들은 이것저것 많이 관찰하고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만약 빛이 없다면 아무것도 볼수 없다고 했잖아요. 자연현상을 관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학자들은요, 자연현상을 관찰해서 뭔가 의문점을 해결해 나가고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죠. 빛이 없다면. 빛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그래서 호기심은 새롭고 신기한 것을 좋아하거나 모르는 것을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고요. 같이 알아두면 좋은 말에 궁금증이 있습니다. 궁금증은 뭔가가 알고 싶어서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아, 알고 싶다, 이런 겁니다. 호기심과의 차이라면 호기심은 여기에다가 새롭고 신기한 것을 좋아하는 마음까지가 추가된 거예요. 과학 실험을 하다 결과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럴 때 쓰는 말인 거예요. 다음 낱말로 넘어가 볼까요? 빛의 직진입니다. 빛이 가지고 있는 성질 중에 하나인데요. 자, 그림을 볼까요? 레이저 지시기에서 빛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빨간색으로 지금 표시된 부분이거든요. 어때요? 쭉 휘어지거나 굽어지거나 끊어진 부분 없이 쭉 곧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빛의 직진은요, 빛이 곧게 나아가는 성질인 거예요. 직진, 곧게 나아가는 성질인 겁니다. 다음은 가습기입니다. 가정에서 가습기 사용해 본적 있는 친구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가습기의 가는요, 더하다. 자, 더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습기는 얼마나 축축한지 그 정도를 나타내는 게, 수증기가 얼마나 있는지 나타내는 게 습기인 겁니다. 자, 그런데 가가 더하다라고 했잖아요. 가습기는 습기를 더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수증기를 뿜어내서요. 가습기, 수증기를 내어 실내의 습도를 조절하는 전기 기구입니다. 습도는 습한 정도를 뜻하는 거예요. 습도가 높으면 축축하게 느껴지는 거고요. 습도가 낮으면 건조해지는 겁니다. 가습기를 켜면 가습기의 김에 의해 레이저 지시계에 나온 빛이 나아가는

모습을 잘 관찰할 수 있어요. 뿌옇게 하면 그 사이에 빛이 쫙 하고 나아가는 모습을 더잘 관찰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같이 알면 좋은 말로는 수증기라는 게 있습니다. 앞에 이야기가 잠깐 나왔었죠. 수증기를 내어 실내의 습도를 조절한다고 했잖아요. 물이 기체 상태일 때 수증기라고 하고요. 이 수증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차가운 캔 표면에 맺힌 물방울은 공기 중에 있던 수증기가 물로 변한 것이다. 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요, 선생님? 냉장고에서 차갑게 보관되어 있던 캔 음료를 꺼내왔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요. 캔 표면에 물방울이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물방울 어디서 온 걸까요? 캔을 뚫고 안에서 밖으로 나온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기 중에는 눈에 보이지 않던 수증기가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얘가 돌아다니다가 캔 표면을 만나게 됩니다. 어머, 차가워! 이러겠죠. 온도가 낮아지면서 이 수증기가 물방울 상태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캔 표면에 물방울이 묻히게 된다는 거예요. 수증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체 상태의 물이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세요. 다음 낱말은 스크린입니다. 지금 이 그림 속에 스크린 보이나요? 하얀 막처럼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자, 앞에 컵이 있고요. 지금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전등 같은 것이 이쪽에 있을 것 같아요. 빛을 쫙 쐈더니 컵 뒤쪽 스크린에 그림자가 생겼습니다. 스크린은 물체에 빛을 비추면 그림자가 생기는 이러한 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크린과 손전등, 손전등이 있었군요. 손전등 사이에 컵을 놓고 손전등 밑을 비추었다. 그랬더니 그림자가 이 막에 생긴 것이죠. 스크린입니다. 다음은 그림자입니다. 그림자가 스크린에 생겼다고 했잖아요. 물체가 빛을 가려 빛이 닿지 않는 어두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림자가 어둡게 생겼었죠. 컵에 가려진 거예요, 빛이. 그래서 그 부분에 그림자가 생기는 겁니다. 빛이 직진하여 나아가다가 물체를 통과하지 못하면 물체의 모양과 비슷한, 그림자 방금 봤죠? 컵 모양과 비슷한 거, 비슷한 모양의 그림자가 생긴다. 이렇게 그림자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낱말들로 넘어가기 전에 그림을 하나 준비했어요. 자, 한번 볼까요? 무엇이 보이나요? 우선 큰 나무가 있고요. 그 아래에 그늘이 져 있어요. 응달이라고 하죠. 귀여운 강아지도 한 마리 보이고요. 자, 우리 친구가 앉아서 손에 무엇을 들고 있나요? 거울을 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세히 보았더니요. 이쪽 전체가 원래는 응달이기 때문에 모두 다 어두워야 하는데 밝은 부분들이 지금 보인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요? 자, 원래는 이쪽은 빛이 들어오지 않는 부분인데 빛이 들어오다가 거울에 부딪혀서 뿅 하고 이렇게 나아가게 된 것이죠.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응달진 부분에까지 빛이 비추어질 수 있게 된 거예요. 빛의 여러 가지 성질과 관련된 낱말들 살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빛의 반사, 빛의 굴절, 렌즈, 반투명, 평면 거울, 현미경, 마지막으로 망원경까지. 낱말의 쓰임새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빛의 반사입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면 빛의 반사가 뭔지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레이저 지시기를 평면 거울을 향해서 이렇게 삑 하고 비춘 거예요. 빛이 직진을 하다가 곧게 나아가다가 세워진 평면 거울을 만났습니다. 평면 거울에 부딪히면서 통과하는 게 아니라요. 뿅! 부딪혀서 다른 방향으로 돌아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하여 빛의 반사라는 것은 빛이 물체에 부딪히면, 여기서 물체는 평면 거울이었겠죠? 물체에 부딪히면 나아가는 방향이 바뀌는 성질입니다. 자, 나아가다가 부딪혀서 방향이 바뀌어서 나아가게 된 거예요. 이런 빛의 성질을 우리는 빛의 반사라고 합니다. 거울에 부딪혀서 반사되어 다른 방향으로

이 표면에서, 공기와 물 사이에서, 물 표면에서 비스듬히 들어가게 되는 거죠. 다른 물질을 만났어요. 이 공기와 물의 경계면에서 비스듬히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바로 굴절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빛의 굴절은 빛이 서로 다른 물질의 경계에서 이 그림으로 설명하면 공기와 물의 경계가 되는 거겠죠. 꺾여나가는 성질입니다. 살짝. 비스듬히. 꺾여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바로 뭐라고요? 빛의 굴절이라고요. 우리 앞에서 나왔었던 빛의 반사는 부딪혀서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된 거잖아요. 이것은 완전히 이렇게 다른 방향은 아니라 같은 방향인데 살짝 꺾이는 거예요. 꺾이는 거. 다른 물질을 만났기 때문에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우리도 어떤 재미있는 현상을 볼수 있냐면요. 강 같은 데 앉아서 다리를 담그잖아요. 두 발을 물 속에 담그면 허벅지 쪽은 공기 부분에 나와 있고 다리 들어간 부분, 그 종아리 쪽이 물속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러면서 물속에 잠긴 다리 부분이 굉장히 짧아 보입니다. 쇼다리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유는 빛의 굴절 때문이다. 공기와 물의 경계면에서 이렇게 빛이 꺾여서 보이기 때문인 겁니다. 다리가 더 짧아 보여요. 자, 빛의 굴절, 그리고 앞에 나왔던 빛의 반사까지 구분해서 기억해 두자고요. 다음은 렌즈입니다. 특히 안경 쓴 친구들 아니면 시력이 나빠서 렌즈 낀 친구들은 아, 렌즈 나 알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렌즈는 빛을 모을 수도 있고요. 퍼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물체를 크게 보이게 하거나 또렷하게 보이게 하는 투명한 물체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다른 기능을 할수 있어요. 물체를 더 크게 확대해서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요. 항상 크게 확대해서 보이는 게 아니라 멀리 있는 것을 더 선명하게, 또렷하게 볼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또 렌즈의 역할이기도 한 거예요. 빛을 모으거나 퍼지게 해서요. 문장을 읽어볼게요. 볼록 렌즈는, 그래서 볼록 렌즈는요, 말 그대로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볼록하게 생겼습니다. 가장자리보다 가운데가 볼록한 거예요. 가운데 부분이 가장부분보다 두껍고 오목 렌즈는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장자리 부분이 가운데보다 두꺼운 거예요. 가운데가 오히려 더 얇은 거죠. 이렇게 생긴 렌즈를 볼록 렌즈, 이렇게 생긴 렌즈를 오목 렌즈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은 반투명입니다. 투명은 알고 있죠. 투명. 투명해서 잘 보인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 반투명이에요. 반은 말 그대로 절반, 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투명은 빛이 통과하지만, 통과하긴 해요. 아예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투명하지가 않아서 반대편 물체의 모습을 뚜렷하게는 볼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어? 빛이 비추는 건 알겠어요. 뭔가 밝은 느낌은 나거든요. 그런데 투명한 건 아니에요. 창문처럼 투명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물체의 모습을 뚜렷하게 볼수 없고요. 그냥 흐릿하게 보이는 것을 반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수조 안에 세운 두꺼운 반투명 유리판에 레이저 지식이 빛을 비스듬히 비추며 빛이 꺾여서 나아간다. 반투명. 빛이 보이긴 하는데 투명해서 잘 보이는 건 아니에요. 어스럼이 보이는 거라고요. 같이 알면 좋은 말 중에 투명은 당연히 빛을 잘 통과시키는 거고요. 불투명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빛을 통과시키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종이 같은 것들은 빛이 통과되지 않죠. 불투명한 물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은 평면 거울입니다. 거울은 거울인데 평평한 거울이에요. 표면이 평평한 거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왜곡시키지 않고 물체의 모습을 그대로 비춰줄 수 있습니다. 어떤 거울은요, 굉장히 뚱뚱해 보이거나 홀쭉해 보이는 거울도 있거든요. 근데 평면 거울은 표면이 평평하기 때문에 왜곡 없이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볼수 있는 거예요. 평면 거울에 옷을 입은 모습을 비추어 본다. 다음은 현미경입니다. 현미경에서 미라는 글자가요, 작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작은 것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 그냥 봤을 때는 눈으로 잘안 보일 만큼 작은 것들 있죠. 그러한 것들을 또렷하게 확대해서 보여주는 게 현미경입니다.

미경입니다. 눈으로는 볼수 없을 만큼 작은 물체나 물질을 확대해서 보는 기구입니다. 과학 시간에 우리 친구들이 사용하게 될 거예요. 현미경은 빛을 굴절하는 성질이 있는 렌즈를 이용한 레이다. 그래서 이 현미경에는요, 렌즈가 쓰이게 됩니다. 같이 알면 좋은 말에는 확대가 있습니다. 확대해서 보는 기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보다 더 크게 보이게 하는 것이에요. 돋보기도 마찬가지죠. 작은 글씨를 확대해서 볼수 있잖아요. 현미경은 그보다 더 작은 것들을 더 크게 확대해서 자세히 볼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구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망원경입니다. 망원경에서는 이 원자가 중요한데요. 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멀리 있는 것을 마치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볼수 있게 도와주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망원경은 멀리 있는 물체예요. 멀리 있는 물체를 확대해서 볼수 있게 만든 기구입니다. 보통 우리가 멀리 있는 거를 보려면 이렇게 보진 않잖아요. 현미경은 이렇게 보는 거지만 망원경은 손으로 들고 이렇게 멀리 있는 곳을 볼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손으로 이렇게 들고요. 그래서 멀리 있는 물체를 확대해서 볼수 있게 만든 기구라고요. 밤하늘의 별, 별 어때요? 매우 멀리 있잖아요. 별을 크고 정확하게 보려고 망원경으로 관찰했대. 좀 헷갈릴 수 있겠죠? 현미경, 망원경. 자, 이제 구분해서 기억해 두면 좋겠네요. 자, 여기까지 여러 가지 낱말의 뜻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낱말의 뜻을 복습해 볼수 있는 확인 문제 풀어볼게요. 확인 문제 1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의 동그라미 표하세요. 자, 여학생부터 한번 볼까요?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물체를 보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해. 자, 물체를 두 눈으로 보기 위해서는 빛이 필요할까요? 공기가 필요할까요? 빛이 없으면 어때요? 아주 깜깜하면 아주 어두워요. 빛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아무것도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물체를 보기 위해서는 빛이 필요한 거예요. 자, 공기는 어때요? 물론 당연히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공기가 있어야 하는 거겠지만 공기가 없다고 해서 눈으로 아무것도 볼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정답은 빛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남학생은 뭐라고 했나요? 태양이나 전등에서 나온 빛은 공기 중에서 이것 하는 성질이 있어. 자, 우리 태양에서 빛이 나오죠. 자, 어때요? 쫙, 쫙, 쫙, 곱게 나아가잖아요. 직진하는 거죠. 전등 마찬가지죠. 뭐 손전등도 그렇고요. 빛이 곱게 쫙 하고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태양이나 전등에서 나온 빛은 공기 중에서 곱게 나아가는 직진하는 성질이 있어. 이렇게 완성해 줄수 있는 겁니다. 굴절이라는 거는 뭔가요? 우리 공기와 물의 다른 물질, 경계면에서 꺾여서 나아가는 것을 굴절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어울리는 말은 직진이 되는 거예요. 2번입니다. 낱말의 뜻이 알맞으면 동그라미표, 알맞지 않으면 가위표화라고 했네요. 하나씩 볼까요? 정전 뜻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끊어졌던 전기가 갑자기 들어와 불이 빠 하고 켜지는 거. 아니죠. 반대죠. 그게 아니라 전기가 끊어져서 불이 들어오지 않게 되는 것이었잖아요. 자, 그러므로 아닌 거예요. 아닌 거고요. 두 번째, 가습기. 가에서 더하다라는 뜻 가지고 있다는 거 기억하죠? 수증기를 내어 실내의 온도를 조절하는 건가요? 습기니까 습도. 수증기가 얼마나 있는지 습도를 조절하는 거겠죠? 온도가 아니라 습도를 조절하는 거니까 두 번째도 아닌 겁니다. 세 번째, 호기심. 새롭고 신기한 것을 좋아하거나 어린아이의 모습 떠올려 보세요. 모르는 것을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 호기심이라고 했습니다. 호기심이 많은 친구들이 또 여러 가지를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발전할 수 있겠죠. 3번 맞습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 해줄게요. 3번입니다. 괄호 안에 알맞은 낱말을 보기에서 찾아 쓰는 거예요. 어떤 낱말이 있나요? 직진, 스크린, 그림자.

번째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빛이 물체를 통과하지 못하면, 막혔어요. 뭔가에 의해서. 통과하지 못하면, 물체의 뒤쪽에 물체의 모양과 비슷한 어두운 뭐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컵 떠올려 보면 되잖아요. 뭐가 생겼어요? 컵 모양의 어두운 그림자가 생겼죠. 그래서 그림자가 생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그림자. 두 번째, 등대의 불빛, 구름 사이로 비친 햇빛 등이 곧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 곧게 나아간대요. 곧게. 빛이 뭐 하는 걸알수 있는 거예요? 촥 하고 나아가는 거, 직진하는 것을 알수 있는 것이죠. 직진이라고 써주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레이저 지시기와 검은 이것 사이에 놓은 가습기를 켜고 레이저 지시기에 빛을 비추면 빛이 곧게 나아가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빛이 나아가는 거잘 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검은 스크린이 있어야겠죠. 검은 스크린에 가습기가 작동을 하면서 빛이 슉 지나가면 잘 보이겠죠. 직진하는 게. 그래서 세 번째 어울리는 말은 스크린입니다. 그림자가 생겼던 막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4번입니다. 낱말과 그 뜻을 알맞게 선으로 이으세요. 빛의 굴절, 빛의 반사, 빛의 직진, 빛의 성질들이 나와 있네요. 빛의 굴절. 앞에서 설명했어요. 뭐였어요? 다른 물질, 서로 다른 물질의 경계에서 꺾여 나아가는 성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번으로 이어줄게요. 다음, 빛의 반사는 뭐였어요? 반사. 반사. 부딪히면서 나아가는 방향이 바뀌는 성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3번이랑 이어줄게요. 빛의 직진은요, 빛이 곧게 나아가는 성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번과 연결해주면 되겠네요. 5번 문제입니다. 뜻에 알맞은 낱말이 되도록 보기의 글자 카드에서 글자를 찾아 쓰세요. 보기에는 거, 면, 경, 울, 렌, 평, 즉, 현, 미 이러한 글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살펴봅시다. 표면이 평평해서 물체의 모습 왜곡 없이 그대로 비추는 거울. 무엇이었나요? 평평하다고 했잖아요. 바로 평, 면, 거, 울이 되겠죠. 평평한 거울. 평면, 거울입니다. 두 번째, 눈으로는 볼수 없을 만큼 작은 물체나 물질을 확대해서 잘 보이도록 보는 기구. 이거 뭐였어요? 현미경이라고 했죠. 현미경에서 미가 작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현미경입니다. 현미경. 세 번째, 빛을 모으거나 퍼지게 해서 물체를 크게 보이게 하거나 또렷하게 보이게 하는 투명한 물체. 모으게 할 수도 있고, 퍼지게 할 수도 있고요. 볼록한 것도 있고요. 오목한 것도 있어요. 무엇입니까? 렌즈입니다. 그래서 빈칸에 렌즈라고 써줄게요. 마지막 6번 문제입니다. 뜻에 알맞은 낱말이 되도록 글자 카드에서 글자를 찾아 쓰라고 하였네요. 물체에 빛을 비추면 그림자가 생기는데 이 막, 무엇이었죠? 그림자가 착 생겼던 스크린이었죠. 그래서 스크린.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물체가 빛을 가려. 자, 빛이 여기 나오고 있어요. 자, 빛이 나오고 있는데, 물체, 자, 컵이 있습니다. 가려요. 가려서 어두운 부분이 뒤에 컵 모양으로 똑같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거 뭐라고 해요, 우리? 그림자라고 하는 거죠. 그림자. 세 번째, 멀리 있는 거. 이번에는 멀리. 멀리 있는 물체를 확대해서 볼수 있는 거. 망원경이라고 했습니다. 이 원자가 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망원경. 다섯 번째, 빛이 통과하지만, 빛이 통과하긴 해요. 슬며시 통과하는데, 투명하지가 않아서 반대편 물체의 모습을 뚜렷하게는 볼수 없어요. 반만 투명한 거예요. 불투명까지는 아니고요. 그러므로 반투명이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반투명.

0: 명. 이렇게 준비한 모든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우리 친구들을 위해 준비한 선생님이 선물. 짜잔! 도전! 낱말 글짓기! 오늘의 낱말은요, 정전입니다. 전기가 갑자기 끊어져서 불이 꺼지는 것을 정전이라고 한다고 했죠? 여러분의 경험을 써도 좋고요. 아니면 경험이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낱말을 이용해서 짧은 글을 써보고 쓴 글은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어때요? 낱말을 이렇게 공부해보니까 조금 어려운 과학적인 내용도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복습하면 더내 것으로 잘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친구들, 안녕!
1: 불장난을 하던 휘터. 저런, 불이 나고 말았어요.
2: 로보카 폴리 안전 스쿨.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어디 가지 말고 가만히 있는다. 2번, 불이 났을 때 곧바로 신고한다. 정답은 2번. 불이 났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곧바로 119에 신고해야 해요.
1: 비닐, 종이, 휴지, 나무 등은 아주 잘 타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해요.
2: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안녕하세요, 친구들 반갑습니다. 어휘가 문해력이다. 우리 친구들과 신나게 공부하고 있는 이서윤 선생님입니다. 오늘은요, 선생님과 함께 과학 교과서 어휘에 나온 것들을 살펴볼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과학 좋아해요? 과학 배우면서 이거는 무슨 뜻이야? 이건 어떤 의미지? 하고 궁금했던 것들이 있을 텐데요. 어휘를 알면 이 과학 실력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요, 2단원에 나온 어휘입니다. 2단원이 물체의 운동이에요. 아니, 물체가 운동하는 거예요? 아니, 의인법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과학 시간에 나오는 운동은요, 이렇게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가 막 이렇게 신체로 움직이는 그 운동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물체의 운동, 과학 시간에서 의미하는 거는 무엇인지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여기 그림을 보니까요, 한 친구가 연을 날리고 있어요. 바람이 불고 있네요. 그래서 공원에서 연을 날리는 모습인데요. 연을 날리는 사람, 그리고 연 중에서 운동하는 물체는 무엇일까? 물체의 운동과 관련된 낱말을 알아보자 라고 했어요. 자, 우리 연하고 이 연을 날리는 사람 중에서 운동하고 있는 물체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뒤에서 배우겠지만 한번 그냥 짐작을 해보죠. 운동하는 물체는요? 움직이는 것 같다. 그래서 연이 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좋습니다. 그럼 계속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위치입니다. 자리 위에 둘치예요. 자, 자리에 둔다는 거거든요. 일정한 곳에 자리를 차지하는 것 또는 그 자리를 말을 합니다. 자,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이게 위치가 되겠습니다. 놀이터의 위치를 친구에게 알려주었다. 놀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친구에게 알려주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물체 운동을 알려면은요, 위치가 변화되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다가 이쪽으로 갔어요. 위치가 변화되었어요. 그러면은 운동한다 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놀이터의 위치를 친구에게 알려주었다 이런 것처럼 어떤 장소에 무엇이 있는지, 그 위치가 어디 나온지 이런 것들이 지도를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지역의 땅의 모양, 거리, 위치 등을 약속된 기호로 평면에 나타낸 그림을 지도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지도를 보고 길을 찾고 거리를 측정하며 여행을 계획한다. 그래서 위치가 그림으로 그려진 것이 지도이다. 물체 운동은 위치가 변화하는 거다. 자, 생각을 하면서요. 자, 그 다음 낱말 볼게요. 물체는요, 책상, 가방, 신발과 같이 일정한 모양이 있고 공간을 차지하는 것이 물체다 라는 거예요. 고무줄과 지우개는 고무로 이루어진 물체이다.

자, 그럼 고무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 고무는 무엇일까요? 유리, 나무, 금속과 같이 물체를 이루고 있는 재료를 물질이다라고 합니다. 그럼 고무줄과 지우개라는 물체의 재료가 고무가 되니까 이 고무도 물질이 되겠죠. 플라스틱은 다른 물질에 비해 비교적 단단하고 가볍다. 그래서 물체와 물질, 우리 친구들 3학년 때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재료로 해서 물체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운동 한번 볼게요. 움직일 운에 움직일 동인데요. 물체의 위치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것이 바로 운동입니다. 자, 운동. 물체의 위치가 시간에 따라 변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위치하고 시간이요. 그래서 만약에 달리는 자동차, 이 자동차가 도서관에서부터 은행까지 30분간 달렸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운동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도서관에서부터 은행까지 위치가 변화가 됐고요. 그 다음 30분간 달렸다라는 시간도 있어요. 선생님이 만약에 제자리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평소에 말에선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리 이렇게 움직여도 선생님의 위치는 변화가 되지 않아요. 30분이 지나도 1시간이 지나도 선생님이 제자리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물체가 운동했다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리는 자동차, 날아가는 새, 이제 새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위치가 변했다. 그러면 운동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운동하는 물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위치가 변한다. 그래서 과학에서의 운동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위치가 변하는 것을 말을 한다.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위치가 변했다 하면 운동했다인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운동은요, 또 다른 뜻을 뭐 갖고 있냐? 높이 솟아 있는 지붕 가운데 부분에 있는 가장 높은 부분을 운동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붕의 여기 가운데 부분, 여기 높게 있는 부분이 운동이에요. 그래서 대궐의 운동이 높아서 마치 구름에 닿을 것 같았다라고 쓸 수가 있죠. 이 대궐, 궁궐의 운동 부분이 아주 높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기준이에요. 비교하거나 판단할 때 기본이 되는 표준이다라고 합니다. 수경이는 나무를 기준으로 하여 오른쪽으로 이동했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요. 우리 위치 변화에 있어서 기준을 알아야 어떤 부분으로, 어디 방향으로, 뭐 어떻게 이동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는데 나무를 기준으로 해서 이동을 했는지, 집을 기준으로 해서 이만큼 이동을 했는지 기준점에 따라서 이 이동한 거리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점, 기준을 알아야 되는데요. 기준점은 물체의 위치나 움직임을 알아보기 위해 정해놓은 점이다라는 거예요. 출발 지점을 기준점으로 하여 거리를 측정한다.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출발 지점부터 움직인 이 거리를 측정한다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출발 지점으로부터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지만 또 왼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죠. 그래서 기준이 어디이냐, 또 방향이 어디이냐, 이것을 보고 위치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를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은요, 방향입니다. 어느 곳으로 향하냐? 어느 곳을 향하는 쪽?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동, 서, 남, 북, 어느 쪽이냐? 이게 바로 방향이에요. 친구를 만나러 가는데 길을 잘못 들어 방향을 잃고 한참 헤맸다.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방위라는 말도 있어요. 동쪽, 서쪽, 남쪽, 북쪽과 같이 방향을 나타내는 위치를 방위다라고 합니다. 나침반은 방위를 알려주는 도구이다. 이렇게 쓰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사회 시간에 이 방위표 배운 적 있을 겁니다. 방위표가 숫자 4처럼 생겨가지고 지도에 있는데요. 이 4처럼 생긴 이 오른쪽 부분이 동쪽, 왼쪽 부분이 서쪽, 그 다음 아랫부분이 남쪽, 위에 부분이 북쪽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지도에서 만약에 이렇게 그려졌다라고 한다면 동쪽이 어디일까요? 그렇죠. 여기가 동쪽, 여기가 서쪽, 여기가 남쪽, 여기가 북쪽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되어가지고 만약에 이제 여기를 기준점으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300m 갔다라고 한다면 어느 쪽으로 300m 간 거예요? 그래요. 동쪽으로 300m 갔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여기를 기준점으로 해서 이쪽으로 200m 갔다라고 한다면 어느 쪽으로 200m 간 거예요? 저기 이걸 보면은 여기 위에 여기는 북쪽이 되겠네요. 그래서 북쪽으로 200m 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방향, 방위 한번 기억해 보고요. 위치 변화할 때는요. 기준점이나 방향 같은 것들도 알고 있으면 좋겠죠. 자, 다음은요. 좌표 평면입니다. 가로선과 세로선으로 이루어진 평면으로 특정 점의 위치를 숫자로 나타낼 수 있음. 이렇게 쓰였어요. 우리는 좌표 평면을 이용하여 보물의 위치를 표시했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바로 좌표 평면입니다. 이 가로 X축이고요. 세로 Y축이에요. X축과 Y축이 만나는 이 점을 원점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를 0, 그리고 0, 0, 다시 0, 0, 0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오른쪽으로 세 칸, 위쪽으로 두 칸, 이 부분까지 갔어요. 자, 여기는 위치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나요? 좌표 평면으로 3, 2, 3, 하고 쉼표 찍고 2라고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좌표 평면을 보면은요, 우리가 정확하게 이 위치를 표시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서, 여기에 보물이 있다.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가고, 위로 가고, 하고 갈 수가 있잖아요. 마치 지도처럼. 그래서 좌표 평면을 이용해서 점의 위치를 숫자로 나타낸다 하는 것도 기억해 두세요. 자, 다음은요, 태풍이 되겠습니다. 바다에서 발생하여 매우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함께 몰고 오는 자연현상을 태풍이다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 태풍은 생각을 해보면은, 이 태풍이 막 움직여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봤을 때 태풍은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위치가 변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기예보 같은 거를 보면은 이 태풍이 북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북쪽이 이쪽, 서쪽이 이쪽이다라고 하면 태풍이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태풍은 따뜻한 바다에서 발생하여 육지로 이동한다. 바다에서 발생해가지고 육지로 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태풍이 회전하는 까닭은 지구가 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태풍도 위치 변화가 되고 운동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계속해서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여기 그림을 한번 보니까요. 이 남자아이가요. 횡단보도를 건너가는데 자전거에서 내려가지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고요. 안전모도 아주 잘 쓰고 있어요. 안전수칙을 잘 지켰네요. 이 친구도요. 건너가기 전에 주변을 두리번 두리번 하고 나서 건너가고 있고요. 이 친구는요. 스마트폰을 보면서 걸어가고 있지 않고 횡단보도를 지나갈 때는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두리번 두리번 두리번 하면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좌우를 살피며 천천히 건너고 자전거를 타지 않고 끌고 가야 해. 속력과 관련된 낱말과 안전장치와 안전수칙과 관련된 낱말을 알아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속력이 무엇인지 볼게요. 빠를 속의 힘력이에요. 자, 얼마나 빠르냐, 빠르기를 말을 하는데요. 1초, 1분, 1시간과 같이 일정한 시간 동안 물체가 이동한 거리가 되겠습니다. 이동한 거리와 걸린 시간이 모두 다른 물체의 빠르기는 속력을 구해 비교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럼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자동차가 5초에 100m를 갔습니다. 어떤 자동차는 10초에 100m를 갔어요. 그럼 뭐가 더 빠르다고 볼수 있어요? 더 짧은 시간 동안 이동을 한게 빠른 거죠. 자, 그러면은 또한 경우를 볼게요. 5초 동안, 이거는 100m를 이동을 했고요. 여기는 5초 동안

시간표를 이동을 한 거예요. 그럼 뭐가 더 빠르다고 볼수 있어요? 저 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은 거리를 이동을 한게 빠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거리가 같거나 시간이 같은 경우니까 바로바로 빠르기가 비교가 됐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번 경우에는 여기에 제 5초에 100m를 이동을 했고요. 여기는 10초에 200m를 이동을 한 거예요. 아니 시간이 같지도 않고 거리가 같지도 않으니까 헷갈린 거죠. 어떻게 하지? 속력을 구해야 합니다. 속력은요, 물체가 이동한 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누어서 구한다는 거예요. 자, 100m 이 거리를 5초 시간으로 나눕니다. 100 나누기 5는요, 20이에요. 200 나누기 10은요? 200 나누기 10은 뭐예요? 이것도 20이네요. 그러면 같은 속력이네요. 그래서 이동한 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누면은 속력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속력의 단위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 아까 1초, 1분, 1시간, 이 단위 시간에 간 거리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미터를 만약에 초로 나눈다. 그러면은 이제 미터 쓰고 매, 그 다음에 이제 초는 영어로 세컨드라서 S로 씁니다. 그래서 초, 미터 매 초라고 나타내고요. 아니면은 뭐 킬로미터 매 분이라고 나타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킬로미터 매뭐 시간이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단위를 나타낼 수가 있다. 이건 사실은 분수인데 옆으로 이제 수평으로 쓰기 위해서 슬래시라는 거를 사용을 해서 나타낸 거다까지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동했느냐 이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면 속력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단위 시간이에요. 단위 시간은 1초, 1분, 1시간과 같이 어떤 일을 설명하거나 비교할 때 기준이 되는 일정한 시간을 말을 합니다. 비행기는 단위 시간마다 일정한 거리만큼 이동했다. 그러니까 이 기준이 되는 시간마다 딱딱딱 일정한 거리만큼 이동했다라는 거예요. 단위 시간을 갖게 하면 물체의 빠르기를 쉽게 비교할 수 있죠. 한 시간에 얼마만큼 가는지를 다 구한 다음에 비교를 하면 더 많이 간게 빠른 거죠. 그래서 이 단위 시간을 갖게 해가지고 빠르기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안전장치라는 것이 있어요. 자동차 등의 기계에 의한 사고를 막거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만든 장치를 안전장치라고 합니다. 자동차에 설치된 안전장치 덕분에 큰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 그래서 사고를 좀 나더라도 그 위험을 좀 줄여주는 안전장치들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안전띠가 되겠죠. 이 탑승자의 몸을 딱 고정시켜서 혹시 이제 사고가 나서 어딘가에 부딪히게 됐다. 그러면 내 몸이 이렇게 튕겨져서 나갈 수 있는데 그래도 안전띠를 메고 있다면 이 몸이 좀 고정이 되면서 조금 덜 위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안전장치들이 있고요. 안전수칙은요. 안전 수칙이에요. 수칙이 지킬 수의 법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켜야 되는 거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켜야 할 규칙이다. 수영장에서는 물놀이 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교통 안전 수칙도 있어요. 도로를 이용할 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켜야 할 규칙입니다. 도로에서 교통 안전 수칙을 실천하면 안전 사고를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운전을 할 때는 스마트폰을 보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초록불이 깜빡일 때는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다 교통 안전 수칙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에어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에어백은 이제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충돌할 때 순간적으로 탑승자 주위에서 공기 주머니가 부풀어 나와 충격을 줄여주는 안전 장치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자동차가 충돌할 때 나오는 거니까 평소에는 우리가 차를 타서 에어백이 보이지는 않죠. 자동차가 사고가 났을 때 이제 이 우리 몸이 탁 부딪힐 때 충돌을 할때 충격이 가해지니까요. 그 충격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 공기 주머니가 부풀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에어백이에요. 자동차끼리 충돌하였지만

에어백 덕분에 운전자가 많이 다치지 않았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에어백 안에는요, 질소 기체로 채워져 있는데요. 이 질소 기체의 특징이 다른 물질과 잘 반응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자 봉지 안에도요, 질소 기체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비행기의 타이어도 질소 기체로 충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어백도 질소 기체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공기 주머니를 에어백이라고 한다. 이 에어백은 안전 장치 중에 또 하나겠죠. 자, 그 다음은 과속 방지턱입니다. 운전자가 자동차의 속력을 줄이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로에 설치한 턱이에요. 자, 과속을 방지하는 턱이다. 자, 과속은요, 지날 과의 빠를 속이에요. 빠르게 지나가는 거고요. 방지는 막을 방에 그칠지, 막아주고 그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을 막아준다라는 건데요. 우리 친구들 자동차 타고 가다가 중간에 이게 속도가 좀 줄여지면서 덜컹 하고 이제 지나가는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과속 방지턱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덜컹 하게 되는 거죠. 과속 방지턱이 있다면 아무래도 이 차가 속력을 줄이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의 속력을 줄이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과속 방지턱을 학교 앞 도로에 설치했다.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과속 방지턱을 주변에 한번 보면서, 아, 저런 안전 장치들이 있구나. 우리가 안전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을 해놨구나 하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동입니다. 억제할 제에 움직일 동이에요. 기계나 자동차 등의 운동을 멈추게 하는 것을 제동이다라고 하는데요. 속력이 큰 자동차는 제동 거리가 길다. 자, 이런 예문이 있어요. 자, 일단은 우리 브레이크도 한번 같이 봅시다. 브레이크라는 것은 운동하고 있는 자동차, 자전거, 기차 등을 멈추게 하는 장치를 브레이크라고 하죠. 비 오는 날에는 브레이크를 더 천천히 밟아야 한다. 이렇게요. 브레이크를 밟을 때비 오는 날에는 쉽게 미끄러져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동을 한다는 게 운동을 멈추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를 이렇게 쭉 타고 가다가 브레이크를 밟는다. 그러면 밟는 순간 그 자리에서 멈출까요? 자, 우리 친구들 자전거를 타는 거 아니면 달리기를 하는 거다 생각해 보세요.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브레이크를 탁 잡았다고 해서 갑자기 그 자리에서 확 멈출까요? 아니면 우리가 달리기를 하고 있어요. 달리기를 하다가 멈추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딱 멈춰지나요? 아니죠. 속력을 좀 줄이면서 이 멈춰지게 되기까지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제동 거리라는 것은 브레이크를 밟고 나서 진짜 멈출 때까지의 이 거리를 제동 거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고 나서 이제 마찰력이 작용을 하면서 멈추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속력이 큰 자동차다. 속력이 너무 크면 빠르게 달리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려면은 아무래도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에 멈출 때까지의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거예요. 그래서 제동 거리가 길게 되겠죠. 그래서 너무 빨리 달리는 게 위험한 이유가요. 막 빠르게 달리다가 갑자기 지나가는 사람을 봤어요. 그럼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멈추는 게 아니라 제동 거리, 멈출 때까지의 거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제동 거리 바깥쪽에 있다면 다행히 멈추는 건데, 제동 거리 안쪽에 사람이 있다면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속력을 빨리 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한번 알아봤고요. 이제 확인 문제 풀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1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교재 66쪽 펴주세요. 빈칸에 알맞은 낱말을 글자 카드로 만들어 쓰세요. 라고 했습니다. 안전띠는 자동차에 설치된 무엇이다? 저, 안, 전, 장치이다. 안, 전, 장치. 무엇무엇은 물체가 이동한 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누어 구한다.

무엇이었죠? 그렇죠. 속력. 얼마나 빠르게 이동을 했는가? 이거는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속력이요. 자, 그 다음, 횡단보도를 건널 때 사고가 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초록불이 켜지면 좌우를 살피며 천천히 걷는다는 무엇을 지켜야 한다. 자, 지켜야 되는 거. 안, 전, 수, 측이 되겠죠. 안, 전, 수, 측. 이렇게요. 자, 다음 2번입니다. 밑줄 그은 낱말의 쓰임이 알맞으면 동그라미 표, 알맞지 않으면 가위표 하세요. 체육 시간에 은수는 철봉을 기준으로 하여 오른쪽으로 이동했다. 자,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이동했다. 맞죠? 달리는 자전거처럼 운동하는 물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물체의 모양이 바뀐다? 아니죠. 위치가 바뀌게 되겠습니다. 자동차끼리 충돌하는 큰 사고가 발생했지만 과속 방지턱에 공기 주머니가 부풀어 탑승자가 많이 다치지 않았다. 아니죠. 에어백에 공기 주머니 덕분에 많이 다치지 않았다라고 써야 되겠네요. 자, 다음은 3번입니다. 낱말의 뜻은 무엇인지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어 완성하세요. 안전수칙이에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켜야 할 규칙이다.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죠. 자, 다음 물체예요. 책상, 가방, 신발과 같이 일정한 모양이 있고 무엇을 차지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공간을 차지하는 것을 물체다라고 합니다. 에어백은요, 자동차가 충돌할 때 순간적으로 탑승자 주위에서 무엇이 부풀어 나와 충격을 줄여주는 안전장치인가요? 그렇죠. 공기 주머니가 부풀어 나와서 충격을 줄여준다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은 4번입니다. 낱말의 뜻은 무엇인지 괄호 안에서 알맞은 말을 골라 동그라미 표하세요. 자, 태풍은요, 육지, 바다에서 발생하며 매우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함께 몰고 오는 자연현상이다. 자, 어디에서 발생한다라고 했죠? 저 바다에서 발생해서 육지 쪽으로 위치 변화를 하면서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바다에서 발생한다라고 해야 되겠고요. 속력은요, 1초, 1분, 1시간과 같이 일정한 시간 동안 물체가 이동한 거리다, 방향이다. 저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어서 구한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이동했느냐, 이걸 이제 시간으로 나누어야죠. 그래야 얼마나 빠른가가 나옵니다. 자, 단위 시간이에요. 1초, 1분, 1시간과 같이 어떤 일을 설명하거나 비교할 때 기준, 시작이 되는 일정한 시간. 무엇일까요? 자, 얼마나 빠르냐 이걸 비교할 때 1초당, 1분당, 1시간당 이렇게 단위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구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5번입니다. 뜻에 알맞은 낱말을 빈칸에 쓰세요. 그랬어요. 자, 1번 가로 열쇠예요. 기계나 자동차 등의 운동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자, 멈추는 거 무엇이었을까요? 제동이었습니다. 제동. 그래서 제동 써주면 되겠네요. 물체의 위치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것. 위치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것 무엇이다? 과학에서 말하는 운동이다. 운동. 자, 그 다음 2번으로 가볼게요. 운전자가 자동차의 속력을 줄이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로에 설치한 턱이다. 무엇이었죠? 그래요. 과속 방지턱이었습니다. 과, 속, 방, 지, 턱. 자, 2번으로 갈게요. 1초, 1분, 1시간과 같이 일정한 시간 동안 물체가 이동한 거리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래요. 속력이다. 라고 합니다. 속력. 자, 이제 6번으로 가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을 찾아 선으로 이으세요. 안전 울타리는 무엇이 빠른 자동차가 충돌했을 때 충격을 흡수하고 보행자를 보호해준다. 자, 안전 울타리는 무엇이 빠른 자동차요? 그렇죠. 속력이 빠른 자동차가 충돌했을 때이 충격을 흡수해주고 보행자를 보호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도 옆에 있는 그 울타리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 2번이에요. 친구들과 보물찾기를 할때 가로선과 세로선으로 이루어진, 그렇죠. 좌표 평면을 이용해서 보물을 위치를 표시했고요. 자동 긴급 제동 장치, 멈추게 하는 장치는 자동차가 충돌할 위험이 있을 때 자동차의 속력을 줄여주어서 자동차가 멈출 수 있게 도와주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과 함께요, 이게 물체의 운동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낱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보고 또 복습을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친구들 과학과 관련된 어휘들 살펴보니까요, 과학 어렵지 않다라고 느껴지죠?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과 함께요, 한자 어휘를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교재도 잘 챙겨오고 또 건강하고 씩씩한 모습으로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

안녕하세요, 친구들. 어휘의 뜻을 잘 몰라서 독해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어휘 명탐정 손은지가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새로운 낱말들을 같이 공부해 볼까요? 10개의 낱말들 살펴볼까요? 짜잔! 큰 소리로 씩씩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 축조, 무렵, 헌병, 장정, 농한기, 대패질, 관아, 해학, 수모까지 10가지의 낱말이 있네요. 자, 뜻을 모르는 낱말이 많아도 괜찮습니다. 차근차근 같이 살펴보면 되니까요. 준비됐으면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훈민정음에서 자세히 보면요. 뭔가 이렇게 연기가 피어오르면서 영혼 같은 게 빠져나오고 있거든요. 훈민정음에는 우리 민족의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정신의 바탕이나 본질을 한 글자로 얼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보자면 그 정신 중에서도 정신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운데, 자, 이것을 얼이라고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신의 본질, 정신의 중심인 거예요. 한글에는 우리 민족의 얼이 담겨 있다. 정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담겨 있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 낱말입니다. 자, 그림 속의 모습은요. 수원화성을 짓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원화성 한번 가본 적 있나요? 자, 경험해본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직접 가보지는 못했더라도 영상을 통해 또는 책을 통해 접해본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수원화성을 짓고 있어요. 조금 더 어려운 말로 하면요. 돌이나 흙 등을 쌓아 집이나 건물, 성 등을 만드는 것을 축조라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아는 낱말 중에서 건축이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수원화성은 조선 후기에 지어진 축조된 성곽이다. 성곽이라는 게 뭐예요?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쌓은 높은 담벼락 같은 것을 우리 성곽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축조와 함께 건축까지 기억해 두면 좋겠죠? 다음 낱말입니다. 해가 지고 있어요. 해가 질 때쯤인 거예요. 어떤 시기와 대략, 뭐 정확히는 아닐지라도 대략 일치하는 때를 무렵이라고 합니다. 해질 무렵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해가 질 때쯤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해질 녘. 녘할때 받침은 키읔이 되겠죠. 해질 녘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렵, 즈음, 녘이 모두 비슷한 뜻으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노을이 질 무렵, 노을이 질 때쯤 옛 절터를 바라보았다.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자, 보면요. 모자 위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헌병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헌병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군대 안에서 경찰의 역할을 하는 병과예요. 군대 더하기 경찰. 또는 거기에 소속된 군인을 뜻합니다. 그 헌병은 부대를 지키고 서 있었다. 우리 일제강점기에는 이 헌병들 때문에 매우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해요. 헌병. 또 우리한테는 좀 가슴 아픈 역사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하기도 하죠. 다음 낱말입니다. 자, 그림을 보니까 어때 보여요? 매우 건장해 보이죠? 무거운 물건을 잘들 것처럼 보이죠? 나이가 젊고 기운이 좋은 남자를 장정이라고 합니다. 장정, 기운이 느껴지는데요. 우리 마을 그 장정은 나이가 젊고 기운이 좋은 남자는 힘이 좋고 성격도 좋았다. 장정. 마치 슈퍼맨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다음. 두 사람의 모습이 어때 보여요? 한가로워 보이지 않나요? 바빠 보이지 않아요. 농사일이 바쁘지 않아 한가한 시기를 농한기라고 합니다. 농사일이 한가한 기간, 한가한 시기를 농한기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추수가 끝나고 나서 한가해지겠죠? 언제까지 한가할까요? 다음 모내기를 하기 전까지는 한가하겠죠. 그래서 이 시기를 보통 농한기라고 하는 거예요. 농한기가 되어 마을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그럼 반대로 농산일로 바쁜 시기가 있겠죠. 바쁠 때는 농한기가 아니라 농번기라고 하는 거예요. 뜻이 반대되는 말입니다. 다음 낱말입니다. 무언가 도구를 들고요. 나무의 표면을 문지르고 있습니다. 이 도구의 이름은 대패인데요. 대패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대패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패를 이용해서 나무를 깎는 일을 대패질이라고 합니다. 자, 대패는요, 나무의 겉면을 얇게 깎아낼 수 있는 도구인 거예요. 그래서 대패질을 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 목수는 대패질을 매끈하게 하기로 소문이 났다. 이럴 때쓸수 있는 낱말입니다. 다음 낱말입니다. 뭔가 조금 으리으리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느낌이 나는데요. 이 건물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예전에, 옛날에 관리나 벼슬아치가 모여 나랏일을 처리하는 곳을 이르던 말이요. 이런 곳. 자, 뭐라고 할까요? 관아라고 부릅니다. 나랏일? 요즘으로 따지면 관공서 같은 느낌인 거예요. 뭐 세금을 걷는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법을 집행하는 일을 한다거나 이런 일을 맡아서 하던 곳들을 관아라고 불렀다고요. 개똥아범이 포졸한테 잡혀서 관아로 끌려갔대. 자, 관아라는 낱말 기억해 주세요. 요즘에 관공서랑 비슷한 거라고요. 자, 다음 낱말입니다. 히읗 히읗이 나와 있고요. 탈이 웃고 있어요. 자, 표정을 잘 봐야 돼요. 밝게 웃고 있습니다. 익살스러운 표정이 느껴지죠? 우습고 재미있으면서도 우스워요. 재미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품위가 있는 말이나 행동을 우리는 해학이라고 합니다. 탈놀이는 웃음과 해학이 넘쳐서 서민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단순히 그냥 우습기만 하고 재미있기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품위까지 있는 거예요. 그런 말이나 행동을 해학이라고 합니다. 해학이라는 낱말은 풍자라는 낱말과 구분해서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풍자는 해학보다는 조금 더 비판적인 성격이 강한 거예요. 남이 잘못하는 것을 조롱하는데 비판하려는 성격이 조금 더 강한 겁니다. 그런데 해학은 그보다는 조금 더 웃음, 재미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구분해서 기억해두면 좋겠죠? 다음 낱말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혹시 삼전도의 구려 사회 시간에 공부한 적이 있나요? 아니면 책에서 읽어본 적이 있나요? 청나라가 조선에 침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피신을 가서 항전을 하다가 결국에 삼전도로 나와서 자,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항복을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모욕을 당함이라는 뜻을 가진 낱말은 수모입니다. 수모를 당한 거예요. 조선의 인조는 청나라 황제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항복을 선언하는 수모를 겪었다. 이럴 때 쓰이는 낱말이 수모인 거예요. 자, 낱말들 공부해봤으니까 우리가 또 평소에 헷갈릴 수 있는 낱말들도 공부해보면 좋겠죠. 자, 우리는 예로부터 농경사회였습니다. 주로 농사를 짓고 살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농사를 뜻하는 농자가 들어간 말이 굉장히 많았답니다. 어떤 낱말들이 있을까요? 농업을 경영한다는 뜻을 가진 낱말은 농영농입니다. 농업을 경영하는 거예요. 영농. 과학적 영농은,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농업을 경영하는 것은 노동력이 부족한 농촌에 큰 도움이 되었다. 두 번째 낱말이에요. 농업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가정이나 그 집을 우리는 농가라고 합니다. 농가가 많이 있어요.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나요? 정부는 산불 피해를 입은 농가에 종자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하나 더 있습니다. 도시에서 살던 사람이 하던 일을 그만두고 농사를 지으려고 농촌으로 가는 거예요. 원래 도시에 살았다가 농촌으로 가는 거예요. 바로 귀농이라고 합니다. 농촌으로 가는 거예요. 삼촌은 귀농해서 고향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 관련된 문제 풀어보자고요. 밑줄 친 낱말에서 농의 뜻이 농사가 아닌 것을 모두 찾아보는 겁니다. 과일이 농익어 가고 그냥 익는 게 아니고 농익는데요. 푹 익는다는 거죠. 이때 농은 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농사랑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닌 거예요. 들판이 황금색으로 변할 무렵 농촌, 주로 농사를 짓는 곳 맞잖아요. 농촌에서는 추수가 한창이었다. 농지는 농사를 짓는 땅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사 맞죠. 농지는 비옥했고 농부들은 농사를 짓는 사람, 농사 맞습니다. 일하면서 실없는 농담을 주고받으며, 농담 뭐예요? 그냥 가볍게 장난으로 던지는 말이에요. 이때 농은 희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므로 농사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호탕하게 웃었다. 그래서 농사가 아닌 것은 농익어, 농담의 농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앞에서 공부했던 낱말들을 이용한 다양한 유형의 문제 풀어볼게요. 1번입니다. 다음 낱말의 뜻과 초성을 보고 빈칸에 알맞은 낱말을 써보세요. 뜻은 정신의 바탕이나 본질, 정신, 정신의 중심, 뭐라고 한다고 했나요? 우리의 얼, 그렇죠. 얼이 담겨 있는 한글을 소중히 여기자. 자, 두 번째 뜻입니다. 어떤 시기와 대략 일치하는 때라고 했습니다. 즈음. 아버지는 해질, 자, 비슷한 말 뭐였어요? 무렵. 해질 무렵이 다 돼서야 퇴근하셨다. 그쯤이 돼서야 퇴근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자, 세 번째 뜻. 농사일이 바쁘지 않아 한가하다고 했잖아요. 그럼 차례대로 농사일이 농 한가해요. 한가한 시기 농한기라고 쓰면 되겠죠. 농한기라고 해서 일도 안 하고 노닥거리고 있을 수만은 없지.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은 어디를 나타내는 곳인가요? 익숙하지 않나요? 오늘날의 관공서로 호적을 관리하거나 세금을 징수하는 등 백성의 삶과 관련된 일을 처리해요. 여러 가지 일을 해요. 나라의 살림과 관련된 일을 해요. 다리를 건설하거나 나라나 지방의 공식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어요. 자,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관아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2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3번입니다. 다음 빈칸에 공통으로 똑같이 들어갈 낱말을 두 글자로 쓰세요라고 했어요. 자, 첫 번째. 이번에 관수가 글쎄 이것한테 잡혀서 끌려갔대. 아니, 이유가 뭐래요? 일본 이것들이 이유가 어딨어? 우리 일제강점기 떠올려보세요. 독립운동한다 싶으면 잡아가는 거지. 원래 이것은 군인들이 잘못했을 때만 경찰처럼 군대의 기강을 잡는 사람들 아니었어요? 군대와 경찰 같이 묶어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게 말이야. 에이, 나쁜 놈들. 두 글자로 들어갈

무력, 즈음, 력까지 모두 비슷한 말이었어요. 4번에 축조, 건물을 축조해요. 건축해요. 자, 비슷한 말이었죠. 5번에 농한기, 한가한 시기고 농번기는 농사일로 바쁜 시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5번은 비슷한 게 아니라 달라요. 반대인 겁니다. 4번의 관계가 다른 하나는 5번이겠네요. 5번 문제입니다. 밑줄 친 낱말이 나머지와 다르게 쓰인 하나는 무엇인가요? 그럼 하나하나 보기를 살펴봐야겠네요. 그는 약 4년간의 세계 여행 장정에 올랐대요. 4년 동안 아주 먼 길, 멀리 멀리 돌아다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장정, 힘센 젊은 남자랑은 상관이 없는 거죠. 자, 2번. 그집 딸내미는 어느 장정, 힘세고 젊은 남자 못지않게 힘이 세다. 자, 이게 우리가 배웠던 뜻이죠. 3번. 장정 드리고 들이닥칠 테니 먹을 것을 많이 준비해 놓자고 2번이랑 똑같죠. 4번. 장정, 넷이 모여 힘을 합치면 그 바위도 옮길 수 있을 것이다. 힘이 세다는 뜻이죠. 5번. 마을 장정들이 모여 집집마다 보수할 부분, 고칠 부분을 찾아 수리를 해줬다. 2번부터 5번까지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장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쓰인 하나는 1번이 되는 것이죠. 6번입니다. 기역부터 디귿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을 보기에서 찾아 쓰세요. 어떤 낱말들이 있나요? 얼, 해학, 국가, 조롱, 대패질, 유약칠, 외국인까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재미있는 탈 만들기 대회라고 이렇게 현수막에 문구가 보이는데요. 말주머니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제1회 목재로 재미있는 탈 만들기 대회가 열리는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이용해서 탈을 만드는 대회인가 봐요. 참가자들의 재치가 넘치는 아이디어를 엿볼 수 있는데요. 서울에서 온한 참가자를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무엇을 만들고 계신가요? 인터뷰를 하고 있어요. 네, 우리 결의를 이것의 민족이라고도 하잖아요. 이것만 봐서는 어떤 낱말이 들어갈지 잘 모르겠어요. 이것의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익살스러운 표정, 그러니까 뭔가 재미있어 보이고, 익살스러운 표정이 잘 드러난 하회탈과 비슷하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재미? 하면은 어떤 말이 지금 어울리겠어요? 기억에? 우리 결의를 해학. 자, 재미도 있으면서 품위까지 가지고 있다고 했죠. 품격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기억에 어울리는 말은 해학입니다. 우리의 이것이 잘 담긴 탈이 완성될 것 같은데요. 자, 우리의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이 담겨 있다는 뜻이잖아요. 자, 그러므로 니은에 어울리는 말은 얼인 거예요. 우리의 얼이 잘 담긴 탈이 완성될 것 같은데요. 어떤 점이 가장 힘드신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큰 목재 덩어리를 매끄럽게 다듬는 이것 과정이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자, 단서가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큰 목재 덩어리를 매끄럽게 다듬는데요. 겉부분을 얇게 벗겨내는 작업을 뜻하는 거겠죠? 바로 대패질 과정이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디귿에 어울리는 낱말은 대패질입니다. 해학, 얼, 대패질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모든 문제들 잘 풀어봤고요. 지금부터는 한 단계 난이도를 높여서 우리 친구들 어려워할 수도 있는 독해 문제에도 같이 도전해 볼게요. 어휘 활용하기 같이 글을 읽고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역사일기라고 쓰여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마치 과거로 돌아간 것처럼 상상해서 이러한 역사일기를 썼다는 뜻이에요. 1400 몇십 몇년 7월 며칠. 아주 오래전이군요. 같이 읽어볼게요. 꼭 아주 잘 먹었수다. 역시 순덕이네 부침개 솜씨는 아무도 못 따라간다니께.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오늘 호미 시시를 마쳤다. 호미는 뭔줄 알겠는데 호미 시시는 또 뭐죠?

있죠. 해마다 논매기가 끝나는 요 7월 무렵부터 호미시시가 시작된다. 말 그대로 호미를 씻는다. 요건 우리 친구들도 예상할 수 있었죠. 호미를 씻는다라는 뜻인데, 요즘 같은 농한기, 농한기가 뭐였어요? 농사가 끝나고 한가한 시기였습니다. 농한기에 하루를 잡아 온 마을 주민이 모여 맛있는 것도 먹고 노는 잔칫날이다. 이 호미를 씻는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해주고 있어요. 한가하니까 모여서 잔치하고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겠죠? 역시 순덕이 아줌마네 부침개만큼 맛있는 것은 없다. 맛있는 것을 먹었으니 대패질을 하러 갈 시간이 되어 돌쇠 형 집에 들렸다. 아하! 이 글을 쓴 주인공이 이 돌쇠 형이라는 사람과 함께 대패질을 하러 가려나 봐요. 이런 농한기에는 나 같은 마을의 장정들은 태풍에 지붕이 날아간 집을 보수하거나 고치거나 대패질을 하며 시간을 보낸다. 그냥 무작정 또 놀기만 하는 게 아니네요. 고칠 게 있으면 고치고 또 대패질도 하고 하나 봐요. 그런데 갑자기 돌쇠 형이 땅이 꺼져라 한숨을 푹푹 쉬며 울상을 하고 나왔다. 돌쇠 형에게 무슨 일이 있나 봐요. 이어서 읽어볼까요? 우리 아버지가 어제 세금을 제때 못 냈다고 관아에 끌려가셨어. 뭐 관아에 여러 가지 역할이 있지만 또 세금을 걷는 것도 나라의 일이니까 세금을 못 냈다고 관아에 끌려가셨대요. 그 많은 세금을 어떻게 다 내란 건지, 얼마나 심한 고초와 수모를 겪으실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꽉 막힌 것 같아. 얼마나 힘드실까? 그때였다. 지나가던 김씨 아저씨가 우리 이야기를 듣고 한마디를 건넸다. 그랬구나, 돌쇠야. 그래도 너희 아버님이 워낙 너스레도 잘 떠시고 현명하시니까 관아나리들 정신을 꼭쏙 빼놓고 금방 돌아오실지도 모르니 너무 염려 말거라. 하하하.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이렇게 위로를 해주고 있네요. 모두 걱정은 되었지만 김씨 아저씨의 따뜻한 위로에 마음이 좀 풀리는 것 같았다. 나라는 망해가고 우리 농민들은 살기가 더 팍팍해지는데 앞으로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고민해 보았다. 결론은 하나였다.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서도 웃음과 해학을 잃지 않은 조상님들처럼 긍정적인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말이다. 자, 어떻게 최선을 다해요?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웃음을 잃지 않으면서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다짐한 것이죠. 우리는 조금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대패질을 하는 곳으로 나섰다. 다시 또 대패질을 하러 가는 거예요. 자, 이와 관련된 문제들 풀어보겠습니다. 글쓴이가 농한기에 한일두 가지는 무엇인가요? 자, 농한기 뭐라고 했어요? 농사가 끝나고 한가로운 시기라고 했잖아요. 자, 그때 두 가지 일을 뭐 했는지를 찾아보는 겁니다. 자, 1번부터 쭉 읽어볼게요. 돌쇠형과 대패질을 하러 나섰나요? 2번, 마을 주민이 모여 호미시시를 했다. 자, 호미를 씻는다의 의미가 뭐였나요? 3번, 김씨 아저씨 가족과 함께 모내기를 했다. 모내기 했나요? 4번, 순덕이네 아주머니께 일감을 받아 삭바느질을 했다. 삭바느질이라는 것은요, 돈을 받고 바느질을 해주는 것을 삭바느질이라고 합니다. 바느질 얘기 있었나요? 5번, 돌쇠 아버지를 구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관아에서 잔심부름을 해서 돈을 벌었나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호미시시를 했다. 자, 그래서 일단 뭐라고 했어요? 한가할 때 농한기에 마을 사람들과 모여서 맛있는 것도 먹고. 2번은 농한기에 한 일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쭉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맛있는 것을 먹었으니 뭘 하러? 대패질을 하러 갈 시간이 되어 돌쇠 형 집에 들렀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농한기에 장정들이 뭘 한다고 했어요? 고칠 게 있으면 고치고, 대패질도 하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돌쇠 형과 대패질을 하러 나섰다. 맞습니다. 1번의 정답은 1번과

0: 2번인 거예요. 2번 문제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과 비슷한 말이 아닌 걸 찾는 거예요. 아닌 것.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그럼 기억이 있는 부분을 읽어볼게요. 우리 아버지가 어제 세금을 제때 못 냈다고 관아에 끌려가셨어. 그 많은 세금을 어떻게 다 내란 건지, 얼마나 심한 고초와 모욕을 겪었다는 얘기겠죠. 그럼 수모와 비슷한 말이 아닌 걸 찾는 겁니다. 치욕, 맞죠? 창피, 맞죠? 수치스러운 거, 맞아요. 환희는 뭐예요? 환희는 정반대죠. 기쁜 거예요, 기쁜 거.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아닌 거죠. 5번에 모욕, 맞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말이 아닌 것은 4번인 거예요. 자, 문제를 풀어봤으니까 선생님이 또 재미있는 만화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표현도 가지고 왔습니다. 아이고, 이 나쁜 애놈들 때문에 다 불에 탄다. 이제 조선은 망했다, 망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뒤에 막 집들이 불에 타고 있는 모습 보이죠? 후훗. 이제 조선은 우리 손 안에 있음운이다. 일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육지에서도 다 졌다는데 우리가 싸우는 게 의미가 있을까? 자, 그랬더니 뭐라고요? 그래도 이순신 장군님을 따라 열심히 싸워보자. 포기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싸웠더니 어떻게 됐어요? 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더니 우리가 드디어 승리를 했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라는 표현입니다. 하늘이 무너진다는 건 어떤 상황을 뜻하는 거예요? 아주 어려운 상황, 좋지 않은 상황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해결할 방법은 있기 마련이라는 뜻의 속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쉽게 포기해선 안 되겠죠.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아야겠죠. 문제입니다. 다음 중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속담을 쓰기에 알맞은 상황에 표시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상황을 찾으면 될까요? 뭔가 아주 어려운 상황인데, 자,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모습. 첫 번째, 친구가 나에게 삐져 있을 때 칭찬 한마디로 마음을 풀어준 상황. 자, 아니겠죠. 두 번째, 산속에서 길을 잃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아주 어려운 상황, 곤란한 상황입니다. 지나가는 등산객이 구해줬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잘 해결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상황이 어울리는 것이죠. 세 번째, 평소에는 연락도 없다가 자기가 아쉬울 때만 연락하는 친구가 얄미운 상황.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내는 거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울리는 상황은 두 번째 표시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오늘 준비한 모든 문제 풀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을 위한 도전! 낱말 글짓기! 자, 어떤 낱말인지 볼까요? 무렵입니다. 우리가 평소에도 자주 쓰는 낱말 중에 하나예요. 어떤 뜻의 낱말인가요? 어떤 시기와 대략 일치하는 때라는 뜻을 가진 낱말이고요. 자, 이와 비슷한 낱말에는 즈음, 그리고 녁. 있었습니다. 보통 이 무렵이라는 말은요, 이제 우리 친구들이 글짓기를 해야 되니까 어떤 시기나 때를 나타내는 낱말들과 같이 쓰여요. 해질 무렵, 뭐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 이런 점을 잘 생각하면서 짧은 글을 써보고요, 쓴 글은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선생님이 잘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낱말들 같이 재밌게 공부해 보았는데요. 그냥 낱말을 쓱 보고 끝내버리면 또 나중에 기억나지 않겠죠? 복습 중요합니다.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낱말들로 만나도록 할게요. 친구들, 안녕!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인사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붙은 빵 터트릴 준비 되셨나요? 핵심만 콕콕 짚어주는 쩡쌤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은 우리 18번째 만남인데요. 자, 오늘은 1차 부등식 활용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선생님이 오늘도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이 1차 부등식의 대표 유형 두 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좀 길게 쓰여져 있죠. 바로 원가, 정가에 대한 유형과 유리한 경우에 대한 유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짚어봤던 이 1차 부등식 활용 문제를 풀이하는 순서 정리하고 출발해 볼게요. 자, 일단 우리 활용 문제는 식으로 제시되는 게 아니라 스토리로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문제를 잘 읽고 구하고자 하는 것을 직접 미지수 X로 놓아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1차 부등식 활용 문제는 읽다 보면은 범위에 대한 표현이 등장을 할 겁니다. 그 조건을 잘 이용해서 1차 부등식을 세워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1차 부등식을 풀어서 마지막에 내가 구한 해가 문제의 뜻에 맞는지까지 확인하는 과정까지 거쳐주면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유형으로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원가, 정가에 대한 유형인데, 그러려면 우리 친구들 일단 이 원가, 정가에 대한 용어의 뜻부터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원가가 뭘까요? 자, 내가 물건을 팔고 싶어요. 그러면 그 물건을 어디 공장에 가서 사올 거 아니에요. 자, 그때 내가 사온 이 물건의 원래 가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원가의 물건을 사서 팔 때 원가 그대로 팔면? 그쵸, 나는 고생만 하고 이익이 남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판매하기로 정한 가격을 정가라고 하는데, 이 정가는 원가에다가 내가 남기고 싶은 이익을 붙인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원가, 정가의 뜻 정리했으니까 문제 상황 한번 살펴볼게요. 자, 원가가 14,000원인 운동화를 정가의 20%를 할인하여 팔아서, 자, 우리가 정가에 판매하다가도 특별 세일 기간에는 이렇게 몇 퍼센트 할인을 해주기도 하잖아요. 자, 지금 그 상황입니다. 자, 20%를 할인해서 팔 건데, 자, 그래도 나한테는 어느 정도 이익은 남아야 됩니다. 자, 그 이익이 원가의 10% 이상이 되고 싶은 상황인 거죠. 자, 그렇게 되려면 이 운동화의 정가를 얼마 이상으로 정하면 되는지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상 범위에 대한 표현이 등장했죠.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아, 이거 1차 부등식 활용 문제구나 라고 눈치를 채시면 됩니다. 자, 지금 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정가이기 때문에 정가를 X1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원래는 X1인데 20% 할인해서 판매하는 상황이죠. 그러면 할인한 가격이 얼마인지를 찾아볼게요. 원래는 X1인데 이 X1의 20%만큼 깎아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그만큼을 빼줘야 되겠죠. X1의 20%, 100분의 20을 곱해주면 되겠죠? 자, 분모분자 20으로 나누면 얘는 5분의 1일 겁니다. 그러면 x의 개수가 1이니까 5분의 5 빼기 5분의 1에서 동명정리하면, 아, 내가 지금 할인해서 팔려는 가격이 5분의 4x1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팔 때 10% 이상의 이익을 얻고 싶다. 무엇의? 원가의. 그러면 원가의 10%가 얼마인지를 일단 구해봐야 되겠죠. 원가가 14,000원이니까 여기에 100분의 10, 즉 0.1을 곱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1,400원 이상의 이익을 얻고 싶은 상황이에요. 우리 친구들, 이익이라는 건 내가 지금 판매하려는 가격에서

물건을 사올 때 들었던 원가를 뺀 가격이잖아요. 따라서 내가 지금 판매하려는 가격이 5분의 4x니까. 여기에서 운동화의 원가 14,000원을 빼주면 이게 나한테 남는 이익입니다. 자, 이게 1,400원 이상이고 싶어요. 부등식을 세우면 되는 겁니다. 한번 풀어볼까요? 우리 친구들 이 14,000원을 우변으로 이항해서 1,400원이랑 더할 수가 있겠죠? 그때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 15,400원이 됩니다. 자, 그다음 어떻게 주면 될까요? 나는 x의 범위가 궁금하니까 양변에 4분의 5를 곱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양수니까 부등호 방향이 변하지 않고요. 약분되면서 X가 자, 얼마 이상이 나올까요? 자, 4로 먼저 나눠주면은 4, 3, 12, 8, 4, 3, 12, 4, 5, 20이 되면서 3,850이고요. 여기에 5를 곱하면 바로 19,250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정가를 여기다 답을 써볼까요? 19,250원 이상으로 정한다면은 20% 할인해서 팔아도 1,400원 이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상황을 이해해 볼수 있겠죠. 자, 이렇게 우리 원가, 정가에 대한 문제 해결해 봤고요. 자, 두 번째로는 유리한 경우에 대한 1차 부등식 활용 유형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1차 부등식을 활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유형이기 때문에 자, 이 문제에 대한 풀이는 반드시 꼭꼭 잘 챙겨갔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어느 극장의 관람 티켓은 한 사람당 12,000원이고 30명 이상의 단체인 경우 20% 할인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체 할인이 있는 상황이죠. 자, 30명 미만의 단체가 관람하는 경우에는 몇명 이상일 때 30명의 단체 관람 티켓을 사는 것이 유리한지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유리하다라는 것은 가격적으로 더 저렴한 것을 의미합니다. 자,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우리 친구들 예를 들어서 우리 반 친구들 스물 몇 명이 단체로 연극을 보러 가기로 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티켓을 구입하는 방법이 개별적으로 12,000원씩 돈 내고 구입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30명까지는 안 되지만 티켓이 좀 남더라도 이 30명의 단체 관람 티켓을 사서 20% 할인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고민이 되죠. 과연 우리 반이 몇명 이상일 때이 30명 단체 관람 티켓을 사는 것이 더 유리할까? 더 저렴할까? 자, 얘는 우리가 좀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자, 지금 무엇을 미지수로 놔야 될까요? 그렇죠. 단체가 몇 명이냐? 그게 궁금한 거니까 X명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이 X는 30명 미만인 상황입니다. 자, 만약에 개별적으로 티켓을 구입한다면 한 사람당 12,000원씩 내면 되니까 12,000원 곱하기 X1의 금액이 들 거예요. 자, 그런데 30명 단체 관람 티켓을 사서 할인받으면 얼마의 가격이 들까요? 원래는 12,000원 곱하기 30명. 요만큼 가격을 내야 되는데 20% 깎아주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격에 20%를 할인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100분의 20을 곱해서 깎아주는 만큼 빼면 될 거예요. 자,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자, 원래는 36만 원인데, 자, 이를 열심히 약분하고 계산을 해보면은, 자, 7만 2천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만큼을 빼주는 것이기 때문에 28만 8천 원이 나와요. 아, 그러면 이게 금액적으로 더 유리하려면 개별적으로 사는 것보다 얘가 더 싸다. 이렇게 부등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자, 양변을 1000으로 나누어서 0, 3개 날리고요. 288을 12로 나눠주면, 열심히 나눗셈을 계산해보면 24보다 크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24보다 커야 되니까 25명 이상일 때부터는 이 개별적으로 사는 것보다는 그냥 30명 단체 관람 티켓을 사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고 할수 있겠죠. 자, 이 문제 중요하니까 꼭 다시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자, 오늘 포텐 한장 보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토템 빵 터뜨릴 준비 되셨나요? 핵심만 콕콕 짚어주는 정쌤이에요. 우리 친구들, 오늘은 우리 18번째 만남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닮은 도형의 뜻과 또 평면 도형에서 성립하는 닮음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오늘은 살짝 업그레이드 시켜서 입체 도형에서 닮음의 성질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부터 되짚으면서 출발해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지난 시간에 이제 평면 도형에서 닮음의 성질 알아봤습니다. 이 성질은 사실 닮음의 뜻을 이해하면 당연한 성질이었는데요. 자, 그러면 서로 닮은 도형은 어떤 두 도형이었나요? 그 뜻부터 출발을 해보면 우리 친구들 두 삼각형이 있는데 모양은 같고 크기가 다릅니다. 자, 이럴 때는 우리가 이 삼각형을 일정한 비율로 쫙 확대시켜서 얘랑 합동을 만들 수 있어요. 또 반대로 이 삼각형을 슝 이렇게 축소시켜서 또 합동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 도형을 일정한 비율로 확대 또는 축소시켜서 합동을 만들 수 있다면 두 도형은 서로 닮은 도형이다 라고 했던 겁니다. 자, 만약에 우리 친구들 이 작은 삼각형을 두 배로 확대시켜서 이 큰 삼각형을 만들 수 있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는 당연히 두 배로 확대됐으니까 1:2겠죠. 자, 나머지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도 얘는 1:2인데 얘는 막 1:3이 되고 이러면 모양이 바뀌는 거잖아요. 모양은 유지하면서 크기만 지금 이렇게 확대시킨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밑변의 길이의 비도 1:2 그리고 나머지 한 변의 길이의 비도 1:2가 될 겁니다. 즉, 서로 닮은 평면 도형에서 이렇게 대응변의 길이의 비는 항상 일정해요. 그리고 이 일정한 비를 우리는 두 평면 도형을 그어쳐 닮은 비라고 했던 겁니다. 지금 이 두 삼각형의 닮은 비는 1:2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모양이 같다라는 건 바로 이 대응각의 크기가 아무리 확대를 시키고 축소를 시켜도 같게 유지가 된다는 의미였어요. 따라서 서로 닮은 도형이라면 이 대응각의 크기가 같습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성질이었죠? 여기 나와 있네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서로 합동인 도형. 우리 모양과 크기가 같은 두 도형을 서로 합동이라고 했는데요. 합동인 두 도형도 서로 닮은 도형이 맞습니다. 자, 이때 닮은 비는요.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가 1:1, 1:1, 1:1로 일정하기 때문에 닮은 비가 1:1인 서로 닮은 도형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닮음은 바로 합동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합동인 두 도형은 모양과 크기까지도 같아야 돼요. 하지만 닮음은 사실 크기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뭐만 같으면 돼요? 그렇죠. 모양만 같으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닮음이 합동을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이다. 이렇게 우리 친구들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지난 시간 내용 모조리 다 복습을 해봤으니까 본격적으로 오늘 입체 도형에서 닮음의 성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근데 오른쪽에 삼각불 두 개가 보이는데 모양이 어떤가요? 그렇죠.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큰 삼각불을 그대로 모양을 유지하면서 일정한 비율로 샥 축소시키면 이 삼각불 비랑 똑같이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입체 도형에서도 우리

우리가 닮은 도형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일정한 비율로 확대 또는 축소시켜서 완전히 똑같은 입체 도형을 만들 수 있다면 서로 닮은 도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때 성립되는 두 가지 성질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대응하는 모서리의 길이의 비는 일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삼각뿔 A를 2분의 1로 축소시키면 이 삼각뿔 B가 된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대응하는 모서리의 길이의 비가 몇대 몇일까요? 2분의 1로 줄어드니까 2대 1이 되겠죠. 자, 얘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모서리의 길이의 비도 2대 1, 얘도 2대 1. 모조리 다 2대 1이 될 겁니다. 모양을 똑같이 유지하면서 축소시킨 거니까 당연히 대응하는 이 모서리의 길이의 비도 일정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일정한 비를 마찬가지로 우리는 닮은 비라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이두 삼각뿔에서 닮은 비는 2대 1이다.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성질은 바로 대응하는 면은 닮은 도형이다라는 건데요. 우리가 닮은 입체 도형에서 일정한 비율로 확대 또는 축소시켰을 때 서로 겹쳐지는 면을 대응하는 면이라고 해요. 요 면과 요 면이 대응하는 면. 간단히 대응면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 면을 그대로 2분의 1로 축소시키면 이 면과 합동이 되기 때문에 이 대응하는 평면 도형도 그렇죠. 서로 닮은 도형이다라고 할수 있는 거죠. 자, 그 내용이 2번 성질로 쓰여져 있는 겁니다. 자, 이해하면 너무너무 쉬운 내용이에요. 자, 우리 여기서 참고할 내용 살펴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두 구가 있습니다. 우리 모양이 한 가지뿐인 두 도형은 항상 서로 닮은 도형이라고 했는데, 자, 구 같은 경우도 물론 크기는 작은 구도 있고 큰 구도 있고 크기는 다양하지만 모양은 어떤가요? 동그란 모양으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두 구를 생각해도 그대로 확대시키면 이렇게 똑같이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서로 닮은 도형이겠죠? 자, 그럼 이때 닮은 비는 뭘까요? 그렇죠. 바로 두 구의 반지름의 길이의 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반지름의 길이를 A, B라고 하면 두 구의 닮은 비는 A 대 B 이렇게 나타내면 끝인 거죠. 자, 참고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문제풀이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의 두 삼각 기둥은 서로 닮은 도형이고 삼각형 ABC와 삼각형 GHI가 서로 대응하는 면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를 그대로 확대시키면 바로 이 삼각 기둥과 크기와 모양이 같아진다.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1번 봤더니 면 ADEB에 대응하는 면을 찾아라고 했어요. 면 ADEB. 자, 요 면에 대응하는 면은 얘를 그대로 확대시키면 바로 이 면에 대응하겠죠. 그래서 이 면의 이름을 이야기해주면 됩니다. 면 G, J, K, H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2번 봤더니 두 삼각 기둥의 닮은 비를 구하라고 했어요. 닮은 비는 대응하는 모서리의 길이의 비를 봐주면 되는데, 자, 대응하는 두 모서리 9, 12, 길이가 둘다 나와 있네요. 그러면 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항상 가장 간단한 자연수 비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3으로 나눠주면은 3대 4가 되죠? 따라서 닮은 비는 3대 4입니다. 라고 할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비를 이용해서 우리 선분 CF의 길이를 구할 수 있어요. 대응하는 모서리의 길이가 지금 10이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비가 일정하니까 3대 4는 선분 CF 길이 대 10이다. 비례식을 만들 수 있고요. 비례식을 푸는 방법.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는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하면 선분 CF의 길이는 4분의 30, 분모 분자 2로 나눠주면 2분의 15cm로 나옵니다. 그래서 2분의 15cm 이렇게 분수로 적어주면 되는 거죠. 자, 이번엔 두 원뿔이 서로 닮은 도형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닮은 비는 대응하는 모서리의 길이의 비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자, 4로 나눠주면은 5대 3이라고 닮은 비는 바로 찾았어요.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의 비도 5대 3이어야 되니까 우리 친구들 비례식을 만들 수가 있죠. 5대 3은 10대 x를 만족해야 돼요. 자, 5에서 10두 배가 됐으니까 비가 같으려면 너도 두 배. 그래서 x는 6이라고 바로 구할 수 있는 문제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도 우리 포텐 한 장으로 정리하면서 마무리해 볼게요.

0: 좀 더 완벽한 비율을 원하신다고요? 가능합니다. 저는 사진을 보정해드리는 AI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수학으로 해결하죠. 저의 비결은 얼굴을 이미지가 아닌 숫자로 보는 겁니다. 비율을 수정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정확한 길이 측정. 얼굴의 모든 특징점을 좌표평면 위에 순서상으로 기록하죠. 이 좌표들이 보정의 시작입니다. 턱 길이를 줄이고 싶으세요? 먼저 당신의 원래 턱 길이를 재볼게요. 코끝과 턱끝 사이를 잇는 선을 그립니다. 이 길이를 직각삼각형의 빗변으로 생각하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해서 간단히 구할 수 있죠. 이 계산으로 모든 얼굴 부위의 길이를 측정합니다. 현재 턱 길이가 300으로 나왔으니 240 정도로 줄여볼게요. 축소 비율은 300분의 240은 0.8이므로 턱의 모든 좌표에 0.8이라는 일정한 비율을 적용합니다. 이상적인 얼굴 비율을 맞추기 위해 수학의 정비례 개념을 쓰는 거죠. 자, 턱 길이가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죠. 완벽한 얼굴 비율로 완성되는 사진 보정 기술에도 수학이 숨어 있습니다.
1: 안녕하세요. EBS 수학 김지성입니다. 우리 AI가 사진을 보정할 때 특히 원하는 비율만큼 늘려주거나 줄여줄 때 우리가 똑같이 중학수학을 활용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랑 같이 우리가 오늘 어떤 개념을 사용할 것이고 그리고 어떤 방식을 통해 AI가 사진을 보정하고 있는지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다룰 수학 개념은 바로 두 개입니다. 하나는 피타고라스 정리고요. 하나는 정비례입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는 너무 유명한 정리인데 이걸 우리가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아요. 이렇게 아무 삼각형이 아니라 직각삼각형에 대하여 여러분 여기가 A, 여기가 B, 그리고 가장 긴 변, 이걸 빗변이라고 하거든요. 빗변의 길이를 C라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합니다. 뭐냐면 빗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개의 변, A랑 B가 있죠? 각각의 제곱의 합과 같다. 이런 정리가 있어요. 너무 유명하죠? 자, 오늘 다룰 개념 또 다른 건 정비례입니다. 정비례는 무엇이냐? 두 양 X랑 Y가 있는데 X의 값이 2배, 3배, 4배로 변함에 따라 Y 값도 2배, 3배, 4배로 변하는 관계를 우리는 정비례라고 합니다. 지금 표를 볼게요. X가 1에서 2로 2배, 1에서 3으로 3배가 바뀔 때 Y 값 A가 2A, 2배, A가 3A, 3배 이렇게 X가 2배, 3배, 4배 변함에 따라 Y 값도 2배, 3배, 4배로 변할 때 우리는 정비례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어떻게 AI가 활용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의 얼굴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점 2,2라는 점이 있다고 할게요. 뭐 이건 우리가 AI로 봤을 때 우리의 코의 위치일 수도 있고요. 눈의 위치일 수도 있고요. 입의 위치일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점이 있는데 또 다른 점은 우리가 5,6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제 궁금한 건 뭐냐면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내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예요.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조금 전에 무슨 정리? 피타고라스 정리를 했거든. 어떻게 할 건데? 간단합니다. 자, 처음에 2,2가 있었죠. 여기서 선을 더 이어요. 어디까지? 5,2까지. 그 다음에 5,2부터 위로 쭉 올립니다. 그럼 어떤 상황이 발생하느냐? 여기가 직각인 무슨 삼각형? 네, 직각 삼각형이 생겨요. 근데 가로 길이가 얼마죠? 3이네. 세로 길이가 얼마죠? 4네.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면 여기를 내가 D라고 했을 때 D의 제곱은 뭐라 쓸 수 있어?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즉 얼마? 25가 나옵니다. 그럼 D는 얼마죠? D는 5가 나와요.

신기하죠? 자, 이걸 우리가 조금 더 수학적으로 자세히 풀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D의 제곱은 어떻게 써? 3의 제곱. 왜 3이었죠? X좌표끼리의 차. 아, 5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또 뭐? Y좌표끼리의 차의 제곱. 6 빼기 2의 제곱입니다. 다시, X좌표끼리 5 빼기 2, Y좌표끼리 6 빼기 2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5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6 빼기 2의 제곱 이렇게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젠 진짜 얼굴을 갖고 와가지고 한번 거리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점, 어디? 여기에 보자. 여기 입술인 것 같아요. 자, 입술의 위치가 몇 콤마 몇? 우리 0,0이라고 먼저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점이 있어. 어떤 점? 여기 눈동자가 있어요. 눈동자. 눈동자. 그럼 눈동자의 위치는 몇 콤마 몇이 될까요? 가만 보니까 X좌표가 2인 것 같고 Y좌표가 3인 것 같죠? 아, 눈동자 너의 위치는 2,3이구나. 내가 이제 궁금한 거. 둘 사이를 이어요. 둘 사이를 이어 보면은 이 하나의 선분이 나올 거고 난 이 선분의 길이가 궁금합니다. 그럼 아까처럼 뭐 하면 돼? 직각 삼각형 만들면 돼요. 이 길이 2, 이 길이 3. 자, 그럼 D의 제곱은 뭐가 나온다?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4 더하기 9니까 얼마? 13이 나오겠죠? 조금 더 나아가면 D는 뭐라고 쓸수 있죠? 네, 루트 13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아, 이제 우리 AI는 어떤 사람의 사진을 보았을 때 사람이네라고 보기도 하겠지만 각각의 뭐 코, 눈의 위치를 좌표로 나타내가지고 그둘 사이에 거리를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는 우리가 AI가 되어서 한번 보정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했던 건 뭐냐면 이 다섯 개의 점이 있어요. A, B, C, D, E가 있죠? 이거를 어떤 사람의 턱선을 따라서 이어 그은 거라고 생각해 볼게요. 어떤 사람의 턱선에 있는 점들을 뽑아낸 거야? 그때 A, B, C, D, E 이렇게 있었다고 해볼게요. 자, 일단 A의 좌표를 먼저 찾습니다. A의 좌표, X좌표가 0인 것 같고 Y좌표가 마이너스 5로 보이네. B는 어떻죠? X좌표가 1이고 Y좌표가 똑같이 마이너스 5예요. C는 어떻죠? C, X좌표 3이고 Y좌표 마이너스 4인 것 같네요. 자, D는 어떻죠? X좌표 4고요. Y좌표 마이너스 2입니다. 자, E는 어떻죠? E, 4,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AI가 되어서 보정 작업을 해보도록 할 건데 지금까지는 사전 작업이었고 이제 무엇을 할 것이냐? 영상처럼 80%로 줄여볼 거예요. 자, 이제 0, 마이너스 5. 원래 있었던 점이죠? 그럼 Y좌표만 80%로 바꾸면 곱하기 몇을 하면 돼? 0.8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처음부터 0, 몇? 마이너스 5 곱하기 0.8.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1, 마이너스 5. 1, Y좌표만 곱해서 마이너스 4. X좌표 3이죠? 마이너스 4에다가 0.8 곱하면 마이너스 3.2가 나와요. 그 다음 어떻죠? 네, 4, 마이너스 1.6. 그 다음엔 4, 0이 되겠습니다. 한번 표시해 볼게요. 0, 마이너스 4. 네, 처음에 점 하나 찍었고요. 이게 새로 생긴 점 A가 되겠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4. 그 다음엔 3, 마이너스 3.2. 그 다음에 4, 마이너스 1.6이고요. 그 다음에 4, 0 해서 이렇게 새로 5개의 점이 생겼습니다. 아까의 턱선보다 조금 더 둥그려진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우리가 AI가 되어 보면서 사진 보정 작업을 거쳐 봤습니다. 피타고라스 정리, 그리고 네, 정비례. 이 모든 간단간단한 수학들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사진을 보정하는데, 그리고 또 다른 일상 속에서도 열심히 쓰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수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안다면 조금 더 흥미로운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이랑 조금 더 흥미로운 소재를 갖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영어 패턴만 알면 말이 터진다. 안녕하세요, 송현우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즐겁게 영어 패턴을 공부하는 시간이 돌아왔어요. 오늘도 설레고 굉장히 재미있는 패턴 같이 한번 공부해 볼 텐데요. 바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Today's pattern. 열심히 공부했어요 했는데 여러분들 시험 보고 나서 이런 후회 말을 많이 하곤 하죠. 어떻게 하면 이런 후회 감정을 표현할 수 있을지 버디아 대화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Let's watch.
1: Hyunwoo, you look worried.
2: I didn't do well on the math test. I think I had to study hard.
1: You could say, I should have studied hard.
2: I should have studied hard.
0: 버디아의 대화 잘 보고 왔을까요? 그러면 어떤 패턴이 등장했는지 차분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버디가 현우라고 이름을 불러요. 그리고 나서 You look worried. 너 걱정스러워 보이는데 뭔가 문제가 있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I didn't do well on the math test 라고 얘기를 해요. 앞부분만 보면 I didn't do well. 잘하지 못했다 라고 말을 하죠. 그 뒤에 수학 시험에서 라고 말을 덧붙여줍니다. 그래서 수학 시험을 잘 못 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시험을 잘 못 봤다라고 한번 그런 경험이 있다면 생각을 떠올려 보면 뭔가 걱정하는 이현우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을 거예요. So I think I had to study hard. 뭐라고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어야 해. 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는 들었을 때 그런 느낌이다. 열심히 공부했다라고 하는 후회의 말을 하고 싶다라는 걸 알아들을 수 있지만 영어로 더 정확하고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혹시 들었을까요? You could say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자, 이 뒤에 말을 한번 여러분들 들었을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I should have studied hard. 이렇게 말할 수 있대요. 다시 한번 I should have studied hard. 그래서 이 대사를 그대로 활용해서 똑같이 현우가 반복해줘요. I should have studied hard. 나 열심히 공부했어야 했는데 라고 하는 후회의 감정을 담은 말을 I should have 라고 이런 표현을 통해서 해줄 수 있고요. 여러분들 귀가 좋은 친구들은 잘 들었겠지만 should, have 이렇게 끊어서 발음하지 않고 I should have 라고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발음을 한다. 이렇게 짧은 대화 정리가 되었어요. 말이 터지는 오늘의 키 패턴 바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말해 볼게요. I should have. 우리말로 하면 무엇 했어야 했는데 라고 하는 후회 감정을 나타내 줄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럼 바로 한번 세 가지 예문 같이 한번 말해 보면서 정리를 해 볼게요. 첫 번째 예문입니다. I should have gone to bed early. 일찍 자러 갔어야 했는데 늦잠 잔 친구들이 할 수 있는 말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예문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I should have listened to the teacher. 선생님 말씀을 들었어야 했는데 듣지 않아서 느끼는 후회 감정을 얘기해 줄 수 있다. 그 다음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예문. I shouldn't have skipped breakfast. 아침을 거르지 말았어야 했는데 했어야 했는데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I shouldn't 이라고 이렇게 말을 시작해 줄 수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오늘의 패턴 간단히 정리해 봤고요.

0: 아이디어의 대화 보면서 같이 연습해 보겠습니다. Let's watch.
1: 현무, you look worried.
2: I got my test results today. I didn't do well. I should have studied hard.
1: Were there any difficult questions?
2: Yes, I couldn't figure out some of the answers.
1: Why don't you go over your mistakes and try solving them again? It will be helpful.
2: Good idea. I guess I should do that.
1: If you want, we can study together after school.
2: That would be great. Thanks for helping me out.
1: 현무, you look worried.
2: I got my test results today. I didn't do well. I should have studied hard. I got my test results today. I didn't do well. I should have studied hard.
1: 현무, you look worried. I got my test results today. I didn't do well. I should have studied hard. Why don't you go over your mistakes and try solving them again? It will be helpful. Good idea. I guess I should do that. If you want, we can study together after school.
2: That would be great. Thanks for helping me out. That would be great. Thanks for helping me out.
0: 연습 잘하고 왔을까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대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서 오늘의 핵심 패턴 그리고 추가 유용한 표현까지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현우, you look worried. 현우야, 너 걱정스러워 보여. 앞에 짧은 대화 마찬가지로 걱정하는 표정을 짓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I got my test result today. I got, 내가 받았거든? 네, 시험 결과를 오늘 받았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왜 걱정하는 모습일까? 아무래도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은가 봅니다. I didn't do well. 잘하지 못했어. 시험에서 잘하지 못했다라는 건 시험을 잘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So I should have studied hard라고 얘기를 해요. I should have studied. 공부를 했어야 했는데 이 뒤에 hard까지 붙여주면 열심히 공부했어야 했는데 라고 하는 말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후회의 감정을 전달하는 표현이다. 계속 한번 가볼까요? Were there any difficult questions? 혹시 뭐 어려운 문제라도 질문이라도 있었던 거야? 라고 물어봅니다. 궁금할 만하죠? Yes, 그렇대요. I couldn't figure out some of the answers. Figure out. 아주 좋은 표현이에요. Figure out이라고 하는 건 무언가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들여서 알아내다, 이해하다, 해결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 표현 정말 중요한 표현이고 흔하게 쓰이는 표현이니 여러분들 꼭 정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답 몇 개를 아예 알아내지도 못했다라고 해요. 계속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제안을 해요. Why don't you go over your mistakes? 틀린 문제들을, 실수한 것들을 다시 한번 보고 and try solving them again. 다시 한번 풀어보는 게 어때? 도움이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좋은 생각이야. 아무래도 해야겠는데? 라고 하는데 또 하나 제안을 합니다. 원하면 방과 후에 같이 공부할 수도 있어 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친절한 친구가 또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That would be great. 그거 정말 좋겠다 라고 하고 마무리를 해주는데 Thanks for helping me out 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건 아마도 Thanks for helping me 정도가 될 텐데 Help out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어요. 이 가운데는 사람이 들어가서 누군가를 돕다란 뜻이고 무언가 어려움에 처한,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느낌을 나타낼 때는 help out이라고 표현을 써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의 대화도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패턴 정리해보면서 강의를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oday's pattern. 열심히 공부했어야 했는데 이거 영어로는 어떻게 말할 수 있다? 이제 여러분들 할 줄 알아야 합니다. I should have studied hard. 열심히 공부했어야 했는데 I should have 후회의 느낌을 나타내준다라고 했죠. 그래서 오늘의 미션입니다. Today's mission. I should have 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후회하거나 아쉬워하는 일을 얘기해 주시면 돼요. 영어 패턴만 알면 말이 터진다. 오늘의 패턴 I should have 라고 하는 패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입이 팡팡 터지기를 바라고요.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유익하고 재미있는 패턴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웠고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다정한 그 마음 덕분에 오늘 한 권의 책이 어떤 아이의 세계에 닿습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토리 한국사 활동북에 있는 문제들을 보면서 내용 확인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바로 27강 고려의 사회와 문화입니다. 자, 고려 사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중, 자, 우리 친구들 고려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은 무엇이 있고, 또 고려 사회는 어떻게 이루어졌었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그럼 확인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고려 시대의 종교. 종교에 대해 알수 있는 그림입니다.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그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왼쪽에 있는 그림은 연등회 행사의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등에 불을 밝히며 소원을 빌어 봅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랬더니 어떤 소원을 빚느냐? 바로 올해 농사가 잘 되기를 빕니다라고 하죠. 자, 당시 고려의 백성들은요, 흉년이 들면 어때요? 농사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아, 너무 현실이 힘들죠. 자, 그래서 부처님께 기대서 여러분 희망을 함께 꿈꾸는 거죠. 자, 이러한 종교적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쪽에 한번 볼게요. 절의 모습인데요. 지금 절이 마치 시장 과 같습니다. 절에서 만든 옷감을 살수 있을까요? 이쪽으로 가시면 절에서 만든 옷감과 종이를 살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통해 아, 절에서 무언가를 생산하고 그리고 이거를 판매하는 활동을 했구나. 절에서 경제 활동을 했구나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1번. 위에 자료와 관련한 종교가 무엇인지 쓰세요. 어떤 종교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불교입니다. 자, 고려 시대 불교 우리 기억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불교 관련 행사가 연등회 말고도 하나 더 있었는데요.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연등회 말고 무엇이 있었느냐? 바로 팔관회가 있었습니다. 팔관회는 굉장히 큰 국가적인 행사였는데요. 이때는요, 송나라, 거란, 여진, 상인들까지 다 징기한 물건을 가지고 와서 바쳤다라고 합니다. 어디서 열렸어요? 바로 개경에 있는 절에서 크게 열렸다라고 하죠. 자, 그래서 연등회와 팔관회 두 개의 불교 관련 행사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다음 문제, 여기 볼게요. 위에 자료를 통해 알수 있는 고려 불교의 역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까 이 종교는 바로 불교라고 했는데요. 이 고려 불교의 역할, 여기 나와 있는 역할은 우리가 찾아쓰기 쉽죠. 뭐예요? 바로 절에서 경제 활동을 했다, 물건을 사고 팔았다라고 우리가 쓸수 있는데요. 여기 있는 연등회를 통해서는 뭐예요? 자, 이날 모두가 다 신분에 관계없이 등에 불을 밝히면서 자신의 복을 기원했죠. 평안을 기원했어요. 모두가 백성들이 하나의 마음으로 바로 백성의 마음을 모으고요. 그리고 종교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백성의 마음을 모으며 종교적인 역할을 했다. 연등의 그림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요. 물건을 만들어 팔며 경제적인 활동을 하였습니다. 바로 두 번째 그림에서 그 역할 찾아쓸 수 있으셔야 합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8번입니다. 다음은 고려의, 오, 이번에는 인쇄술과 관련된 자료입니다. 앞에서는 종교와 관련된 거 우리가 봤고요. 이번에는 인쇄술이네요. 기억은 8.

직장경판이었죠. 자, 그리고 금속활자의 대표적인 책이 바로 직지였습니다. 팔만대장, 그냥 목판 수만요, 8만여 장 이상입니다. 부처의 힘으로 외적을 물리치고자 제작한 거고요. 직지는요, 현존하는 금속활자 인쇄본 중 가장 오래된 책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우수성 한번 보도록 할게요. 목판은요, 오탈자가 거의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뒤틀리거나 썩지 않고 완벽히 보관될 수 있도록 이 보관하는 장소가 또 따로 있어요. 자, 금속활자는 글자를 조합할 수 있어요. 목판 인쇄술은요, 이렇게 커다란 나무판에다가요, 글자를 여러 개를 다 조각하는 거예요. 하나에 커다란 도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개의 글자를 하다가 하나 틀려버리면 여러분 어떡해요? 아, 하나뿐만이 아니라 하나, 두 개, 막 여러 개 오타가 나면 이 목판을 새로 해야 되고요. 또는 이 글자만 파내거나 덧대거나 해야 되죠. 자, 그런데 금속 활자는요, 어떻게 할수 있다? 글자를 조합하는 거예요. 글자 하나하나 이렇게 따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문장으로 이렇게 글자들을 조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책을 우리가 편찬해 낼수 있죠.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책을 편찬할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인쇄가 가능하다. 자, 그리고 썼거나 부서지지 않고 오랫동안 보관이 가능하죠. 아무래도 나무보다는 보관성이 좀더 용이한 게 누구예요? 금속이 되겠죠. 자, 이건요, 바로 2번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데요. 일단 1번 문제는 우리가 기억은 목판, 니은은 금속 활자 인쇄술 써주시고요. 자, 이렇게 위 자료를 보고 기억과 비교해, 목판과 비교해서 금속 활자 제작에 사용된 인쇄, 이 직지에 사용된 인쇄술이, 금속 활자 인쇄술이 가진 장점 두 가지가 무엇이냐. 자, 우리 앞에서 했었죠. 어떤 장점이 있었다? 목판과 달리 활자를 어떻게 한다? 조합한다.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책을 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썩거나 부서지지 않아요. 나무에 비해서. 나무는요, 썩을 수도 있고요. 보관을 잘못하면 뒤틀리기도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 시간이 지나도 글자 모양이 어떻게 그대로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장점 적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확인 문제 풀어봤고요. 이제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떠한 문화유산인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알게 된점 특징들 찾아보도록 할게요. 고려 전기의 대표적 석탑이라고 합니다. 송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졌고요. 각이 많고 층이 여러 개인 탑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사진에서 볼때 각이 많고 층이 여러 개다. 층이 일단 3번과 4번이 층이 굉장히 여러 개죠. 자, 그리고 가장 큰 특징, 청동으로 만든 풍경과 금동 머리장식이 있습니다. 자, 이 탑을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기 1번부터 4번까지는요, 모두 다 고려시대의 탑인데요. 자, 1번 보면요, 여주 고달사지 승탑은요, 덕이 많은 고승, 바로 덕이 많은 승려가 죽고 난 다음에 몸에서 나오는 사리를 이 안에 모신 탑을 우리가 승탑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 왼쪽에 있는 설명과는 어울리지 않는 탑이고요. 자, 이번에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 탑입니다. 여기서 국사라 함은 나라의 스승을 말해요. 그래서 지광국사, 바로 최고의 승려죠. 그래서 이 최고의 승려를 기리기 위해 만든 탑이 바로 2번이고요. 3번 볼게요. 평창 월정사 팔각 9층 석탑입니다. 딱 봐도 지금 각도 많고 층도 많아요. 자, 이거야말로 바로 송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거고요. 이 탑의 끝에 청동으로 만든 풍경과 금동 머리장식이 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4번은요, 고려의 원간섭기 때 만들어진 거입니다. 그래서 원나라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탑의 모양이 조금 더 이국적입니다. 그리고 탑 전체가 대리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개성 경천사지 10층 석탑까지 같이 알아두세요. 정답은 3번입니다.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가에 들어갈 행사로 오른 것은 역사신문에 어떠한 행사 기록하고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개경에서 성대하게 열리는 행사라고 합니다. 며칠 전 고려의 국가 행사인 이것이 개경 궁궐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일찍이 태조는 부처를 받들고, 그러면 불교와 관련된 건가?
여러 신들을 즐겁게 하는

이 행사의 중요성을 후대 왕들에게 강조하였다고 전한다. 행사 기간 동안 왕은 태조의 제사를 지내고 신하들과 함께 춤과 노래 등 공연을 즐겼다. 자, 여기 특징, 주변 여러 나라의 상인과 사신들도 찾아와 특산물을 바쳤다. 이 행사, 불교 관련 행사에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행사, 어떤 행사죠? 바로 팔관회가 되겠습니다. 1번, 영구는요, 바로 부여의 제천 행사예요. 하늘의 제사 지내는 행사다라는 거죠. 단오제는요, 단오날 지내는 제사. 그리고 여기 종묘제례는요, 조선시대 종묘에서 지내는 제례 의식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정답 몇 번? 바로 3번 팔관에 기억해 주세요.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가에 들어갈 인물로 오른 것은 어떤 인물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이 인각사, 보각 국사비는 삼국 유사를 저술한 누구의 행적을 기리기 위해 세운 것입니다. 힌트가 다 나왔어요. 어떤 힌트? 바로 삼국 유사를 저술했다. 고려시대에 저술된 역사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큰 역사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삼국사기, 하나는 삼국유사. 여기 나온 겁니다. 삼국사기가 더 먼저 만들어졌는데요. 삼국사기는 김부식이 왕명을 받아서 편찬한 책이고요. 삼국유사는 누가 저술했어요? 바로 원간섭기에. 우리가 원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우리도 중국만큼 유구한 역사가 있다. 우리나라의 역사서를 만들자. 그래서 바로 이련, 승려 이련이 저술한 삼국유사입니다. 비문에는 그의 출생부터 인각사에서 입적하기까지의 생애가 기록되어 있다. 자, 1번부터 4번까지 볼게요. 자, 이련, 일단 이련, 승려 이련이 정답이 되고요. 여기 있는 도서는요, 통일신라 말에 풍수지리설을 널리 알린 승려고요. 의상, 통일신라 때 여러분 화엄종이라는 종교를 들여온 만든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진울은요, 지금으로 치면 조계종, 조계종이라는 이 불교의 한파를 들여온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4번 보도록 할게요. 밑줄 그은 그 일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 일이 무엇인지 볼게요. 굉장히 깁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 중에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거 밑줄 그으면서 보도록 할게요. 몽골군의 침략으로, 지금 몽골군의 침략으로 부인사에 보관된 대장경판이 남김없이 불에 탔습니다. 자, 이건 무얼 말하냐면 초조 대장경이 불에 탔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고려가 거란의 침입 때 부처의 힘으로 이 거란의 침입을 물리치자라는 마음으로 제작한 초조 대장경판이 불에 탔습니다. 이런 큰 보배가 없어졌는데 어찌 감히 이 일이 어려운 것을 염려하여 다시 만들지 않겠습니까? 자, 이 큰 보배가 다 타버렸는데 아, 이거 또 만드는 거 너무 어렵지 않아요? 그러지 말자. 우리 다시 한번 만들어보자. 이제 왕과 신하 모두 한 마음으로 담당 관청을 설치하고 그 일을 맡아 시작할 것을 다짐합니다. 원하옵건대 부처님께서는 신통한 힘으로 흉악한 오랑캐를 물리치고 물리치시고 다시는 우리 땅을 밟는 일이 없게 해 주소서. 부처의 힘으로 이 외적을 다시 한번 물리쳐보자. 한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이거 만들어보자. 이거는 뭐예요? 바로 팔만 대장경판을 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번의 삼국사기 편찬. 삼국사기는요, 뭐예요? 바로 역사서라고 했죠. 김부식이 왕명을 받아 편찬한 역사서입니다. 자, 이건요, 바로 이 팔만 대장 대장경을 제작하기 더 이전의 일이고요. 3번, 직지심체요절 간행. 우리 아까 금속 확인 문제에서 봤었죠. 직지라고 했던 거, 그 금속 활자로 만들어진 책입니다. 자, 그리고 4번,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인쇄. 이거는 통일신라 때의 목판 인쇄물인데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옳은 거 몇 번? 바로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책이 하나 보이는데요. 이 책은요, 1377년 청주 흥덕사에서 간행되었대요.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고요. 1972년 박병선 박사가 발견하여 세상에 알려졌다. 이거 뭐예요? 이게 바로 금속활자로 인쇄된 바로 직지입니다. 자, 직지에 대한 설명 골라보도록 할게요. 1번, 김부식이 왕명을 받아 편찬하였다. 이거 삼국사기죠. 두 번째, 사초와 시정기를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이건 조선왕조실록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나라 풍토에 맞는 농법을 소개하였다. 이건요, 바로 세종 때 편찬된 농사직설이라는 농업서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4번,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이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기사에 보도된 문화유산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를 보니까 고려 나전 7기의 귀환이라고 합니다. 나전 7기. 여기서 나자는요, 뭐냐면 바로 소라나 조개껍데기 같은 걸 말해요. 이렇게 반짝거리는 거. 그 나전 7기, 바로 그런 것들을 붙여서 어디에 붙였다? 칠한 거에, 칠한 기물에 붙였다라는 건데요. 국외 소재 문화재 재단의 노력으로 고려시대의 나전 국화 넝쿨무늬 합이 일본에서 돌아왔다. 나전칠기는 표면에 오칠을 하고 조개껍데기를 정교하게 오려붙인 것으로 불화, 청자와 함께 고려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이다. 이번 환수로 국내에 소장된 고려의 나전칠기는 총 3점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요, 우리 친구들, 나전칠기는 몇 번이 될까요?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문화유산은 뭘까요? 1번은요, 바로 천문도예요. 천문도라는 거는 여기 안에 별자리의 위치를 우리가 알수 있도록 해놓은 거고요. 3번은요, 고려시대 때 청동으로 만들어진 병인데요. 자, 이 병은 맑은 물을 담아놓는 병이라고 하죠. 자, 4번은 조선시대 때 만들어진 분청사기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 2번이고요. 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가에 들어갈 가상우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우표의 공통점 뭐냐면 태조 왕건이 세운 국가 뭐예요? 고려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을 소재로 우표 도안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에 들어갈 건 무엇이다? 고려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이 되겠죠. 여기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은 산수문이 벽돌은 백제의 문화유산입니다. 2번, 도기 바퀴장식 뿔자는요, 가야의 대표적인 문화유산. 3번, 황남대총 금관은요, 신라의 금관이죠. 자,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요. 4번, 청자, 상감, 운항문, 매병, 상감 기법으로 만들어진 청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4번이 뭐다? 고려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에 들어가야 하죠. 여기 있는 거 잠깐 보도록 할게요. 수월 관음도, 팔만 대장경판, 부석사 무량수전,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누구까지? 바로 여기 청자, 상감, 운항문, 매병까지 같이 알아두세요. 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오른 거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의 특징 나오는데요. 특히 시대가 고려시대라고 합니다. 원의 영향을 받은 탑이래요. 대리석으로 만들어졌어요. 목조 건축을 연상하게 하는 다채로운 조각들이 섬세하게 새겨져 있다. 우리 아까 1번 문제에 보았던 탑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탑을 이야기하느냐? 바로 경천사지 10층 석탑. 원나라의 영향, 원의 영향을 받은 탑이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4번이 되겠고요. 나머지 탑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불국사 3층 석탑. 이거 경주의 불국사에 가면 볼수 있죠. 우리가 이거 무엇이라고 불러요? 바로 석가탑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완벽한 비례, 그리고 균형미를 자랑하는 탑입니다. 언제 만들어졌어요? 통일신라 때 만들어졌습니다. 2번 분황사 모전석탑은요, 바로 삼국시대 신라의 석탑이 되겠고요. 3번 영광탑은요, 발해의 탑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8번의 정답은 4번. 여기까지 함께 알아보았고요.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 키워드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고려의 대표적인 문화유산들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특히 탑과 같은 거는 우리가 그 특징들을 눈으로 잘 보고 어떻게 생긴 탑인지 잘 기억하는 게 좀 더 중요합니다. 문제에서 나왔을 때 좀 더 당황하지 말고 우리 친구들이 아, 이런 탑도 있구나 기억해놔야지, 정리해놔야지 해놓으면 다음번에 똑같은 문제 나와도 아마 당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친구들, 안녕!

안녕하세요, 친구들. 차곡차곡 쌓아가는 서수령 문제풀이 특강. 드디어 사회 시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9강부터는 사회 공부를 좀 미리도 해보면서 서수령에 대한 대비도 같이 해보는 시간을 선생님과 함께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저는 유소진이고요. 9강에서부터 시작하는 이 사회는 첫 번째 이제 사회가 어떤 과목으로 어떤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살짝 알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리, 요게 거의 반. 그리고 나머지가 뭐 일반사회라고 해서 법, 정치, 경제, 문화와 같은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사회 1이라는 교과서하고 사회 2라는 교과서를 통해서 배워보게 될 텐데 첫 번째로 사회 1에서 우리 지리가 1단원부터 6단원까지 쭉 이어지게 돼요. 지리라고 하는 것, 우리 지구상에서 이 땅 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모든 현상들, 자연 환경의 모습부터 거기에 적응하는 사람들의 모습까지 요걸 지리를 통해서 배워보는 거예요. 지리가 힘이 있거든요. 자, 지리의 힘이라고 요거 제목을 붙여봤고요. 크게 3시간으로 나누어서 이 지리 파트에 관련된 서술형 문제를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진쌤의 스텝업 사회. 우리 요 안에서 또 세부 좀 이렇게 우리만의 그런 제목을 붙여봤어요. 여러분들 중학교 사회라고 하는 거 되게 낯설고 어렵게 여길 수도 있겠지만 꼭 그렇진 않거든요. 실은 초등학교 때 배웠던 이 사회. 여기에서 그냥 한 단계 올라가는 스텝업 하는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부담 갖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쌤과 함께 제대로 좀 살펴보고 앞으로를 좀 대비하는 시간을 가져오면 좋겠다 해서 스텝업 사회라고 했고요. 오늘의 학습 목표를 살펴보면 일단 중학교 사회 서술형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부담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서술형 문제 풀이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오늘 짚어드릴게요. 그 핵심을 잡고 그 단계에 맞춰서 우리가 서술형 문제를 풀어보면 그 어떤 문제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초등에서 중등으로 스텝업, 이제 사회의 내용에 있어서도 좀 궁금한 점이 많을 것 같으니까 오늘 좀 서술형도 대비하면서 미리 보기도 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배웠던 내용에서 어느 정도 이 업그레이드가 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개념들도 짚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거 예비과정 사회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떡하지라고 좀 두려웠던 친구들은 요 강좌를 통해서 서술형과 예비과정을 좀 같이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리의 힘에 관련된 스텝업까지 해보면서 서술형 문제풀이부터 어떻게 하는지 좀 살펴봐야겠죠? 자, 중학사회 서술형 문제풀이의 핵심을 크게 좀 나누어서 아주 좀 봐야 할 것들만 좀 짚어봤습니다. 첫 번째로 무엇을 묻고 있는지 문제 의도를 파악해라. 앞서서 다른 과목을 이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서술형 문제에 대한 감을 잡았을 거예요. 사회에서도 크게 이 벗어남이 없습니다. 일단 문제가 뭘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비교하시오라는 문제, 설명하시오라는 문제, 의견을 쓰시오라는 문제, 이런 세 가지 유형으로 물어보는 서술형들이 많습니다. 비교하시오. 사회에서는 특히 여러 가지 사회 현상을 비교해 보면서 그 특징을 좀 뽑아내도록 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비교하면서 좀 더 객관적으로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비교하시오 문제에서는 항상 두 가지의 공통점 찾아내고요. 두 가지가 다른 점은 뭔지. 특히 차이점, 요 부분을 잘 끌어낼 수 있도록 쓰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설명하시오라는 문제도 많이 나오거든요. 사회는 다양한 사회 용어나 사회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이 개념은 너무너무 중요한 핵심인데 이거 아는지 확인해보자 라는 문제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용어의 정의 요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살펴봐 두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용어가 뭔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는 서술형 문제도 많이 나와요. 설명하시오가 이 상황이 왜 생겼을까?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 왜 생겼을까?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현상으로 이어졌는지 또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 있는지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서 우리

나라에 학교가 많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산부인과 같은 병원도 많이 사라지고 있고 이러한 사회 현상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원인과 과정과 결과를 쓰도록 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아, 요 개념은 내가 이제 그 배경과 함께 과정과 결과까지 알아야 되는 것이구나라는 걸 파악하고 그 부분을 좀 꼼꼼하게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의견을 쓰시오. 자, 요거 여러분들의 생각을 물어보는 서술형 문제죠. 그런데 대체로 교과서에서 이 내용을 다룰 때 여러 가지의 의견이 있다. 찬성하는 쪽은 이렇고 반대하는 쪽은 이렇다라는 걸 알려줘요.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좀 이제 이 생각을 조금 더 추가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주장을 쓰시오, 의견을 쓰시오라는 문제를 풀 때는요, 내가 찬성이면 찬성, 반대이면 반대를 쓰고, 그리고 그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죠. 찬성인데 반대 의견 쓰면 안 되겠죠, 그죠? 그거 딱잘 맞게 연결해서 찬성이라면 왜 찬성하는지, 반대라면 왜 반대하는지를 잘 써줄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서술형 이 답안의 완성도는요, 핵심 개념어를 놓치지 않는 것. 앞서 선생님이 이제 뭐 저출산 문제 얘기했으니까 요거 사례를 또 볼게요. 우리나라의 인구 문제를 서술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인구 문제라고 하는 이 사회 현상에 대해서 서술하는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면 여기서의 핵심 개념어가 뭐냐? 다른 말로 키워드라고 하죠. 열쇠가 다른 언어. 자, 요 단어. 요걸 좀 뽑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하면 저출산, 고령화가 문제잖아요. 이거 선생님이 설명을 안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나온 거다 알고 있어요. 초등학교에서 이거 인구에 관련된 저출산 고령화에 관련된 내용을 상당히 많이 다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거예요. 나중에 좀더 알려드리긴 할 겁니다만. 아무튼 이 저출산 고령화라고 하는 이 단어가 빠져서는 안 되는 거고 생산 가능 인구 감소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또 들어갈 거예요. 중학교에 올라가면. 이건 뭐냐면 경제 활동을 활발하게 할수 있는 그런 인구를 말합니다. 아이들이 적게 태어나면 요런 인구가 감소하겠죠? 그래서 요거 뽑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일을 할수 있는 이런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니까 노동력이 부족하겠네? 그래서 요거 뽑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고령화로 인해 생기는 노인 문제와 같은 것. 이렇게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어들을 먼저 떠올리면은 그걸 바탕으로 서술하면 놓치지 않고 쓸수 있겠죠? 이 핵심 개념어를 제대로 파악하려면요. 정확하게 개념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회 수업을 들으면서 선생님의 설명 충분히 들으면서 이 개념을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꼭 가져주세요. 자, 그리고 서술형 출제 가능성이 높은 문항들을 좀 가려낼 수 있어야 돼요. 뭘 쓰려고 한 거야? 그죠? 별표를 그려봅시다. 뭐가 나오지? 뭐가 중요하지를 가려낼 수 있어야 돼요. 그 또한 수업을 쌤과 함께 듣다 보면 선생님들이 체크를 해주십니다. 이게 중요해요.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그 개념들은 특히 서술형으로도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문제가 제시하는 조건을 갖추셔야 됩니다. 문제 잘 들여다보면요. 보기에 단어를 넣어 서술하세요. 앞서 봤던 인구 문제면 저출산 고령화를 넣어줘. 그런 다음에 그 단어 두 개가 들어가게 서술하래요. 그럼 그것 꼭 들어가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30자 이내로 서술하시오. 이렇게 글자 수 제한을 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조금 그걸 맞춰야 되고요. 찬성과 반대 의견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 그럼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자, 두 가지 이상 서술하세요. 근거를 두 가지 이상 서술하세요. 이러면 두 가지를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상이니까 뭐세 가지까지는 괜찮은 거죠. 근데 한 가지 쓰면 안 되겠죠. 만약 이 조건들을 잘 갖추지 못하게 되면 감점 아니면 아예 오답 처리를 해버리십니다. 문제가 요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1번과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때 이제 조건, 요걸 통해서 감점 받지 않도록 하자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서술형 문제 풀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핵심 세 가지를 좀 뽑아봤습니다. 뭐 어렵지 않죠? 지금부터는 다양한 문제를 통해서 연습해 봅니다. 자, 손희쌤의 스텝업 사회 초등에서 중등으로 스텝업 해보는 시간이고요. 지리의 힘을 첫 번째 이 파트로 나누어서 살펴볼 겁니다. 자, 여기서 다루는 부분은 세계화 시대 지리의 힘이라고 하는 단원이 있어요. 그 단원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이 단원은 뭘 가르쳐 주냐? 세계 지역에 대한 상을 형성하는 거야. 상은 이제 그 그림이란 뜻이에요. 내 머릿속에 딱 그려지는 모습. 세계는 어떻지? 일단은 대륙은 어떻게 있고, 바다는 여기에 있고, 어떤 나라들이 있고, 이런 걸 머릿속에 좀 일단 떠올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 하는 앞으로의 지리를 배우기 위해서 세계지도 펼쳐놓고, 아, 이런 모습이구나, 라는 걸 좀, 생각해보는 그런 단원이에요. 그래서 세계화 시대라고 하는 오늘날의 시대.
이 시대에는 특히 전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활발하게 교류를 하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다른 나라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면 굉장히 좀 불리한 조건에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 지리적 인식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거 잘 갖추고 있는 사람 유리한 조건에서 시작하는 거다. 요런 거. 이 관점을 또 세계화 시대에 어떤 지리적인 인식과 관점이 필요한지 요 부분을 좀 학습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지리의 힘. 세계화 시대에 지리의 힘이 필요해요. 이거 얼마나 힘이 되는지 아세요? 를 가르쳐주는 단원이다. 이거 여러분들도 초등학교 때 어느 정도 배웠었어요. 우리 지역의 지리 정보라고 해서 이 지리 정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이 지역에 있는 기후와 지형, 인구 등에 대해서 배웠던 시간 기억나세요? 선생님이 여러분들 사회 교과서 다 들여다보고 왔어요. 있었었어요. 그래요. 자, 그 내용이고요. 그리고 5학년, 6학년 때 가서는 국토와 우리 생활. 그리고 세계의 여러 나라들을 이미 배워봤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지도상에서 어떤 대륙과 바다가 있는지, 또 대표적인 나라들은 어떤 나라가 있는지도 봤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요 제목 가지고 생각이 안 날까봐 요 용어들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었던 지도, 위치, 고장, 환경, 도시, 촌락, 국토, 영역, 지구, 대륙, 국가. 뭐 국가들도 교과서별로 조금씩은 차이가 있지만, 뭐,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 이런 나라들 배웠었어요. 그죠? 그걸 다시 한번 이제 앞으로 배워갈 겁니다. 자, 이제 중학교에서는 스텝 업 되어서 세계 여러 지역의 다양한 특성들을 좀 전반적으로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세계 여러 지역이 이제 서로 다른 공간들끼리 서로 활발하게 교류하는 공간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모습과 함께 이런 상호작용과 함께 나타난 우리 삶의 변화 모습, 요걸 중학교 단원에서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서술형 문제 도전을 해봐야 할 차례입니다. 시작해볼까요? 지도를 참고해서 싱가포르의 수리적 위치와 지리적 위치를 서술하고 이에 따른 지역 특성에 대해 서술하시오. 이거는 실제로 중학교에서 풀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거 보고서, 이걸 제가요? 지금요? 선생님?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선생님이 요거 풀수 있는 개념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실제 중학교 서술형 문제를 통해서 단계별로 서술형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하지 마시고 이 여기에 나와 있는 뭐 개념을 내가 정말 완벽하게 알아야 돼라는 그런 부담은 버려놓으시고 내려놓으시고 봅시다. 자, 우리 싱가포르라고 하는 나라. 자, 이 나라가 어디인지 이미 아는 친구도 있지만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서 지도에서도 표시를 해줘요, 이렇게. 자, 여기서 우리 첫 번째 문제 풀때 문제를 제대로 뭘 물어보는지를 파악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었죠? 자, 그래요. 문제의 의도와 조건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지도를 참고하래요. 그래서 지도를 볼줄 아느냐 확인해 보는 거예요. 아, 요렇게. 그리고요, 이 지도상에서 싱가포르라고 하는 나라에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지?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지? 여기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싱가포르에 이제 살고 있어? 그래서 누군가가 물어봐요. 어디에 있어? 여기요. 라고 얘기할 수 없죠. 뭔가 설명을 해야 돼. 그 설명하는 방법을 배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위치 표현 방법에는 뭐가 있냐면 여기 수리적 위치와 지리적 위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것도 초등학교에서 배웠어요. 자, 수리적 위치는요, 수리의 수가 숫자예요, 숫자. 숫자를 통해서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위도, 경도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서 위치를 표현해 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리적 위치를 써라라고 할때이 지리적은 뭐냐면, 대륙과 해양을 통해서 위치를 표현하는 걸 말합니다. 국가 간의 위치를 표현할 때는 이렇게 대륙이나 해양 또는 뭐 대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위치를 표현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지도를 제시를 해준 거야. 아, 요 대륙이 무슨 대륙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싱가포르가 있는 대륙이면서 우리나라도 속해 있는 대륙, 바로 아시아 대륙이고. 그리고 아시아 대륙 중에서도 여기가 이제 동남아시아라는 곳에 속합니다. 참고로 기억해 두시고요. 근데 바다는 인도양과 태평양이라고 딱 이렇게 친절하게 또 써줬어요. 그래서, 아,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지리적 위치를 표현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파악하는 거죠. 그 다음, 요 지구 잘 보면요. 이 숫자가 보여요. 그래서, 아, 위도 보니까 적도 위쪽에 영도 가까이 요쯤에 위치를 하네? 적도랑 상당히 가까이에 있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줄 알면 돼요. 그리고 실제로 영국이 이쪽에 있는데 영국으로부터 동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는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반구에 위치해 있구나. 그러면 동경 몇 도에 해당하겠구나라는 것도

살펴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문제를 살펴봤고, 지금 보니까 이제 지역의 특성까지 또 같이 서술을 하라고 했죠. 위치를 파악하려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우리는 공부를, 사회 공부를 하고 나서, 어디에 있어? 라고 하면, 그래서 그렇겠구나! 라는 그 지역의 특성도 찾아낼 수 있어요. 탐정처럼. 위치라는 단서를 통해서. 그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는 거. 너무 재밌겠죠? 너 싱가포르에서 왔어? 싱가포르가 어디 있어? 아, 적도 부근에 있어? 덥지, 거기? 너 겨울옷 패딩 이런 거 없지? 이런 거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 특성에 대해서도 서술을 하면 돼요. 그래서 위치 써주고, 이 위치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특성이 무엇인지를 서술해보는 문제였습니다. 다른 조건은 없네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개념을 알려드릴게요. 이것만 알면 됩니다. 자, 개념 충전 들어갑니다. 위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대상이 일정한 곳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걸 말해요. 너는 반에서 어느 위치에 앉아 있어? 이런 거예요. 너희 학교는 어디에 있어? 이렇게 어디 어디에 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 위치입니다. 이 위치는 지리에서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지리에서 이 지구상 공간에 그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은 그 지역의 다양한 특성에 영향을 미치고 또이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위치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아까 수리적 위치가 뭔지 쌤이 살짝 얘기를 했었어요. 숫자를 통해서 위치를 표현해야 한다. 그게 수리적 위치입니다. 지구상에는요, 우리가 위치를 좀 정확하게 나타내고 싶어갖고 숫자로 나타나면 참 좋을 텐데 우리 영화관의 좌석처럼 A열 3번 좌석, 뭐 C열의 5번 좌석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을 텐데 우리도 숫자를 어떻게 해볼까? 그러면 가상의 선을 만들어 볼까? 이래서 만든 게 바로 위도와 경도였던 거예요. 일단은 여기 위도의 이 중심이 되는 위도 영도에 해당하는 적도. 적도를 기준으로 북반구, 남반구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가상의 가로선을 그어서 그 가로선마다의 숫자 값을 통해서 적도에서부터 얼마나 떨어졌는지 그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적도에서부터 많이 떨어질수록 추워요. 적도에 가까울수록 더워요. 알죠? 배웠던 거예요, 이거. 자, 그 다음에, 세로 방향으로 북극과 남극을 연결하는 선도 만들었습니다. 요 선을 이제 통해서 우리가 경도 값을 알수 있어요. 요 선도 마찬가지로 기준선이 있습니다. 영국의 런던을 지나가도록 하는, 영국의 런던의 본초좌우선이라는 선이 있었거든요. 그 선을 경도 영도 값으로 정하고 본초좌우선이라고 불러요. 기본이 되고 처음이 되는 좌우선. 이렇게 북쪽 끝과 남쪽 끈을 연결한, 끝을 연결한 선을 좌우선이라고 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위도와 경도를 나타낸다라는 거를 살짝쿵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자, 이거 여러분들이 가로선, 세로선 외우는 거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미리 힌트로 알려드릴게요. 가로선 방향의 위도 값을 잃는 거예요. 가위. 자, 세로선 방향은 경선 값의 경도, 경선 값을 통해서 경선을 통해서 경도 값을 잃는 거죠. 세경. 세경이라는 이름의 아름다운 또 배우가 있죠. 여배우가 있죠. 신세경 씨. 그래요. 가위 세경으로 외우면 안 헷갈릴 거예요, 앞으로. 자, 다음 지리적 위치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지리적 위치라고 하는 것은 대륙이나 해양, 큰 땅덩어리와 바다를 통해서 위치를 표현하거나 또는 뭐 산맥과 같은 것들을 이용하는 방법이 지리적 위치 표현 방법입니다. 이걸 통해서 싱가포르의 위치를 나타내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싱가포르 위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싱가포르는 좀 위도, 적도를 이제 중심으로 했을 때 살짝 위로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적도보다 1도 올라가 있대요. 그래서 북위 1도입니다. 적도 위쪽은 북반구. 그래서 북반구의 위도 1도이고요. 그리고 요 숫자는 알려줬어요. 이걸 우리가 못 외우고 있으니까. 그죠? 지금 본초좌우선을 기준으로 동쪽에 있는지 서쪽에 있는지만 알면 되는데 요 부근쯤에 영국이 있기 때문에 영국으로부터 동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동경이에요. 동경 104도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적도 부근에 있다 보니까 위도 1도면 진짜 적도랑 너무 가깝죠? 그래서 기후가 덥고 습한 열대 기후가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태평양과 어디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에 있다? 자, 지금 지도에서 태평양과 인도양 사이에 싱가포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들이 왔다 갔다 할때 요렇게 많이 다녀요. 그러면서 교통이 아주 발달을 한 지역이죠.
그래서 태평양과 어느 바다 인도.

고향. 요걸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 교통의 중요한 지역에 위치해서 중개무역. 여기서 가져온 물건을 이쪽 지역에 팔고, 이쪽 지역에서 갖고 온 물건을 이쪽 지역에 팔면서 이익을 얻는 그런 무역으로 발달한 지역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나라의 위치로 가봅시다. 지도를 참고해서 우리나라의 수리적 위치와 지리적 위치를 서술하고, 이에 따른 지역 특성에 대해 서술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바로 우리나라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위치, 위도와 경도, 바로 숫자를 가지고 위치를 표현할 수 있었죠? 바로 수리적 위치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대륙과 해양이라고 하는 지리적 위치 표현 방법을 대륙과 해양을 통해서 표현을 하는 걸또쓸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요것 때문에 나타나는 우리 지역의 특성, 요걸 알아보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지도를 먼저 살짝 보세요. 우리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위치하고 있어요. 보니까 경도의 상에 이제 위치가 요렇게 살짝 이제 요 사이에 위치를 하고 있죠. 그리고 동쪽 방향의 경도입니다. 동경 어디쯤에 있겠구나라는 걸요 수치를 가지고 파악을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북반구 쪽에 있죠. 그리고 요 끝을 이제 통해서 요 북반구의 위치상에 이제 위도도 제시를 할수 있어야 돼요. 그다음 보면은 전체적으로는 요 대륙, 유럽과 아시아가 펼쳐져 있는 요 대륙의 동쪽 끝에 있네요. 그리고 여기 있는 바다는 태평양이네요. 그래요. 자, 요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개념 충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수리적 위치. 수리적 위치라고 하는 것은 위치를 숫자를 통해서, 바로 위도와 경도를 통해서 아주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나라는 앞서 봤듯이 적도를 기준으로 북반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북반구의 위도, 북위, 33도에서 43도 부근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본초 자오선이라고 하는 경도 영도의 기준선이 있어요. 그 기준선으로부터 동쪽 방향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경 124도에서 132도의 위치에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도 이 지도를 바탕으로 위치를 파악을 했었던 내용이었어요.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또알수 있는 특징이 뭐냐? 일단 우리는 북반구의 33에서 43도 부근, 요 위치는 바로 중위도에 해당합니다. 적도 부근에서 저위도, 가까운 곳을 이제 저위도라고 하고, 저위도는 기온이 높죠. 그래서 막 열대 기후도 나타나고. 그다음에 여기 중간 정도의 중위도, 요 지역은 온화한 온대 기후가 나타나고 계절의 변화가 뚜렷하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사계절이 뚜렷하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하다. 그다음에 이제 극지방 가까운 여기를 이제 고위도라고 부릅니다. 여기는 기온이 많이 낮아져서 추운 기후가 나타나고요. 냉대, 한대 기후가 같은 특징들을 볼수 있는 곳들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중위도에 있기 때문에 사계절의 구분이 뚜렷하고 뭐 온화하다 이런 특징과 함께 영국보다 동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동경에 위치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영국보다 우리는 시간이 빠릅니다. 실은 지구가 매일 한 바퀴씩 자전이라고 하는 걸 하고, 그게 이제 동쪽이 먼저 해가 뜨고 이제 서쪽 방향으로 이제 가고, 그러니까 동쪽이 먼저, 동경 쪽이 먼저 해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시간이 더 빠릅니다. 그래서 요런 걸 이제 알 수가 있겠고, 지리적 위치로는 우리나라는 아시아 대륙의 동쪽에 위치한다. 또는 유라시아 대륙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합쳐서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에 위치하고 태평양에 접해 있다. 그러니까 대륙과 해안 쪽에 이 양쪽으로 진출하기에 좋은 위치네요. 그게 또이 위치적인 특징입니다. 대륙과 해양으로 나아가기에 좋다. 요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써볼까요? 우리나라는 북위 33에서 43도, 동경 124에서 132도에 위치해서 일단은 위도 때문에 사계절이 뚜렷한 냉온대 기후가 나타나고, 또 영국보다 동쪽에 있기 때문에 시간대가 빠르다. 자, 또한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에 위치하고 태평양과 접해 있기 때문에 대륙과 해양 모두로 진출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다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문제를 풀려냅니다. 자, 계속 한번 볼게요. 다음 자료에 1번 기억에 들어갈 용어를 쓰고, 2번 사례를 통해서 알수 있는 기억의 부정적인 역량에 대해 서술하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기억의 부정적 역량. 다국적 기업에서 일하는 공공씨는 세계 곳곳으로 출장을 다닌다. 유럽과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를 다녀온 후에 친구에게 아쉬움을 토로하였다. 유럽이든 아프리카든 뭐 이제

세계 어디를 가던 똑같은 커피, 햄버거를 팔고 있어. 어디서나 똑같이 규격화된 음식이야. 모든 것이 비슷비슷해져서 그 지역만의 특징은 사라져버린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요. 이거 무슨 상황일까요? 이분은 다국적 기업, 세계 여러 나라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기업, 요런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출장을 이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계 어디서든지 지금 커피와 햄버거, 비슷한 맛의 커피와 햄버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거 세계화로 인해 나타난 변화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에서, 아, 세계화에 대한 내용을 쓰라는 거구나, 라는 걸 뽑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세계화를 통해서 알수 있는 영향, 긍정적인 영향도 부정적인 영향도 있는데, 특히 부정적 영향을 우리에게 쓰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개념 충전해 볼까요? 세계화는 무엇이냐면, 세계 전체가 경제, 문화, 뭐 정치 여러 영역에서 하나의 지역처럼 통합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하나가 되어가는 현상. 자, 긍정적인 역량은 이렇게 기업이, 저렇게 다국적 기업이라고 하는 기업이 등장할 수 있게 세계 여러 나라에서 공장을 짓고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고, 그만큼 시장이 넓어지니까 기업도 더 많이 크게 될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죠. 또 지역의 경제적인 이익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막 관광객도 많이 차지하고 하니까. 자, 소비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것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 것들도 쉽게 쓸수 있죠. 그래서 정말 다양한 상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여러 지역의 문화가 만나면서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저기 치킨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간장 양념을 만나서 양념 치킨이 된 것처럼, 이렇게 다채로운 문화들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기회가 된건 긍정적 영향. 하지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은요, 실은 너무 많은 차이가 있는 상태에서 똑같이 경쟁을 하려 하다 보니까 점점점 그 격차가 벌어지는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빈부격차가 나라 사이에 생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역의 전통 문화, 고유한 문화가 소멸되고 문화 획일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문화가 획일, 하나로 똑같아진다라는 뜻이에요. 어디서나 S 전문점의 커피를 마시고, 어디서나 M사의 햄버거를 먹고, 어디서나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서, 어디서나 청바지를 입고 있는 모습 볼수 있는 거죠. 너무 딱 똑같잖아. 아까 사례에서 말한 그 상황이죠. 자, 이 개념을 바탕으로 이제 문제를 써 보시면 됩니다. 자, 탐구 주제, 무엇의 부정적 영향일까요? 바로 세계화. 자, 세계화의 부정적인 영향으로 어딜 가건 똑같아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에 있어서 비슷한 부분이 많죠. 자, 지역의 고유 문화가 사라져가고 있어요. 각각의 고유한 특성들을 찾아보기가 참 어려워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문화의 획일화 현상. 어딜 가나 똑같은 커피에 똑같은 햄버거를 먹는다니 참 안타깝구나. 바로 획일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바로 세계화의 부정적인 영향으로 써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그래요. 서술형 문제, 요렇게 단계별로 풀어가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문제가 뭘 물어보고 있지? 문제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조건이 있었나? 라는 걸 파악하고, 그런 다음에 키워드를 잘 파악해서 서술을 해주시면 돼요. 쌤과는 이제 아직 사회를 정확하게 제대로 다 배우고 나서 문제를 푸는 건 아니기 때문에 쌤이 매번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뽑아내는 연습을 통해서 핵심을 좀 가르쳐주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은요, 스텝업 미션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실력을 스텝업 하려면 요 미션 수행을 꼭다 해주셔야 돼요. 대한민국의 위치를 서술하세요. 자,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수리적 위치, 지리적 위치 오늘 배웠잖아요. 요걸 활용해서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합시다. 대한민국이 어디에 있다라고 표현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봅시다. 이 스텝업 미션은요, 선생님 강의에 이 수강후기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구강 스텝업 미션이라고 해서 답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차곡차곡 쌓아가는 서술형 문제풀이 특강을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미션 수행 빠짐없이 잘 하시면서 여러분들 실력을 올려가는 시간 가져주시고요. 쌤과는 다음 시간, 마찬가지로 GDM 두 번째 시간이고요. 여러 대륙의 특징들을 좀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때 봐요.

안녕하세요. 20일 동안 즐거운 수학을 함께할 뉴런 단기 특강의 윤민서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각형 사이의 관계성에 대해 조사를 해볼 건데요. 자세한 내용은 오늘의 학습 목표를 같이 보면서 확인해 볼게요. 자,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해 볼게요.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되는 가장 주된 내용은 뭐냐면 이 여러 가지 사각형 사이의 관계입니다. 관계. 흐름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각형이 어떤 조건을 만족했을 때 어떤 사각형이 되고 또 그 다음에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평행사변형이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요. 사각형이 만약에 언제 사다리꼴이 되냐 그 내용이거든요. 아주 간단해요.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다면 사각형에 대해 변 중에서요. 한 쌍의 대변, 마주보고 있는 대변이 평행해진다면 그때 우리는 그 사각형을 사다리꼴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다리꼴이 언제,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평행사변형이 되냐. 그 조건은요. 굉장히 많아요. 2번. 사실 여기가 제일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오늘의. 자, 일단은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죠. 사다리꼴은. 그러면은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는 사실 뭐냐면요. 다른 한 쌍의 대변, 평행하지 않았던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해진다면 우리는 그 친구가 평행사변형이 된다 알 수 있었어요. 근데 사실 평행사변형이 되는 데는 총 다섯 개의 조건이 있었거든요. 그 다섯 개의 조건을 사다리꼴의 상황에 맞게 나열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다른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면 평행사변형이 되고요. 또 이 평행한 한 쌍의 대변, 이 한 쌍의 대변이 뭐가 같으면, 길이가 같다면 평행사변형이 됩니다. 우리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 중에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그 길이가 같다 있었죠. 그 다음 세 번째, 이번엔 평행 이야기는 이제 그만두고요. 뭐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즉 마주보고 있는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다면 그 친구는 평행사변형이 돼요. 이제부터는 알겠죠. 두 쌍의 대각, 마주보고 있는 대각의 크기가 각각 같다면 평행사변형이 되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조건은 뭐였냐면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할 때 우리는 평행사변형이다 라고 언급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평행사변형에서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평행사변형은 직사각형이 됐습니다. 그 특정한 조건이란 뭐였냐면요. 이렇게 비스듬히 되어 있는 평행사변형을 똑바로 세우는 조건이었죠. 그 똑바로 세우는 조건은 한 내각이 직각, 즉 몇 도로 만들어라? 90도로 만들어라 라는 이야기였고요. 또는 대각선의 관점에서 보자면 두 대각선의 길이를 같게 만들면 걔는 직사각형이 됐었죠. 괜찮죠? 또 평행사변형은 언제 마름모가 됐어요? 언제 마름모가 됐냐? 즉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를 같게 맞춰준다면 우리는 평행사변형의 마름모가 됐었고요. 또는 대각선의 관점에서 보자면 대각선의 관점에서 보면 두 대각선이 정확하게 서로 몇 도를 이룬다. 90도를 이룬다. 다시 이야기하면 수직이 되도록 만들었던 거죠. 헷갈리면 안 돼요. 직사각형이 되는 조건은 한 각이 90도가 되는 거였고요. 이제 마름모가 되는 조건은 대각선끼리 90도를 이뤄야 되는 겁니다. 그럼 직사각형과 마름모는 서로 부족했던 성질들. 직사각형은 마름모의 성질을 4번이죠. 마름모는 직사각형의 성질을 3번이죠. 이 각각의 모자란 걸 채워주면은 최종적인 사각형은 어떤 사각형이었냐? 정사각형이었습니다. 이 정사각형은 두 개의 성질, 직사각형의 성질과 마름모의 성질을 모두 만족하는 사각형이었기 때문에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으면서 네 내각, 하나당 90도를 이뤘고요. 또 대각선의 길이가 같으면서 서로 다른 것을 수직 이등분했었죠. 그 내용까지 공부한다면 사각형 사이의 관계는 완벽하게 다룬 거거든요. 그러면은 문제를 보면서 한번 옳은 문장을 골라볼게요. 자, 이런 게 오늘 주된 내용이에요. 문장을 보고 아 이게 어떤 사각형의 성질이다 파악을 하신 다음에 옳냐 그르냐 판단하시면 돼요. 자, 한 내각의 크기가 직각인 즉 90도를 이루는 평행사변형. 평행사변형 중에서 한 내각의 크기가 직각 똑바로 서는 거죠. 걔는 직사각형이 맞죠.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두 대각선이 서로 수직이다. 두 대각선이

서로 수직인 거는 뭐의 조건이었냐? 이거 마름모의 성질이었잖아요. 마름모. 마름모의 성질을 가진 직사각형. 직사각형인데 마름모의 성질도 가졌어? 그럼 얘는 뭐죠? 정사각형이죠. 정사각형이다. 오케이. 세 번째 디귿. 평행사 변형이면 정사각형이냐? 좀 말이 이상하죠. 평행사 변형이면 정사각형이냐? 그러면은 우리는 요렇게 생긴 평행사 변형도 정사각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디귿은 틀렸습니다. 따라서 옳은 문장은 기역과 니은 요렇게 두 개만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자, 이런 거다 자세히 보셔야 되는 게 이거 반대로 말하면 사실 맞죠. 정사각형이면 평행사 변형이냐? 그 내용은 옳은 문장이 됩니다. 왜? 뭐 어느 걸로 정리해도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아요. 뭐 대각의 크기가 각각 같아요. 요걸로 이야기를 해도 평행사 변형이 됐었죠. 그래서 반대로 된 문장까지도 확인을 해볼 수 있었고요. 자, 그 다음 개념을 볼게요. 자, 좀 말이 어려워요. 사각형에 각 변의 중점을 연결하여 만든 사각형. 뭐를 연결했냐면요. 중점. 중점이 뭐예요? 변의 가운데에 있는 점이죠. 각 변의 가운데에 있는 점들을 연결해서 새로운 사각형을 만들어 준다면 그 사각형이 과연 어떤 사각형이 될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외울 필요도 없어요. 원리를 설명할 거니까. 첫 번째, 평행사 변형에서요, 각 변의 중점을 찍어서 걔네들을 연결해서 만들어주면요, 다시 평행사 변형이 됩니다. 좀더 나아가서요, 그냥 평행사 변형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각형, 즉, 그냥 아무 사각형이나 주어져 있어도요, 걔네의 중점을 연결해서 만들면요, 항상 평행사 변형이 돼요. 그 이유를 이야기해보면요, 저희 평행사 변형 여기를 예로 들어볼게요. 자, 여기 중점끼리 만든 이 파란 선두 개. 이 친구 두 개는요, 정확하게 이 대각선 길이의 절반이 됩니다. 그리고, 요렇게 빨간 선, 이거 두 개는요, 이 대각선 길이의 절반이 돼요. 그러면은, 파란 선두 개는 이 대각선 길이 절반이니까 길이가 같을 거고요. 빨간 선두 개는 이 빨간 긴 대각선의 절반이 되니까 길이가 같겠죠. 그러면,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은 사각형, 평행사변형이 된다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왜 그러냐? 요거 이제 길이가 절반이 된다는요. 우리가 나중에 배울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 그 내용을 배우고 나면은 이 내용이 조금 더 쉽게 이해가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차치해 두고, 일단은, 절반이 된다. 그게 비밀이구나. 그게 원리구나. 요것만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그럼 나머지도 굉장히 쉬워져요. 직사각형이잖아요. 직사각형의 중점끼리 연결해서 만든 사각형은요, 마름모가 됩니다. 왜 그럴까 하고 봤더니, 직사각형 또한 여기가 이 대각선의 절반이 될 거고요. 또 마찬가지로 요렇게 생긴 여기가 이 대각선의 절반이 될 거거든요. 근데 우리 대각선, 직사각형에서는 두 대각선의 길이가 어땠죠? 서로 같았어요. 같았기 때문에 사실은 빨간선과 초록선의 길이가 일치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빨간선, 초록선,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 뭐가 된다? 마름모가 된다.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마름모에서는요, 중점끼리 연결을 해서 사각형을 만들면 직사각형이 돼요. 왜 직사각형이 되냐? 하고 봤더니, 이제 대각선인 건 아니까, 이 빨간 선, 이 대각선의 절반과 또 초록선, 이 대각선의, 각각의 대각선의 절반의 길이를 가졌지만, 얘네가 정확하게 몇 도를 이뤄요? 마름모는 두 대각선이 서로 90도, 수직이죠. 그러니까, 내각의 크기가 90도가 된다. 체크를 해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한 내각의 크기가 90도가 되는 평행사변형은 뭐다? 직사각형이다. 이렇게 체크를 할수 있어요. 외우지 않아도, 뭐 그림으로도 당연히 알수 있지만, 성질을 금방 유추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저 각각의 변이 뭐가 된다? 대각선의 절반이 된다는 것만

알고 있다면. 자, 그럼 정사각형. 정사각형은요, 중점끼리 연결을 해주면요, 마름모의 성질과 직사각형의 성질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챙기는 중점끼리 연결을 만든 사각형 또한 마름모의 성질과 직사각형의 성질을 동시에 가집니다. 즉, 정사각형은 정사각형 된다라는 거죠. 자, 5번이 조금 특이해요. 5번. 등변사다리꼴이란 친구죠. 등변사다리꼴. 별표가. 자, 별표를 쳐주시고요. 등변사다리꼴에 각변의 중점끼리 연결해서 사각형을 만들어주면 마름모가 됩니다. 신기하죠? 왜 마름모가 되냐 하고 봤더니 비밀은 등변사다리꼴의 대각선에 있죠. 등변사다리꼴은 두 대각선의 길이가 서로 어땠어요? 같았어요. 그러니까 요 빨간 선과 요 초록선 모두 길이가 같은 대각선의 절반이기 때문에 빨간색 선, 초록색 선이 모두 길이가 같다. 즉, 내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 마름모가 된다. 이렇게 체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점끼리 연결해서 만든 사각형이 어떤 사각형이 되냐, 그 내용까지는 알아주셔야 되고요. 그럼 개념학인 문제를 볼까요? 각변의 중점, 직사각형 A, B, C, D의 각변의 중점을 각각 E, F, G, H라고 한대요. 그럼 우리의 목표는 뭐다? G, H의 길이는 몇 센티미터냐라고 물어보는 건데요. 우리는 이 직사각형의 각변의 중점을 연결해서 만든 사각형이 어떤 사각형이다? 마름모다라는 사실만 알고 있다면요. GH 길이는 어디랑 같다? FG의 길이랑 같기 때문에 정답은 몇 센티미터? 5cm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아주 간단하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내용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러 가볼게요. 자, 유제 9번. 여러 가지 사각형 사이의 관계를 먼저 조사해 볼게요.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 정사각형이 되려면 직사각형이 갖고 있지 않은 성질을 추가를 해줘야 돼요. 과연 어떤 성질? 그렇죠.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되려면 우리는 마름모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마름모의 성질을 1, 2, 3, 4, 5번 중에 찾아라 라는 거죠. 그럼 하나씩 볼까요? 한 내각의 크기가 직각이다. 이거는 직사각형의 성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번은 틀렸네요. 자, 2번.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다? 그럼 평행사 변형에서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다면 나머지 대변의 길이도 각각 같아지기 때문에 뭐가 된다?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 마름모가 된다. 얘 마름모의 성질 맞았죠. 그래서 일단 2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정답이 두 개니까 하나 더 찾아줘야 됩니다. 자,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이거는 뭐의 일종의 뭐의 조건이었죠? 얘는 직사각형이었죠. 직사각형.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리고 평행사변형의 범주에서 벗어난다면 뭐도 있었냐면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은 등변사다리꼴도 있었죠. 등변사다리꼴. 근데 중요한 거 빨간색으로 쓴 이유는 뭐예요? 평행사변형의 범주에서 벗어났을 때 이야기인 거죠. 그다음 두 대각선이 서로 수직이다. 맞죠? 왜? 이거 마름모의 성질이었잖아요. 고유의 성질이었죠. 마름모의 성질이기 때문에 직사각형이 이 성질도 가진다면 정사각형으로 바뀌겠구나. 2번, 4번. 자, 5번.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다. 이미 평행하잖아요. 얘는 사실 뭐의 조건이냐면 사다리꼴의 조건이죠. 5번은 틀렸다. 이렇게 체크를 해볼 수가 있고요. 자, 6번. 예제 6번이죠. 여러 가지 사각형의 대각선의 성질. 대각선이 어떤 성질을 가지냐. 그거를 체크를 해줘라 이겁니다. 두 대각선이 서로를 수직 이등분하는 사각형은 뭐가 있냐. 자, 두 대각선이 서로를 수직 이등분한다. 이거 무슨 사각형이란 소리예요? 얘네는 마름모를 찾아라 라는 말이죠. 마름모를 찾아라. 그럼 뭐 깔끔하게 뭐야?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중에 오케이. 디귿이네요 하고서 끝내면 안 되겠죠. 왜? 마름모의 성질을 가진 친구는 하나가 더 있어요. 어디 있어요? 바로 정사각형입니다. 정사각형은 직사각형과 마름모의 성질을 모두 가진 사각형이기 때문에 마름모에 해당한다, 디귿과 리을이다 이렇게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연습문제 12번. 자, 직사각형 A

그걸 감안해서 1번에서 5번까지 말은 뭐의 설명이 아닌 걸 찾아야 되는 거겠죠. 하나씩 볼까요? 내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사각형은 얘는 뭐예요? 이거 말은 뭐가 아니라 직사각형이었기 때문에 아, 1번부터 옳지 않은 이야기가 나왔네요. 일단 1번 체크를 해주시겠죠. 또, 내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 얘는 말은 뭐가 맞아요. 그러니까 오케이. 2번 넘어가고요. 3번.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 또한 직사각형의 성질이기 때문에 3번도 말은 뭐의 성질에서 옳지 않습니다. 그럼 정답은 1번, 3번이겠네요? 그럼 나머지 4번, 5번은 맞겠죠? 두 대각선이 서로를 수직이등분한다? 오케이, 이거 말은 뭐의 성질이야. 맞아. 5번,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하다? 이거 평행사 변형의 성질이잖아요? 근데 알고 있지만 말은 뭐는 평행사 변형이기 때문에 5번도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과 3번이 됩니다. 자, 26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부터 5번을 읽고 옳지 않은 걸 직접 찾아보시면 돼요. 자, 1번부터 볼게요. 정사각형의 대각선은 한 내각을 이등분한다. 그림으로 그려볼까요? 정사각형을 그려요. 그럼 이 정사각형에서 대각선이 한 내각을 이등분하냐? 그 이야기인데요. 우리 지난 강의에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말은 뭐는요, 두 대각선이 각각 내각에 뭐가 된다? 이등분선이 된다. 이야기를 했었어요. 왜? 요렇게 삼각형을 그려보자면요, 이등변 삼각형이 되기 때문에 말은 뭐는 대각선이 밑변의 수직 이등분선처럼 보이니까. 즉, 밑변의 수직 이등분선, 아, 내각의 이등분선, 꼭지각의 이등분선, 동일한 개념이었죠. 그럼 정사각형의 대각선은 한 내각을 이등분한다. 이거는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알고 있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자, 2번.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은 평행사변형은 정사각형이다. 자,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거는요, 단지 어떤 조건일 뿐이죠? 얘는 단지 말은 뭐의 조건일 뿐이에요. 즉, 이게 바로 정사각형이 되냐? 그건 아니죠. 여기에 어떤 조건이 더 추가가 돼야 돼요? 직사각형의 조건이 더 추가가 돼야 정사각형이 되기 때문에 2번이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 나머지 3, 4, 5번도 볼게요. 두 대각선이 직교하는, 직교가 뭐예요? 직교가 수직으로 만난다였죠. 90도를 이룬다는 거니까, 두 대각선이 90도를 이룬다? 오케이. 걔는 말은 뭐 설명 맞습니다. 4번. 한 내각의 크기가 90도인, 즉, 한 내각이 직각인 그런 평행사변형은 직사각형도 맞았죠. 5번. 직사각형. 직사각형은 이웃하는 두 내각 크기의 합이 180도냐? 직사각형뿐만이 아니라, 과연 어떤 친구들이? 평행사변형이기만 하면요. 우리는 이웃하는 두 내각의 크기의 합이 항상 180도를 이뤘습니다. 대각의 크기가 각각 같기 때문에. 그래서 직사각형도 맞고요. 더 나아가서 평행사변형이기만 한다면 180도 맞았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다 중요하지만 1번 정사각형의 대각선, 즉 말은 뭐 이야기는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소단어 실전 테스트 14번. AD와 BC가 평행한 사각형 ABCD. 이거 뭐죠? 얘는요? 얘는요? 사다리꼴입니다. 사다리꼴. 자, 사다리꼴 중에서 두 대각선의 교점을 O라고 할 때, 옳은 걸 찾아라. 하나씩 보셔야 돼요. 이거를. 첫 번째, AD가 BC. 아, AB가 DC죠. AB가 DC랑 평행해요. 즉, 주어진 나머지 한 쌍의 대변도 평행하다. 그럼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해지니까 여기까지 조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평행사변형입니다. 하고 싶은 거예요. 일단 사각형 ABCD를 평행사변형으로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각 A, 한 각의 크기를 90도로 만들겠대요. 평행사변형 중에서 한 내각을 직각 90도로 만들겠다? 그럼 얘는 말은 뭐가 아니라 뭐가 돼야 된다? 직사각형의 성질을 가지는 겁니다. 따라서 1번은 틀린 이야기가 되겠죠. 이렇게 하나씩 분석을 해보시면 돼요. 자, 2번.

OA가 OC, OA랑 OC랑 같고요. OB랑 OD의 길이가 같대요. 그러면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뭐한다? 이등분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 요 사각형 ABCD는 직사각형이 아니라 뭐가 된다? 단지 평행사변형만이 된다라는 거예요. 직사각형이다라는 조건이 주어지려면 이네 개가 전부 같아야겠죠.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야 되니까. 즉, 여기를 쉼표로 이을 게 아니라 같다 하고 이어야 되는데 지금 주어진 건 그냥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라는 조건밖에 없으니까 직사각형이 아닌 평행사변형이 됩니다. 2번도 틀려요. 자, 3번. AD와 AB와 BC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 ABCD는 정사각형이냐? AD, AB, BC가 전부 같대요. 그럼 일단 하나씩 봐야겠죠? 이 조건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할수 있냐 하고 봤더니 평행한 대변,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데 그 길이까지 같아요. 그럼 뭐가 돼요, 일단? 이 AD와 BC가 길이가 같다라는 조건은요, 일단 얘가 평행사변형이 된다라는 조건을 만족해요. 즉, 얘네 둘이 같다라는 건 평행사변형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AB의 길이까지 같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 이윽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거죠. 그럼 평행사변형인데 이윽하는 두 변의 길이까지 같다? 뭐예요? 마름 모죠. 따라서 정사각형까진 아니고 마름 모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3번도 틀렸습니다. 4번 볼까요? 자, 4번. AB랑 DC, 즉 얘랑 평행하고요. 또 AC랑 BD가 수직화돼요. 일단 여기까지 뭐예요? 평행사변형이잖아요. 일단 평행사변형인데 거기서 두 대각선이 수직이다라는 조건까지 들어왔어요. 그럼 뭐다? 아, 이거 사각형? 마름 모네. 아, 드디어 맞다. 정답은 4번. 요렇게 체크를 할수 있겠죠. 자, 5번 볼까요? 5번. 아까 이야기했던 겁니다. 자, OA, OB, OC, OD. OA, OB, OC, OD. 이 각각의 4개의 선분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 ABCD. 이게 어떤 사각형인지부터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일단 OA와 OC, OB와 OD의 길이가 같잖아요. 얘랑 얘. 즉,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하는 조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일단은 평행사변형이 돼요. 일단 평행사변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얘네 길이가 전부 같다. 무슨 말이죠? 두 대각선 AC와 BD의 길이가 같다라는 조건이기 때문에 평행사변형이면서 뭐까지 된다? 직사각형까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정사각형이 아니라 단지 직사각형만 되는 거기 때문에 5번은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조건을 하나하나 뜯어서 이 사각형이 어떤 사각형이 될까 확인을 해볼 수 있었어요. 자, 마지막 문제예요. 자, 평행사변형 ABCD에서 네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을 각각 EFGH라고 한대요. 얘 어떤 사각형이 될까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의외로 간단해요. 일단 보면은 뭐 같아요? 뭔가 직사각형 같죠? 그 느낌이 보통은 맞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직사각형을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요, 사실 얘는요, 한 각의 크기를 90도로 만들어서 직사각형을 만들어 줬고요. 마름 모를 만들고 싶어요라고 하면요, 이윽하는 두 변의 길이를 맞춰줘서 마름 모를 만들어 줬었죠. 즉, 무슨 얘기냐면, 직사각형을 만들고 싶다, 각과 관련이 있고, 마름 모를 만들고 싶다, 변과 관련이 있어요. 근데 지금 문제 20번에 주어진 거 보면, 각의 이등분선이기 때문에 주어진 정보가 각밖에 없죠. 그러면은, 아, 이거 뭔가 직사각형이 될것 같다, 라는 추측을 하면서 이 문제를 푸셔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게 직사각형인 것 같다, 그럼 뭐만 파악하면 돼요? 한 내각이 직각이냐. 이것만 파악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이거를 활용해야 됩니다. 내각의 이등분선이다.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뭐가 있어요? 평행사변형에서 이윽하는 두 내각의 크기의 합은 몇 도가 나온다? 180도가 나온다. 즉, 두 배의 동그라미와

0: 두 배, 저 X죠? 동그라미랑 X는 빨간색으로 표시해 줄게요. 두배 X가 180도가 나온다. 즉, 다시 이야기하면요. 동그라미 하나랑 X 하나를 더하면 항상 몇 도가 나와야 되냐? 90도가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보니까, 삼각형이 보여요. 동그라미에는 X 하나. 아, 오케이. 여기 90도네. 그럼 이런 삼각형이 몇개 있어요? 네개 그릴 수 있다고요. 요 삼각형도 지금 보니까, 여기도. 동그라미 하나, X 하나, 여기도 90도네. 90도, 90도. 마찬가지로, 이 여기는요? 여기도? 동그라미 하나, X 하나, 여기가 90도면 반대쪽도 90도. 마찬가지로 반대쪽도 90도. 아, 네 내각이 모두 같은 사각형. 즉, 하나당 90도를 가지는 사각형이니까 얘는 어떤 사각형이 된다? 바로 직사각형이 된다.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자, 요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어볼 수 있었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 배운 내용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사각형에서 사다리꼴이 되려면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면 됐고요. 사다리꼴에서 평행사변형이 되는 다섯 가지 조건 딱딱딱딱딱 다섯 개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진짜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그다음 평행사변형에서 직사각형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요, 한 내각의 크기를 90도로 만들거나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도록 만들면 됐고요. 평행사변형을 마름모로 만들려면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를 맞춰주거나 아니면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수직 이등분하게 90도를 이루게 만들면 됐었죠. 그다음 각각의 직사각형은 마름모의 성질을, 마름모는 직사각형의 성질을 포함한다면 정사각형이 됐었어요. 각별의 중점을 연결해서 만든 사각형은 그 각각이 다 대각선의 절반이 되기 때문에 일단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지되 거기서 직사각형은 마름모의 성질을, 왜? 대각선의 길이가 같으니까. 마름모는 직사각형을, 왜? 대각선끼리 수직이니까. 정사각형은 두 성질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정사각형이 됐었죠. 그다음 등변사다리꼴만 마름모가 됨을 조심하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 볼 수가 있고요. 자, 오늘의 미니 모의고사 숙제죠. 자, 주어진 13번 서술형 문제, 이한 문제를 포함해서 지금 하단 자막에 네 문제가 나갈 거예요. 총 다섯 문제를 직접 풀어보시고 자료실에서 답안을 확인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13번 서술형은 직접 풀어서 사진으로 찍고 수강 후기에 올려주신다면 답안을 직접 첨삭해 드릴게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알아볼 여러 가지 사각형 내용이었는데요. 우리는 다음 시간 닮은 도형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그럼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1: 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 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과학과 사랑에 빠지게 만들어줄 최애사랑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7단원 전기와 자기 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전기와 자기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딱 바로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공부를 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느끼는 단원입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전기의 발생 원리부터 문제를 푸는 연습까지 함께 해줄 테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선생님 믿고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7단원 전기와 자기에서는 어떤 내용을 공부했었는지 선생님이 준비한 7단원 핵심 키워드 보면서 빠르게 핵심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선생님과 함께 이제 두 강에 걸쳐서 이 앞에 있는 전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전기와 자기 단원답게 앞부분에서는 전기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자석이 가진 성질인 자기에 대해서 배운 후 이것을 하나로 합치는 내용까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와 자기라고 하는 현상이 언뜻 봐서는 그냥 전혀 별개의 현상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것이 어떻게 하나의 세계관으로 합쳐지는지 이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전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지 이 지식의 구조를 좀 보면서 먼저 정리를 하고 시작해 볼게요. 우리 가장 먼저 전기가 어떻게 발생하게 되는지 전기의 발생 원리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전기 발생 원리는 무조건 이제부터는 선생님과 함께 전자의 이동으로 이것을 설명하는 연습을 해볼 거고요. 조금 있다가 이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기를 띤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인 전기력이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는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전기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 있는데 바로 머물러 있는 전기, 정전기와 흐르는 전기, 전류였었습니다. 그래서 정전기 중에서도 마찰에서 생기는 전기와 유도에서 생기는 전기, 이 발생 원리를 따로따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물체의 대전 과정을 순서대로 설명을 할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흐르는 전기인 전류는요, 이 전류와 관련된 전압, 저항까지 함께 그 정의와 단위를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전류는요, 이 전류의 방향과 전자의 이동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 방향까지 함께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특히나 이 저항 중에서도 이 종류에 따라서 도체와 부도체, 반도체로 나뉘는 것, 그리고 저항을 연결하는 방법에 따라서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예시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류 전압 저항을 다 배우고 나서는요, 이것을 하나의 관계식으로 정리할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이름도 유명한 옴의 법칙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전류 공부를 마치고 나면요, 이 전류라고 하는 것이 딱 눈으로 보이는 현상이 아니다 보니 어려워하기 때문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비유가 바로 물의 흐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물의 흐름과 비교하여서 대칭해서 이해하는 연습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기를 우리 생활로 가지고 올 거예요. 우리는 우리 생활 속에서 이 전기 에너지를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전환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개념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사용하는 이 전기 에너지, 그리고 1초 동안 사용하는 이 전기 에너지의 양인 소비 전력과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사용한 전기량인 전력량에 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특히나 소비 전력, 전력량 이것에 대한 개념, 그리고 계산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문제를 수월하게 푸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이 전기 에너지를 어떤 에너지로 주로 전환해서 사용하는지 그 예시들을 간략하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큰 틀이 좀 잡히셨나요? 네, 좋아요.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이 이 키워드들 보면서 바로바로 좀 떠올릴 수 있는 내용들도 있을 것이고 좀 생소하게 느껴지는 내용도 있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우리 지금 시험 대비하려고 이 강의 듣고 있는 거잖아요. 자, 선생님이 지금부터 이 키워드와 관련된 내용 빠르게 한번 정리해 줄 테니까 부족한 부분은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 더 공부를 하면서 채워나가시고 그래서 모든 키워드들이 익숙해질 때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전기 부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먼저 우리는 전기의 발생 원리를 이해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원자의 구조였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입자를 우리 원자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원자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미 이 구성원 속에서 전기적 성질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원자 중에서도 대부분의 질량을 차지하고 있는 이 원자핵이 있었고, 그 원자핵 주변을 자유

가볍게 돌아다니는 전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자 핵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었어요. 즉, 모든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부터 이미 전기적 성질을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누구 때문에 전기가 발생한다고요? 맞아요. 바로 전자의 이동 때문에 전기적 현상이 발생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일반적인 원자 상태에서는 이 원자핵의 전하량과 전자들의 총 전하량이 같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0이 되어서 전기적으로 중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자가 이 원자핵에 비해 너무너무 가볍기 때문에 외부 요인에 의해서 나가거나 들어오거나 할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자의 이동 때문에 전기적인 중성 상태가 깨지게 되면서 전기를 띠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기의 발생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전자가 한 곳에 이동해서 일정 시간 동안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정전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전자가 끊임없이 한쪽 방향으로 이동을 한다면 흐르는 전기다라고 해서 우리는 전류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정전기와 전류에 대해서 우리가 순서대로 배우는 것이고요. 특히나 이 정전기 중에서도 직접 마찰을 시켜서 생기는 정전기와 마찰시키지 않더라도 유도를 통해 만들 수 있는 정전기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 전기 중에서도, 정전기 중에서도 마찰 전기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마찰 전기는요, 단순히 두 물체를 마찰시키기만 해도 생기는 전기를 의미했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느냐? 이것을 전자의 이동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 막대와 털 가죽이 있어요. 이 둘에게 아무 짓도 하지 않았을 때는 모두 다, 모든 원자들이 정기적으로 중성 상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전기를 띠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둘을 마찰시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물체는 전자를 더잘 받아들이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어떤 물체는 전자를 상대적으로 더잘 내어주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둘을 마찰시켰으니 전자가 이동을 하게 되겠죠. 이 경우에는 털가죽에 있는 전자가 플라스틱 막대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을 딱 분리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털가죽에서 플라스틱 막대 쪽으로 전자가 이동했으므로 이 플라스틱 막대는 마이너스 전하를, 그리고 털가죽은 남아있는 원자핵의 플러스 전하량이 더 우세해져서 더 늘어난 게 아니죠. 원자핵은 항상 언제나 그대로입니다. 전자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남아있는 원자핵의 플러스 전하량이 상대적으로 더 우세해져서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는 물체가 됩니다. 자, 이렇게 전하를 띠게 된이두 물체 사이에서는요, 어떠한 힘이 작용한다고 하는데요. 그 힘이 바로 전기력입니다. 마치 자석처럼 전기를 띤두 물체 사이에서도요, 같은 종류의 전하를 띤 물체끼리는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고요. 서로 다른 종류의 전하를 띤 물체 사이에서는 서로 당기는 힘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앞으로 청력 그리고 인력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래서 먼저 마찰 전기가 발생하는 원리를 정리를 했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심지어 마찰을 시키지 않더라도 전자가 이동함으로써 정전기를 유도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전기 유도이거든요. 자, 그래서 정전기 유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대전과 대전체에 대한 개념을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방금처럼 전하를 띠지 않고 있었던 물체가 전하를 띠게 되는 현상을 지금부터 우리는 대전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전하를 띠게 된 물체를 체자를 붙여서 대전체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용어를 이용해서 우리 정전기 유도 현상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전기 유도 현상이라는 것은 대전되지 않은 물체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전체를 심지어 마찰시키지 않고 가까이만 된다 하더라도 전하가 유도되는 현상, 즉 대전이 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이것이 가능한지, 자, 이것도 역시 전자의 이동으로 설명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중성 상태였던, 즉 대전되지 않은 물체를 이렇게 하나 두고요. 거기에 마이너스로 이미 대전된 대전체를 가까이 대는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져다 대면요. 자, 이 물체에 들어있었던 전자들이 전기력을 받게 됩니다. 자, 이때 우리 같은 종류의 전하를 띠면 밀어내는 청력이 발생하고 다른 종류의 전하를 띠면 잡아당기는 인력이 작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 경우에도 역시 이동하는 것은 무조건 전자입니다. 그런데 전자는 무슨 전하를 띠고 있죠? 맞아요.
언제나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자,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이 전자들은 이 마이너스 대전체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그렇죠. 같은 종류의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싫어해서 청력이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자들은 이 대전체와 더 멀어지는 방향으로 쭉 밀려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적으로 중성 상태를 고르게 유지하고 있었던 이 물체가 전자들이 몰린 부분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전자를 잃어서 남아있는 플러스 전하가 더 우세해진 쪽은 플러스 전하를 부분적으로 띠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걸 그대로 플러스 대전체를 가져다 댄 상황과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대는데요. 자, 이때도 역시 이동한 것은 전자입니다. 전자는 무슨 전하를 띈다고요?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고요. 자, 그러면 이 플러스 대전체를 전자들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그렇죠. 이번에는 다른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그래서 인력에 작용해서 가까운 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전자들이 가까운 쪽으로 쭉 이동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 플러스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며, 반대쪽은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둘을 일반화했을 때 어떻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대전되지 않은 물체에 대전체를 가까이 댈때 항상 가까운 쪽은 대전체와 반대 전하를 띠게 되고, 먼 쪽은 대전체와 같은 전하를 띠게 된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까운 쪽은 서로 다른 전하를 띠게 되고, 먼 쪽은 같은 전하를 띠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정전기 유도 현상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흐르는 전기인 전류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전류, 전하가 흐르는 현상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에도 역시 누가 이동을 해서 생기는 현상일까요? 맞습니다. 역시나 전자의 이동 때문에 이 전류가 흐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언제나 원자 핵은요,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이고요. 이 전자가, 즉, 마이너스 전하가 이동을 하여서 우리는 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류의 세기는 1초라는 시간 동안 전선의 한 단면을 딱 잘랐을 때그 단면을 통과하는 전하의 양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단위는 A라고 쓰고 암페어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 전기 회로를 들여다볼게요. 자, 지금 플러스 극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전구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극으로 연결이 된 하나의 전기 회로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전선의 딱 단면을 잘라서 크게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선을 이루고 있는 원자들이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고요. 자, 원자 핵은 그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지만 이 전자들은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압이 걸리게 되면 특정한 방향으로 쭉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전자가 이동을 할때 어느 극으로 이동을 할까요? 맞아요. 이번에도 역시 반대 전하를 띠고 있는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자들이 이동을 하는 것은요,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극에서부터 나와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그림으로 적용을 하면요, 마이너스 극에서 나와서 플러스 극 쪽으로 가는 이 화살표의 방향이 바로 전자 이동 방향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이 전류의 방향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해를 해왔고, 그것을 그냥 과학계에서 써왔기 때문에 우리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극에서부터 마이너스 극으로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하자라고 사회적으로 합의를 받고, 따라서 전자의 이동 방향과 반대다라고 하는 거, 이 부분을 우리 친구들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 전류를 흐르게 해주는 원인은, 즉, 전류를 흐를 수 있게 해주는 이 능력을 바로 전압이라고 하는데요. 전압은 V라고 쓰고 볼트라고 읽는 단위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전지의 전압은 전기회로에서 전류가 계속해서 흐를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전류가 잘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만 하는 것만 있냐? 그건 아니고요. 반대로 전류가 잘 흐르지 못하도록 막는 것도 존재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항입니다.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 그래서 전기 저항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귀여운 문어 모양으로 단위를 그리면 되고요. 읽을 때는 옴이라고 읽습니다. 이 저항의 크기는 물체의 모양이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자들이 이동할 때이 원자에 부딪히기 때문에
전류의 흐름에 방해가 생겨서 이런 저항이 생기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떤 물체로 그 도선이 이루어졌느냐에 따라서 이 저항의 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물체의 모양,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이 모양은요, 동일한 종류일 때 전선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저항의 크기는 더 커지고, 그리고 이 전자들이 통과할 수 있는 단면적은 넓으면 넓을수록 더 전자들이 잘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단면적과 저항의 크기는 반비례한다 라고 정리를 할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같은 종류일 때이 모양에 따른 변화이고요. 자, 그렇다면 종류에 따라서 전기저항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도선을 이루고 있는 이 원자의 종류에 따라서 전자들이 잘 이동할 수도 있고, 전자들이 이동하는데 크게 방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류에 따라서 크게 도체, 부도체, 반도체로 우리는 구분을 하는데요. 저항이 작아서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 그래서 전기 도선으로 많이 사용하는 주로 금속 물질을 우리 도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는 거예요. 저항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는, 뭐 예를 들면 유리나 종이와 같은 그런 것들을 우리는 부도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특정한 조건에서만 전류가 적으로 흐르는 물질을 우리 반도체라고 해서 우리 전기 제품의 부품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류와 전압 그리고 저항 사이의 관계를 하나의 식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자, 이 전류의 세기는요, 전압이 크면 클수록 당연히 원인 제공이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전류도 함께 더 세게 흐르게 됩니다. 따라서 전류는 전압과 비례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항은 크면 클수록 전류를 잘못 흐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저항과는 반비례한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어요. 따라서 이 관계를 식으로 정리를 하면 전류의 세기는 저항분의 전압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문자로 I는 얼분의 V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이름도 유명한 옴의 법칙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좀 식을 변형하기 쉽게 그리고 입에 잘 붙게 바꾸어서 말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아마도 막 공부를 할때 많이 이야기를 할것 같은데요. V는 I 어리라는 식입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은 본강에서도 개념 강의에서도 강조를 했었던 것처럼 우리가 관심 있는 것, 주인공은 바로 전류의 세기이기 때문에 이 전류의 세기를 결정하는 요인이 전압과 저항이기 때문에 이 전류의 세기와 관련된 식으로 정리해서 쓰는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I는 얼분의 V식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가지고 우리 문제 푸는 것도 조금 이따가 연습을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전류의 흐름은요, 사실 눈으로 딱 보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주 비교를 하는 것이 바로 물의 흐름 모형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닫힌 수로에 물이 계속해서 도는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면서 물레방아를 돌립니다. 그리고 물이 흐르다가 다시 이 펌프를 통해서 위로 끌어올려집니다. 그래서 결국에 물이 계속 흐를 수 있는 원인은 이 물에 높이 차가 있기 때문이고요. 이 높이 차를 유지시켜주는 장치를 펌프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처럼 이것을 전기 회로에 적용을 시키면요. 전류가 계속 흐를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전압이라는 원인이 제공되기 때문이고요. 그 전압을 유지시켜주는 기구가 바로 전지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의 흐름, 펌프, 그리고 밸브, 물레방아, 물의 높이 차를 전기 회로에서 어떻게 비유해서 사용하는지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저항의 연결 방법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항을 이렇게 직렬 연결했다라는 것은 이 전류가 흐를 수 있는 도선이 딱한 길밖에 없다라는 뜻이고, 병렬 연결했다라는 것은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길이 두 가지 이상의 길이 있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직렬 연결의 특징부터 살펴보면요.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와 전체 전류의 세기는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을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전류의 흐름을 물의 흐름으로 비유를 해 본다면요. 지금 물레방아가 한 길에 두 개가 연결이 된 거예요. 즉, 첫 번째 물레방아를 돌리고 지나서 두 번째 물레방아를 돌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물레방아를 지나는 물의 양이나 두 번째 물레방아를 지나는 물의 양, 혹은 다른 이 수로를 지나는 어떤 한 면을 딱 잘라서 쟀던 물의 양 모두 다 어떨까요? 당연히 같겠죠. 왜요? 물이 흐를 수 있는 길이 한 길밖에 없으니까요. 따라서 첫 번째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양이나 두 번째 저항에 흐르는 전류량 혹은 전체에 흐르는 전류량 항상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럼 전압은 어떨까요? 자, 전압은요. 첫 번째 물레방아를 돌리는 이 높이 차가 하나 있고 두 번째 물레방아를 돌릴 때 필요한 물의 높이 차가 있습니다. 이 둘을 합친 것이 전체 물의 높이 차가 되겠죠?

따라서 이것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물레방아를 돌릴 수 있는 높이 차를 더한 것이 전체 높이 차다. 자, 그죠? 자, 그럼 이번에는 저항의 병렬 연결의 특징을 볼까요? 보니까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의 크기는 회로 전체에 걸리는 전압의 크기와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방금은 전류가 같다였는데 이번엔 전압의 크기가 같다네요. 자, 이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도 역시나 물레방아로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항을 병렬 연결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물레방아 옆에 나란히 옆으로 병렬로 하나 더 물레방아를 설치했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첫 번째 물레방아 옆에 그대로 다른 물레방아를 설치했기 때문에 언제나 이들을 돌리고 있는 물의 높이 차는 같습니다. 따라서 전류로 비유를 하자면 두 물레방아를 돌리는 전압의 크기는 전체 전압의 크기와 언제나 같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전류는 어떨까요? 즉, 물의 양으로 비교를 해보면요. 첫 번째 물레방아를 지나는 물의 양과 두 번째 물레방아를 지나는 물의 양을 모두 합쳐야 전체 물의 양이 되겠죠? 따라서 그것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의 이 정리한 내용, 차이점 잘 기록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연결을 쭉 했을 때, 직렬 연결했을 때는 회로 전체 저항은 증가하고, 병렬 연결을 했을 때는 전체 저항이 작아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이것은 저항을 한 줄로 쭉 길게 연결하면 전체 저항의 길이가 길어지는 효과 때문에 전체 저항의 크기가 계속해서 커진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병렬 연결할수록 계속 전체 저항이 작아지는 이유는요. 이 전자가 지나고는 도선의 단면적이 계속 커질수록 더 쉽게 전자들이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저항이 작아진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기 에너지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초 동안 전기 기구가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량을 소비 전력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간 동안 전기 에너지를 더 많이 사용하는 가전제품은 소비 전력이 큰 것이고 적게 사용하는 가전제품은 소비 전력이 작은 거예요. 그래서 단위는 W라고 쓰고 와트라고 읽는 단위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전력량은 또 무엇이냐? 이 소비 전력은 이 가전제품의 스펙이고요. 전력량은 실제로 내가 사용한 시간까지 고려해서 실제 내가 사용한 전기 에너지의 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 전력에다가 내가 직접 사용한 시간을 곱해서 나타낸 전기 에너지량을 의미합니다. 시간을 곱했기 때문에 소비 전력의 단위에다가 그대로 시간 단위를 붙여서 와트시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소비 전력과 전력량의 이 정의 정확하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이러한 전기 에너지는 일상생활 속에서 열 에너지, 핏 에너지, 운동 에너지, 그리고 화학 에너지, 소리 에너지 등 다양한 형태로 전환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전기에 대한 모든 내용이었고요. 자, 그럼 우리 지금부터는 중단원 실전 문제 풀면서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 어떻게 문제 속에 녹여서 나오는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마찰 전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골라봐라 라고 되어 있어요. 서로 다른 두 물체를 마찰시키기만 해도 전자의 이동 때문에 전기를 띠게 되는 것이 바로 마찰 전기였습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물체를 마찰할 때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특히나 마찰을 했을 때 전자를 잃어버린 물체는 남아있는 플러스 전하량이 더 우세해져서 플러스 전하로 대전된다. 이것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로 마찰한 결과 그두 물체 사이에는 어떠한 힘이 작용할까요? 하나는 전자를 얻었으니 마이너스로 대전이 될 것이고, 하나는 전자를 잃었으니 플러스로 대전이 됩니다. 즉, 서로 다른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들 사이에서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 즉, 인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밀어내는 힘, 틀린 답.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이겠죠. 계속 볼게요. 두 물체를 마찰하면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로 전자가 이동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죠. 마찰 전기가 생기는 원리에 대한 내용, 맞습니다. 또, 마찰 전기는 쉽게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고 한 곳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전기로 분류를 했었습니다. 맞는 설명이죠. 자, 그럼 2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플라스틱 빨대 AB를 털 가죽에 각각 문지른 다음 가까이 한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까요? 자, 일단 먼저 이 AB 둘다털 가죽에 문질렀거든요. 자, 털 가죽은 전자를 잘 내어주는 물질입니다. 그리고 반면 플라스틱 빨대는요, 상대적으로 전자를 더잘 얻어오는 물질입니다. 이 둘이 만났으니 털가죽에서부터 플라스틱 빨대로 전자가 이동하게 되겠죠. 따라서 마찰한 결과 이 플라스틱 빨대들은요,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로 대전이 되게 될 것입니다. 둘다 마이너스로 대전이 됐기 때문에 이들 사이에서는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0: 작용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반영을 해서 보기를 보시면요. 기억 A와 B는 같은 종류의 전화를 띄게 된다. 둘 다 전화를 얻어서 마이너스로 대전이 될 겁니다. 니은 A와 B 사이에는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한다. 둘 다 같은 전화를 띄고 있기 때문에 청력이 작용한다. 맞습니다. 디귿 빨대를 문지른 털가죽은 빨대와 같은 종류의 전화를 띌까요? 아니죠. 털가죽은 반대로 전자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플러스 전화를 띄어서 반대 전화를 띄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볼게요. 그림은 대전되지 않은 가벼운 은박구를 실 끝에 이렇게 매달았어요. 그리고 한쪽 끝에 플러스로 이미 대전된 대전체를 가까이 댄 모습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 은박구가 대전될지, 그리고 어떻게 움직일지까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 모든 것은 전자의 이동에 초점을 맞춰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은박구, 처음에는 전기적으로 중성 상태에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플러스 대전체를 가져다 대면 이동을 하게 됩니다. 누가요? 전자가요. 그래서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반대 전하를 띤이 플러스 대전체를 좋아할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해서 전자들은 플러스 대전체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마이너스로 대전이 되고 먼 쪽은 플러스로 대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전된 상태를 먼저 찾아보면요. 왼쪽이 플러스, 오른쪽이 마이너스로 대전된 형태를 골라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둘 사이에는 어떤 힘이 작용할까요? 네, 가까운 쪽이 서로 다른 전하로 대전됐기 때문에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플러스 대전체 쪽으로 슝 하고 이동을 한 형태, 즉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형태를 골라주시면 돼요.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볼게요. 그림은 대전되지 않은 금속 막대 오른쪽에 플러스로 대전된 고무 풍선을 놓고 이제 맨 끝에 마이너스로 대전된 막대를 가까이 댄 것입니다. 자, 그럼 전자들이 어떻게 이동할지 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금속 막대 처음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지만 마이너스 대전체를 갖다 댔습니다. 전자들이 먼 쪽으로 이동합니다. 따라서 B 쪽은 마이너스로, A 쪽은 플러스로 대전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풍선은요, 이미 플러스로 대전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B와 반대 전하를 띄고 있기 때문에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하므로 가쪽으로 끌려올 것입니다. 그래서 기역, 금속막대의 B 부분은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요. 니은, 금속막대의 전자는 A에서 B 방향으로 이동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고무풍선은 가쪽으로 전기력을 받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그림은 마이너스로 대전된 검전기에 어떤 대전체를 가까이 댔을 때 오므라들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미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로 대전이 된 상태에서 이 대전체를 갖다 댔더니 좀더 오므라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금속박이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었는데 이 마이너스 로 대전된 정도가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밀어드는 힘이 줄어들어서 오므라들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전자들은 A 쪽으로 이동을 해야 상대적으로 더 중성에 가깝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A 쪽으로 전자가 이동하려면 대전체는 전자와 반대 전하인 플러스 전하를 띄어야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6번입니다. 전류와 전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골라볼게요. 전류는 전하의 흐름, 정이 맞고요. 단위 암페어 맞습니다. 전류의 세기는요, 1초라는 시간 동안 도선의 단면을 통과하는 전하량 맞습니다. 그리고 전압은 전류가 계속 흐를 수 있게 해주는 역할, 즉 원인을 제공해줍니다. 그런데 저항이 일정할 때 전압이 증가하면요, 원인이 증가한 거예요. 따라서 전류의 색이 함께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틀린 답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강의에서는요, 이어지는 7번 문제부터 마지막 문제까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요. 안녕!
1: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2: "내 꿈은 의사입니다."
3: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0: 오늘 박세훈 쌤은 어디 가신 거죠?
1: 오샹젤리제, 오샹젤리제. 자, 봉주, 무슈, 앙샹데.
0: 봉주, 세훈. 어, 지금 범상치 않은 곳에 다녀오신 것 같은데, 어디 네. 다녀오신 거예요?
1: 네, 쌤, 제가 잠시 샹젤리제 거리에 좀 다녀왔습니다.
0: 아, 그, 샹젤리제 거리하면 네. 그 프랑스에 있는 파리.
1: 아, 맞습니다. 네, 파리에 좀 다녀왔습니다.
0: 야, 벌써 네. 그러면 지금 파리의 그 흥을 지금 가지고 기분을 내신 것 같은데 맞나요?
1: 네, 맞습니다. 또 그렇더라도 제가 그 마지막으로 다녀왔던 해외가 또 파리였어가지고 좀 더 오늘 좀 흥이 나는 것 같아요.
0: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파리하면 어디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세요?
1: 그게 뭐니 뭐니 해도 에펠탑이 아닐까요? 네. 그야말로 이제 프랑스의 상징이잖아요. 자, 선생님은 좀 어떠세요?
0: 아, 저는 뭐 저 역시도 에펠탑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근데 또 그와 동시에 파리의 지하를 볼 수 있는 카타콤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600만 구의 해골이 잠들었다는 거대한 지하 묘지라고 하는데요. 입구에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대요. 이게 멈춰라. 여기는 죽은 자의 제국이노라. 라고요.
1: 아, 근데 죽은 자의 제국. 뭔가 좀 으스스한 느낌이 드는데 그 무덤이 왜 이렇게 생긴 걸까요?
0: 이게 그 18세기에 파리의 묘지들이 넘쳐나는 바람에 위생 문제가 심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채석장을 개조해서 유골을 옮겼다고 합니다. 근데 채석장이 너무 커서 길을 잃는 사고까지 종종 났다고 합니다.
1: 네, 저는 이 파리가 예술과 낭만의 도시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우선 파리가 어떤 도시인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파리는 움직이는 축제처럼 나의 곁에 머문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매력적인 도시인지 짐작이 갑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 처음부터는 좀 어땠을까요? 네.
1: 사실 중세시대 때는 골목이 좁고 대단히 더러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타콤도 생긴 거죠. 그러다가 19세기 중반에 나폴레옹 3세가 결단을 내립니다.
0: 자, 그 결단이 어떤 거였을까요?
1: 파리를 완전히 개조한 건데요. 지금부터 파리가 어떻게 빛의 도시로 변모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파리 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나요? 아마 대부분 에펠탑을 떠올릴 겁니다. 하지만 이 유명한 탑이 처음 세워졌을 때는 파리의 흉물이라고 불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889년 세계 망국 박람회를 기념해 세워진 에펠탑은 당시로선 매우 새로운 형태의 건축물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건물이 돌로 지어졌던 시대에 철골이 그대로 드러난 300m가 넘는 거대한 탑은 사람들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심지어 유명한 작가와 예술가들이 신문에 항의 글을 싣기도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의 생각은 바뀌었습니다. 에펠탑은 점점 파리의 자랑거리가 되었고요. 오늘날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는 명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에펠탑의 건축가는 에펠입니다. 그에게는 또 다른 유명한 작품이 있어요. 놀랍게도 미국 뉴욕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입니다. 이 여신상은 프랑스가 미국 독립 100주년을 기념해 선물한 것인데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조각상을 어떻게 대서양을 건너 보낼 것인가. 그게 문제인 거예요. 무겁고 큰 조각상을 배에 실어서 보내려면 단단하면서도 가벼워야 하고 분해했다가 또 다시 조립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바로 에펠이었습니다. 에펠은 자유의 여신상 내부에 철골 구조를 설계해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렇게

0: 이름을 알리고 몇 년 후 파리에 새로운 기념물을 세우자는 제안이 나왔을 때 그의 설계안이 선택되어 오늘날의 에펠탑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건물이 있는데요. 선생님에게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적인 노트르담 대성당입니다. 2019년 4월, 전 세계 사람들이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800년 넘는 역사를 가진 노트르담 대성당이 화재로 지붕과 첨탑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당시 노트르담이 불타는 모습을 본전 세계 사람들은 한마음으로 슬퍼하면서 복구를 위한 자금 조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는데요. 순식간에 전 세계에서 막대한 기부금이 모여들었고요. 수년간의 복원 작업을 거쳐 2024년 12월 마침내 재개장을 했습니다. 노트르담 대성당은 단순한 종교적 공간을 넘어 프랑스 역사와 문화의 중요한 상징이자 중심지였습니다. 12세기 중반부터 건축이 시작돼서요. 수세기 동안 프랑스 왕가의 대관식, 결혼식, 장례식 등 국가적 행사가 열리는 공식적인 장소였으면서 왕권과 민중의 신앙이 만나는 성지 역할을 했습니다. 19세기 프랑스에서는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궁금하지 않으세요? 파리 개조 사업은 1853년부터 1870년까지 진행된 프랑스의 수도 파리를 재건설하였던 사업입니다. 나폴레옹 3세라고 있어요. 그가 오스만 남작을 파리 시장으로 임명한 후 대대적인 도시 정비 사업을 맡겼습니다. 당시 파리 시내는 중세의 유산으로 인해 좁고 구부러진 도로가 많았습니다. 이런 구조는 시위 진압에 어려움이 있었고요. 도심은 비위생적이면서도 교통체증 현상까지 극심했어요. 정비 사업을 통해 도로폭을 넓히고 직선화하였고요. 상하 수도망 재정비, 가스 가로 등 설치, 대규모 녹지 조성 등을 통해 위생 상태와 도심 생활 환경을 크게 개선하였습니다. 나폴레옹 3세의 기본 개혁 방안에 더해진 오스만의 구체적인 계획은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파리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오스만은 도시를 하나의 유기체로 보고요, 최초로 도시 전체를 체계적으로 건설했습니다. 오스만 이전의 유럽 신도시 건설은요, 주로 군주, 왕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아름다운 도시 건설에 치중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스만은 도시 기반 시설부터 도로 체계, 녹지 조성, 미관 관리, 도시 행정에 이르는 도시의 건설과 운영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간과하지 않고 중세 도시 파리와는 전혀 다른 근대화된 파리를 창조했습니다. 기차역과 주요 광장들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대로가 만들어졌고요. 도로 주위에는 오스만 양식 건물이라 불리는 새로운 형식의 건물들이 들어섰습니다. 파리 각지에 크고 작은 녹지가 조성됐고요. 주택과 함께 각종 공공시설과 문화시설이 세워졌습니다. 또한 상수도망과 하수도망의 건설은요, 파리 시민의 생활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스만의 새로운 파리는 대성공을 거뒀어요. 파리 시민들은 과도한 공사 비용에 불만이 많긴 했어요. 파리를 방문한 근데 외국인들이요, 오스만의 파리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고요. 파리의 도시 계획은 서구 세계 각지로 퍼져 나갔습니다. 오스만의 파리 개조 사업이 놀라운 건요, 19세기 중반에 건설된 도시가 오늘날까지도 큰 변화 없이 훌륭하게 도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 덕분에 파리가 지금처럼 아름다운 도시가 됐다라는 거죠. 네.
0: 완전히 새로운 도시로 탄생한 거죠.
1: 그리고 이 개조 사업 이후에 파리는 벨 에포크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0: 벨 에포크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아름다움의 대명사 아닌가요?
1: 네, 맞습니다. 이벨 에포크는 프랑스어로 아름다운 시대를 뜻하는데요. 프랑스의 정치 격동기 이후로부터 제1차 세계대전 전까지 이 산업혁명을 거쳐서 프랑스가 풍요로워지고 예술과 문화가 번창하던 시기를 가리키는데요. 에펠탑도 바로 이때 만들어진 거죠.
0: 아름다운 시대라 하면 당연히 예술도 발전했겠네요.
1: 네,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화가들, 뭐 클로드 모네, 오귀스트 르누아르 이런 화가들도 있고, 그리고 에밀 졸라, 마르셀 프루스트 이런 이제 작가들, 그리고 소설도 이 시기에 작품들입니다.
0: 파리는 예술가들의 성지라고 봐야겠어요. 근데 미식의 천국이기도 하잖아요. 그 오후 간식 시간도 정해져 있다고 들었습니다.
1: 네, 이 프랑스에서는요, 이 오후 4시쯤에 차와 디저트를 즐기는 굿데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네, 카페에 앉아서 이제 책을 읽고

0: 라는 사람들도 이렇게 보면서.
1: 야, 그렇죠. 이게 진짜 그 여유 그 자체네요. 그 제가 항상 막연하게 상상했던 그 파리지앵의 삶인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 자, 이런 여유와 자유로운 분위기가 사실은 시민들의 희생과 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1: 낭만과 여유에서 갑자기 이제 피로 가는 거예요?
0: 네, 이 파리는 낭만의 도시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지만 동시에 저항의 도시의 대명사기도 합니다. 지금은 당연해 보이는 이런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 자유롭게 발언할 권리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프랑스 파리의 거리에서부터 쟁취된 결과입니다.
1: 그 시작이 바로 1789년 프랑스 혁명이군요.
0: 네, 맞습니다. 자, 이 프랑스인들의 자부심이자 이 자랑스러운 유산인 프랑스 혁명 자세히 한번 알아볼까요? 앙시앙 레짐. 이 프랑스어로 옛 체제를 뜻하는 말입니다. 교과서식으로 표현을 하면요. 구제도가 되는데요. 자, 이 구제도는 단순히 예전의 시스템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낡은 그리고 개혁이 되어야 될 제도, 나아가서 필요시 무너뜨려야 될 이전 정권을 일컫는 말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18세기 후반의 프랑스 사회는요, 이 구제도의 모순이 두드러지게 드러났던 시기였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운데에 있는 인물은 제1신분이에요. 고위 성직자를 가리킵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서 1신분을 잡고 있는 인물은 귀족이나 고위 관직자인 제2신분을 가리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허리를 숙인 채 이 둘을 모두 짊어지고 있는 매우 고생스러워 보이는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제3신분으로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농민, 수공업자, 상인 등을 가리킵니다. 이 제1신분과 2신분은요, 고위관직을 차지하고 또 대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세금까지 면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평민에 해당하는 대다수의 제3신분은 막대한 세금을 짊어지면서도 정치적인 권리는 제한받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바로 이런 상황을 가리켜서 우리는 구제도의 모순이라고 합니다. 자, 이 중 제3신분 중에 상공업에 종사하고 전문직에 진출하면서 성장한 시민계급은요, 18세기에 유행하던 계몽사상을 수용을 하면서 구제도를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이 불합리한 체제에 대해서 비판의식을 가지면서도 이를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차츰차츰 프랑스 사회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진 사건, 그것이 그 유명한 프랑스 혁명입니다. 1789년 6월 20일 테니스 코트의 서약 당시에 이 3신분은 국민의회를 선포를 해서 왕실의 압제에 대응해 나가기로 합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정부가 의회장을 폐쇄를 하자 인근 테니스 코트로 자리를 이동을 해서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기 전에는 우리는 해산하지 않겠다 라고 선언을 했던 거죠. 이 선언이 이루어진 장소가 바로 테니스 코트였기 때문에 일명 테니스 코트의 서약이라고 부르는 사건이 됩니다. 테니스 코트의 서약 이후 왕실이 무력을 동원할 조짐이 보이자 성난 파리민중은 바스티유를 습격해서 점령합니다. 자, 이곳은 정치범 수용소로 알려져 있기도 하지만 당시에는 소수의 잡범 몇몇이 있었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민중들이 무기를 습득하기 위해서 이 바스티유를 점거를 했다라는 것이고 그날 바로 1789년 7월 14일 바로 이날이 프랑스 혁명의 기념일이 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이 프랑스 파리를 여행을 했을 때 처음에는 이 프랑스 혁명과 그 프랑스 혁명의 시작점인 이 바스티유 점령이 이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니까 이 바스티유 감옥과 관련된 유적이 굉장히 웅장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을 줄 알았어요. 자, 그런데 막상 보니까 이 바스티유 감옥 건물 자체가 없고 이렇게 건물이 있던 자리를 표시만 해놓았던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바로 앞 근처에는요, 콩코르드 광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과 관련된 연도들을 바닥에 이렇게 새겨놓은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민중의 저항이 전국으로 퍼지면서 농민들이

0: 당시 전국을 이끌던 국민 공회는요, 공화정을 선포를 하고 마침내 국왕 루이 16세를 처형하게 됩니다.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거죠. 이 사건이 있었던 장소가 바로 이 콩코르드 광장인 것입니다. 수많은 민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 나라의 국왕이 처형되었다는 사실은 주변 여러 나라들을 긴장케 하기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몇 달 뒤에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도 남편과 같은 운명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참신한 개혁 세력이라도 권력을 잡은 후에 반대 세력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을 가한다면 그 권력이 온전히 이어지기는 힘들 것입니다. 결국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온건파가 쿠데타를 일으켰는데요. 이 사건을 테르미도르의 반동이라고 합니다. 로베스피에르 자신 또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올라갔던 단두대에서 결국 처형이 되면서 프랑스 혁명은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됩니다. 프랑스 혁명은 봉건적 제도를 타파한 시민혁명으로 근대 시민사회의 토대를 마련했다라는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인권선언을 통해 자유, 평등, 우애의 정신을 확립을 했죠. 뿐만 아니라 이후 여러 주변국들의 자유주의 운동과 민주주의 발전에 큰 자극을 주었는데요. 이런 역사적 사건의 한복판에 있었던 도시가 바로 우리가 살펴본 파리였습니다.
1: 야, 프랑스 혁명 배울 때마다 진짜 놀랐습니다. 왕과 왕비를 단두대로 공개 처형하다니. 야, 지금 기준에서 봐도 정말 충격적인 것 같습니다.
0: 아,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혁명의 또 의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신분에 따른 특권은 없다라는 이런 평등을 보여준 거니까요. 자, 인권이라는 개념이 1789년 파리에서 처음으로 선포가 된 겁니다.
1: 이제 숫자로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평등하게 대우받는 게 정말 최근의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 보니 에펠탑을 보면서 벨 에포크를, 콩코르드 광장을 보면서 단두대가 떠오르는 걸 보니까 거리 곳곳이 살아있는 역사 교실처럼 느껴집니다.
0: 맞습니다. 자, 이 프랑스 혁명은 파리를 넘어서 유럽 전역,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되는데요. 자,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도 이 프랑스 혁명의 정신과 가치에서 영감을 받았다라는 거죠.
1: 파리에서 시작된 혁명이 세계를 바꾼 거네요. 이게 자, 역사를 배우고 나니까 도시가 새롭게 보입니다.
0: 네, 맞습니다. 이제 지식을 채웠으니까 이제 배도 한번 채워볼까요? 선생님, 굿대 어떠세요?
1: 그때 좋습니다. 진짜 이 배까지 채우게 되니 완벽한 파리 여행이 완성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여행은 여기서 마쳐볼까요?
0: 네, 좋습니다. 도시로 보는 세계사.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도시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친구들, 우리 주변의 사회 이야기를 더 쉽고 재미있게 들려줄게요. 여러분의 지인쌤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지난 시간에 우리 서술형 문제 연습 잘했죠? 오늘은 새로운 소단원 개념 학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개념 학습할 준비 잘 됐나요? 좋아요. 자, 오늘은 그래서 준비물 북 1교재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북 2교재 모두 필요합니다. 같이 필기할 필기 도구도 필요하겠고요. 자, 그럼 지난 시간에 퀴즈 정답 확인하고 오늘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퀴즈였죠. 굉장히 중요한 용어였는데요. 국가의 최고 법으로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기본 원칙,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 그리고 의무 등을 담고 있는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그렇죠. 헌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국가의 최고 법이다라는 뜻이 가장 기본 바탕이 되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헌법의 뜻을 잘 알고 기억해 두어야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럼 오늘의 개념 학습하러 지금 바로 가보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북 1교재 공부할 준비 됐죠? 교재의 86쪽을 잘 펴주세요.

주세요. 첫 번째 개념을 보니까 인권 침해 사례라고 나와 있네요. 우리가 지난 첫 번째 소단원에서 인권이 무엇인지,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해서 배웠어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되는 당연한 권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인권 친화적인 태도를 지녀서 나도 소중하고 너도 소중해. 우리 모두의 인권을 잘 지켜주자까지 배웠는데, 인권 침해 사례가 실제로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침해라는 것은 마땅히 지켜져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함부로 빼앗는다든지 깨뜨려서 피해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인권 침해라고 부르죠. 자, 사회 교재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밑줄 한번 그어볼게요.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인 인권을 존중받지 못해서 여러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 정의도 기억을 해두세요. 결국에는 그 의미가 인권을 지켜주지 않아서 피해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죠? 존중받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 자, 이러한 인권 침해 잘 기억해두세요. 그런데 이러한 인권 침해 왜 발생하게 될까요? 서로서로 인권 잘 지켜주면 되지. 왜 지켜주지 못해서 어려움도 겪고 피해를 받게 되는지 그 까닭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이야기해요. 결국에는 우리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고 행동해서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설명 볼게요. 성별, 남녀가 되겠죠. 그리고 피부색, 나이, 장애, 종교 등에 관한 고정관념, 그리고 편견은 차별로 이어지게 되기도 합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고정관념과 편견이 과연 도대체 무엇인지 정의를 한번 읽어봅시다. 고정관념이란 잘 변하지 않는 확고한 의식이나 생각을 뜻해요. 그런데 올바른 생각이 아니에요. 잘못된 생각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머릿속에 탁 자리 잡고 잘 변하지 않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고정관념이다라고 하면 뭐 남자는 울면 안 되지. 에이, 남자가 우는 게 어딨어. 이런 거 고정관념이에요. 남자라고 울면 안 되나요? 충분히 울어도 되지요. 그러한 잘못된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또는 뭐 남자는 파란색이고 여자는 핑크색이지, 여자는 분홍색이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다 잘못된 고정관념이에요. 그 다음 편견도 비슷합니다.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이다. 편견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면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많이 겪는 문제일 거예요. 남학생들이 축구를 하는데 에이, 여자는 축구하는 거 아니지. 여자는 축구 못하지. 여자는 가서 공기놀이나 피구나 해. 이렇게 하는 거 아주 잘못된 편견이죠. 또는 우리가 뭐 어떤 특정 종교를 대상으로 해서 에이, 이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왠지 좀 성격 이상할 것 같아. 이런 것도 아주 잘못된 편견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런 편견들이 있죠.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차별하게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차별은 자연스럽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게 되겠죠. 아주 아주 잘못된 거예요. 고정관념과 편견은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래 그림에도 나와 있어요. 축구 경기에 여자는 끼워줄 수 없어. 아까 이야기했던 그 편견 있죠. 왠지 여자는 축구를 더 못할 것 같다라는 잘못된 편견 때문에 여학생을 축구 경기에 안 껴주는 거예요. 차별하는 거죠? 이것은 성별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발생한 인권 침해 사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거나 잘못 행동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 있는 법 또는 제도 그리고 시설 문제로 인해서 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자, 그 설명 볼게요. 인권 보장을 위한 법이나 제도, 시설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인권 침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 그 아래 그림을 보니까 경사로가 없어서 유아차를 끌고 다니기가 힘들어라고 나왔네요. 자, 유아차라고 하면 우리도 잘볼수 있는 이렇게 아기를 태워서 다니는 바퀴가 달린 그런 장치를 뜻하죠. 이렇게 계단만 있는 경우에는 유아차뿐만 아니라 뭐 휠체어와 같이 바퀴가 달린 것들은 쉽게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옆에 경사면으로 된 경사로를 반드시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 이러한 경사로가 없으면 유아차 또는 휠체어, 바퀴가 달린 것들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한 사례가 될수 있겠죠. 네, 이러한 사례 또는 법 또는 제도 때문에 인권 침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른 나라의 예시로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나라 알죠? 네, 맞아요. 석유로 유명한 나라. 그 나라는 이 성별로 인한 차별이 굉장히 심한 나라예요.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꽤나 최근까지 여자는 운전을 할수 없습니다라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었다라고 해요. 여자는 운전면허 자체를 딸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놓은 거죠. 이것은 사회의 법이나 제도가 잘못돼서 여자들이 인권을 침해당하는 그런 사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죠? 그리고 경사로가 없어서 인권을 침해당한다라는 것은 시설이 부족해서 겪는 인권 침해가 될수 있겠고요. 네,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 친구들도 기억을 해두세요. 자, 인권 침해 사례, 우리가 도대체 어떤 것들이 인권을 침해하는 것인지를 알고 있어야 또 조심도 할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다양한 그림을 바탕으로 해서 인권 침해 사례를 살펴볼 건데요. 우리 친구들, 화면에 집중해서 그림을 보고 어떤 상황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 교재를 잠깐 덮고 화면에 집중해 보는 겁니다. 첫 번째는, 누가 내 사진을 허락 없이 올린 거지라고 당황해하고 있는 이 여학생이에요. 표정을 보니까 아주 화가 많이 났어요. 자신의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나온 이 사진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사람이 볼수 있는 이 온라인상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할까요? 맞아요. 개인정보 유출. 그리고 사생활 침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에는 내 이름이나 나이, 사는 곳뿐만 아니라 내 얼굴 사진도 다 포함되는 개념이에요. 이러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새어나갔다라는 거죠. 또 사생활 침해라는 말도 우리 친구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사생활이라는 건내 개인적인 생활이에요. 나만 알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것을 다른 사람들이 몰래 본다? 이것은 사생활 침해고 결국에 인권 침해라는 것이죠. 이해됐죠? 자, 두 번째 그림 봅시다. 여기 땡땡 기업이 있고 불합격 통지를 받은 모습이에요. 기업으로부터 내가 여기서 일하고 싶습니다라고 지원을 했는데 불합격을 한 거죠. 그런데 기업에서 당연히 불합격할 수 있죠, 우리 친구들. 기업에 지원한다고 다 합격하겠어요? 아니에요. 누군가는 불합격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중요하겠죠. 왜 떨어졌는지. 여기 사진을 보니까 나는 일을 잘할 수 있는데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불합격했어요라고 나와 있잖아요. 능력이 아니라 나이로 평가를 받은 거예요. 이러한 상황은 우리가 차별이고 인권 침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나이에 대한 차별로 겪는 인권 침해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기업 입장에서 누군가를 평가할 때는 나이가 아니라 능력으로 공평하게 평가를 해야 돼요. 능력이 많은 사람을 뽑아야겠죠. 그 사람이 나이가 많든 적든. 알겠죠? 그런데 괜히 기업 입장에서 아, 저 사람은 나이가 좀 많으니까 일을 못할 것 같아. 라는 편견을 가지면 그 사람을 차별할 수 있고 그것은 명확한 인권 침해다라는 겁니다. 네, 두 번째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 사례 볼게요. 직원은 없고 무인 단말기만 있네. 주문을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이 무인 단말기 앞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할머니가 보여요. 실제로 우리 요즘에는 이 많은 가게에서 무인 단말기로 주문을 하는 경우가 많죠. 옛날에는 직원에게 저 햄버거 A 세트 주세요라고 이야기해서 계산도 하고 주문을 잘 쉽게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렇게 기계로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결제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계 사실 어르신들은 굉장히 사용하기가 불편해요. 그 글씨가 아주 작게 써 있기도 하고 또 도대체 뭘 눌러야 주문이 되는 거고 뭘 눌러야 계산이 되는 건지 파악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디지털 격차로 인한 인권 침해요. 디지털 기기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만 마음껏 주문할 수 있고
디지털 기기를

잘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은 원하는 게 있어도 서비스도 못 받고 주문을 못 한다. 이것은 인권 침해가 된다라는 것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그림을 보면 피부색과 외모가 우리랑 조금 다른 외국인이 있는데요. 똑같이 일했는데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남들보다 돈을 적게 받았어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 일터에서 일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은 시간, 똑같은 강도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월급을 적게 받았나 봐요. 이것은 명확한 인권 침해가 되겠죠. 외국인들이 겪는 인권 침해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인권 공부할 때 같이 밑줄 그었던 그 정의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인권, 인권이 가지는 특징. 그렇죠. 장애, 뭐 성별, 국적과 상관없이 누구나 평등하게 가져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외국인, 국적은 달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사람보다 더 인권이 무시되어야 할까요? 아니죠. 외국인도 국적이 달라도 우리랑 똑같이 평등하게 대우해주고 평등하게 존중해줘야 되죠. 외국인을 차별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림도 볼게요. 일주일 내내 야근을 했더니 너무 지치고 힘들어요 라고 나왔어요. 야근이라는 것은 이 퇴근 시간 이후로도 늦은 밤까지 남아서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근무를 하는 것이 되겠죠. 야근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 몸도 힘들지만 마음도 힘들어요. 집에 가고 싶은데 집도 못 가고 계속 앉아서 근무를 해야 되잖아요.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해요. 이것을 우리는 근로자가 겪는 인권 침해라고 하죠. 근로자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 회사나 뭐 어떤 기업 입장에서 이런 근로자에게 우리가 당신을 뽑아주었으니 일을 많이 하세요라고 일할 거리를 아주 많이 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우리 근로자 쉴 권리가 침해당한 거죠. 근로자라고 해서 일만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누구나 다 적절한 휴식을 취하고 쉴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인권과도 연결시킬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일이 많으면 사람을 더 뽑아서 나눠서 분담해서 일을 시켜야죠. 알겠죠? 그래야 인권을 잘 보장해 주는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사례도 우리 친구들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 볼게요. 나이가 들어서 움직임이 불편해져서 병원에 가기 어려워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몸이 아픈 노인이 겪는 인권 침해가 될 수 있겠죠. 우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프면 진료받을 수 있어야 되고요. 아프면 치료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아픈데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해두고 치료도 안 해주고 진료도 안 해주면 그것은 그 사람이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를 침해한 거예요. 인권 침해가 되겠습니다. 이 사례도 기억해 두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그림으로 살펴봤던 것 외에도 사실 굉장히 많은 인권 침해 사례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이 학교에서는 어떤 인권 침해 사례가 나타나는지 교재 오른쪽 참고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 개인정보 유출입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다. 우리 아까도 이 사례 봤었죠. 내 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새어나가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이 개인정보 유출이 유난히 이날 많이 발생합니다. 언제일 것 같아요? 맞아요. 바로 신체 검사 날이에요.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키나 몸무게 측정하지요. 그때 친구의 키나 몸무게 정보를 다른 친구에게 가서 몰래 이야기한다? 이것은 명확한 개인정보 유출이고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꼭 기억하고 조심하도록 하세요. 자, 두 번째는 사생활 침해입니다. 사생활 침해도 비슷해요. 그 사람의 정보를 몰래 엿보는 것이죠. 여기 예를 들어보면 뭐 일기장이라든지 그 친구의 휴대전화를 함부로 엿보는 경우를 들 수 있어요. 이 사생활 침해,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보면 나는 이 친구랑 진짜 친해. 내 단짝 친구야. 그러니까 이 친구 뭐 일기장 잠깐 봐도 되겠지? 이 친구 휴대폰 잠깐 내가 봐도 되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하더라도 그 친구가 가지는 사생활을 우리는 꼭 존중을 해줘야 돼요. 함부로 보거나 그걸 또 다른 친구한테 가서 이야기하는 그런 행동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를 보면 다문화 가정 있죠.

다문화 가정 친구들이 요즘은 학교에도 많이 있어요. 피부색이 다르다고 놀리면 될까요? 안 됩니다. 또는 이러한 가정통신문, 우리 친구들에게 나가는 안내문에 한글로만 적혀 있으면 이러한 다문화 가정 친구들이 이해하기 어려워서 인권 침해를 당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다문화 가정 친구들 외모가 다르다고 해서 뭐 성격이 안 좋아요? 전혀 아니죠. 그것은 우리가 가지는 잘못된 편견에 해당할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 친구들은 절대로 그런 편견 또는 차별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볼게요. 사이버 폭력이에요. 사이버 폭력. 선생님, 학교인데 왜 갑자기 사이버 이야기가 나와요? 학교에도 우리 친구들 아마 학급 게시판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 학급 게시판에 친구들이 뭐 어떤 작품이라든지 그 친구의 글을 올렸을 때그 밑에 악성 댓글을 다는 경우 있죠? 그것은 명확한 사이버 폭력이고 인권 침해 사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친구에게 꼭 도움이 되는 조언이 있다면 해줄 수 있지만 아무 이유 없이 비난하거나 안 좋은 말을 남기면 안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장애인이 겪는 인권 침해 사례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첫 번째 소단원 공부하면서 이 사례 같이 예를 들어봤었죠? 시각장애인의 안내견에 대한 그러한 사례였어요. 음식점 그리고 실내 출입을 거부당해서 시각장애인이 이동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안내견, 여기 그림에 우리 강아지가 되겠는데요. 이러한 안내견들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애완견이랑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이 안내견은 시각장애인들의 안전한 이동을 도와주기 위해서 오랜 시간 특별 훈련을 받은 그런 도움견입니다. 이런 안내견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시각장애인이 쭉 잡고 같이 걸어가다가 앞에 어떤 위험한 계단이라든지 장애물이 있으면 딱 멈춰서고요. 주인이 아무리 가자고 해도 움직이지 않아요. 그 정도로 아주 똑똑하고 훈련을 잘 받은 도움견입니다. 이런 안내견을 안에 출입할 수 없게 하면 이 시각장애인들이 이동하는데 굉장한 위험을 겪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안내견을 시각장애인의 눈이다라고 생각하고 평등하게 다 들어갈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걸 법으로도 정해두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음료 위에 점자 표기가 모두 같아서 시각장애인이 혼자서 원하는 음료수를 고를 수 없습니다. 라고 나와 있네요. 자, 우리 친구들은 그냥 쉽게 지나칠 수도 있었겠지만, 이렇게 실제로 음료 전문점에 가서 음료수들을 보면 점자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이 음료가 물인지, 콜라인지, 주스인지, 이온 음료인지, 이런 걸 구분해 두는 점자 표시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점자 표기가 모두 같게 되어 있으면 시각장애인 입장에서 아무리 만져봐도 이게 물인지 주스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은 인권 침해 사례에 해당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외에도 다양한 인권 침해 사례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이러한 방법으로 조사해 볼수 있어요. 첫 번째는 면담하기죠. 면담을 한다라는 건 얼굴을 마주보고 실제로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인권 침해를 당한 사람이 있다면 직접 만나서 질문도 하고 인터뷰를 해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 관련된 책을 찾아보는 겁니다. 실제로 도서관에 가면 인권과 관련된 도서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꼭 시간을 내서 한번 책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신문 기사 또는 인터넷 자료를 검색해봐도 우리 친구들 인터넷에 잘 접속할 수 있죠. 거기 인권 침해 검색을 하면 굉장히 다양한 신문 기사들이 나와요. 그런 걸쭉 읽어보고, 아, 이런 것들도 있구나, 라고 조사할 수 있겠죠. 오늘 강의가 끝나면 우리 친구들 이 방법들로 인권 침해 사례 조사 잘해서 수강 후기 게시판에 다른 친구들과 그 정보를 나눠봐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이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1번에 다음 빈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세요, 라고 했네요. 인간으로서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인 인권을 존중받지 못해서 여러 어려움을 겪는 것을 인권 땡땡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렇죠? 침해라고 이야기했죠. 인권 침해라고 하고 오늘 수업에서 굉장히 많이 반복됐던 용어죠. 2번 볼게요. 다음 문장에 알맞은 말을 골라 동그라미 표시하세요. 자, 1번. 인권 침해는 사람들의 고정관념 또는 존중으로 인해 발생하기도 합니다. 무엇일까요? 그렇죠. 고정관념이라고 했죠. 이러한 고정관념 또는 편견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기 때문에 꼭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0: 지켜야 합니다. 반면에 존중을 하면 인권 침해가 아니라 오히려 인권이 존중돼서 보호받을 수 있겠죠. 자, 그다음 2번. 병사로가 없어서 휠체어로 이동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례는 편견 또는 시설이 없어서 생기는 인권 침해 사례입니다. 무엇일까요? 그렇죠. 경사로는 편견,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이 아니라 시설이죠. 시설. 따라서 경사로가 없어서 휠체어 또는 유아차가 이동할 수 없다라는 건 시설 부족으로 인해서 생긴 인권 침해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3번 볼게요. 성별에 대한 편견으로 인권 침해를 겪고 있는 사례를 골라 동그라미 표시하세요. 자, 여기 왼쪽을 보니까 축구 경기에 여자는 끼워줄 수 없어. 왠지 여자는 축구 못할 것 같단 말이야. 자, 그다음 두 번째. 똑같이 일했는데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남들보다 돈을 적게 받았어. 자, 두 가지 중 성별에 대한 편견은 무엇이에요? 그렇죠. 바로 가가 되겠죠. 가가 왠지 여자는 축구 못할 것 같아라는 잘못된 편견으로 인해서 차별을 하고 인권 침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 해당하겠습니다. 4번 볼게요. 다음은 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해서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자, 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했대요. 빈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찾아 기호로 쓰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그림이 나와 있고요. 침해 종류. 우리가 이 침해 종류가 무엇인지를 찾아야겠죠. 조사는 면담을 통해서 했고, 내용을 보니까 음료수 위에 점자 표기가 모두 음료라고만 되어 있어서 도대체 어떤 음료수를 구분해야 되는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노인이 겪는 인권 침해일까요? 장애인이 겪는 인권 침해일까요? 그렇죠. 장애인, 특히 그 중에서도 시각장애인이 겪는 인권 침해에 해당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북 원교재 정리하고요. 북 투로 넘어가 볼게요. 네, 북 투의 49쪽 쪽지 시험 문제 간단하게 같이 풀어볼게요. 1번.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권을 존중받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인권 보호라고 할까요? 인권 침해라고 할까요? 그렇죠. 인권 침해가 되겠죠. 인권 보호는 그 반대되는 개념이지요. 2번. 인권 침해가 발생하는 까닭을 보기에서 두 가지 골라 기호를 쓰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왜 도대체 이런 인권 침해가 일어나는지 보기를 볼게요. 기억은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하면 오히려 다른 사람의 인권을 보호해 줄수 있겠죠. 니은, 공공 편의 시설이 부족하다. 시설 부족 문제로 우리 인권 침해가 일어날 수 있었죠. 디귿,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차별을 하면 인권 침해가 일어날 수 있게 되겠죠. 정답은 니은과 디귿으로 정리할 수 있겠어요. 3번 볼게요.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의 사진을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에 올리는 것은 개인정보 유출일까요? 디지털 격차일까요? 그렇죠.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의 사진도 개인정보에 들어가는 개념이거든요. 이런 것을 함부로 올리는 건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에서 5번 문제, 인권 침해 사례와 관련 있는 것을 보기에서 골라 키워를 쓰세요. 4번은 나이에 대한 편견이 차별로 이어져서 발생한 인권 침해예요. 나이. 그렇죠. 바로 여기 니은에 있는, 니은에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불합격했어요. 이 사례가 될수 있겠죠. 니은 써주면 되겠고요. 5번 볼게요. 이것은 디지털 격차로 인한 인권 침해 사례입니다. 디지털을 누군가 잘 사용하고 누군가 잘못 사용한다라고 해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는 바로 이 무인 단말기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될수 있겠죠. 기억으로 정리해 주세요. 네, 오늘 이렇게 북투 교재까지 모두 마쳤고요. 오늘 배웠던 중요한 개념들, 키워드 중심으로 해서 복습 한번 해볼게요. 먼저, 인권 침해라는 것의 개념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 놓아야겠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권을 존중받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 피해를 보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인권 침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두 가지 이유로 발생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이에요. 고정관념 또는 편견으로 인해서 차별을 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사회적으로 갖추어져 있는 것을 통해서도 인권이 침해될 수 있는데, 자, 보면 인권 보장을 위한 법 또는 제도 그리고 시설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서 인권이 침해될 수도 있습니다. 자, 시설 부족한 것은 우리 경사로를 예로 들어서 이야기를 했었죠. 경사로를 잘 설치해두지 않아서 이 바퀴가 달린 것들은 쉽게 이동할 수 없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했고, 법이나 제도 문제는 다른 나라의 예시를 통해서 또 쌤이 설명을 해줬었어요. 이렇게 성별로 인한 차별을 가진 그런 법의 내용 때문에 남녀 차별을 당할 수도 있다. 이것이 인권 침해로 이어진다. 이런 내용 오늘 공부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머릿속에 쭉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자, 인권 침해 사례들 다양한 것들이 있었는데 쭉 읽어볼게요. 개인정보 뭐 유출, 사생활 침해,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경사로가 없는 것, 시설로 인한 문제, 또 무인 단말기 사용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서. 자, 무인 단말기 이런 것들은 디지털 기기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격차로 인한 인권 침해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 용어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교재에 표시해두고 꼭 기억해두세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장애인 안내견 출입 거부를 통해서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인권 침해를 당할 수 있다라는 내용 공부했습니다. 네, 오늘 내용 이렇게 정리할게요. 우리 친구들 퀴즈 나갑니다.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권 침해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교재에서 배웠던 내용을 참고해도 좋고, 실제로 내가 학교 생활을 했던 경험을 떠올려서 교재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적어도 괜찮습니다. 정답을 수강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오늘 개념 공부했던 거 꼭 복습하고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개념이 나오니까요. 새로운 개념 공부할 마음가짐 잘 가지고 또 다음 시간에 재미있게 공부해 보도록 해요. 자,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우리 친구들 안녕.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회사에 있어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제는 더 넓은 세상을 배우는 6학년 4회 전혜은 선생님과 꼼꼼하게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친구들, 우리 지난 시간에요. 다양한 공간 자료의 특징 공부하고 위도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자, 오늘은 경도에 대해서 공부를 한 다음에 위도, 경도 모두 다 공부했으니까 우리나라의 위치를 숫자로, 수리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경도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위도의 개념을 잠깐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도의 기준은 위도, 영도, 적도입니다. 위도는요, 적도를 기준으로 북쪽과 남쪽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를 나타내는 거죠. 자, 적도를 기준으로 북쪽은 북방구, 북위라고도 하고요. 남쪽은 남방구, 남위라고 하죠. 자, 그래서 북위, 남위 모두 영도에서 90도까지, 남위도 영도에서 90도까지 있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이 선에 있는 지역들의 위도는 모두 북위 60도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즉, 위선에 쓰여져 있는 숫자를 보고 우리가 위도를 읽는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경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경도에서 경은요, 세로를 뜻하는 거예요, 세로. 그리고 도는 각도를 말하는 거겠죠? 자, 우리가 위도를 읽을 때 위선에 쓰여진 숫자를

보고 위도를 읽었던 것처럼 경도를 읽을 때에도 경선에 쓰여진 숫자를 보고 경도를 읽어주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경선이 있는데요. 경선은 지구본과 세계 지도에 그려진 세로선을 경선이라고 해요. 자, 이것은 지구에 실제로 그어져 있는 세로선이 아니라 우리가 위도와 경도를 알기 위해서 가상으로 그어 놓은 선이죠. 자, 세로선을 경선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경도의 개념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도의 기준은요, 본초 좌우선입니다. 경도는 본초 좌우선을 기준으로 동쪽과 서쪽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게 경도예요. 자, 우리 위도가요, 적도를 기준으로 북쪽과 남쪽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이었죠. 자, 경도는요, 본초 좌우선을 기준으로 동쪽과 서쪽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라고요. 자, 본초 좌우선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 경도, 영도가 본초 좌우선입니다. 이 본초 좌우선은요, 영국 있죠? 영국이라는 나라, 그리니치 천문대를 지나는 선이 본초 좌우선이에요. 자, 지금 본초 좌우선에서 좌우선이라는 것이요, 친구들.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좌우선이라는 것이 세로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세로선. 그리고 본은요, 기본이라는 것이고요. 초는요, 처음이라는 거예요. 처음. 저 초보라서 잘 못해요.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본초 좌우선이란 기본이 되고, 처음이 되는 세로선을 본초 좌우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도, 영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본초 좌우선이 영국이라는 나라에 천문대가 있거든요. 그 천문대 이름이 그리니치 천문대예요. 그 그리니치 천문대를 지난다고요. 즉, 본초 좌우선을 기준으로 동쪽과 서쪽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니? 그게 경도예요. 자, 그리고 경도를 읽을 때에는 경선에 있는 숫자를 보고 우리가 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3번. 본초 좌우선을 기준으로. 본초 좌우선이 기준이라고 했죠? 이 기준으로 동쪽의 경도는 다 동경이라고 하고요. 서쪽의 경도는 다 서경이라고 해요. 그리고 각각 영도에서 180도로 나타내요. 자, 우리 위도 공부했을 때는요. 북위, 남위 모두 영도에서 90도까지 있었죠? 자, 그런데 경도는요. 동경, 서경 모두 영도에서 180도, 영도에서 180도까지 있는 거예요. 자, 그림으로 한번 알아볼까요? 자,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는 직선이잖아요. 자, 우리 직선의 각몇 도예요? 180도. 자,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직선이잖아요. 직선의 각 180도. 그럼 180도, 180도 더하면 360도. 360도는 원한 바퀴의 각도잖아요. 자, 친구들 외우는 겁니까? 아니죠. 아, 저렇게 생겼으니까 180도, 180도 합해서 360도겠구나. 이해하고 기억하는 겁니다. 그냥 이 그림만 딱 사진 찰칵 눈으로 찍어 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동경 영도에서 180도, 서경 영도에서 180도. 자, 그리고 지금 여기에 이라고 적혀 있는데 뭐겠어요? 동쪽을 뜻하는 거죠. 이스트, 이. 그리고 여기에 W라고 적혀 있어요. 뭐겠어요? 웨스트, 서쪽. 서쪽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선에 있는 나라들의 경도는 동경 30도. 자, 그리고 이 선에 있는 나라들의 경도는 뭐예요? 동경 90도가 되는 거고요. 자, 지금 이 선에 있는 나라들의 경도는 서경 60도가 되는 겁니다. 자, 읽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영도에서 180, 영도에서 180 이렇게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경도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본초 좌우선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초 좌우선은요, 경도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경도, 영도에 해당하는 선으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영국에 있는 그리니치 천문대를 지나는 선을 기준으로 정했어요. 자, 그런데요, 이후에 과학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위성으로 지구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요, 경도, 영도에 해당하는 선이 기존 위치에서 동쪽으로 102.5m 떨어진 곳으로 본초 좌우선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자, 과학기술의 발달로요. 그런데 지구 전체 크기를 생각했을 때약 100m는 그렇게 큰 오차는 아니에요.

아니죠. 1km보다도 짧은 것이니까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본초 자오선 얘기할 때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를 지나는 선이다라고 계속 얘기는 할 건데 예전에 설정했던 그 선에서 동쪽으로 약 100m 떨어진 곳으로 이동했다라는 거 이것은 우리 친구들이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본초 자오선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위도 공부했을 때 위도는 자연환경, 특히 기후와 자연현상에 영향을 준다고 했죠. 자, 경도는 무엇에 영향을 줄까요? 경도는요, 시차에 영향을 줍니다. 시차. 우리 친구들 시차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선생님이요, 예전에 태국이라는 나라를 여행 갔다 왔거든요. 자, 그런데 태국은요, 우리나라와 시차가 2시간 차이 납니다. 태국이 2시간 느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오전 10시라면 태국은 그때의 오전 8시입니다. 시각이 다르죠? 자, 그리고 우리가 LA에 있는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연락할 때도 이 시차를 고려해야 해요. 우리가 만약에 아침에 LA에 있는 친구에게 전화를 하면 18일 아침에 전화를 하면 이 LA에 있는 친구는요, 아직 18일이 안 됐어요. 17일 오후예요. 자, 이렇게 나라마다 시차가 있는데요. 자, 이것은 경도에 따라 시차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근데 얼마씩 차이가 나느냐? 경도 15도마다 1시간씩 차이가 난대요. 15도마다 1시간 차이가 난다. 그냥 외우는 거 선생님 싫어하죠. 왜 15도마다 1시간인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친구들, 우리 낮과 밤이 왜 생기는 겁니까? 지구가 자전을 하기 때문에 낮과 밤이 생기는 겁니다. 자전을 하면서 지구가 스스로 돌면서 태양 쪽을 향하면 낮이 되고 그 반대편은 밤이 되는 거죠. 즉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시간이 흐르는 것인데요.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를 자전합니다. 한 바퀴 돌아요. 자, 한 바퀴는 몇 도예요? 360도를 도는 거예요. 자, 하루에 360도 돌아요. 하루는 몇 시간? 24시간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 24시간 동안 360도를 지구가 도는데 그렇다면 1시간 동안은 몇 도를 돌까요? 자, 우리 이거 수학이죠. 나눗셈 하면 됩니다. 어떻게? 360 나누기 24를 계산하면 되겠죠. 자, 36에 24 몇 번 들어가요? 한 번 들어갑니다. 24. 자, 나머지는 12죠? 0 내려오면 이제 120에 24는 5번 들어가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되죠. 즉, 1시간에 몇 도? 15도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에 15도씩 24번 돌아서 360도 한 바퀴를 도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도 15도마다 1시간씩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래 한번 경도와 경선 설명 읽어볼게요. 지구는요, 자전축을 중심으로 24시간에, 그러니까 하루 동안에 360도를 한 바퀴를 자전해요. 그러니까 1시간에 경도 15도인 거죠. 자, 그리고 경도에 따라 시간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시차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시차. 자,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씩 서쪽에서 동쪽으로 뭐를 해요? 자전을 합니다. 자, 돌아요. 하루에 한 바퀴를요. 자, 그래서 경도 15도마다 시각이 1시간씩 차이가 난다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를 했죠. 자, 이런 것이 바로 시차예요. 이러한 시차는 세계 여러 지역의 생활에 영향을 미쳐요. 예를 들어 다른 나라에서 오후에 열리는 운동 경기를 우리나라에서 보기 위해서는 늦은 밤이나 새벽에 시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는 오후에 경기를 하는데 그때 우리나라는 밤이나 새벽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축구 경기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밤이나 새벽에 시청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것이 시차로 인한 생활 모습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친구들 다시 정리합니다. 위도는요, 기후에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자연현상 달라지죠? 자, 그런데 지금 경도는 무엇에? 시차에 영향을 준다. 우리 경도 15도마다 시각이 1시간씩 차이가 난다라는 거 우리 친구들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표준시라는 개념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럼 나라마다 우리 사용하는 표준 시각이 있잖아요. 자, 지금 몇 시예요? 지금 우리나라 오후 1시라고 하면 지금 이 오후 1시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이 오후 1시를 표준 시각으로 정한 거예요. 자, 국가마다요. 기준이 되는 경선을 정해요. 기준이 되는 경선. 그래서 이 기준이 되는 경선의 시각을 국가의 표준시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뭐 이것은요, 우리나라를 지나는 중앙경선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나라와 가까운 경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경선을 하나 정해서 그 경선의 시각이 우리 국가의 표준시가 되는 거예요. 자, 표준시는 뭐냐면 영토를 지나거나 영토와 가까운 경선을 기준으로 국가가 하나의 경선을 정하는 거죠. 자, 각 국가나 지역에서 이제 공통으로 사용하는 표준 시각을 표준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우리나라는 그러면 표준시를 어떤 경선으로 기준을 두고 사용하느냐? 자, 우리나라는요. 일본과 같은 동경 135도의 선의 시각을 표준시로 사용하고 있어요. 자, 실제로 우리나라 중앙을 지나는 경선은요, 동경 135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에 일본의 이 표준 경선, 이 일본의 경선, 동경 135도 선을 이제 표준 시각으로 삼았습니다. 자, 그리고 해방이 되고 나서, 우리의 중앙 경선으로 이제 시각을 되돌리려고 했거든요. 우리가 일본보다 30분이 느립니다. 정확하게는. 자,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불편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때 사용했던 동경 135도 선의 시각을 우리나라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본과 시각이 똑같아요. 일본 여행 간다고 해서 시각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동경 135도 선의 시각을 표준시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본초 좌우선이 경도 0도잖아요. 그럼 영국보다, 본초 좌우선은 영국 그리니치 천문대를 지나니까요. 자, 영국보다 얼마나 시간의 차이가 있을까요? 자, 우리가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요, 동경 135도 선의 시각을 표준시로 사용해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요. 아까 15도에 몇 시간? 1시간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135도면 몇 시간 차이 날까요? 우리 135를요. 15로 나누면 되겠죠? 자, 이렇게 나누면 9번 들어갑니다. 9번 딱 들어가요. 곱하기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영국과 9시간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영국은 지금 경도 0도에 해당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동쪽에 있기 때문에 영국보다 9시간이 빠릅니다. 자, 왜냐하면 지구는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전을 하기 때문에 동쪽이 태양을 먼저 보거든요. 그래서 동쪽에 있는 나라일수록 시간이 더 빠른 것이고, 서쪽에 있는 나라일수록 시간이 더 느린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한번 지구본을 볼게요. 자, 지금 여기 동경 30도, 동경 60도죠? 자, 선생님이요. 15도에 1시간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본초 좌우선을 기준으로 동경 30도는 2시간 빠른 거죠? 그쵸? 그리고 동경 60도는 4시간 빠르고, 6시간 빠르고, 8시간 빠르고, 동경 150도는 10시간 빠르고요. 자, 경도 180도는 12시간이 빠른 겁니다. 이렇게 이해됐죠? 자, 그리고 이제 서경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서경 30도니까요. 본초 좌우선을 기준으로 2시간 느려요. 4시간 느려요. 6시간 느려요. 8시간 느려요. 10시간 느려요. 그리고 12시간 느린 겁니다. 그래서 12시간 빠르고 12시간 느리니까 24시간 차이 나는 거죠. 여기 경도 180도에 날짜 변경선이 있습니다, 친구들. 자, 이렇게 경도는 시각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15도에 몇 시간? 1시간. 자, 지금 30도씩 되어 있기 때문에 2시간씩 차이가 나는 간격입니다. 알았죠? 자, 이렇게 선생님이랑 표준시까지 공부를 하였습니다. 자, 그럼 친구들, 이제 위도와 경도를 다 공부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뭐할수 있을까요? 우리가요, 어떤 나라의 위치를 수리

수직적으로, 숫자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위도와 경도로 위치를 나타내는 방법을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위치를 수리적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자, 위치를 위도와 경도로 표현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 국가의 영토에서 동서남북 각각의 끝지점을 찾아요. 동서남북 각각의 끝지점을 찾아요. 그리고 두 번째, 북쪽과 남쪽 끝지점에 가까운 위선을 찾아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도가 북쪽과 남쪽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가 위도죠. 따라서 북쪽과 남쪽 끝지점에 가까운 가로선, 위선을 찾아서 읽어주는 거고요. 또 동쪽과 서쪽 끝지점에 가까운, 그렇죠, 경선을 찾아 읽는 거죠. 경도는 경도를 그 본초 좌우선을 기준으로 동쪽과 서쪽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쪽과 서쪽 끝지점에 가까운 세로선, 경선을 찾아서 읽어주는 겁니다. 각 위선과 경선에 표시된 숫자를 찾아 위도와 경도의 범위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일단 위선부터 볼게요. 자, 북쪽의 끝은 여기죠. 자, 그리고 남쪽의 끝은요, 제주도 남쪽에 마라도라는 섬이 있어요. 자, 거기가 끝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위선 읽어주면 이거 뭐예요? N이니까 뭐예요? 우리나라는 적도를 기준으로 북쪽에 있어요. 그래서 북위죠. 북위. 자, 여기 33에서 43도입니다. 33에서 43도. 자, 그리고 이제 동쪽과 서쪽 읽어줄게요. 자, 우리나라 동쪽 끝은요, 독도입니다. 독도. 자, 여기 독도, 여기. 이렇게요. 자, 여기. 이니까 동경 132죠. 자, 그리고 서쪽은요, 여기예요, 여기. 그쵸? 여기가 끝인데, 자, 지금 여기 보면 124도와 126도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 가운데는, 한가운데는 뭐겠어요, 친구들? 125도겠죠? 자, 그런데 여기 끝이요, 125도보다 124쪽으로 더 가까이 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24, 동경 124로 읽어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동경 124도에서 132도. 자,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위치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다른 나라 사람이 대한민국 어디 있니? 라고 물었을 때, 우리나라 북위 33도에서 43도, 동경 124도에서 132도의 위치에 있어 라고 딱 얘기하면 다 찾을 수 있어요. 아, 대한민국 여기 있구나. 이렇게요. 자, 이게 바로 위도와 경도의 힘입니다, 친구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도와 경도를 이용하면 위치를 정확히 나타낼 수 있어요. 숫자로 우리가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아시아에 있어요. 뭐, 중국 가까이에 있어요. 일본 가까이에 있어요. 자, 이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이보다 더 정확하게 위치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공부한 것처럼 우리나라는 북위 33도에서 43도, 동경 124도에서 132도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위치도 위도와 경도로 표현했는데, 그렇다면 다른 나라의 위치도 위도와 경도로 표현할 수 있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세계지도가 있습니다. 위선과 경선이 다 그어져 있어요. 자, 오스트레일리아의 위치를 위도와 경도로 우리가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오스트레일리아라는 나라부터 찾아야 되겠죠? 친구들, 어디에 있습니까? 오스트레일리아. 여기 있네요. 오스트레일리아. 자, 그러면 일단 적도를 기준으로 남위인지 북위인지, 그리고 이제 본초 좌우선 여기 있죠. 영국 여기 있습니다. 본초 좌우선을 기준으로 동경인지 서경인지부터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자, 지금 오스트레일리아. 적도를 기준으로 남쪽에 있어요? 북쪽에 있어요? 남쪽에 있죠? 그럼 남위입니다. 그쵸? 그래서 남위. 자, 그러면 이번에는 본초 좌우선을 기준으로 지금 동경에 있나요? 서경에 있나요? 동경에 있습니다. 그쵸? 동경에 있어요. 그래서 동경이 되는 겁니다. 자, 본초 좌우선을 기준으로 여기까지? 지금 경도 180도까지 여기가 동경이에요. 그쵸? 동경이라고 써 있죠? 이런 자료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친구들. 뚫어져라 보면은 이해가 갑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본초자오선을 기준으로 서쪽이 서경인데 지금 잘린 거예요, 지도가. 이렇게 연결된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가서 여기가 0도에서 30도겠죠, 서경. 그리고 30에서 60에서 이렇게 서경인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래서 어쨌든 오스트레일리아는 남위 동경에 해당한다. 자, 그럼 이제 동서남북 끝지점을 찾아서 이 숫자를 읽어주면 되겠죠? 0도에서 30도까지만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읽을 때 이 중앙은 15도잖아요. 또 0도와 15도의 중앙은 7.5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감각을 이용해서 그 간격들을 계산하면서 읽어줘야 돼요. 알았죠? 자, 그러면 오스트레일리아의 북쪽은요, 지금 이 대륙이 끝이 아니라 오스트레일리아는 인도네시아 가까이에 크리스마스 섬이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북쪽 끝이 크리스마스 섬을 생각해야 돼요. 자, 그럼 인도네시아와 굉장히 가깝다 보니까 여기는 9도 정도 됩니다. 그래서 9도에서, 자, 여기 아래 찍찍찍찍찍찍찍 가면 30과 60 사이이지요? 그럼 약 45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남이 9도에서 44도. 자, 그리고 동경은 이제 서쪽과 동쪽 생각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서쪽이잖아요. 쭉쭉쭉쭉쭉쭉 내리면 지금 90과 120 사이인데 120과 조금 가깝죠. 자, 90과 120 사이는 뭐예요? 105도잖아요. 근데 105도보다 더 이쪽으로 있는 거겠죠. 그래서 112도라고 읽어줘도 되겠죠. 자, 그리고 동쪽 끝은 여기예요. 지금 150도에서 더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154도 사이에 위치한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오스트레일리아의 위치까지 우리가 위도와 경도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우리나라와 비슷한 위도에 있는 국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나라 여기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자, 우리나라와 비슷한 위도에 있다라는 것은 비슷한 가로선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나라가 비슷한 위도에 있나요? 자, 여기 에스파냐 있죠. 그리고 중국도 비슷하죠. 그리고 일본도 비슷합니다. 이렇게 옆에 있죠. 자, 그리고 미국까지 이렇게 비슷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비슷한 위도에 있으면요, 이 나라들과 기후가 조금 비슷할 가능성이 높아요. 즉, 이 나라들도 사계절이 있는 온대기후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런데 위도가 같다고 해서 기후가 완전히 똑같다? 그거는 아니에요. 위도가요, 기후에 많은 영향을 주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기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위도도 있지만 내륙에 있는지 아니면 바다와 가까이 있는지 바람은 어떻게 부는지 수많은 요인에 의해서 기후가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슷한 위도에 있다고 해서 기후가 완전히 똑같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비슷한 위도에 있으니 비교적 사계절이 있는 나라겠구나.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짐작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비슷한 경도에 있는 국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여기 있는데요. 경도, 비슷한 경도면 이렇게 세로선을 같이 쓴다라는 거죠. 자, 몽골, 그리고 중국, 그리고 필리핀, 인도네시아, 오스트레일리아 다 비슷한 세로선을 쓰고 있기 때문에 시차가 얼마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다. 많이 차이가 나도 1시간에서 뭐 3시간일 것이지 열몇 시간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공부해 보았고요. 우리 공부한 내용 문제로 확인해 보자고요. 5번 문제 풀어봅니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세요. 자, 경도는 무엇을 기준으로 동쪽과 서쪽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나요? 그래요. 본초 자오선이 되겠습니다. 말 어렵지만 꼭 기억해요. 2번, 경도 15도마다 1시간씩 차이가 나는데 이러한 차이는 시차라고 하지요. 자, 6번 문제입니다. 경도와 경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의 동그라미 표, 옳지 않은 것의 가위표 해볼게요. 1번, 경선은 지구본과 세계지도에 그려진 가로선인가요? 경선은 세로선이죠. 가로선은 위선입니다. 틀렸고요. 2번, 경도는 동쪽과 서쪽으로 각각 0도에서 180도로 나타냅니다. 맞습니다. 자, 7번입니다. 다음 내용과 관련된 설명을 바르게 연결할게요. 동경, 서경. 자, 본초 자오선의 서쪽입니다. 그럼 뭐예요? 서경이죠. 자, 본초 자오선, 경도의 기준이에요. 경도, 영도,
본초 좌우선의 동쪽입니다.

0: 기억은 뭐예요? 지금 적도를 기준으로 남쪽에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말, 남위. 그리고 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말, 동경.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숫자 읽지 않고 앞에만 우리가 읽어주면 되는 거네요. 자, 이렇게 8번 문제까지 선생님과 해결해 보았습니다. 자, 위도와 경도 어려워 할 수도 있는데요. 선생님이랑 수업 다 끝나고 교재 보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고 다음 강의에서 또 선생님의 설명을 듣게 되면 더 많이 우리 친구들 알아차릴 수 있어요. 자, 오늘 수고했고요. 이 문제 풀어서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자, 지구본과 세계지도에 그려진 세로선으로 본초 좌우선을 기준으로 동쪽과 서쪽의 위치를 나타내며 경도를 알아볼 수 있게 해주는 선은 무엇인가요? 정답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고생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서 더욱더 재미있는 사회 공부합시다.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활짝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요. 안녕!
1: 집에서 뛰어놀던 피터. 철원,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2: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3: 집안에서는 어떻게 놀아야 할까요? 1번, 집안에서 운동을 한다. 2번, 창문 주변에서 놀지 않는다. 정답은 2번. 창밖으로 몸을 내밀거나 바깥으로 나가면 떨어져서 크게 다칠 수 있어요.
1: 신나게 뛰어노는 놀이는 운동장이나 놀이터에서 해야 해요.
3: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로보카.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엉이 이범준 선생님이에요. 자,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재미난 수학 공부할 준비 되셨죠? 자, 먼저 우리 지난 시간 퀴즈 정답부터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퀴즈는요,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자, 기호 하트에 대해서요, 가 하트 나는 가 빼기 나 빼기 3과 11분의 2로 이렇게 약속을 할 때 이 계산 결과 값이 얼마가 나오느냐? 자, 이거였는데요. 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한다고 했었죠? 자, 가자리에 해당하는 숫자가 바로 7과 8분의 3이고요. 나에 해당하는 숫자가 1과 11분의 5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가와 나 자리에 숫자를 집어넣어서 여러분들 계산을 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계산한 결과 값이 얼마가 나오느냐? 2와 88분의 65라고 하는 결과값을 얻게 됩니다. 자, 먼저 우리 7과 8분의 3 빼기 1과 11분의 5를 계산해 줘야 되겠죠. 자, 여기서는요, 우리 받아내림이 있는 대분수에 뺄셈이 발생합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하면 5와 88분의 81이 나오고요. 자, 이 5와 88분의 81에서 자, 빼기 3과 11분의 2 해줘야 되죠. 계산해주면 통분 거쳐서 2와 88분의 65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랑 함께할 내용은요, 단원평가로 완성하기입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 지금부터 문제 풀어볼까요? 1번 문제, 분모가 다른 진분수의 덧셈입니다. 자, 분모가 다르기 때문에 분모를 같게 해줘야 돼요. 9와 4의 우리 최소 공배수를 생각해 볼 수도 있겠고요. 또는 우리 두 분모 곱해도 상관없지요. 자, 두 분모를 우리 한번 곱해 보도록 할게요. 9 곱하기 4, 그리고 오른쪽은 4 곱하기 9가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같은, 크기가 같은 분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분모와 분자의 영이하니 똑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크기가 같은 분수가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분모의 4를 곱했으니 우리 9분의 5의 분자에도 여러분들 4를 곱해줘야 되고요. 자, 분모의 9를 곱했으니 분자에도 9를 곱해줘야 되겠죠. 자, 계산하면 우리 둘 다 분모 36으로 통분이 됩니다. 자, 36분의 20, 그리고 오른쪽은 36분의 9가 되지요. 자, 분모가 같으니까 분자끼리 계산해주면 됩니다. 20 더하기 9는 29죠. 따라서 우리 1번 문제는 36분의 29라고 하는 결과값을 구할 수 있어요.

2번 문제는요, 우리 잘못 계산한 사람의 이름을 쓰고 바르게 계산한 결과 구해보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민준이, 선우, 주영이 것의 결과 한번 다 같이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자, 우리 민준이 같은 경우에는 공통분모 42로 우리 통분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42로 통분하면요, 6분의 1은 얼마가 되느냐? 42분의 7이 되죠. 자, 7분의 4는 분모 42로 통분하면 얼마가 되느냐? 42분의 24가 됩니다. 자, 분모 같으니까 분자 계산해주면 42분의 31이죠? 아, 민준이는 바르게 계산했네요. 자, 선우 보겠습니다. 8분의 5 더하기 12분의 11이에요. 자, 우리 최소공배수 24로 통분해 볼수 있습니다. 자, 24로 통분하면 24분의 15 더하기 24분의 얼마? 그렇죠. 22입니다. 자, 계산하면요. 24분의 37인데요. 대분수로 나타내 볼까요? 우리 37 나누기 24. 계산해 보면 1과 목1 나오고요. 나누는 수 24. 나머지 얼마 나옵니까? 13 나옵니다. 자, 1과 24분의 13. 아, 바르게 계산한 거 맞네요. 자, 그럼 잘못 계산한 사람은 누굴까요? 그렇죠. 주영이 한명 남았어요. 자, 잘못 계산한 사람 주영인데, 자, 바르게 계산하면 그럼 어떻게 될까? 우리 12와 9의 최소 공배수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12와 9의 최소 공배수는 36입니다. 자, 36으로 통분해주면 36분의 21 더하기 36분의 8이 되겠네요. 자, 계산해주면 얼마? 36분의, 그렇죠? 29가 됩니다. 자, 그러면 36분의 29는 1과 36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잘못된 거 확인할 수 있지요. 자, 바르게 계산한 결과값 36분의 29까지 써주시면은 2번 문제도 우리 친구들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자, 3번 문제는요, 네모 안에 알맞은 수 써놓는 것인데요. 이 전체, 수직선 전체 길이가 얼마인지 네모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 네모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두 개의 수직선 길이를 더해줘야 전체 길이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럼 두개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모가 다르네요. 자, 최소공배수로 우리 통분해 줍시다. 자, 12와 3. 자, 보니까 12는 3의 배수입니다. 자, 그렇다면 최소공배수가 얼마라는 거예요? 12라는 것이죠. 자, 여긴 분모 10이니까 그대로 놔두고요. 자, 분모가 12가 아닌 3분의 1만 분모가 12인 것으로 우리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모가 12인 분수로 우리 바꿔주면 12분의 얼마? 4가 됩니다. 자, 12분의 7과 12분의 4 더해주면 얼마가 되죠? 바로 12분의 11이 되죠. 자, 이렇게 3번 문제 정답 12분의 11 구했습니다. 4번 문제 볼까요? 두 수의 합을 선생님과 함께 구해 보도록 하겠어요. 자, 합이라고 하는 것은 더하기입니다. 자, 분모가 다르네요. 자, 분모가 다르니까 최소공배수 생각해 봅시다. 18과 12의 최소공배수는 얼마? 36. 자, 그러면은 우리 36으로 통분해서 계산해 주는 거예요. 자, 우리 36으로 통분을 해 주면 자, 36으로 통분해주면 분모와 분자의 이씩 우리가 곱해줘야 되겠죠. 2 곱해주면 36분의 34입니다. 자, 12분의 5는 분모가 36인 분수로 통분해주면은 36분의 얼마? 15가 되죠. 36분의 34와 36분의 15를 더해줄 거예요. 자, 더해주면 얼마가 나오느냐? 자, 빨간 색길을 이렇게 더해주면 36분의 49가 됩니다. 자, 우리 이거 대분수로 고칠 수 있죠? 대분수로 고치면 1과 36분의 얼마? 13. 자, 그래서 우리 4번 문제 정답. 1과 36분의 13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덧셈 구해 보았습니다. 5번 문제 볼까요? 자, 5번 문제는 농장에서 딸기를 성우가 5분의 4kg 땄고요. 혜주는 4분의 3kg 땄다고 해요. 자, 성우와 혜주가 딴 딸기가 모두 몇 킬로그램인지 알아보는 문제입니다. 자,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덧셈, 뺄셈, 나눗셈, 곱셈 중에서 그렇죠. 덧셈을 이용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죠. 자, 덧셈을 이용해서 해결해 보겠습니다. 5분의 4 더하기 4분의 3이에요. 자, 분모가 다르니까 분모를 같게 해줘야 되겠죠? 자, 최소공배수 20으로 우리 통분해서 계산하면 20분의 16 더하기 20분의 얼마? 15예요. 자, 분모가 같으니까 분자 계산해주면요. 20분의 얼마가 됩니까? 31이 됩니다. 자, 우리 이거 대분수로 고쳐주면 되겠죠? 대분수로 고쳐주면 31 나누기 20 해서 몫이 얼마가 나와요? 1이 나오고 나눈 수 20. 나머지는 그럼 여러분들 얼마 나옵니까? 나머지는 11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아하, 우리 성우와 혜주가 딴 딸기 모두 몇 킬로그램인지 쓰면
1과 20분의 얼마? 11kg입니다. 이렇게 5번 문제 정답 구해주시면 되겠죠. 자, 6번 문제는요, 우리 3과 4분의 1 더하기 2와 5분의 3에서 대분수를 가분수로 나타내서 우리가 계산을 하는 문제예요. 기역, 니은, 디귿에 들어가는 숫자들을 다 구한 다음에 이세 개의 숫자를 더하면 6번 문제 정답 구할 수 있는데요. 우리 가분수를 한번 고쳐보니까 3과 4분의 1은 4분의 13이 되고요. 2와 5분의 3은 5분의 13이 됩니다. 자, 분모가 서로 다르죠? 분모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줘요? 통분해줍니다. 자, 4와 5의 최소공배수인 20으로 통분을 해주면, 자, 우리 13에 여러분들 얼마를 곱해줘야 될까요? 5를 곱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기역은 얼마가 되느냐? 65가 되죠. 자, 그렇다면 니은은 얼마가 되는지 봤더니 13에 4를 곱해준 값. 얼마? 52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20분의 65 더하기 20분의 52 해주면 얼마가 될까요? 20분의 117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제 대분수로 나타내야 됩니다. 자, 대분수로 나타내면 우리 몫이 얼마가 될까요? 몫이 5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얼마가 되느냐? 바로 17이 됩니다. 그래서 5와 20분의 17이라고 대분수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디귿에 해당하는 게 17이에요. 자, 그러면 이 기역, 니은, 디귿 다 더해볼까요? 우리 65, 52, 17다 더해보겠습니다. 다 더하면 우리 5 더하기 2 더하기 7은 얼마죠? 14입니다. 자, 1 더하기 6 더하기 5 더하기 1 계산하면은 얼마가 되느냐? 13이 되는 것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6번 기역, 니은, 디귿의 알맞은 수의 합 얼마? 134다라고 하는 결과값 구해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2와 24분의 23보다 3과 16분의 11만큼 더큰 수예요. 자, 이것보다 이만큼 더큰 수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숫자에서 이만큼을 더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대분수 계산해 보겠습니다. 2와 24분의 23 더하기 3과 16분의 11이에요. 자, 우리 대분수 계산할 때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분수는 분수끼리 계산해 주는데 가장 먼저 해줘야 되는 것, 통분 먼저 해줘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분모 24, 16의 최소공배수 얼마? 48로 통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와 48분의 46 더하기 3과 48분의 33입니다. 자,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계산하면 5가 되죠. 분수 계산해 보겠습니다. 48분의 얼마가 되느냐? 79가 됩니다. 자, 그런데 48분의 79는 가분수네요. 자, 우리 받아 올림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48분의 79. 자, 이거 계산하면은 얼마가 될까요? 5 더하기 1과 48분의 31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더해주니까 자연수 얼마? 6. 그 다음에 분수 부분 48분의 31.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와 24분의 23보다 3과 16분의 11만큼 더큰 수는 얼마다? 6과 48분의 31이다라고 하는 값 구했습니다. 자, 8번 문제는요, 우리 집에서 약국을 거친 다음에 영화관까지 가는 거리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 거쳐서 가는 거예요? 자, 이거 우리 덧셈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문제죠. 1과 8분의 5와 2와 12분의 7을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분모 서로 다르니까 최소공배수 얼마? 24로 통분해 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1과 24분의 15 더하기 2와 24분의 14를 더해주면 여러분들 되겠죠? 자, 더해주면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더해주면 3이고요. 분수끼리 더해주면 24분의 29입니다. 자, 24분의 29는 여러분들 얼마? 1과 24분의 5로 우리가 받아 올림해줄 수가 있지요. 자, 자연수끼리 여러분들 더해주면 얼마인가요? 4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분수 부분. 계산해주면 24분의 5가 되지요. 자, 그래서 우리 가는 거리 4와 24분의 5km다. 이렇게 우리 정답 구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9번 문제는요,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를 구하는 문제예요. 자, 이런 형태의 문제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우리 왼쪽에 있는 걸 먼저 계산을 해준 다음에 비교를 해줘야 되겠죠. 자, 왼쪽에 있는 거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분의 7 더하기 16분의 9. 분모가 다르니까 최소공배수 48로 통분을 하면
48분의 얼마? 14 더하기 48분의 27. 자, 이거 여러분들 계산하면 얼마가 되느냐?

48분의, 그렇죠, 41이 됩니다. 맞죠? 자, 48분의 14에 더하기 48분의 27. 자, 더해서 48분의 우리 41 되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이거보다 여러분들 크대요. 자, 근데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니까 48분의 41보다 하나 더큰 수, 얼마? 48분의 42가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 9번 문제 정답 42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는 우리 10분의 9를 빼기 15분의 7 해줬더니 그 결과값이 얼마입니까? 자, 이 과정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자, 그럼 우리 빼주면 되겠죠? 자, 빼보겠습니다. 10과 15 분모가 다르니까 최소공배수 30으로 통분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30분의 얼마? 27에서 30분의 14를 빼주는 것입니다. 자, 빼주면 얼마예요? 30분의 13이 되지요? 자, 그래서 우리 10번 문제 정답 30분의 13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11번 문제는 우리 산책을 윤희가 5분의 3시간 했고요. 민채가 6분의 5시간 했는데, 민채가 윤희보다 산책을 몇 시간 더 많이 했는지 구해보는 문제입니다. 자, 서로의 차이를 구하는 것이죠. 얼마나 더뭐 많이 했는지 그 차이를 구하는 문제는 뺄셈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민채가 윤희보다 얼마나 더 많이 했는지를 알아봐야 되니까, 민채의 시간에서 윤희의 시간을 빼주면 되겠죠. 그럼 식을 세우면 6분의 5에서 5분의 3을 빼야 됩니다. 자, 분모가 다르니까 분모를 같게 해줘야 뺄수 있겠습니다. 최소공배수 얼마? 30으로 우리 통분을 해보면 30분의 25에서 30분의 18을 빼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빼주면 얼마가 되느냐? 바로 30분의 얼마? 7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민채가 윤희보다 산책 몇 시간 더 많이 한 거예요? 30분의 7 시간만큼 더 많이 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11번 문제 식 세워서 정답 구할 수 있겠죠. 자, 12번 문제는요, 용준이와 태윤이가 숙화대에 적힌 수로 각각 진분수를 만들었다고 해요. 자, 여기서 알아둬야 될 포인트. 진분수가 무엇이죠, 여러분들? 진분수라고 하는 건 분모가 분자보다 큰 분수를 우리가 진분수라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 용준이가 가지고 있는 건 8과 9예요. 그럼 분모가 될수 있는 건 무엇이죠? 그렇죠. 9밖에 될 수가 없죠. 왜냐면 분모가 8이면 8분의 9면 분자가 분모보다 더 크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용준이가 만들 수 있는 진분수는 무엇이다? 9분의 8. 태윤이가 만들 수 있는 그럼 진분수는 무엇일까요? 6분의 5겠죠? 자, 그런데 이 문제는요, 두 진분수의 차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 차를 구하기 위해서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줘야 되는데, 자, 어떤 수가 지금 큰 수인지 알 수가 없죠. 자, 이때 선생님이 어떤 방법 알려드렸냐면, 대각선으로 여러분들 곱해보시면 어떤 수가 더 큰지 알수 있다고 했어요. 자, 두 분수를 이렇게 나란히 두고 대각선으로 곱해보세요. 자, 8 곱하기 6은 얼마입니까? 48입니다. 자, 5 곱하기 9는 얼마죠? 45죠. 자, 그렇다면 48과 45 중에서 더큰 거는 여러분 48이 더 큽니다. 따라서 누가 더큰 거냐면 9분의 8이 더 크다라고 할수 있어요. 즉, 이 문제는 9분의 8에서 6분의 5를 빼줘야 되는 문제인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9와 6의 최소공배수 얼마인가요? 18이죠. 자, 그렇다면 18분의, 자, 얼마? 16에서 18분의 얼마를 뺍니까? 15를 빼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빼주면 얼마가 나와요? 18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두 진분수의 차 쓰면은 18분의 1입니다.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적어주시면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자, 13번 문제는요, 계산이 잘못된 곳 찾아서 바르게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자, 지금 봤더니요, 아, 우리 공통분모 42로 통분한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42로 통분한 것까진 잘했어요. 자, 근데 4와 42분의 7에서 2와 42분의 24를 뺐는데,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빼서 2가 된것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42분의 7에서 42분의 24를 뺄수 있나요, 여러분?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선 받아내림을 해줘야 되는데 받아내림을 하지 않았군요. 자, 그럼 선생님과 함께 받아내림을 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우리 이거 통분하면 4와 42분의 7 빼기 2와 42분의 24까지는 맞아요. 자, 근데 우리 분수 계산을 했을 때, 그쵸? 42분의 7에서 42분의 24를 뺄 수가 없죠? 자, 그럼 받아내림 해줘야 됩니다. 자, 받아내림 해주면 자연수 하나 빼고 3. 자, 42만큼 더 생기니까 42분의 얼마?

49에서 2와 42분의 24를 빼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빼주면 여러분,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계산하면 3 빼기 2는 1이고, 우리 분수 빼주면요, 42분의 얼마? 49 빼기 24니까, 그렇죠? 25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답, 얼마? 바르게 계산하면 1과 42분의 25가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 계산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계산률과 찾아서 이어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씩 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번 볼까요? 3분의 2 빼기 12분의 5입니다. 자, 우리 12는 3의 배수이기 때문에 12로 우리가 통분 가능하죠. 자, 12로 통분해주려면은 분모와 분자에 40 곱해줍니다. 자, 40 곱해주면 결국 12분의 8에서 여러분, 12분의 5를 빼주는 거예요. 자, 빼면 얼마인가요? 12분의 3입니다. 자, 근데 12분의 3은 보니까 약분이 되네요. 얼마로? 3으로 약분되네요. 그러면 몫이 4, 1이 나오니까, 즉, 분수 얼마가 나온다? 4분의 1이 나온다는 거알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1번은 니은과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2번 볼까요? 자, 2번은요, 여러분들, 1과 8분의 3에서 6분의 5를 빼주는 거예요. 자, 분모 다르니까 우리 최소공배수 24로 통분해 볼까요? 그러면 1과 24분의 9에서 얼마? 24분의 4를 곱해주니까 20이네요. 자, 그러면 24분의 9에서 24분의 20 분수끼리 뺄 수가 없죠? 자, 그러면 받아내림 해주면 24분의 얼마? 33에서 24분의 20을 빼줍니다. 자, 계산하면 24분의 13이네요. 자, 24분의 13 어디 있나 봤더니 디귿에 있죠? 자, 그래서 2번은 디귿과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3번 계산해 볼게요. 12와 8의 최소공배수 얼마입니까? 24죠? 자, 24로 통분하면 2와 24분의 얼마? 22에서 1과 24분의 21입니다. 자, 우리 자연수 자연수끼리 빼고요. 분수 분수끼리 빠지네요. 빼면 1과 24분의 1이 되네요. 자, 그래서 우리 3번 기억과 연결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15번 문제입니다. 자, 15번 문제는 소미인의 가족이 돼지고기 3과 2분의 1kg 중에서 1과 5분의 2kg을 구워서 먹었대요. 자, 먹고 남은 돼지고기가 얼마인지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남은 걸 구하는 거잖아요? 먹고 남았다? 자, 원래 있던 것에서 먹은 것만큼 빼준 값이 되겠죠. 자, 그러면 3과 2분의 1에서 1과 5분의 1을 빼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대분수 뺄때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분수는 분수끼리 빼주지만 그 전에 통분 먼저 해줘야 되죠? 2와 5의 최소공배수 얼마? 10으로 통분해주면 3과 10분의 5에서 그 다음에 1과 10분의 얼마? 4를 빼주는 것입니다. 자, 빼주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나요? 자, 빼주면 자연수 자연수 2가 되고요. 3 빼기 1이니까 자, 10분의 5에서 10분의 4를 빼주면 10분의 1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구워 먹고 남은 돼지고기 얼마? 2와 10분의 1kg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15번 문제 구하시면 되겠죠? 자, 지금 여러분들 하니까 어때요? 아, 여기서 제일 키포인트는 뭐예요? 통분이구나. 내가 통분만 잘해주면 계산하는 건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할수 있는 건알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 문제들이 어렵고 계산하는 것이 힘들다고 느끼는 친구들은 통분부터, 약분과 통분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 연습하고, 그리고 분수, 덧셈, 뺄셈 계산을 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16번 보겠습니다. 계산 결과가 큰 것부터 순서대로 기호를 써야 돼요. 그러면 계산 결과 다 구해보도록 할게요. 기억 보겠습니다. 자, 우리 분모 얼마? 30으로 통분하면 4와 30분의 24에서 2와 30분의 5를 여러분들 빼줄게요. 자, 그러면 빼면 얼마인가요? 그러면 자연수 2, 30분의 19. 자, 이렇게 계산값 구했습니다. 자, 두 번째 거 한번 해볼까요? 자, 두 번째 거는 최소공배수가 15네요. 그럼 5와 15분의 5에서 2와 15분의 9를 여러분들 빼줘야 되는데, 자, 받아내림해줘야 되겠네요. 받아내림하면 4와 15분의 20에서 2와 15분의 9를 빼주니까 계산 2와 15분의 11인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2와 30분의 19잖아요. 그럼 이왕 분모 30인 거 15에서 분모 30으로 맞춰줄 수 있어요. 곱하기 얼마 해주면? 분모 분자에 곱하기 1씩 해주면 우리 맞춰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맞추면 얼마가 되느냐?
2와 30분의 22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 크기 비교하기가 훨씬 더 쉽겠죠? 자, 디귿 볼까요? 디귿 보면, 자, 우리

10은 5의 배수니까 최소 공배수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이 되겠네요. 5와 10분의 3에서 3과 10분의 얼마? 6을 빼주는 것입니다. 자, 빼면요. 자, 받아내림 해줘야 되니까 4와 10분의 13에서 3과 10분의 6을 빼니 1과 10분의 얼마? 7이 되는 것을 볼수 있죠. 자, 큰 것부터 순서대로 기호를 쓰는 거예요. 가장 큰건 그럼 뭐예요? 2와 30분의 22가 가장 크니까 니은을 가장 먼저 써주셔야 되고, 자, 그 다음은 자연수 2가 크죠. 1보다는? 그러니까 다음에 오는 건 기역. 마지막, 디귿. 이렇게 써주셔야 되겠죠. 자, 17번 보겠습니다.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의 차를 구해 보도록 할게요. 가장 큰 수는 대분수에서 자연수가 커야 되죠. 그럼 이 중에서 자연수가 가장 큰 거는 4와 12분의 1입니다. 자, 이게 가장 큰 수고요. 이제 작은 수를 찾아야 돼요. 작은 수는 일단 자연수가 똑같아요. 자, 그럼 자연수 빼고 분수끼리 비교해 봐야 되는데, 분수끼리 크기 비교할 때는 선생님이 대각선으로 곱해 보라고 했습니다. 대각선으로 곱하면 5 곱하기 9는 얼마? 45. 4 곱하기 8은 얼마? 32.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작은 게 어떤 거예요? 32가 작으니까, 아, 2와 9분의 4가 가장 작구나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찾았으니까 빼주면 되겠죠? 4와 12분의 1에서 2와 9분의 4를 빼겠습니다. 자, 12와 9의 최소 공배수 얼마? 그렇죠. 36으로 우리 통분해서 빼면 4와 36분의 3에서 2와 36분의 16을 빼주는 겁니다. 자, 받아내림 해줘야겠네요. 3과 36분의 39에서 2와 36분의 16을 빼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자연수 1 되고요. 분수 부분 36분의 얼마? 23. 자, 그래서 우리 17번 문제 정답은 1과 36분의 23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정답 찾아줄 수 있겠네요. 제 키포인트는 뭐예요? 가장 큰 수, 가장 작은 수만 구하면 우리 계산하는 거는 어렵지 않게 할수 있겠어요. 자, 18번 문제는 우리 앞에서 봤던 퀴즈 형태와 같은 형태의 문제죠. 기역은 12분의 11, 니은은 15분의 8입니다. 자,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12분의 11 빼기 15분의 8 먼저 계산해 주면요. 최소 공배수 얼마? 60분의 우리 55 빼기 60분의 얼마? 32입니다. 자, 계산하면 60분의 23인데요. 자, 마지막 더하기 기역이죠? 더하기 12분의 11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최소 공배수 우리 60으로 통분해주면 우리 아까 60분의 얼마였어요? 55였죠. 60분의 23 더하기 60분의 55 더해주면 60분의 78입니다. 자, 1과 60분의 18인데요. 우리 약분 가능하지요? 자, 약분해주면 얼마가 되느냐? 6으로 약분해주면 1과 10분의 3이 됩니다. 그래서 18번 문제 정답 1과 10분의 3 구할 수 있겠네요. 자, 19번 문제도 우리 계속 해결했었던 문제 형태와 유사해요. 자, 어떤 수리 네모라고 하면 네모 더하기 원래는 1과 8분의 7을 빼야 되는데 더해서 이 결과값이 나온 거죠? 그러면 어떤 수 구하려면 6과 12분의 5에서 1과 8분의 7을 빼줘야 됩니다. 자, 계산해 볼까요? 우리 6과 24분의 10에서 1과 24분의 21을 뺄게요. 자, 받아내림하면 5와 24분의 31에 30, 여러분들 4에서 1과 24분의 21을 빼니까 자, 4와 24분의 얼마? 13이 됩니다. 자, 그럼 4와 24분의 13 나왔고요. 우리 이거를 여러분들 빼줘야 되겠죠? 24분의 13에서 빼주면 자, 이거 우리 분모 24 이내로 통분해 보면 1과 24분의 21이에요. 자, 그럼 4와 24분의 13에서 빼줬을 때 받아내림 해줘야 되겠죠? 3과 24분의 37 빼기 1과 24분의 21 해주면 2와 24분의 16이 나오는데 우리 8로 또 약분이 됩니다. 자, 약분해주면 2와 3분의 2라고 하는 기약분수 우리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 마지막 정답 2와 3분의 2 적어주시고요. 우리 마지막 20번 문제 보도록 할까요? 자, 20번 문제는 우리 니은에서 디귿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를 구하기 위해서는, 자, 이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 알아보아야 되는데요. 자, 여기를 구하려면 이 1과 9분의 5에서 이 기역 니은만큼을 빼줘야 니은 디귿이 나오겠죠. 자, 그럼 여기 길이는 또 어떻게 구하느냐? 전체에서 4와 6분의 1만큼을 빼줘야 이만큼의 길이가 나오겠죠. 자, 그럼 선생님과 함께 구해보겠습니다. 4와 4분의 3에서 4와 6분의 1을 빼겠습니다. 자, 그럼 4와 6이 여러분들 최소 공배수는 12죠. 4와 12분의 9 빼기 4와 12분의 얼마? 2예요. 자, 계산해주면

12분의 7이 됩니다. 자, 이만큼이 12분의 7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1과 9분의 5에서 12분의 7만큼을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빼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1과 9분의 5는 1과 얼마? 36분의 20 빼기 36분의 얼마냐면 21입니다. 자, 그러면 계산해 볼게요. 자, 못 빼니까 우리 받아 내림해 줘요. 36분의 얼마? 56 빼기 36분의 21이죠. 계산해 주면 36분의 얼마? 35네요. 자, 그래서 우리 20번 문제 정답 36분의 35km다. 이렇게 정답 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랑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 해결해 보았는데요. 오늘 문제 중에서 틀리거나 어려웠던 문제 있지요? 우리 친구들 풀이 과정 다시 한번 해본 다음에 EBS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20개 문제 선생님이랑 같이 해결해 보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북2 이용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볼게요. 안녕!

친구들 반가워요. 개념을 꽉 잡고 문제도 꽉 잡는 만점왕사 여러분과 함께할 은하쌤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학교 시험 만점왕 2회 문제 풀어봤죠? 어때요? 선생님과 함께 문제 푸니까 하나도 어렵지 않았죠? 그럼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냈던 꽉꽉 퀴즈의 정답도 잘 맞춰서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놓았나요? 네, 좋아요. 꽉꽉 퀴즈의 정답을 공개합니다. 어느 은행의 이자율이 5%라면 10만 원을 예금하여 1년 후에 받는 이자는 얼마일까요? 정답은 네, 바로 5천 원입니다. 자, 5천 원은 이자가 되고 그럼 나중에 원금과 함께 이자를 받게 되니까 총 10만 5천 원이라는 돈이 내손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꽉꽉 퀴즈의 정답 잘 맞췄을 거라고 믿고요. 오늘은 어떤 내용?

만나게 될까요? 오늘은 서술형 논술형 평가 문제를 만나볼 거예요. 서술형 논술형 평가 문제는 총 10문제죠? 선생님과 함께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의 문제 만나볼까요? 서술형 논술형 평가 문제의 1번부터 시작할게요. 부가세는 우리가 물건을 살때 물건값의 10%만큼을 추가로 내는 세금입니다. 어떤 물건을 사고 부가세를 합하여 5,500원을 냈을 때 부가세를 제외한 실제 물건값은 얼마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마트나 뭐 문구점이나 이런 곳에서 어떤 물건을 사면요. 사실은 그 물건 가격에는 부가세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몰랐을 텐데요. 영수증을 잘 보잖아요. 그러면, 오, 내가 부가세라는 하나의 세금을 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도 알수 있을 거예요. 자, 부가세는 얼마만큼이래요? 그렇죠. 바로 물건값의 10%만큼이래요. 어떤 물건을 샀을 때 부가세를 합하여 5,500원을 냈다는 것은 이 금액은 실제 물건 값에다가 얼마만큼? 부가세만큼을 더한 것이다. 이것이 얼마만큼이다? 그렇죠. 바로 5,500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 물건값이 100%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물건값에다가 부가세를 더한 값은 몇 퍼센트가 될까요? 그렇죠. 바로 110%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물건값과 부가세를 더한 것을 물건값으로 나누어준다라고 생각했을 때, 100분의 110이다라는 이 비율을 우리가 생각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를 보면 물건을 사고 물건값에다가 부가세를 더한 것이 얼마였대요? 그렇죠. 5,500원이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실제 물건값은 얼마였을까요? 자, 여러분, 110에다가 50을 곱했을 때 5,500이 되고, 그럼 100에다가는 역시 똑같이 50을 곱했을 때 5,000이 되니까 아, 물건값은 5,000원이었겠네 라고 떠올려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물건값, 즉 물건값이 100%가 되죠? 자, 이 100%에 10%를 추가한 금액이 5,500원이 되니까 물건값의 110%는 5,500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물건값에 대한 5,500원의 비율은요, 바로 100분의 110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물건값은 100%, 여기에 부가세 10%를 붙이면 110%. 자, 100분의 110에다가 분자분모에 똑같이 50을 곱한다고 생각했을 때 5,000분의 5,500이 되니까 물건값은 얼마가 되나요? 5,000원이 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5,000원. 자, 우리 부가세라는 것이 있다는 거 처음 안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앞으로 영수증 하단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부가세라는 것을 볼수 있을 거예요. 2번입니다. 글을 읽고 축척이 1대 3만 5천인 지도에서 6cm인 거리가 실제로는 몇 미터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아, 실제로 몇 미터인지 구하라 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축척이란 말 들어본 적 있죠? 네, 맞아요. 여러분 아마 사회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사회 시간에 지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축척이란 지도에서의 거리와 실제 거리의 비율을 말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 축척이 1대 1만 또는 1대 만이라면 지도에서의 1cm는요, 실제로는 만 cm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문제로 돌아가서 1대 3만 5천이라는 것은 지도에서의 1cm가 실제로는 3만 5천cm라는 말이잖아요. 지도에서 6cm라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실제 거리를 구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1cm일 때 3만 5천이니까 6cm일 때는 그렇죠. 우리 6cm에 3만 5천을 곱해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6 곱하기 3만 5천. 자, 이렇게 우리가 가로셈으로 계산을 하고 싶을 때는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 끝에 보이는 0, 3개 있죠? 이 0, 3개를 미리 이렇게 써줘도 좋고요. 나중에 써도 좋아요. 그 다음, 6 곱하기 35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6, 5, 30이죠? 그 다음, 6, 3, 18이에요. 그랬더니, 21만이 되는 거죠? 이때의 단위는요? 그렇죠. 바로
센티미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실제로 몇 미터냐라고 물어봤잖아요. 미터로 단위를 바꿔주는 겁니다. 우리가 1미터는 100cm이기 때문에 여기 21만 cm를 미터로 바꾼다? 그러면 2100m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지도에서의 거리에 35,000을 곱하면 실제 거리가 나온다. 따라서 지도에서 6cm인 거리는 실제로 6 곱하기 35,000으로 구할 수 있고 이것은 21만 cm가 된다. 100cm는 1m이므로 21만 cm는 2100m입니다. 그래서 정답 2100m라고 써주면 완성이 되는 거죠. 여러분도 축척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있다면 이 문제 쉽게 풀수 있었을 거예요. 3번. 어느 카페에서는 음료 가격의 10%를 적립해 줍니다. 수혁이의 현재 적립금은 920원이고, 수혁이는 앞으로 이 카페에서 2,300원짜리 음료만 마신다고 할 때, 앞으로 적어도 몇 잔을 더 마셔야 적립금만으로 음료 한 잔을 마실 수 있는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 보세요.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거죠. 일단, 우리 수혁이는요, 항상 2,300원짜리 음료수만 마신대요. 그러면 이 적립금만으로 음료수 한 잔을 사 먹는다? 역시 얼마짜리? 2,300원짜리 음료를 사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수혁이가 음료수를 사서 마실 때마다 적립금이 얼마씩 쌓이는지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2,300원짜리 음료잖아요? 10%만큼 적립을 해주니까 2,300 곱하기 100분의 10만큼이 한 번에 쌓이는 적립금이 되죠. 그러면 100분의 10이니까 약분하면 10분의 1. 그럼 역시 또한번 약분을 하면 230이 되는구나. 아, 한 번에 230원씩 적립이 되네. 그런데 지금 이미 920원이 적립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앞으로 얼마나 더 적립을 해야 할까? 이걸 구하기 위해서 2,300에서 920원만큼을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가 되나요? 그렇죠. 바로 1,380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1,380원을 우리가 더 적립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한 번에 230원씩 쌓이고 있으니까 우리 몇 잔만큼을 더 먹어야 할까? 아, 우리 230원씩 적립했을 때몇 잔을 먹으면 1,380원이 될까? 그러면 우리가 몇 잔을 먹어야 되는지 알기 위해서는 1,380을 230으로 나누어서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랬더니 6이 나와요. 아, 우리 6잔만큼을 마셔야겠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는 거죠. 수혁이가 마시는 음료 한 잔에 대한 적립금을 구하면 바로 2,300 곱하기 100분의 10이에요. 그래서 230원이 되는 거죠. 한잔 마실 때마다 230원 적립. 적립금만으로 2,300원이 되려면 적어도 2,300 빼기 920, 즉 1,380원이 더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마실 음료를 네모잔이라고 생각하면 230 곱하기 네모, 1380원과 같아야 하므로 네모는 6이 되고요. 음료는 앞으로 6잔을 더 마셔야 하는 거죠. 정답은 바로 6잔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한 번에 얼마만큼 적립이 되는지, 그리고 얼마만큼을 더 적립을 해야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다면 몇 잔을 마셔야 하는지도 정답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4번입니다. 수아가 두 개의 로봇을 코딩하여 선분위를 달리게 하였습니다. 표를 보고 같은 시간에 더 빠르게 이동한 로봇은 어느 것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토끼 로봇, 거북 로봇이 있어요. 자, 이동한 선분의 길이 그리고 걸린 시간도 나타나 있는데 각각의 로봇이 같은 시간 동안 더 빠르게 이동한 로봇이 어떤 것인지 알기 위해서는 자, 우리가 무엇을 무엇으로 나누어야 할까요? 그렇죠. 기준량은 걸린 시간이 되고 비교하는 양은 이동한 선분의 길이가 돼요. 그러면 이동한 선분의 길이를 걸린 시간으로 나누어 주면 되겠죠. 토끼 로봇을 먼저 보면 우리 이동한 선분의 길이는 10cm, 걸린 시간은 5분이에요. 5분의 10 이렇게 쓸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2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고요. 거북 로봇은요, 우리 6초 동안 15cm를 갔잖아요. 6분의 15예요. 3으로 약분했더니 2분의 5가 된다. 소수로 나타내면 그렇죠. 바로 2.5죠. 자, 그러면 같은 시간에 그러니까 1초에 얼마만큼씩 갔는지를 우리가 구한 거예요.

토끼 로봇은 2cm, 1초에, 거북 로봇은 1초에 2.5cm만큼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것이 더 빠른가요? 그렇죠. 바로 거북 로봇이 더 빠른 거죠. 걸린 시간에 대한 이동 길이의 비율을 구하면 토끼 로봇은 5분의 10, 즉 2이고, 거북 로봇은 6분의 15, 2분의 5고, 결국 2.5입니다. 따라서 같은 시간에 더 빠르게 이동한 로봇은 어떤 로봇이에요? 그렇죠. 바로 거북 로봇이 되는 거죠. 정답은 거북 로봇입니다. 자, 여러분 풀이 이렇게 쓰고요. 그 아래의 답도 거북 로봇 이렇게 쓰면 돼요. 거북 로봇. 자, 여러분들이 서술형 문제를 풀 때에는요, 한 번에 이렇게 풀이를 쓰려고 하지 말고, 선생님처럼 먼저 문제를 두 번, 세번 읽고 나서 답을 먼저 찾아보세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풀이를 한그 과정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정리를 하면서 설명을 해주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5번입니다. 200개의 좌석이 있는 영화관에서 같은 영화가 하루에 한번 상영되고 있습니다. 어제의 관객 수는 좌석 수의 85%였고, 오늘의 관객 수는 좌석 수의 87%였습니다. 어제와 오늘의 관객 수의 차는 몇 명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자, 이 경우는 200개의 좌석이 있는 영화관에서 각각 관객 수가 좌석 수의 85%, 87%라고 했으니까 각각 관객 수를 구한 다음 마지막에 비교를 해주면 되겠죠. 일단 어제의 관객 수를 먼저 구해보도록 할게요. 어제는 전체 200개의 좌석 중에서 85%만큼 찼대요. 그러면 100분의 85를 곱하여 우리가 온 관객 수를 구할 수가 있겠죠. 100으로 약분을 하고 그랬더니 2가 남죠? 2 곱하기 85를 했더니 170이 돼요. 아, 우리 어제는 170명이 왔네. 그러면 오늘은요? 오늘은 전체 200석 좌석이 있는데 좌석수의 87%만큼이 찼다고 하네요. 100분의 87을 곱하자. 역시 100으로 약분을 했더니 2 곱하기 87이죠. 그러면 곱했을 때 174이니까, 아, 174명이 왔네. 그러면 어제는 170명, 오늘은 174명. 174에서 170을 뺐더니 4명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선생님이 또 다른 방법을 하나 소개할게요. 자, 여러분. 어제는 좌석수의 85%만큼이 찼고, 오늘은 좌석이 87%만큼 찼어요. 그러면 이 비율의 차는 얼마만큼일까요? 그렇죠. 87 빼기 85이니까 바로 2죠. 2%만큼인 거예요. 그래서 차를 바로 구해볼 수도 있어요. 200 곱하기 100분의 2. 이렇게 했더니 100으로 약분. 2, 2는 4. 역시 똑같이 4명만큼 차이가 난다는 것을 여러분 알수 있었을 거예요. 자, 풀이를 써보면 어제의 관객 수는요. 200 곱하기 100분의 85. 그래서 170명입니다. 라고 풀이를 쓰시고요. 오늘의 관객 수는 200 곱하기 100분의 87. 그러니까 174명입니다. 라고 쓰는 거예요. 어때요? 그대로 쓴 거죠? 그 다음, 따라서 어제와 오늘의 관객 수의 차는 174 빼기 170. 즉, 4명입니다. 그래서 4명이라는 답을 얻을 수 있어요. 또는 선생님이 두 번째로 계산을 한이 방법으로 해도 아주 간단하게 풀 수가 있어요. 6번입니다. 한 변의 길이가 7cm인 정사각형의 넓이는 한 변의 길이가 10cm인 정사각형의 넓이의 몇 퍼센트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라고 합니다. 자, 한 변의 길이가 7cm인 정사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하나요? 그렇죠. 7 곱하기 7로 구하죠. 7, 7에 49잖아요. 아, 49제곱센티미터네. 한 변의 길이가 10cm인 정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까요? 그렇죠. 10 곱하기 10이죠. 10 곱하기 10은 100. 100제곱센티미터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7cm인 정사각형의 넓이는 한 변의 길이가 10cm인 정사각형의 넓이의 몇 퍼센트네요. 자, 그럼 기준량이 뭐예요? 무엇무엇의 몇 퍼센트. 그러니까 한 변의 길이가 10cm인 정사각형의 넓이가 바로 기준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0이 기준량이 되고 49가 비교하는 양이 돼요. 그러면 비율로 나타냈을 때 100분의 49. 자, 100분율로 나타내면요. 그렇죠. 바로 49%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풀이 똑같이 씁니다. 한
한 변의 길이가 7cm인 정사각형의 넓이는 7 곱하기 7이니까 49제곱센티미터. 한 변의 길이가 10cm인 정사각형의 넓이는요? 그렇죠. 10 곱하기 10이니까 100제곱센티미터. 따라서 한 변의 길이가 7cm인 정사각형의 넓이는 한 변의 길이가 10cm인 정사각형의 넓이의 100분의 49, 즉 49%입니다. 라고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정답 49%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어때요? 여러분, 이 문제는 진짜 어렵지 않았죠? 7번입니다. 어느 민속마을 입장료에 대한 안내문을 보고 초등학생의 입장료는 얼마인지 풀이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라고 합니다. 자, 민속마을의 입장료예요. 아, 멋진 이런 건물들도 볼수 있고 다양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볼수 있는 민속마을. 선생님도 정말 좋아하는데요. 자, 성인과 중고등학생, 초등학생의 입장료가 각각 다르다고 합니다. 먼저 성인이에요. 성인은 4,500원이죠. 중고등학생은 성인 입장료에서 20% 할인을 해준대요. 초등학생은 중고등학생 입장료에서 50%를 할인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것은 초등학생의 입장료이니까 초등학생의 입장료를 알기 위해서는 중고등학생의 입장료를 알아야 하고 중고등학생의 입장료를 알기 위해서는 성인의 입장료를 알아야겠죠? 그럼 차근차근 구해볼게요. 일단 중고등학생의 입장료 구해보면 성인 요금 4,500원의 여기에서 20%만큼 할인해주면 4,500원의 80%만큼이죠. 100분의 80을 곱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20으로 분자 분모 약분을 해주면 5 그리고 4가 된다. 5로 다시 한번 약분을 해줬더니 900이 되네. 9, 4, 36. 그래서 3,600원이 바로 중고등학생의 요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초등학생의 요금도 구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 요금은 얼마일까요? 그렇죠. 3,600원. 바로 중고등학생의 입장료이니까 여기에서 50%만큼 할인해준다? 그럼 실제로 내는 금액도 50%만큼인 거죠. 100 빼기 50은 50이니까 100분의 50을 곱해줍니다. 50으로 약분을 하면 2분의 1이 되니까 2로 똑같이 다시 한번 약분을 해줄게요. 그러면 1800이 되죠. 따라서 1800원이 되는구나. 아, 초등학생의 입장료는 1800원이네.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풀이도 똑같아요. 먼저 중고등학생의 입장료를 구하는 겁니다. 중고등학생의 입장료는 성인 입장료의 80%이므로, 자, 20% 할인을 한다고 했으니까 실제로 내는 금액은 100에서 20만큼을 뺀 80%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4,500 곱하기 100분의 80. 얼마였어요? 3,600원이었죠. 자, 그 다음 초등학생의 입장료는요? 중고등학생 입장료의 50%이므로 3,600 곱하기 100분의 50이다. 그래서 1,800원이 되는구나. 정답은 1,800원.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어때요? 단계별로 차근차근 푸니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었죠? 8번입니다. 유진이의 설명을 보고 유진이네 카페에 4월과 5월에 지난달 대비 매출 증가율은 각각 몇 퍼센트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래요. 아, 그럼 4월이랑 5월에 지난달 대비 매출 증가율을 구하라 라는 건데요. 자, 지난달 대비 매출 증가율이라는 게 무엇일까? 먼저 볼 거예요. 지난달 매출액이 50만 원이고 이번 달 매출액이 5만 원 증가했다면 지난달 대비 이번 달 매출 증가율은 10%야. 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지난달 매출액 분에 이번 달 매출 증가한 금액, 그만큼을 우리가 분수로 비율로 나타낸 다음 여기에 100을 곱하여 100분율로 매출 증가율을 구할 수가 있겠구나. 쉽게 생각하면 이번 달 매출이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생각해서 그걸 지난달 매출액으로 나누어주면 되는 거예요. 유진이네 카페의 월별 매출액을 한번 볼게요. 3월에는 매출액 80만 원, 4월에는 100만 원, 5월에는 120만 원이에요. 자, 그럼 얼마씩 증가하고 있나 볼게요. 자, 80에서 100만 원이 되었으니까 20만 원만큼 매출이 증가한 거죠. 4월에서 5월도요, 역시 100만 원에서 120만 원이 되었으니까 20만 원만큼 매출이 증가한 거예요. 그러면 4월에는 매출 증가율 얼마일까요? 지난달 대비 매출 증가율? 그렇죠.
우리 증감 매출액 바로 20만 원이죠. 20만 원을

무엇으로 나눠요? 그렇죠. 지난달의 매출인 3월의 매출인 80만 원으로 나누어 주는 거예요. 자, 나눈 다음 어떻게 해요? 그렇죠. 100을 곱해 줘야 되죠. 100을 곱하는 거예요. 자, 20만으로 약분을 했더니 1, 20만으로 약분을 했더니 4가 돼요. 4로 약분을 했더니 1, 4로 약분을 했더니 25가 돼요. 아, 그래서 25%네. 그럼 5월은요? 자, 5월은 매출이 얼마나 증가했나 보니까 20만 원만큼 증가했어요. 그러면 증가한 매출 20만 원을 분자에 쓰고, 자, 무얼로 나누는 거예요? 지난달 매출액으로 나누는 거죠. 100만 원으로 나누어 줍니다. 자, 여기에 100을 곱해서 매출 증가율을 백분율로 구할 수가 있죠? 자, 약분을 해볼게요. 20만으로 약분했더니 5분의 1이 되죠. 5로 약분을 했더니 1, 그리고 20이니까, 아, 20%가 되는구나.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풀이로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유진이네 카페의 월별 매출액을 살펴볼게요. 그러면 3월 대비 4월 매출 증가액은 20만 원이고, 3월 매출은 80만 원이므로, 3월 대비 4월 매출 증가율은 바로 80만 분의 20만 곱하기 100이다. 이것은 얼마? 25이니까 25%구나. 그 다음, 4월 대비 5월 매출 증가액은 20만 원이고, 4월 매출액은 100만 원이므로, 4월 대비 5월 매출 증가율은 100만 분의 20만 곱하기 100을 하여 20이다. 즉, 20%입니다. 라고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4월은 25%, 5월은 바로 20%가 정답이 되는 거죠. 알겠죠? 9번입니다. 운동화와 실내화를 각각 하나씩 사려고 합니다. 신발의 원래 가격과 현재 할인율을 나타낸 표를 보고 어느 상점에서 두 신발을 모두 사는 것이 더 저렴한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단, 두 상점에서 파는 운동화와 실내화는 완전히 똑같다라고 합니다. 자, 일단 우리는 운동화 하나를 사고 실내화 하나를 살 거예요. 가 상점에서는 운동화를 38,400원인 것을 20% 할인해서 팔고 있고, 그 다음 실내화 4,500원짜리를 10%만큼 할인해서 판매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나 상점에서는 어떻게 판매하고 있나? 보니까 4만원짜리를 25% 할인해서 판매하고 있고, 실내화는 5,000원짜리를 15%만큼 할인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각각 가 상점, 나 상점에서 운동화, 실내화를 샀을 때 얼마에 살수 있을지를 각각 구한 다음, 그 다음 비교를 해주면 해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풀이를 쓸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가 상점에서 운동화를 샀을 때 가격이 얼마가 되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자, 만약 가 상점에서 구입을 한다면, 먼저 운동화의 가격을 볼 거예요. 38,400원인데 20%만큼 할인을 하니까 실제 구매할 때에는 80%만큼을 지불하게 되는 거죠. 38,400 곱하기 100분의 80입니다. 20으로 약분을 해주면 5분의 4가 되고, 5로 약분을 해줄게요. 5, 7에 35, 그 다음 5, 6에 30, 그 다음 5, 8에 40이니까, 아, 7,680 곱하기 4가 되겠구나. 계산을 하면 3만 720원이 되거든요. 이번에는 실내화의 판매 가격도 한번 볼게요. 원래는 4,500원이었는데 10%만큼 할인을 했잖아요. 실제 지불하는 가격은 바로 90%가 됩니다. 4,500 곱하기 100분의 90이에요. 그러면 우리 100으로 약분을 했을 때45 곱하기 90이 되니까 곱했을 때 4,050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가상점에서 이렇게 운동화랑 실내화를 모두 구매하게 된다면 실제로 물건을 사는 가격은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바로 34,770원이 되는 거죠. 이번에는 나상점에서 살 때도 똑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나상점에서는요, 4만원짜리 신발을 25%만큼 할인하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지불하는 금액은 100분의 75, 즉 75%만큼이 되죠. 그랬을 때, 우리 25로 약분을 해주면 3, 25로 약분을 해주면 4니까 4분의 3이에요. 4로 약분을 해주면 만이 되니까, 만 곱하기 3은 3만이 되는 거죠. 3만 원이 되고요. 실내화는 5,000원짜리를 15% 할인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우리가 구입하는 가격은 85%만큼이에요. 5,000 곱하기 100분의 85. 100으로 약분을 해줬더니 50 곱하기 85가 되죠? 계산을 하면 4,250원이에요. 자, 그렇다면, 나상점에서 구입을 한다면,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풀이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라고 합니다. 자, 1년 후에 이자를 포함하여 받을 수 있는 금액이래요. 그러면 이자에다가 원금을 더한 만큼, 이만큼을 수여기가 받게 되는 거죠. 그럼 먼저 이 은행의 이자율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10만 원 1년 예금했더니 10만 4천 원을 받았어요. 그럼 이자는 얼마예요? 그렇죠. 바로 4천 원이죠. 이자율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자를 무엇으로? 원금, 예금한 금액으로 나누어 줘야겠죠. 그래서 10만 분의 4천이 됩니다. 여기에 100을 곱하면 이자율을 구할 수가 있죠. 우리 4천 곱하기 100을 했을 때가 40만이기 때문에 우리 10만으로 약분을 해보면 4가 남아요. 그래서 이자율은 몇 퍼센트? 4%가 되는 거죠. 자, 같은 은행에 15만 원을 예금할 거예요. 그럼 이자가 얼마가 될까요? 15만에다가 4%이니까 100분의 4를 곱하는 거죠. 그랬을 때 100으로 약분, 100으로 약분. 그럼 1500 곱하기 4가 되니까 6000원이 되네. 아, 그러면 이자는 6000원, 원금은 15만 원이니까요. 합치면 15만 6000원이 되는구나라는 것알수 있겠죠? 프리로는 어떻게 쓸까요? 예금한 금액은 10만 원이고 이자는 10만 4000 빼기 10만, 즉 4000원이므로 은행의 이자율은 10만 분의 4천 곱하기 100. 그래서 4%구나. 자, 만약 예금한 금액이 15만 원이라면 이자를 계산했을 때 15만 곱하기 100분의 4이므로 6천 원이다. 1년 후 이자를 포함하여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5만 원에다가 6천 원을 더한 15만 6천 원이 된다. 정답 15만 6,000원. 이것이 정답이 되는 거죠. 여러분도 이자율 어렵지 않게 알수 있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서술형, 논술형 평가 문제 10문제를 모두 해결을 해보았습니다. 어때요? 어렵지는 않았나요? 자, 이렇게 이번 단원의 내용이 모두 모두 끝났습니다. 어때요? 비와 비율 어렵지 않았죠?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요, 우리 5단원의 내용을 만나볼 거예요. 여러 가지 그래프의 내용을 만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친구들. 모두 안녕!

0: Hello.
1: 퀴즈로 시작해서 과학 왕으로 끝나는 시간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오늘도 뻔뻔한 퀴즈로 시작해볼까요? 자, 화면을 보세요. 우리 몸은 딱딱한 뼈를 근육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우리 몸에 근육이 하나도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1번, 로봇처럼 멋지게 움직인다. 2번, 뼈만으로 달릴 수 있다. 3번, 몸을 움직이기 어렵다. 정답은 3번이죠? 1번이면 사람 몸이 최첨단 로봇으로 업그레이드 된 거고요. 2번이면 뼈가 혼자 육상대회 나가는 겁니다. 3번이죠?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의 뻔뻔한 퀴즈에는요,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뼈만으로는 몸을 움직일 수 없다. 엥? 뼈가 움직여서 우리 몸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아닌가요?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실제로는요, 뼈 혼자서는 절대 몸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 몸은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개념함 타임으로 업그레이드, 레벨업 해볼까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 몸은요, 여러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각각 제 기능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는데요. 우리 4단원에서는 이렇게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볼 텐데,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뼈와 근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이 사진을 볼까요? 이 사진은요,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에서 이 밝게 보이는 부분은 우리 몸의 어느 부분인가요? 맞아요, 뼈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런 엑스레이 사진

사진을 본 경험 또는 직접 찍어본 경험 있을 거예요. 뭐 넘어져서 팔이 부러져서 찍어본 친구도 있을 텐데요. 자, 그럼 여기 이 엑스레이 사진에 보이는 이 뼈는 우리 몸의 어느 부분인가요? 그렇죠. 바로 손의 뼈입니다. 자, 손의 뼈 어떻게 생겼는지 보니까요. 이렇게 길쭉한 뼈가요. 나란하게 배열이 되어 있는 거볼수 있죠? 자, 그리고 여기 손바닥 뼈를 보니까요. 작은 뼈가 여러 개 모여 있습니다. 길쭉한 뼈도 있고, 작은 뼈도 있고, 크기도 다 다르죠? 이렇게 우리 뼈는요. 크기와 생김새가 다양합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는 우리 몸에 뼈가 몇개 있는지 알고 있나요? 원래 아기가 태어났을 때는요, 350개 정도가 있는데요. 자라면서 이 뼈가 뼈끼리 붙기도 하고 합쳐지면서 어른의 뼈는 약 206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기와 생김새가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것이죠. 자, 그리고요, 뼈와 뼈 사이는 관절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 뼈와 뼈 사이 보면 이런 부분을 관절이라고 하는데요. 관절은 뼈와 뼈가 서로 맞닿아서 연결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 관절에 있어서 이렇게 목도 돌리고 몸을 구부리고 이렇게 할수 있는 것이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뼈는요,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우리 친구들 찰흙으로 모형을 만든다라고 생각했을 때 무턱대고 찰흙 덩어리를 이렇게 붙여놓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죠? 그렇죠. 자꾸 쓰러지고요. 또 내가 원하는 형태를 만들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철사로 이렇게 뼈대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렇게 찰흙을 붙이게 되죠. 그러면 형태를 만들기도 편하고 이렇게 쓰러지지 않고 잘서 있을 수 있죠. 바로 우리 몸의 뼈가요. 이 철사 뼈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뼈는요, 몸을 지탱하여 서 있을 수 있도록 해주고요. 또 몸의 형태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우리 몸속 기관을 보호해주는데요. 선생님이 아까 우리 몸은요, 다양한 기능을 하는 여러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 부분을 우리는 기관이라고 합니다. 일정한 모양과 기능을 가지고 있는 생물체의 이 부분들을 기관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뼈는 몸속 기관, 뇌라던가 심장, 폐와 같은 것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뼈는 어떤 일을 한다고요? 몸을 지탱! 해서 서 있을 수 있게 하고 우리 몸의 형태를 만들어주고 몸속 기관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잘 기억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여러 뼈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뼈 이름과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먼저 여기 보이는 이 뼈, 머리 쪽에 있죠? 자, 그래서 머리뼈입니다. 어떤 모양인가요? 이렇게 보니까요. 둥근 모양, 뭔가 둥근 바가지 모양이죠. 자, 이런 모양으로 이 머리 안에 있는 뇌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친구도 머리뼈 이렇게 한번 만져보세요. 둥근 모양이죠. 자, 그리고 이 머리뼈 아래로 보니까요. 뭔가 요렇게 이런 뼈들이 보이죠. 자, 이 뼈는요. 바로 척추뼈입니다. 짧고 둥근 뼈 여러 개가 위아래로 이렇게 연결된 모양인 거 이렇게 보이죠? 자, 그래서 목뼈에서 여기 등, 허리, 엉덩이, 꼬리까지 여기가 다 척추뼈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 척추뼈는 몸을 세울 수 있게 우리 몸을 딱 지탱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등허리 쪽을 이렇게 만져보면은 가운데 뭔가 딱딱한 뼈가 느껴질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척추뼈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어느 뼈를 볼까요? 여기 요렇게 뭔가 휘어진 활처럼 생긴 뼈가 있는데요. 자, 바로 이것이요. 갈비뼈입니다. 여기 요렇게 보이죠? 자, 둥글게 휘어진 활 모양이에요. 요렇게 휘어져 있는 거 보이죠? 자, 좌우로 12쌍의 뼈가 안쪽의 기관, 심장이라던가 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갈비뼈도 이렇게 한번 만져보세요. 둥근 모양의 갈비뼈가 느껴지나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또 어느 뼈를 살펴볼까요? 바로 팔뼈입니다. 팔뼈는요, 곧고 긴 막대 모양이에요. 자, 이따가 살펴본 여기 다리 쪽에 있는 다리뼈보다요, 얇겠죠? 그리고 위쪽에는요, 이렇게 뼈한 개가 있고요. 아래쪽에는요, 뼈두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팔뼈. 자, 그리고 아까 여기 다리뼈 나왔으니까 이번엔 다리뼈를 볼까요?
다리뼈는요, 길고 두꺼운 막대 모양입니다. 팔뼈보다 어때요? 팔뼈와 보다 비교했을 때더 길고 두껍죠. 자, 팔뼈와 마찬가지로 위쪽은 뼈가 한 개고요. 아래쪽은 이렇게 뼈두 개로 이루어져 있답니다. 어때요? 그각 부분마다 뼈의 생김새가 진짜 다양하구나라는 거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이번에는요. 뼈의 한 단짝 친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근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육도요, 뼈와 마찬가지로 크기와 생김새가 다양합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요, 약 650개 정도가 있대요. 굉장히 많죠. 자, 대표적인 근육을 한번 살펴보면요, 얼굴 근육이 있습니다. 이마, 눈, 입. 이런 데 근육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표정을 다양하게 지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가슴 근육도 있고요. 이렇게 팔 근육도 있고요. 배 근육도 있고요. 그리고 다리 근육도 있어요. 이 근육의 생김새를 보니까요. 근육은요, 붉은색을 띠고요. 가늘게 갈라져 있습니다. 마치 고무줄 다발처럼 생겼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 근육의 특징은요. 우리 몸의 근육은요,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도 있고요,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근육도 있습니다.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은요, 팔, 다리 등을 움직이게 하는 그 근육이에요. 이런 근육은요, 우리 의지대로, 구부려야겠다 하면 이렇게 구부릴 수 있고,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심장과 같은 근육, 심장도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근육은요, 우리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어요. 심장 근육은요, 우리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게 아니라 늘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내장근 같은 것도요, 우리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근육이랍니다. 자, 그러면 근육은 어떤 일을 하느냐? 뼈와 몸속 기관을 보호해 줍니다. 근육이요, 이렇게 뼈를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뼈를 보호해 주고요. 또 몸속 기관도 보호해 주죠. 자, 그리고요, 일부 근육은 뼈에 붙어 있고 뼈를 움직이게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뼈가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요. 바로 이 근육의 작용으로 뼈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아까 선생님이요, 이 근육은 마치 고무줄 다발과 같다라고 했죠? 우리 친구들 고무줄 어때요?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죠? 이 근육도요, 길이가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하면서 뼈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근육이 뼈를 움직이게 한다? 뭔가 지금은 느낌은 잘 오지만 딱 이해가 되지 않죠? 그래서 이 뼈와 근육이 어떻게 작용해서 우리 몸을 움직이게 하는지, 우리 몸이 움직이는 원리를 뼈와 근육 모형을 만들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일단 어떻게 만드는지 우리 교재 내용을 살펴볼까요? 이렇게 뼈 그림을 준비합니다. 아래 팔뼈, 위 팔뼈, 이렇게 그림을 준비하고요. 아래 팔뼈 위를 위 팔뼈 위에 올려놓은 다음에 여기 기역끼리 맞대고 할핀으로 연결해 줍니다. 자, 그리고요, 주름 빨대 그리고 굵은 빨대가 필요한데요. 여기 니은 부분에는 주름 빨대에 구멍 뚫린 부분을 대고 여기 디귿 부분이 있어요. 자, 여기에는 굵은 빨대에 구멍 뚫린 부분을 댄 다음 똑딱 단추로 연결합니다. 똑딱 단추가 없다면 할핀을 이용해도 돼요. 손만 잘 조심해서 할핀 또는 똑딱 단추로 연결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주름 빨대를 이렇게 접어요. 접어서 굵은 빨대 안으로 끼워 넣으면 팔 모형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했다면 우리가 관찰해야 할 것이 있어요. 팔 모형에서 이 윗팔 안쪽 빨대, 여기 있죠? 자, 여기와 그리고 윗팔 바깥쪽 빨대, 요 길이를요, 각각 줄였을 때이 팔모형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관찰해 보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말로만 쭉써 있으니까 대체 어떻게 만드는 건지, 어떻게 모형을 이렇게 빨대 길이를 줄여가며 관찰해야 하는지 좀 감이 안 오죠. 그래서 직접 선생님이 뼈와 근육 모형을 만들어서 우리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실험 관찰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아래 팔뼈 그림을 위 팔뼈 그림 위에 올려두고 할핀으로 연결해 볼까요? 굵은 빨대와 주름 빨대를 팔 그림에 연결합니다.

주름 빨대를 구부려 굵은 빨대 안으로 넣습니다. 위팔 안쪽 뼈 빨대 길이를 줄여볼까요? 오, 팔 모양이 구부러지죠? 바깥쪽 빨대 길이를 줄여볼까요? 오, 어떤가요? 팔뼈 그림이 펴졌습니다. 자, 우리 친구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빨대 길이를 줄였을 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잘 관찰했나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자고요. 자, 먼저요. 위팔 안쪽 빨대 길이를 줄였습니다. 바로 요 부분이죠. 이 부분의 길이를 이렇게 줄였어요. 자, 이렇게 줄이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아래 팔뼈가요. 잡아당겨지죠. 그러면서 이렇게 안쪽으로 당겨지게 되므로 팔 모형이 구부러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 길이가 이렇게 줄어드니까 잡아당겨져요. 그래서 이렇게 구부러지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이 바깥쪽 팔뼈 이 빨대는요. 이렇게 길이가 늘어나게 되겠죠. 자, 이번에는요. 위팔 이 바깥쪽 빨대의 길이를 이렇게 줄였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줄이니까 이 팔뼈 아래 팔뼈 그림이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잡아당겨지겠죠. 자,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있던 것이요. 이쪽 방향으로 잡아당겨지니까 이렇게 바깥쪽으로 당겨져서 팔 모형이 펴지게 되는 거예요. 아하, 위팔 안쪽 빨대의 길이를 줄이면 이렇게 잡아당겨지니까 구부려지고 그 다음에 바깥쪽 빨대의 길이가 줄어드니까 이렇게 되면서 펴지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모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를 생각하면서 우리 몸으로 그대로 한번 가져와 볼게요. 자, 우리가 팔을 구부린다 라고 하면요. 아까 전에 그 안쪽 빨대 모형의 길이가 줄어드는 것처럼 팔 안쪽 근육이 있어요.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의 근육이 줄어들면서요. 볼록해집니다. 자, 그리고 여기죠. 여기는요. 팔 바깥쪽 근육이에요. 바깥쪽 근육은요. 늘어나면서 평평해집니다. 그러면서 이 아래 팔뼈가 이렇게 잡아당겨지니까 올라가게 되므로 팔을 구부러뜨릴 수 있는 거예요. 구부러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했다가 여기 손을 대고 이렇게 구부려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 근육이요. 뭔가 이렇게 길이가 줄어드는 느낌이 나죠.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아래 팔뼈가 잡아당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팔이 구부러지는 거죠. 자, 이렇게 구부렸을 때 이 바깥쪽 근육을 만져보면요. 평평해진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구부러지는지 알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팔을 펼 때를 생각해 볼까요? 자, 팔을 편다 그러면요. 팔 바깥쪽 근육 바로 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줄어들면서 볼록해집니다. 자, 그러면 이 안쪽 근육은 어떻게 될까요? 안쪽 근육의 길이는 늘어나면서 평평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아래 팔뼈가요. 이렇게 바깥쪽으로 잡아당겨지니까 내려가면서 팔이 펴지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우리 친구들이 직접 해보세요. 이렇게 구부러진 팔을 편다 했을 때 여기 이 바깥쪽 근육을 만져볼까요? 길이가 줄어들면서 볼록해집니다. 자, 안쪽 근육은요. 평평해졌어요. 여기 이렇게 길이가 줄어들면서 볼록해지면서 이 팔뼈가요. 자연스럽게 따라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팔이 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알겠나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더 우리 팔 모형과 실제 팔 비교하면서 다시 이해해 보자고요. 자, 팔 모형은 이렇게 생겼었고요. 실제 팔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까 팔 모형에서 윗팔 안쪽 빨대가 있어요. 바로 여기 부분이죠. 자, 이 부분은요. 실제 팔에서 무엇에 해당할까요? 우리 이 빨대 길이를 막 줄였죠? 이렇게 뭐가 줄어든다고 했죠? 그렇죠. 팔 안쪽 근육에 해당하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죠? 윗팔 안쪽 빨대는 팔 안쪽 근육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윗팔 바깥쪽 빨대. 자, 이 부분은 이 실제 팔에서 무엇에 해당할까요? 그렇죠. 바로 팔 바깥쪽.

앞쪽 근육이에요. 이해갔죠? 그러니까 이 모형에서 이 빨대는요, 각각 근육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럼 팔뼈 모양 그림. 요 그림은 지금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실제 아래 팔뼈, 위 팔뼈, 이렇게 뼈를 뜻하는 것입니다. 됐죠? 빨대가 근육을 나타낸다라는 것만 잘 기억해 두면 돼요. 자, 그러면 그 원리를 다시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우리 팔 모형에서 이 위팔 안쪽 빨대기를 이렇게 줄였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뼈 모형의 이 아래 팔뼈 그림이요. 이렇게 당겨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팔 모형이 구부러졌죠. 자, 이것처럼 실제 팔에서도요. 팔 안쪽 근육, 요 근육이요. 이렇게 길이가 줄어들면서 뼈를 안쪽으로 잡아당기게 됩니다. 그래서 팔이 구부러지게 된답니다. 자, 안쪽 근육의 길이가 줄어들면서 팔이 구부러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팔을 편다라고 하면요. 팔 모형에서 위팔 바깥쪽 빨대 있죠? 이 빨대 길이가 줄어들면서 이 아래 팔뼈 그림을 이렇게 아래쪽으로, 바깥쪽으로 잡아당기게 되어 이팔 모형이 펴졌잖아요. 마찬가지로 실제 팔에서도 팔 바깥쪽 근육이 줄어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뼈를요, 이렇게 바깥쪽으로 잡아당기니까 팔이 펴지게 된다는 것, 이것을 꼭 구분해서 기억하면 됩니다. 구부릴 때는 이 안쪽 근육의 길이가 줄어들면서 뼈를 잡아당겨서 구부러지는 것이고, 그리고 펼 때는 바깥쪽 근육의 길이가 줄어들면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뼈를 잡아당기게 되어 팔이 펴진다라고 생각해 두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자, 우리 또요, 뼈와 근육 모형을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니까요. 납작한 빨대 두 개를요, 할핀으로 꽂아서 이렇게 연결합니다. 납작한 빨대에 이렇게 두 개를 여기 할핀으로 연결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비닐봉지에 주름빨대 한쪽 끝을 넣고 비닐봉지의 양 끝을 셀로판 테이프로 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닐봉지가 있다 그러면요. 요게 이렇게 주름빨대를 이렇게 넣어요. 자, 그 다음에 요 끝에를요. 요렇게 셀로판 테이프로 감습니다. 지금 딱 봐도 어떤 모양이 됐어요? 그렇죠. 근육 모양이죠? 이 비닐봉지가요. 근육을 뜻합니다. 자, 주름빨대를 감은 비닐봉지를요. 납작한 빨대 여기에다가 연결을 하는 거예요. 자, 연결한 다음에 여기 이렇게 손 그림을 붙이면요. 팔 모형이 완성이 됩니다. 자, 여기서 빨대는 바로 우리 몸의 뼈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 비닐봉지가요. 근육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은요, 이팔 모형이 펴져 있는 상태죠. 자, 그랬을 때이 비닐봉지 길이를 잘 봐주세요. 비닐봉지 길이. 자, 그 다음에요, 여기 이 빨대로요, 바람을 불어 넣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비닐봉지 어떤 변화가 생기고 팔 모형도 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관찰을 해보는 거예요. 이건요, 선생님이 직접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어때요? 이렇게 똑같이 생겼죠? 자, 지금 비닐봉지의 길이 요 정도입니다. 자, 선생님이 한번 바람을 불어 넣어 볼게요. 어떻게 됐나요? 그렇죠. 비닐봉지의 길이가 줄어들면서 볼록해졌죠. 그러면서 이 빨대를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팔 모형이 구부러졌습니다. 이해 갔나요? 즉, 여기서도 이 비닐봉지, 이 근육에 해당하는 거죠. 근육의 길이가 줄어들면서 뼈를 잡아당겨 팔이 구부러지는구나라는 것을 이 모형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재 내용으로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빨대에 공기를 불어 넣으면 비닐봉지가 부풀어 오르면서 비닐봉지의 길이가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납작한 빨대가 이렇게 구부러지게 되는 것이죠. 이걸 그대로 우리 몸으로 가져오면요. 바로 이 비닐봉지가 근육을 뜻한다라고 했잖아요. 우리 팔 안쪽 근육이 이렇게 볼록해지고 길이가 줄어들면서 이 빨대 뼈가 구부러지면서 바로 팔이 이렇게 구부러진다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관절이 있기 때문에 관절이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구부러질 수가 있는 것이랍니다. 자, 여기서 요 비닐봉지는요, 안쪽 근육만 나타낸 것이죠. 바깥쪽 근육을 나타내고 싶다 하면요, 비닐봉지 하나

하나를 요 바깥에 더 붙여야 되죠? 이 모형에서는요, 우리 팔 안쪽 근육만 비닐봉지로 나타내 주었습니다. 이해되나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요, 이제 우리 알았습니다. 뼈는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뼈는 막대처럼 단단한 구조이기 때문에 스스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무엇의 작용으로? 바로 이 근육의 길이가요, 줄어들거나 늘어나면서 뼈가 움직이고, 그리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딱 정리해두면 되겠습니다. 팔뿐만이 아니죠. 그럼 우리가 다리를 구부리고 펼수 있는 것도 바로 근육의 길이가 줄어들거나 늘어나면서 뼈를 움직이게 해서 우리가 다리를 펴거나 구부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구부린 다리를 어떻게 펼수 있느냐? 우리 친구 구부렸다가 이렇게 펴면서 허벅지 앞쪽, 여기 근육을 한번 만져보세요. 펴면요, 허벅지 안쪽 근육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뒤쪽 근육은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다리가 펴지게 되는 거예요. 다리가 요렇게 있다라고 하면요, 여기, 앞쪽의 근육 길이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이 뒤쪽 근육은요, 늘어나면서 다리가 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리를 이렇게 구부린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어떻게 구부려야 될까요? 자, 구부린다 하면요. 요렇게 구부린다. 여기 이렇게 발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바로 허벅지 앞쪽 근육의 길이는 늘어나고요. 뒤쪽 근육의 길이는 줄어들면서 다리가 구부러지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 허벅지 근육을 한번 만져보면서 길이가 어떻게 변하는지 느껴보면 이해하기가 더 쉬울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 공부한 뼈. 그리고 뼈와 단짝인 근육 꼭 기억해야 할 내용 왕자에 정리해 두자고요. 자, 먼저 뼈라고 하면요. 우리 몸에 뼈는 여러 개가 있고 생김새 크기 다양한데 어떤 역할을 한다? 우리 몸을 지탱해 주고 몸의 형태를 만들어 주고 우리 몸속 기관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한다. 자, 그렇다면 근육은요. 뼈를 보호하고 우리 몸속 기관을 보호해주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바로 그렇죠. 뼈를 움직이게 한다. 근육의 길이가 줄어들거나 늘어나면서 뼈를 움직이게 해서 우리 몸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것 정리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개념 확인 문제로 오늘의 개념 깜짝 정리해 봅시다. 자, 우리 몸은 다양한 크기의 이것이 관절로 연결되어 있대요. 자, 관절은 뼈가 맞다 연결되어 있는 곳이죠. 자, 즉, 뼈가 관절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할수 있고요. 팔 안쪽 근육이 줄어들고 바깥쪽 근육이 늘어나면서 팔이 구부러진다. 맞나요? 해보세요. 오, 안쪽 근육이 볼록해지고 줄어들죠. 그리고 바깥쪽 근육은 늘어나면서 평평해지면서 구부러지는 것. 오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좋아요. 그럼 지금부터는 문제왕으로 레벨업 해볼까요? 자, 먼저 빈칸 채우기부터 해결해 봅시다. 자, 우리 먼저 뼈의 생김새와 하는 일 알아봤어요. 뼈는 크기와 생김새가 다양하며 관절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자, 뼈가 하는 중요한 일, 몸을 지탱하여 서 있을 수 있도록 하고요. 몸의 형태를 만들며 몸속 기관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죠. 자, 그렇다면 근육은요. 근육도 크기와 생김새가 다양합니다. 근육은 뼈와 몸속 기관을 보호해주죠. 일부 근육은요, 뼈에 붙어 있고 무엇을 움직이게 한다? 뼈를 움직이게 한다라는 거 빈칸 쉽게 채울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럼 팔을 구부릴 때 근육의 길이와 뼈의 움직임, 안쪽 근육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줄어들고요. 바깥쪽 근육은 늘어나면서 아래 팔뼈가 올라감으로 발이 구부러지는 거고요. 팔을 펼 때는요, 팔 바깥쪽 근육이 어떻게? 줄어들고요. 안쪽 근육은 늘어나면서 아래 팔뼈가 내려가서 팔이 펴지는 것이라는 것 구분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1번 문제 볼까요? 뼈와 근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 교를 쓰시오. 근육은 뼈를 움직인다. 아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고요. 근육은 몸속 기관을 보호해주고요. 뼈와 근육은 크기와 생김새가 다양하다라고 했어요.

관절은 근육으로 맞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관절로 맞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해야겠죠? 따라서 옳은 거 모두 고르면요. 기어, 니은, 디귿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2번. 우리 몸속 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머리뼈 둥근 모양 맞고요. 팔뼈 곧고 긴 막대 모양입니다. 갈비뼈는 얇고 넓은 판자 모양이 아니라요. 어떻게? 둥글게 휘어진 모양이죠. 다리뼈 길고 두꺼운 막대 모양 맞고요. 척추뼈는 여러 개의 짧고 둥근 뼈가 이렇게 위아래로 연결된 모양이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네요. 따라서 옳지 않은 것 3번이라고 찾을 수 있죠. 자, 3번입니다. 다음과 같이 팔을 구부릴 때 근육과 뼈에 대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괄호 안에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자, 이렇게 팔을 구부린다라고 하면 팔 안쪽 근육은 어떻게 된다고요? 볼록해졌어요. 이 말은 길이가 줄어들었다라는 뜻이고요. 팔 바깥쪽 근육 보세요. 평평해졌죠? 길이가 늘어납니다. 그럼으로써 아래 팔을 잡아당겨서 발이 구부러진다라고 했었죠? 4번입니다. 근육의 움직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팔을 펼때팔 안쪽 근육 늘어나는 거 맞습니다.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안쪽 근육은 늘어나죠? 자, 그러면 바깥쪽 근육이요? 줄어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어난다가 틀렸고요. 뼈의 움직임에 따라 근육의 길이가 줄어들거나 늘어난다. 완전 바뀌었죠. 근육의 길이가 줄어들거나 늘어나면서 뼈가 움직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설명이겠죠? 따라서 모두 고르면요. 1번과 3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퀴즈 왕 확인해 볼게요. 이것은 길이가 줄어들거나 늘어나면서 뼈를 움직여 우리 몸을 움직이게 합니다. 무엇일까요? 정답은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재미있는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몸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까요? 기대하면서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친구들. 사실은 정확하게 개념은 깊이 있게 다루는 과학 알림이 바감 이선중입니다. 여러분, 우리 37강에서 만났습니다. 37강은 네 번째 대단원인 지구의 운동이 시작되는 그러한 단원입니다. 우리 친구들 도대체 네 번째 대단원에 어떤 내용들 다루게 될까요? 엄청 좋아하는 친구들도 많을 텐데요. 이 우주 그리고 천체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너무너무 궁금하죠? 우리 얼른 교과서 내용 학습으로 떠나볼까요? 수업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드려봅니다. 태양과 별의 위치는 하늘에서 어떻게 달라지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태양 그리고 별 위치 변화가 있을까요? 아, 그렇습니다. 우리 친구들 사실 동쪽에서 태양이 뜨고 서쪽으로 내리는 거 알고 있어요 하는 친구들 정말 많을 텐데요. 하늘에서 우리가 일정한 간격으로 같은 공간에서 태양의 위치 변화를 관찰해 보면 이 하늘에서 태양이 위치 변화가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알 수 있거든요. 또 뿐만 아니라 이 별과 같은 경우에는 관심 있는 친구들 조금 시간을 두고 별의 이동을 한번 본 적이 있을 텐데요. 그런 경우에 별도 마찬가지로 하늘에서 위치가 달라지는 천체입니다.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 볼 건데 그런데요 여러분, 우선 우리가 이 위치 변화를 보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관찰입니다. 어떻게 변하지? 어떻게 달라지지?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관찰이 필요합니다. 먼저 오늘 수업 시작하면서는요, 이 하루 동안 태양과 별의 위치 변화를 관찰하는 방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먼저 주의점부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태양 그리고 별을 관찰할 때는 특별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태양을 직접 보면 될까요? 많은 친구들 알고 있어요. 태양을 직접 봐서는 안 된다와 같은 그런 주의점이 있거든요. 우리 차근차근 한번 볼게요. 태양 빛은 매우 강하기 때문에 직접 바라보면 눈이 상함으로 태양을 관찰할 때에는 반드시 태양 관측용 안경을 착용하고 라고까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태양은 굉장히 강한 빛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잠깐 이렇게 맨 눈으로 태양을 관찰을 할 때요. 여러분은 느끼지 못하겠지만 이미 여러분의 눈이 상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태양 관측용 안경을 착용을 해야 하는데, 태양 관측용 안경 착용했으니까 이제 오래 봐도 되겠어! 라고 해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오랫동안 관찰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 여러분, 오랫동안 관찰하게 되는 그런 심리가 있어요. 아, 이제 나 조금 더 안전하게 태양을 볼수 있으니까 조금 더 깊이 있게 봐도 되겠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렇게 우리가 느끼기에는 안전하지만 이 안경을 쓰고 있더라도 여전히 에너지, 빛을 많이 받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요, 그 상황에서도 눈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태양 관측용 안경을 착용했더라도 오랫동안 관찰하지는 않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 더 선생님이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무언가를 관찰할 때이 돋보기라는 거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도구잖아요. 특히 과학에서 돋보기로 돌 관찰도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태양을 관측할 때는요, 절대로 돋보기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돋보기는 우리 오목렌즈, 볼록렌즈, 특히 볼록렌즈를 사용할 때 빛을 모아주는 성질이 있는데요. 그런 돋보기를 이용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서, 우리 만약 준비물에 돋보기라고 나와 있었다 그러면 필요 없는 준비물이다라고 반드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별 관찰할 때 한번 볼까요? 별을 관찰할 때는 너무 늦은 밤까지 관찰하지 않도록 합니다. 우리 무엇보다 안전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친구끼리 얘들아, 얘들아 우리 여기 모여가지고 이때 관찰을 가자라고 하는 거 너무너무 신나는 일이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어른과 함께 하면서 여러분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태양과 별의 위치 변화를 관찰하는 방법 순서대로 한번 알아볼까요? 태양과 별을 관찰할 장소를 먼저 정해야겠죠? 여러분, 어떤 공간에서 태양과 별을 관측해야 여러분이 태양 그리고 별을 잘 관측할 수 있을까요? 여기 볼게요. 운동장과 같이 주변에 높은 건물이나 나무가 없고 남쪽 하늘이 잘 보이는 곳이 좋습니다라고 하는 설명처럼 따라주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숲풀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우거진 숲이 나무가 많이 많이 있겠죠. 이런 경우에 이 숲과 나무에 의해서 여러분이 하늘을 올려다보는 시야가 가려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숲속과 같은 곳은 적합하지 않다 라고 하는 거알수 있고요. 여기 남쪽 하늘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친구들 이전에 다른 학년에서 배울 때요. 이 북쪽 밤하늘에 있는 별자리 관찰한 적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북쪽 하늘 보면서 관측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이 태양과 별과 같은 경우에는 남쪽 하늘에 있었을 때 가장 높이 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쪽 하늘이 잘 보이는 곳에 여러분이 관찰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추천할 수 있는 장소는 운동장과 같은 장소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관찰 장소를 잡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나침반으로 방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하는 방위는요, 바로 이 동, 서, 남, 북의 방위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지금 어느 쪽 하늘을 바라봐야 한다고 했어요?
우리 지금 남쪽 하늘을 바라봐야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남쪽 하늘을 바라보게 되면요, 여러분의 왼쪽은 동쪽이 되고, 여러분의 오른쪽은 서쪽이 됩니다. 우리 굉장히 익숙하게도 방위를 봤을 때 동서남북이라고 잘 생각하기 때문에 나의 오른쪽 동쪽, 왼쪽은 서쪽이야라고 고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는 지금 남쪽을 바라보고 있으므로 여러분이 바라봐야 하는 지점은 남. 그러면 이 반대편이 북쪽이 되고요. 여러분이 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동서의 방향도 조금 바뀌어서 남쪽 하늘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여러분의 왼쪽이 동쪽, 그리고 남쪽 하늘을 마찬가지로 바라보고 있을 때 여러분의 오른쪽이 서쪽이 됩니다. 그럼 여기 한번 볼게요. 나침반으로 방위를 확인하고 남쪽 하늘을 향해 선다. 그러면 남쪽 하늘을 바라보고 섰을 때의 방위는 남쪽을 앞으로 두고 왼팔이 향하는 곳이 동쪽, 오른팔이 향하는 곳이 서쪽이 됩니다. 앞쪽은 남쪽, 왼쪽이 동쪽, 오른쪽이 서쪽, 뒤쪽이 북쪽이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하느냐? 조금 있다가 우리 다시 확인해 보겠지만, 태양이나 별과 같은 것은 남쪽 하늘에서 가장 높이 떠올라서 더잘 관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쪽을 중심으로 주변의 큰 나무나 건물 등의 위치를 표시합니다. 여러분, 우리 관찰할 때 무엇을 작성하느냐? 관찰 일지와 같은 것을 작성하잖아요. 관찰 일지를 작성을 할때 우리 친구들이 어디에서 떴다, 그리고 어디에서 졌다라고 글로 쓸 수도 있지만 이와 같이 그림을 이용할 수도 있거든요. 선생님이라면 여기에 작은 나무가 있고 그리고 이쪽으로는 어떤 건물이 있어서 나는 여기에서 지금 관찰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쪽에는 시소와 같은 것도, 시소, 철봉과 같은 것도 있고 시소도 발견할 수 있어요 라는 방식으로 여러분이 관찰하는 지점이 어디인지, 여러분이 어디를 보고 있는지, 여러분 눈앞에 펼쳐져 있는 풍경을 아주 간단하게 그림으로 나타내어서 관찰 일지에 기록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 같은 장소에서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태양과 별의 위치를 관찰해서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같은 장소예요. 막 움직여가면서, 여기에서, 이쪽 공원에서는 여기, 그리고 저쪽 공원에서는 여기, 라고 하는 방식으로 장소를 옮겨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의 장소를 고정적으로 두고 관찰을 합니다. 그런데요, 일정한 시간 간격이라는 것도 한번 눈여겨보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저는요, 아침 8시 30분, 그리고 12시 30분, 오후에는 6시 30분, 이런 식으로 관찰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요. 선생님, 저는 2시간마다 한 번씩 관찰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죠. 일정한 간격 미리 계획을 해 두고 태양, 그리고 별을 관찰해 봅니다. 이 경우에는 태양을 관찰할 때의 모습이겠네요. 여러분, 지금 투명 반구에 표시하면서 관찰을 하는 방법, 그리고 천체 관측 프로그램으로 관찰을 하는 방법과 같은 것이 있는데요. 우리 실험을 통해서 투명 방구에 도대체 어떻게 표시를 하는지 그 방법을 한번 알아보고 또 천체 관측 프로그램은 어떻게 이용하며 천체 관측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태양과 별의 위치 변화가 어떻게 보이는지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실험실로 가볼까요? 하루 동안 태양과 별의 위치 변화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투명 반구에 점을 찍는 방법부터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천체 관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서 태양과 별이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투명 반구를 이용하여서 태양의 위치 변화를 알아보는 실험을 위해서 도대체 투명 반구에 점을 어떻게 찍으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는 실내이기 때문에요. 실제로 이 실험을 할때 쓰이지 않는 도구를 하나 사용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이 야외에 가서 이 실험을 하게 된다면요, 여러분은 이 손전등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실험 상황에서 투명 방구의 점을 찍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태양을 대신하여 손전등을 이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 이 실험에는 손전등이 필요해 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오늘은 실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태양의 역할을 손전등이 대신하고 있다 정도로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먼저 방이판 위에 투명 반구를 올립니다. 그런 다음 태양의 위치를 파악하고 태양의 위치에서부터 펜을 들어서 그림자가 생기는 모습을 관찰합니다. 여러분, 그림자의 모습이 조금 더 잘 보일 수 있도록 조명을 조금 어둡게 만들어서 실험을 해볼게요. 태양의 위치를 나타내는 점을 찍을 때는 투명 방구 위에 펜의 끝을 갖다 대고 방위표의 중심에 펜이 오도록 하면 됩니다. 그림자의 끝이 방위표의 중심에 왔을 때 점을 찍어 볼게요. 또 한 군데 다시 찍어 보겠습니다. 펜의 그림자의 끝이 방위표의 중심에 오도록 찍으면 됩니다. 찍힌 점들을 조금 크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야외에서 태양의 위치 변화를 관찰하면요,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같은 장소에서 관찰을 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동쪽에서 태양이 떠서 남쪽 하늘을 지나서 서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동쪽에 있는 점과 그 다음의 점, 또 다른 점들을 이어서 태양의 위치 변화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제 천체 관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서 태양과 별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알아볼게요. 선생님은 낮과 밤의 길이가 비슷한 편인 춘분을 설정을 해서 3월 20일로 조정해 보겠습니다. 3월 20일 6시 30분 경인데요. 분 단위로 조금씩 위로 올려보면 태양이 동쪽 하늘에서 떠서 점점점 남쪽 하늘로 나아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높은 남쪽 하늘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이제 태양이 동쪽에서 점점 떠올라서 남쪽으로 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12시 30분경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시 30분경 태양은 남쪽 하늘 위쪽으로 높이 떠올라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태양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태양의 위치는 1시간 단위로 더 관측을 해보았을 때 점점 서쪽 하늘로 내려가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별의 위치 변화를 한번 관측해 보겠습니다. 날짜는 1월 15일로 해볼게요. 1월 15일에 시리우스라는 이름을 가진 별의 위치 변화를 관찰해 보겠습니다. 시리우스는요, 동쪽 하늘에서 떠올라서 1시간 단위로 관측을 했을 때 점점 남쪽 하늘 위쪽으로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1시간 단위로 계속 관찰을 해보면 서쪽 하늘 아래쪽으로 저무는 모습을 여러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천체 관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서 태양 그리고 별이 하루 동안 어떻게 위치가 변하는지를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우리 지금 관찰을 통해서요, 투명 방구 위에 점도 찍어보고 그리고 천체 관측 프로그램으로 태양과 별의 위치 변화도 한번 알아보았어요. 여러분, 여기에서도요, 하루 동안 태양과 별이 어떻게 위치가 변화하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루 동안 먼저 태양이 어떻게 위치가 변하였는지 한번 보자고요. 태양은요, 여기 오전 8시 30분 그리고 오전 10시 30분 2시간 간격으로 관찰을 했을 때 동쪽 하늘에서 있다가 점점 남쪽으로 이동할수록 떠오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12시 30분 경에는 가장 높이 떠올랐다가요. 이후에는 서쪽 하늘 쪽으로 점점 내려가는 모습 관찰할 수 있어요. 하루 동안

태양은 동쪽에서 남쪽 하늘을 지나 서쪽 하늘로 이동한다라고 하는 거 우리 친구들도 실제로 관찰해보면 이러한 모습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 교재에 나와 있는 8시 30분 이쪽 이 정도의 높이라고 하는 거 아주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관찰을 하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날짜가 언제인지에 따라서요, 같은 8시 30분이라도 높이 차이가 조금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관찰을 통해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하는 것은 동쪽 하늘에서 남쪽 하늘로 그리고 서쪽 하늘로 태양이 이동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이 경향성만큼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제 별의 위치 변화 한번 볼게요. 하루 동안 별이 어떻게 위치가 변화하는가? 이 교재에 있는 내용을 보면요. 오후 9시 30분에 특정 별이 동쪽 하늘에 떠 있었는데, 11시 30분 경에는 조금 더 남쪽 하늘로 이동을 하면서 높이 떠오르기 시작했고, 그리고 오전 1시 30분 경에는 가장 높이 남쪽 하늘에 위치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오전 3시 30분에, 그리고 오전 5시 30분에 점점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위치, 높이가 내려가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별도 마찬가지로 동쪽 하늘, 그리고 남쪽 하늘을 지나서 서쪽 하늘로 이동한다라고 하는 거 우리 친구들 확인할 수 있죠? 하루 동안 태양과 별의 위치 변화는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알아야 하는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태양과 별 모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위치가 달라진다라는 것이 공통점이고요. 또두 번째 볼게요. 태양과 별의 위치가 달라지는 방향이 같다라는 것도 공통점입니다. 우리가 동쪽, 그리고 남쪽, 서쪽이라고 하는 이 남쪽 하늘을 바라보고 있을 때 화살표가 이러한 방향으로 체크될 수, 확인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태양과 별 모두 떠오른 후에 점점 높아지면서 남쪽 하늘에서 가장 높게 뜨고요. 그리고 다시 점점 낮아지면서 지평선 아래로 진다라는 내용도 공통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지평선이 무엇인가면요. 땅끝 그리고 하늘이 맞닿아서 경계를 이루고 있는 선을 지평선이라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러한 이 태양의 위치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인가? 사실 이 내용은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내용이긴 한데요. 선생님이 이 태양과 별의 위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먼저 선보이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혹시 상대적인 움직임을 관찰해 본 경험 있을까요? 여러분이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여러분이 움직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옆에 있는 나무가 뒤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경험이요. 앞으로 달리고 있는 자동차 안에서 창밖을 보면요. 건물 혹은 나무가 뒤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우리가 하루 동안 지구에서 태양이나 별을 관찰할 때에도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건물이나 나무는 움직이는 물체예요? 움직이지 않는 물체예요? 지금 현 상황에서 움직이지 않는 물체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마치 건물이나 나무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마찬가지로 실은요, 태양, 그리고 별이 움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구가 움직이면서 우리 눈에 태양과 별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지구의 자전 방향, 우리 친구들, 이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실험을 통해서 알아보겠지만 아주아주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먼저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여러분, 지구는 자전을 합니다. 스스로 도는데요. 지구의 자전 방향은 서쪽에서 동쪽입니다.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씩 서쪽에서 동쪽으로 회전을 합니다. 지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회전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 옆에서 바라보면 이런 모습인데, 만약에 위쪽에서 바라본다면요. 남쪽, 그리고 남쪽의 왼쪽이 동쪽, 오른쪽이 서쪽이라고 했을 때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회전을 하는 모양새잖아요. 태양은 위치 변화가 없이

이쪽 방향에 있다고 할 때, 서에서 동으로 돌면서 여기 동쪽에 있는 사람이 먼저 태양빛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도 마치 동쪽에 태양이 뜨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고요. 시간이 지나서 이 지구가 자전을 계속하면서 이 남쪽을 향해서 보게 되는데요. 이 남쪽, 우리가 남쪽이라고 생각하는 이 방향이 태양을 마주하고 있을 때, 그때 남쪽 하늘 위쪽에 태양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럼 또 다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또 다시 시간이 지나면요. 우리 자전을 하면서 이 서쪽 방향에서 태양이 뜨는 모습을, 태양이 올랐다가 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쪽에서 태양이 뜨고 남쪽을 지나 서쪽에서는 태양이 저물어가는 모습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요. 우리 지구의 자전에 따라서 이 태양이 우리 눈에는 마치 일주 운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우리 친구들 오늘 이렇게 태양과 별이 움직이는 모습 관찰해 보고요. 도대체 왜 그런지에 대해서도 아주 간단하게 이유를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문제풀이 하면서 조금 더 확실하게 이야기 챙겨가 보겠습니다. 핵심 개념 1번 문제입니다. 여러분, 태양과 별을 관찰하는 방법을 설명한 것입니다.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말은 어느 것일까요? 먼저 태양과 별을 관찰할 장소를 정해야겠죠. 그리고 나침반으로 방위를 확인하고 어느 쪽 하늘을 향해 서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왔을 때 우리 친구들 이미 정답 알수 있어야 돼요. 어느 쪽 하늘이랴? 바로 남쪽 하늘입니다. 그래서 남쪽이라고 먼저 확인을 해두고 무엇을 중심으로 큰 나무 건물 등의 위치를 표시한다.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 남쪽이므로 남쪽 하늘을 중심으로 큰 나무나 건물 등의 위치를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태양과 별의 위치를 관찰해서 기록하는 순서이겠죠? 이제 2번 넘어갈게요. 태양과 별을 관찰할 때 주의해야 할 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1번. 같은 장소에서 태양과 별의 위치를 관찰한다. 맞습니다. 주변에 큰 나무가 많이 있는 곳에서 관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운동장과 숲속 중에서 도대체 어디가 관찰하기가 더 좋을까요? 운동장이 더 관찰하기 좋습니다. 시야가 터져 있고 여러분이 하늘을 올려다봤을 때 막힘 없이 볼수 있는 그런 공간이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주변에 큰 나무가 많이 있는 곳에서 관찰하면 여러분이 올려다보면 하늘이 가려질 거거든요. 그래서 주의해야 할 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는데요. 나머지 보기도 확인해 볼게요. 일정 시간 간격으로 태양과 별의 위치를 관찰하는 거 맞고요. 태양을 관찰할 때 반드시 태양 관측용 안경을 착용한다라는 것도 맞습니다. 야외에서 별을 관찰할 때에는 너무 늦은 밤까지 관찰하지 않는다. 여러분, 안전 먼저라는 거. 그래서 2번의 정답은요. 주변에 큰 나무가 많이 있는 곳에서 관찰한다. 이것이 옳지 않은 내용이겠고요. 시야가 잘 확보되고 남쪽 하늘이 잘 보이는 곳에서 관찰을 해야 합니다. 3번 문제 넘어갈게요. 하루 동안 태양의 위치 변화로 오른 것은 어느 것입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 보기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정리해 볼게요. 남쪽 하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여러분의 왼쪽은 동쪽이고요. 여러분의 오른쪽은 서쪽입니다. 우리가 동쪽에서 태양이 떠올라 남쪽 하늘을 지나서 서쪽 하늘로 저무는 이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동쪽, 남쪽, 서쪽의 순서대로 되어 있는 문제를 골라야 하잖아요. 동쪽 맞습니다. 그럼 2, 3번 중에서 골라볼게요. 동쪽 하늘을 지나서 남쪽 하늘을 지나 서쪽 하늘로 이동을 한다라고 하는 2번이 정답이겠죠. 여기에서 조금 더 챙겨가자면, 우리 친구들 남쪽 하늘에 있을 때 태양의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도 오늘의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순서대로 적어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하루 동안 태양과 별은 무슨 쪽 하늘에서 무슨 쪽 하늘을 지나서 무슨 쪽 하늘로 위치가 달라질까요? 우리 친구들 오늘 엄청 많이 반복한 내용인데 정답 알 수 있을까요? 정답을 아는 우리 친구들은요,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친구들, 첫 번째 지구의 운동 시간 지나갔습니다. 어땠나요? 즐거우셨을까요? 우리 그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강의로 만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친구들. 반갑습니다. 사주완성 독해력 2단계를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이서윤 선생님입니다. 네, 우리 친구들, 오늘은 선생님과 어떤 글을 읽을지 궁금하지 않았나요? 오늘 글의 주제는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나라의 민속놀이, 강강술래와 소머기놀이입니다. 전통놀이들이 아주 많이 나와 있는데요. 어떤 글을 읽을지 이첫 번째 독해 여행부터 먼저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자, 교재 52쪽을 볼게요. 자, 우리나라의 민속놀이라고 되어 있죠. 이 선생님이랑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이 즐겨 했던 놀이를 민속놀이라고 해요. 자, 민속놀이가 무엇인지 그 뜻이 나왔어요.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이 즐겨 했던 놀이. 이게 바로 민속놀이입니다. 민속놀이가 뭔지 우리 친구들 알겠죠? 옛날부터 이 조상들이 쭉 했던 놀이예요. 민속놀이는 각 지방의 풍속과 풍속이 뭘까요? 풍속 띠리리뜨링. 사회에 속한 사람들에게 옛날부터 전해오는 생활 습관. 옛날부터 쭉 사람들이 했던 그런 습관이 바로 풍속이에요. 풍속, 그리고 생활 모습이 잘 나타나 있는 놀이로 백성들 사이에 전해져 왔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했던 놀이들이 계속 사람들 사이에 전해져 내려오다가 지금도 우리가 그 놀이를 하게 되는 건데요. 이 사람들이 어떤 생활 습관을 가졌고 어떤 생활 모습을 가졌는지 그 놀이를 보면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럼 민속놀이에 무엇이 있을까요? 민속놀이에는요, 제기차기, 꼬리잡기, 비사치기, 농악놀이, 쥐불놀이 등이 있어요. 민속놀이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겠죠? 제기차기는 무엇일까요? 제기차기는 이 제기를 한발 또는 양발로 차는 놀이예요. 제기를 한발 또는 양발로 차는 놀이이다. 네, 우리 친구들 제기차기 해보았나요? 이 제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이 제기를 한 발로 차기도 하고요. 양발로 차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기를 차서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더 많이 차는 사람이 이기는 놀이랍니다. 땅에 떨어뜨리면, 너 졌어. 내 차례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오랫동안 더 많이 차는 사람이 이기는 놀이예요. 자, 그 다음, 꼬리잡기예요. 꼬리잡기는 두 편으로 나누어 하는 놀이로 같은 편 앞사람의 허리를 잡고 한 줄로 선 후에, 자,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글을 읽을 때는요, 이렇게, 아, 이게 무슨 뜻이지? 같은 편, 먼저 두 편으로 나누는 거예요. 한 편, 이제 두 편, 이렇게 나눈 다음에, 이 같은 편의 앞사람의 허리를 이렇게 잡습니다. 기차 놀이 하는 것처럼, 칙칙폭폭 하는 것처럼, 허리를 잡고 한 줄로 서요. 이렇게 이리저리, 그 다음에 이리저리 움직이며 돌아다니다가, 맨 앞사람이 상대편 맨 뒷사람을 먼저 잡으면 이기는 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앞이라고 해볼게요. 여기 앞사람. 여기 앞사람이에요. 그러면 맨 앞사람이 여기 상대편의 맨 뒷사람.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꼬리가 되겠죠. 꼬리. 이 사람을 먼저 잡으면 이기는 놀이인 거예요. 그럼 여기는 이 앞사람이 이 팀의 이 꼬리를 먼저 잡으면 이기는 거예요. 그럼 이 꼬리들은요, 잡히지 않으려고 막 도망 다니겠죠. 여기 앞사람은 이 상대편의 꼬리를 잡으려고 확또 따라갈 거예요. 그럼 서로, 아, 안 잡히려고 하다가, 아, 잡았다! 먼저 잡았다! 하고 이기는 놀이입니다. 정말 재미있게 느껴지죠? 그래서 이거를 읽으면서, 아, 어떻게 하는 거지? 이해가 잘안 되면 다시 읽어보는 거예요. 이기는 놀이예요. 자, 그 다음, 비사치기로 갑니다. 비사치기는 먼저 일정한 거리를 두고, 금을 그어요. 자, 금이 뭐예요? 금. 띠리리띠리. 접거나 긋거나 하여 생긴 자국을 말을 해요. 네, 우리 이 색종이 같은 거탁 접었다가 펴면은요, 거기에 이 자국이 생기죠. 그리고 우리가 선을 이렇게 그어가지고 보면은 이게 자국이 생겨요. 그게 바로 다 금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이 금을 긋는다라는 거예요. 이금 위에 손바닥만한 납작하고 네모진 돌, 말을 비석처럼 세워두고, 손바닥만한 이 말, 그 다음에 이 돌, 이거를 세워두고, 자신의 돌로 상대편의 돌을 넘어뜨리는 놀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탁 던져가지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비석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기차기, 꼬리잡기, 비사치기, 비사치기가 무엇인지 나와 있었죠. 자, 그러면, 이제 농악놀이와 지불놀이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는 나오겠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쯔중. 자, 이 밖에도 농사를 지을 때나 명절에 풍년을 기원하고 사람들의 흥을 돋우기 위해 장구, 북, 꽹과리 징 등의 악기로 연주하며 춤을 추던 농악놀이도 있어요. 자, 우리 농사를 지을 때요. 그리고 명절에 풍년을 기원합니다. 풍년은 무엇입니까? 저 농사가 잘 되는 걸 말을 해요. 우리가 이제 가을에 수확을 하죠. 그때 농사가 잘 되면은 이제 많이 수확을 할수 있어요. 곡식도, 과일도. 그게 바로 풍년입니다. 풍년을 기원한다. 기원하는 건 뭘까요? 기원. 두두두.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빌고 이런 뜻입니다. 건강을 기원합니다. 풍년을 기원합니다. 이게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가 잘 되는 거를 기원을 하고요. 또 사람들의 흥을 재미있게 이렇게 도둑이, 도둑이는 의욕이나 감정을 부추기거나 일으키기. 그러니까 이 흥, 재미있는 느낌을 막 이렇게 일으키는 거예요. 이 도둑이 위에서 장구, 우리 친구들 장구 악기 본적 있나요? 이 전통 악기죠. 이 장구는 옆에는 이렇게 가죽으로 되어 있고, 가운데에 이렇게 나무로 돼가지고, 줄도 있고, 그래서 채랑, 이렇게 채로 치는 거죠. 양쪽으로. 그 다음에 이제 북은요. 북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쵸? 북도, 이게 가죽이 있고, 나무로 만들어져 있어서 채로 칩니다. 또이 꽹과리, 징 모두 다 쇠로 만들어져 있어서 꽹과리는 징보다 좀 작죠. 그래서 뚜덩뚜덩뚜덩뚜덩. 그다음에 징은요 좀더 커가지고요 묵직한 소리가 나요. 짱짱 이렇게요. 그래서 이런 악기로 연주를 하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이게 바로 농악놀이입니다. 네, 흥미롭겠죠. 재미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 농사도 잘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같이 이렇게 재밌게 놀자 하는 게 바로 농악놀이입니다. 자, 농악놀이는 오늘날에도 다양한 곳에서 공연되며 여러 사람들에게 전통 문화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있지요. 자, 그 다음 쥐불놀이입니다. 쥐불놀이는 무엇일까요? 주로 정월 대보름에 많이 하던 놀이로
농사를 짓기 전에 논둑이나 밭둑에 불을 붙이고 돌아다니며 마을 사람들과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하며 즐겼던 놀이예요. 선생님, 불을 붙인다고요? 자, 이 쥐불놀이가 정월 대보름이 하는데요. 이제 겨울이 끝나가고 새로운 농사를 짓기 전입니다. 그러면 이때는요, 이 지푸라기나 그 다음에 마른 풀들이 이렇게 논이나 밭에 다 있어요. 그러면 그 추운 겨울에 거기에 이 해충들 그리고 들쥐들이 이제 그 안에 숨어가지고 살기도 하고 알을 까기도 하고 새끼를 까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한번 싹 불로 태워주고 그 다음에 이 농사를 지으면 농사가 더 잘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불로 태우게 되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그 재가요 또 거름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쥐불놀이를 하면은 이 논둑이나 밭둑에 불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이제 마무리도 하고 농사도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이 놀이에는 다가올 새해에도 모두 건강하고 농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농악놀이와 이 쥐불놀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우리 어휘 문제예요. 첫 소리를 보고 주어진 뜻에 알맞은 낱말을 쓰세요. 그랬습니다. 사회에 속한 사람들에게 옛날부터 전해오는 생활 습관, 뭐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풍속입니다. 풍속. 풍, 속. 자, 그 다음 2번 볼게요.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빈다. 어떤 거였죠? 그래요. 기원이었습니다. 기, 원. 기, 원. 네, 우리 친구들 모두 이렇게 썼나요? 잘했습니다. 네, 그 다음 2번 문제 볼게요. 밑줄 친 부분이 보기와 같은 뜻으로 쓰인 문장을 골라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자, 보기는요, 접거나 긋거나 하여 생긴 자국, 이 금의 뜻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보기와 같은 뜻으로 쓰인 문장이에요. 1번, 한국은 마지막 경기에서 금 하나를 추가하였다. 자, 이때 금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죠. 우리 금, 은, 동 할 때 그 금이죠. 그러니까 같은 뜻으로 쓰인 건 아닙니다. 2번, 미나는 월수금의 학교가 끝나면 피아노 학원에 간다. 자, 이때 월수금, 이 금은 무슨 금이에요? 금요일, 우리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할 때 이 요일을 나타내는 금이죠. 자, 3번 볼게요. 나는 책상에 금을 긋고 짝꿍에게 넘어오지 말라고 했다. 자, 우리가 접거나 긋거나 하여 생긴 자국이라고 했죠. 이거 책상에 딱 금을 긋고요. 넘어오지 마!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보기와 같은 뜻으로 쓰였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요, 이 위에 글에서요, 금이 나왔던 부분을 한번 더 살펴보면은요, 금 위에 손바닥만한 납작하고 네모진 돌, 말을 비석처럼 세워두고 자신의 돌로 상대편의 돌을 넘어뜨리는 놀이에요 하고 설명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때 여기 이 금이 이 보기처럼 쓰였었죠. 자, 우리 친구들 이 3번에 동그라미 표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1번 문제부터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이 즐겨했던 놀이로 각 지방의 풍속과 이 생활 모습이 잘 나타난 놀이를 무엇이라고 했는지 글에서 찾아 쓰세요 라고 했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벌써 찾았다고요. 네, 바로 뚜딩 이 부분이었죠. 민속놀이는 각 지방의 풍속과 생활 모습이 잘 나타나 있는 놀이로 백성들 사이에 전해져 왔어요. 자, 여기에서 민속놀이라고 민속놀이의 뜻이 나와 있었어요. 민, 속, 놀, 리, 민속놀이라고 써주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2번 문제 가볼게요. 제기차기를 하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 제기차기 하는 방법도 읽었었어요. 자, 생각이 잘 안 나면 글에 가서 다시 찾는 거예요. 자, 제기차기. 제기차기는 제기를 한 발 또는 양발로 차는 놀이에요. 제기를 차서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더 많이 차는 사람이 이기는 놀이랍니다. 자, 이 부분 찾았나요? 자, 그럼 한번 보기부터 볼게요. 1번, 제기를 한 발 또는 양발로 찬다. 그렇죠, 아까 한 발 또는 양발로 찬다고 했으니까 맞네요. 제기를 발로 차서 비석을 쓰러뜨린다? 이거는 제기차기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3번, 숨겨둔 상대편의 제기를

먼저 찾는다? 네, 숨겨둔 거 찾는 이 보물찾기예요? 아니에요. 제기를 땅에 먼저 떨어뜨리는 사람이 이긴다. 자, 먼저 떨어뜨리면 안 되죠. 먼저 떨어뜨리지 않고 더 많이 차야 합니다. 이것도 아니고요. 제기를 던져 손으로 먼저 잡는 사람이 이긴다. 던져서 손으로 탁 잡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그림은 친구들이 꼬리 잡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오편과 주의편 중에서 이긴 편은 어느 편인지 쓰세요. 그랬어요. 자, 우리 꼬리 잡기 어떻게 하는지 설명이 나와 있었죠? 네, 우리 친구들 기억 안 나면 다시 그래서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두 편으로 나누어 하는 놀이로 같은 편 앞사람의 허리를 잡고, 이렇게 허리로 잡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한 줄로 선 후에 이리저리 움직이며 돌아다니다가 맨 앞사람이 상대편 맨 뒷사람을 먼저 잡으면 이기는 놀이예요. 그랬거든요. 자, 지금 여기 주의편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오편 여기 있어요. 이 세오가 맨 앞사람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주의편의 꼬리를 딱 잡았습니다. 자, 꼬리를 잡으면 이기는 놀이예요. 그럼 누가 이겼어요? 주의편 이겼어요? 세오편 이겼어요? 그렇죠. 세오편이 이겼죠. 그러면 세오편이다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자, 세오편이 이겼어요. 네,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 풀었죠? 네, 그다음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이 글을 읽고 민속놀이에 대해 잘 이해한 친구의 이름을 쓰세요. 그랬습니다. 자, 지니가요. 농악놀이에는 풍년을 기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어. 호영이는요, 우리 조상들은 설날에만 다양한 민속놀이를 즐겼어. 설화는요, 지불놀이를 하려면 장구나 북 같은 악기가 필요해. 라고 말을 했어요. 자, 그럼 이 부분을요, 확인할 수 있는 거 글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짜잔. 자, 우리 농악놀이는 풍년을 기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어. 자, 이렇게 보니까요. 농사를 지을 때 명절에 풍년을 기원하고 사람들의 흥을 돋우기 위해 두두두두두두 해서 이렇게 농악놀이를 했다라고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농악놀이는 풍년을 기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 이건 맞죠. 자, 그 다음에 설날에만 다양한 민속놀이를 즐겼다. 아니죠. 우리 여기 농사를 지을 때나 명절에 풍년을 기원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이 지불놀이 같은 경우에는 정월 대보름에 많이 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설날에만 했다라는 건 틀렸습니다. 지불놀이를 하려면 장구와 북 같은 악기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요. 우리 악기가 필요한 거는 지불놀이가 아니라 바로, 그렇죠, 농악놀이예요. 농악놀이가 이 악기를 연주를 하면서 춤을 추던 그런 놀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속놀이에 대해서 잘 이해한 친구의 이름은 지니가 되겠네요. 지니라고 적어주세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요, 글의 구조를 한번 파악하면서 읽은 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글에서 찾아 써 넣으세요. 그랬어요. 자, 우리나라의 뭐에 대해서 배웠죠? 그렇죠. 바로 민속놀이에 대해서 이 글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기차기가 나와 있었죠. 제기를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한발 또는 양발로 차는 놀이였고요. 자, 꼬리 잡기는요. 두 편으로 나누어 앞사람의 허리를 잡고 한 줄로 서서 맨 앞사람이 상대편의 맨 뒷사람을 붙잡는 놀이였습니다. 자, 자신의 돌로 상대편의 돌을 넘어뜨리는 놀이는 무엇이었나요? 그렇죠. 비사치기였습니다. 비사치기. 자, 그 다음 농악놀이는요, 북과 꽹과리 등의 악기를 연주하면서 춤을 추던 놀이였습니다. 겨울철에 논둑이나 밭둑에 불을 붙이고 돌아다니면서 노는 놀이는 무엇이었죠? 그렇죠, 쥐불놀이였습니다. 그래서 쥐불놀이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네,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 아주 잘해주었는데요. 이번에는 두 번째 독해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네, 우리 친구들 이두 번째 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목부터 선생님과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 둘, 셋. 강강술래와 소머기 놀이. 어떤 놀이일지 글을 읽어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추석은요, 음력 8월 15일로. 자, 우리 친구들.

음력이 뭔가요? 자, 우리 달력을 보면은요, 이 숫자가 크게 적혀져 있는 게 있고요, 그 밑에 작게 적혀져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음력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양력은요, 우리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서양에서 많이 쓰던 기준이었고요. 음력은요, 달이 지구를 도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건데, 우리 동양에서 많이 쓰이던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도 양력을 많이 쓰죠. 그래서 큰 글씨로 써져 있는 이 날짜가 바로 양력이고요. 지금 달력을 봤을 때이 조그만한 글자로 써져 있는 거, 숫자로 써져 있는 게 바로 음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한번 추석 찾아보면은요, 음력 8월 15일이라는 걸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음력 8월 15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명절 중 하나예요. 자, 명절의 뜻 한번 볼게요. 띠리리띠리. 설, 추석 등 해마다 전통적으로 즐기거나 기념하는 날을 말을 합니다. 추석은요, 다른 말로, 자, 뭐라고 해요? 한가위나 중추절로도 불러요. 우리 조상들은 추석에 그해 새로 난 곡식과 과일로 음식을 만들어 조상님께 차례를 지냈어요. 자, 우리 조상들이 지금 차례를 지냈다라고 그랬죠. 자, 차례가 뭡니까? 그렇죠. 명절에 지내는 제사예요. 그래서 추석에는 이제 가을이니까 새로 곡식과 과일을 수확을 하겠죠. 그래서 그걸로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차례를 지낸 겁니다. 또 가족들이 모여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다양한 민속놀이를 했어요. 자, 다 같이 음식도 먹고 이 민속놀이도 한 겁니다. 옛날 조상들이 이 추석에 즐겼던 민속놀이 중에서 강강술래와 소모기놀이 방법을 소개할게요. 아, 이 글에서는요, 바로 추석에 했던 이 민속놀이, 이 강강술래와 소모기놀이의 방법을 소개한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네요. 강강술래는 여러 사람이 함께 손을 잡고 원을 그리며 빙빙 돌면서 노래를 부르는 놀이예요. 자, 강강술래는 여럿이 손을 잡고 원을 그리면서 빙빙 돌라. 강강술래, 강강술래 하면서요. 근데 강강술래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한두 명씩 원 가운데로 들어가 춤을 추는 남생의 놀이. 자, 우리 강강술래 중에서도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강강술래 하면서 원을 그리면서 돌다가 한두 명이 들어가가지고 춤을 추고 나와요. 그게 바로 남생의 놀이입니다. 남생이가 뭐냐? 남생이 띠 거북과 비슷하게 생겼으나 거북보다 작으며 등이 진한 갈색의 딱지로 되어 있는 동물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다음 사람들이 빙글빙글 돌면서 멍석을 말듯이 뭉쳐지는 멍석말이 놀이. 자, 멍석이 뭐냐? 띠리리띠리. 마당에 깔아놓고 사람이 앉거나 곡식을 널어 말리는 데 쓰는 지푸로 엮어 만든 큰 깔개를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돗자리 같은 거를 좀 상상을 하면 돼요. 그래서 큰 깔개를 마당에 깔아놓고 이제 거기다가 사람들이 앉기도 하고 곡식을 말리기도 하는 그게 바로 멍석이에요. 근데 멍석을 쭉 이렇게 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푹 뭉쳐지는 이 멍석말이 놀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 두 명씩 마주 선 채로 손을 맞잡고, 자, 맞잡는다는 것은요, 손을 마주 잡는다는 거예요. 네, 두 명이 이렇게 손을 딱 마주 잡고 있으면 그 문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문으로 사람들이 들어가는 문지기 놀이 등 다양한 놀이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강강술래 안에요, 남생이 놀이도 있고요, 멍석말이 놀이도 있고요, 그다음 문지기 놀이도 있네요. 자, 그다음은요, 소모기 놀이를 하는 방법을 소개를 하겠죠? 다음은 소모기 놀이 하는 방법이에요. 소몰이꾼과 소 역할을 할 사람을 각각 한 명씩 뽑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콩이 담긴 바구니를 하나씩 나누어 주어요. 소몰이꾼이 돌아다니며, 소가 배가 고파서 왔습니다.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 콩 바구니를 든 사람은 소몰이꾼과 소에게 콩을 주며, 여기 먹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해요. 자, 우리 여기까지 한번 또 머릿속으로 상상해 볼게요. 자, 소몰이꾼이 있고요. 소가 있어요. 소 하고 돌아다니는 소가 있고요. 그 소를 몰아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몰아서 가고, 나머지 사람들은요, 이 콩을 들고, 이 바구니를 맸다 콩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몰이꾼이 소를 들고 확 가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말을 해요? 자, 소가 배가 고파서 왔습니다. 먹을 것좀 주십시오. 라고 하면은 이콩 바구니를 들고 있는 사람이 여기 먹이 있습니다. 라면서 이제 콩을 나눠주는 그런 놀이가 되겠습니다. 이소 몰이꾼과 소 역할은 서로 돌아가면서 해요. 이때 소 역할을 하는 사람은 소의 모습을 실감나게

내지요. 두 놀이는 친구들과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재미있는 놀이예요. 이 강강술래 소모기 놀이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그림에 알맞은 낱말을 글에서 찾아 쓰세요. 자, 1번, 2번 무엇일까요? 자, 1번은요. 그래요. 우리가 강강술래 중에서요. 남생이 놀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거북처럼 생겼었죠? 남생이에요. 남생이. 자, 이게 무엇입니까? 그래요. 우리 아까 멍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었습니다. 이 멍석을 말듯이 뭉쳐지는 멍석말이 놀이라고 나와 있었죠? 이게 바로 멍석이에요. 멍석. 자, 그 다음 2번 볼게요. 다음 문장의 빈칸에 알맞은 낱말을 보기에서 골라 써 넣으세요. 자, 명절 맞잡고 민속놀이가 있네요. 설날과 추석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무엇이다? 그렇죠. 명절이다. 명절이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명절. 친구들은 서로 손을 정답게 인사했다. 서로 손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맞잡고 정답게 인사했다라고 해야 되겠죠? 맞잡고 맞잡고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번 문제 볼게요. 이 글에서 설명하는 중심 내용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그랬습니다. 자, 추석에 빌던 소원, 추석에 먹던 음식, 추석에 하던 민속놀이 뭐예요? 그렇죠. 추석에 하던 민속놀이가 되겠습니다. 자, 2번 볼게요. 빈칸에 알맞은 말을 글에서 찾아 각각 써 넣으세요. 강강술래는 사람들이 함께 손을 잡고 무엇을 그리며 자, 이 부분 한번 우리 지문에서 찾아볼게요. 자, 어떻게 돼 있어요? 손을 잡고 무엇을 그리며? 그렇죠. 원을 그리며 빙빙 돌면서 노는 노래를 부르는 놀이고 소모기 놀이는 소몰이꾼과 소 역할을 하는 사람이 돌아다니며 배고프다고 말하고 사람들에게 무엇을 받는 놀이이다. 무엇을 받았어요? 그렇죠. 콩바구니를 든 사람은 소몰이꾼과 소에게 공을 주며 여기 먹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해요. 자, 콩을 받는 놀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 3번 볼게요. 다음 그림은 강강술래에서 어떤 놀이를 나타낸 것인지 알맞게 선으로 이으세요. 그랬어요. 자, 남생이 놀이와 문지기 놀이가 뭔지 설명이 되어 있었어요. 이 남생이 놀이는 뭐였죠? 자, 남생이 놀이는요. 짜잔. 자, 여기 중간중간에 한두 명씩 원 가운데로 들어가 춤을 추는 남생이 놀이라고 돼 있죠. 지금 이 친구가 원 가운데로 들어가서 춤을 추고 있어요. 남생이 놀이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자, 멍석말이 놀이 나와 있었고요. 그 다음 두 명씩 마주선 채로 손을 맞잡고 문을 만들면 그 문으로 사람들이 들어가는 문지기 놀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보니까 손을 맞잡고 문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이로 이 친구들이 가고 있습니다. 바로 문지기 놀이를 하고 있네요. 네, 남생이 놀이와 문지기 놀이가 무엇인지 찾아보았습니다. 네, 그 다음 4번입니다. 강강술래와 소모기 놀이의 공통점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그랬어요. 자, 공통점. 둘 다 어떤 거냐? 이거 공통점 물어보는 거예요. 두 놀이는 정월 대보름에 하는 놀이이다. 두 놀이는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놀이이다. 자, 지금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잘 모르겠다 하면 또 지문으로 가는 거예요. 모든 답은요, 이 글에 다 있습니다. 옛날 조상들이 추석에 즐겼던 민속놀이 중에서 강강술래와 소모기 놀이 방법을 소개할게요 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월대보름이 아니라 추석이에요. 마지막에 두 놀이는 친구들과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재미있는 놀이예요 라고 되어 있었죠. 그래서 바로 이게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글의 구조를 파악하고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추석에 하는 놀이가 있었죠. 여러 사람이 함께 손을 잡고 원을 그리며 빙빙 돌면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놀이가 바로 강강술래였습니다. 강강술래. 자, 강강술래. 자, 그 다음 이 소몰이꾼과 소 역할을 하는 사람이 소를 실감나게 흉내내면서 콩을 받는 놀이가요. 네, 그렇죠. 바로 소모기 놀이가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소모기 놀이라고 적어주세요. 소모기 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정리해 보았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글 마지막으로 한번 쫙 살펴보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민속놀이에 대한 글을 먼저 읽었었죠? 제기차기, 꼬리,

뛰어넘기, 비사치기, 농악놀이, 쥐불놀이가 설명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기차기가 무엇인지, 꼬리잡기, 비사치기, 농악놀이, 쥐불놀이 이 뜻도 나오고 하는 방법도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추석이 하는 놀이가 두 개 나와 있었어요. 강강술래와 소목이 놀이였습니다. 강강술래는요,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빙빙 돌고, 노래도 부르고 하는 거였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소목이 놀이는요, 소머리꾼과 소요커를 하는 사람이 소를 실감나게 흉내내면서 콩을 받는 놀이였습니다. 네, 우리 여기까지요, 오늘 민속놀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때요? 선생님과 이 글을 읽어보니까 오, 재미있는 전통놀이, 민속놀이 나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나요? 오늘 이런 글들을 읽어보면서 우리 친구들의 독해력이 쑥쑥 자라났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요, 더 재미있고 유익한 글 가지고 올 테니까요, 우리 친구들 꼭 만나요. 건강하고 씩씩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안녕!

0: 산자락에 펼쳐진 거대한 규모의 식당.
1: 非常的有名，不仅是在那个重庆本地人心中很有名，而且在外地游客心中也特别的有名。
0: 매운맛으로 승부를 보는 충칭식 호어호 식당입니다.
2: 我们的话有50余亩地，等于是说有3万多平方。
0: 세계 최대 규모답게 성수기 하루 매출만 2억 원. 손님들이 끊이질 않습니다.
3: 好吃，好吃啊，非常好吃。我们这是慕名而来的。
0: 식당의 직원 수만 해도 무려 500명이나 됩니다.
2: 大概的话有400多个，因为有少部分有60~70个，他昨天值了班，今天休息嘛。
0: 심지어 식재료 종류에 따라 독립된 주방만 10개. 상상을 초월하는 압도적인 규모입니다.
4: 2,000平方，因为下午还要准备虾，要根据客人的流量嘛。
0: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 서빙 직원들은 끝없이 이어지는 계단을 오르내려야 합니다.
5: 我们最低的话50个来回，上下50个来回。刚开始的时候可能会，然后后面习惯了嘛，习惯就好。中국의
0: 거대한 스케일을 보여주는 또 다른 현장, 해발 1,000m 산속에 자리 잡은 초대형 당 농장입니다.
6: 这就是单轨小火车嘛，就是专门拉那个货物的。用这个呢，主要是拿来喂鸡啊，然后拖一些货物。就因为我们每天都要从这个地方鸡舍的这里把这个鸡吃的饲料全部用这个托运下去。
0: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닭들에게 맞춰진 일상, 한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6: 以前没有这个轨道的时候啊，都是用我们的肩膀去挑那个食物啊，所以说很不方便，所以说我们就把这个建了这个轨道，为了一趟时，平时喂都要4个小时、5个小时，有了小火车啊，十几分钟、20分钟就搞定了。하지만
0: 기계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7: 这里刚好，这里刚好有，等一下啊。
0: 하루에 나오는 달걀은 약 3,000개. 사람이 일일이 수거해야 합니다.
6: 养在这个高山上，然后喝着山泉水的鸡，它那个蛋，然后就回味的时候有点干。
0: 압도적인 대륙의 스케일, 그 거대한 현장을 찾아 중국으로 갑니다. 중국 서남부. 양쯔강 상류에 자리한 인구 3,200만의 초대형 산악도시 충칭. 매운맛의 본고장으로 손꼽히는 이곳에 세상에 하나뿐인 특별한 식당이 있습니다. 충칭 시내에서 약 1시간 거리에 위치한 한 외곽 지역. 이곳에 어둠이 내려앉으면 고요하던 산 중턱에 별천지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2: 我们的话有50余亩地，等于是说有3万多平方。世界上我们吉尼斯纪录嘛，官方认证世界上最大火锅餐厅。
0: 이곳의 간판 메뉴는 충칭 사람들의 소울 푸드 火锅입니다.
2: 因为重庆它能吃辣，火锅的话是万物皆可主，来重庆的话必不可少就是吃火锅，火锅的话也是重庆的特色，重庆的话也是无辣不欢。
0: 이 식당은 2022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火锅 식당으로 기네스북에 올랐는데요. 동시에 최대 7,000명 이상이 수용 가능한 초대형 식당입니다. 식당의 높이는 약 100m, 길이는 무려 300m나 되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8: 它是打造一个全球的一个比较最大的一个火锅园，是这么情况。然后并且的话是以3D的。 为特点，就是你可以层层叠叠的，而且晚上夜景很漂亮。
0: 그런데 이 호구의 맛을 즐기기 위해 반드시 감내해야 하는 게 있는데요. 바로 계단입니다.
9: 要不然你给我抬上来啊。
0: 끝없이 이어지는 계단, 경사도 만만치 않습니다.
10: 예.
11: 올라오기 힘들죠?
12: 上来是不是很累啊？
10: 非常累，非常非常累。加油加油！好吃好吃，很香哎。
2: 我们有十层，从我们的停车场到山顶，我们的亭台楼阁总共海拔100米左右。
0: 주차장부터10분남짓계단을올라와서야비로소직원의안내를받고테이블로이동합니다화려한야경도볼거리지만중국에선호거를주로저녁에즐기기때문에오후6시가지나면식당이제일바쁩니다
1: 超好吃重庆火锅 number one
0: 채소가매운양념을과하게빨아들이지않도록고기부터넣고채소는나중에넣는것이충칭식火锅의특징여기에참기름과마늘쪽파를넣은소스를곁들여풍미를더한다네요
3: 那一桌应该可能有个四五百吧，应该是实惠一点点的，一个人相当于100多一点点。
0: 아름다운충칭火锅식당의밤이지나고다음날아침이밝았습니다
4: 大家好，我是在世界上最大火锅餐厅上班的，我叫贺志成。我们这个地方占地面积的话，3万多个平方，总共有800多桌，一次可容纳6-7千人用餐。我们的话有500多号员工。
5: 这是我们的 A 区四号厨房，目前我们的工作人员正在有序的准备当中。好的，郭经理今天订做很多，一定要准备充足一点哦。
9: 郭经理，今天我们订的多不多？
5: 今天订做的话，真的订了4-500桌，然后准备至少准备1000多菜。
9: 可以可以，姐妹们，今天有1000多桌的菜准备齐。
5: 那个，陈雅，今天我们的顾客很多，一定要做好这个工作哦，接待工作一定要做好，别让顾客迷路了，我们一定要好好的一个带你方向哦。
9: 好的。没问题，
4: 我们为了给顾客带来更好的用餐体验，我们全体员工一起随时准备着。
0: 오전8시30분직원들이하나둘출근을하는시간입니다
10: 做清洁准备工作，我们是前厅的服务员，就负责前厅的卫生啊，然后准备工作呀，这些保证碗筷呀，这些杯子这些的干净。
0: 식당에출근을하면직원들이제일먼저하는것이있다는데요지금뭘하고있는걸까요
11: 打卡留守文啊9点钟我们是上班全集合在这一层还有上面一层也有员工
0: 그럼이곳에서일하는직원은얼마나될까요
2: 有400多个，因为有少部分有60-70个，他昨天值了班，今天休息嘛，他要今下午才上班。
0: 서빙직원을포함해전분야의직원을모두합하면직원수만총500명상상을초월하는숫자입니다아침조회시간주차장을가득메운직원들의행렬이끝이보이지않을만큼깁니다
2: 这只是一部分，我们还有后厨，还有管理人员，还有2个部门没有在一起的话会更长。这只是我们前厅的工作人员，服务员。
12: 别停！

0: 인원이 워낙 많다 보니 출석 체크는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 꼼꼼한 인원 점검과 함께 주요 공지사항이 전달되었고 아래층과 위층에서 동시에 진행됐던 아침 조회가 30여 분 만에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일이 시작되자마자 어깨에 커다란 바구니를 메고 나오는 작업자. 도대체 뭘 하는 걸까요? 영업 준비 전 가장 큰 일 중 하나가 세척한 그릇을 주방으로 옮기는 일입니다. 한 번에 옮기는 무게가 무려 40kg 이상이나 됩니다.
1: 이걸 매일 하시는 거예요?
0: 저 무거운 바구니를 메고 끝없이 이어지는 계단을 수없이 오르내려야 합니다.
1: 듣는 방법이 있을까요?
2: 这个方法反正是要有力气，没有力气就跳不动的，这没有什么方法，不需要什么方法，只要有力气就可以了。啊，那你来试一下吧，试一下。啊，这，啊啊，对对对，好。
0: 제작진이 한번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지게를 맨 제작진의 걸음이 어째 시작부터 위태위태합니다.
3: 와, 무거운 것도 무거운데 요 나무가 받치는 데가 너무 아파요.
0: 역시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3: 어떻게 드셨어요, 이거?
0: 20년 경력의 작업자가 거뜬히 들어 시범을 보입니다. 그런데 그냥 드는 것 같아도 숨은 노하우가 있습니다. 작업자들의 움직임을 자세히 살펴보니 일정한 간격마다 무게를 분산시키기 위해 수시로 어깨를 바꿔가며 짐을 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침에 옮겨야 하는 식재료만 무려 1000kg에 달합니다.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다음 옮겨야 하는 물건이 나올 때까지 잠시 숨을 돌리는 꿀맛 같은 대기 시간입니다.
4: 가요.
0: 이곳에서 최소 7년에서 20년 이상을 함께한 동료들입니다. 서로의 어깨를 토닥이는 손길에서 고된 하루를 버텨낼 힘을 얻습니다. 짧은 휴식을 끝내고 다시 움직일 시간입니다. 오전 11시. 직원들 여럿이 모여 뭔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만드는 만두의 양은 보통 2,000개 정도 되는데 전부 직원들이 직접 빚는다고 합니다. 정성껏 만든 만두는 쟁반에 가지런히 담겨 어디론가 바쁘게 옮겨지는데요. 바로 냉동창고입니다.

0: 갓 만든 만두는 선도 유지를 위해 영하 50도의 급속 냉동고에 보관합니다.
1: 많이 추워요? 이걸 넘어.
2: 엄마!
3: 자. 나한테 뻑을 하자도 똥쿠야. 아주 거짓님이나.
2: 이상하게 가져오는 거.
1: 아니, 이렇게 추운 데 들어가면 감기 걸리시겠어요? 자주 들어가시면.
3: 뭐야? 니 진출로 출하해서 좀 흙 감어. 不会的.
0: 한편, 다른 곳에선 쪽파 손질 작업이 한창입니다.
4: 葱苗苗就切那个葱花香菜. 다조料. 包一两百斤. 一两百斤.
0: 워낙 작업량이 많다 보니 매니저들까지 나서 파 손질에 힘을 보탭니다.
5: 餐厅的话这个客流量也比较多然后工作量也比较大所有东西都比较多我们的话都要相互协作就相互帮助才能更快更高效地完成每天的工作
0: 이곳은 각종 주방이 모여있는 구역입니다. 워낙 규모가 큰 식당이다 보니 주방도 파트별로 나뉘어 운영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채소 주방이 제일 바쁩니다. 종류가 가장 많은 재료인 만큼 연근과 동과 등 다양한 재료를 손질하느라 주방은 늘 분주합니다. 가장 판매가 많이 되는 재료도 채소로 준비해야 하는 양도 엄청납니다. 채소 주방 못지않게 손이 많이 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내장 주방입니다. 잡내가 남지 않도록 정성껏 손질합니다. 주방 한편에선 쫄깃한 식감을 위해 내장 손질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떤 재료일까요?
6: 天津花, 口感更细腻, 更入味.
0: 식감을 살리기 위해선 칼질이 굉장히 중요하다네요. 이야, 꽃이 피었네요.
6: 首先切十字花刀，十字花刀，横切竖切十字花刀。
0: 손끝에 힘을 조절해 끝부분이 끊어지지 않도록 정교하게 칼집을 넣어줍니다. 그 외에도 이색 식재료들이 줄을 잇는데요. 오리 혈관부터 돼지 콩팥 그리고 천엽까지 모두 손님들이 즐겨 찾는 인기 재료라고 합니다. 버거에 들어가는 재료는 총 10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엄청난 양의 식재료를 3시간 넘게 손질하고 나서야 드디어 영업 준비가 마무리됩니다. 직원들이 몰려 나옵니다. 기다리던 점심시간, 이곳이 바로 직원들의 식사를 책임지는 직원 식당입니다. 손님들이 들이닥치기 전 든든하게 속을 채워야 합니다. 오늘의 메뉴는 돼지고기 마늘종 볶음. 쉴 틈 없이 보낸 오전 시간 뒤에 찾아온 달콤한 식사. 큰 대접 가득 아낌없이 담아낸 음식으로 든든하게 속을 채웁니다. 짧지만 달콤했던 점심시간이 지나고 어느새 손님들이 몰려드는 저녁 시간입니다.

0: 식당의 조명이 하나둘 켜집니다. 화려한 조명을 켜고 손님 맞을 준비를 마친 식당. 이제 본격적으로 손님이 몰려들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예사롭지 않은데요. 관광버스들이 계속해서 도착하고 단체 여행객들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1: 越南过来的每个团都来这里吃一餐品尝一下重庆的火锅每个团都来重庆米麻盐吃他们说这里环境好又好吃又有特色是重庆的一个亮点
0: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나서 꽤 많이 찾아온다고 하네요. 5천석이 넘다 보니 자리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주방은 이제 마지막 준비가 한창인데요. 곧 밀려들 주문에 대비해 손길이 빨라집니다. 쉴 새 없이 출력되는 주문 영수증들. 본격적인 주방 전쟁이 시작됩니다. 채소를 손질하는 작업자들이 담아내면 앞쪽 작업자들이 주문에 맞게 챙겨냅니다. 오차를 줄이고 작업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현장은 철저하게 분업화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움직입니다. 주방에서 준비된 음식을 서빙 직원이 받아들면 주방 입구부터 지정된 구역까지 주문에 맞춰 정확하고 신속하게 음식을 이동시켜 놓습니다. 다음은 지정 구역에 놓인 음식을 테이블까지 최종 배달하는 직원이 또 따로 있습니다.
1: 为什么？因为它每个部门的菜品种很多，大部分我们厨房有四五个，就是在这边有两个，有H荤菜、H素菜、H荤毛肚这些，还有这个卤菜部门，很多部门的，它不可能一个部门来。
0: 드디어 손님이 오기 전 예약 테이블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소스가 좀 특별한데요. 참기름에 마늘을 섞습니다.
2: 是的，重庆是这么吃，但我们那边也是有的，芝麻酱、沙茶酱都有，让我们自己选择。其实也是根据每个人他的口味去调的，也没有绝对的。
0: 매운 훠궈 고기를 참기름에 찍어 먹으면 매운 맛은 가라앉고 고소한 풍미가 살아 매력적이라고 하네요.
3: 重庆的火锅跟四川的火锅它不一样的点是在于四川的火锅更多的是辣，但是重庆的火锅它是麻，因为里面有加了很多的花椒，然后花椒对身体也是很好的。因为重庆这里湿气比较重，如果你多吃一些花椒的话，可以排湿气。
0: 어느새 만평이나 되는 초대형 식당이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몰려드는 손님만큼 직원들도 덩달아 분주합니다.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냄비들. 여긴 뭘 하는 곳일까요? 火锅 맛을 좌우하는 육수 주방은 절대 공개 불가랍니다.
4: 辣椒、花椒，还有我们的牛油、香料，还有我们一些白糖、老姜、大葱之类的。由于有很多我们的一个炒制的一个秘方，所以说我们就不方便继续观看。
0: 오랜 시간 이어온 비법 육수, 그 특별한 맛에 반하는 손님들로 식당은 오늘도 북적입니다. 덕분에 직원들도 온종일 매장을 오르내려야 합니다.
5: 어느 테이블로 가는 거예요?
6: 三个九的，999号桌的。
0: 이번엔 제일 꼭대기에 있는 테이블입니다. 주방부터 정상까지 이동 거리가 상당합니다.

0: 차 떠봐. 떠봐. 멀리 가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1: 네, 안 내. 非常的
0: 累. 그죠? 아, 저도 힘들어요.
2: 뭐야,
0: 레이야?
2: 와, 또 계단이에요?
3: 다들 어떻게
1: 놓아? 네, 하여 못 사.
2: 와.
4: 그야말로 계단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드디어 도착입니다. 정상까지 가려면 150m 넘게 계단을 올라야 합니다.
0: 이렇게.
1: 와, 힘들다. 힘들다.
0: 말이 안 나온다.
1: 아, 我们最低的话 50个来回上下50个来回. 刚开始的时候可能会 然后后面习惯了嘛, 习惯就好.
4: 갑자기 식당이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각종 버거 재료들이 빠르게 준비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일까요? 이곳의 명물, 버거 뷔페입니다. 무려 지름 20m에 달하는 초대형 레일을 따라 음식들이 끊임없이 지나갑니다.
5: 因为这个的话我们可以花更少的钱来吃更多的菜就比如说我们这个是每日美国一个人的话138能吃到100款菜品而如果说吃点菜的话就不能就点不了所以说我们这个的话物超所值物美价廉相当的一个实惠
4: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 손님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어느새 북적이던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매장이 한산해지고 빈 테이블이 늘어나면 직원들이 다시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바구니를 맨 작업자도 등장. 이번엔 빈 접시와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5천석 규모 식당인 만큼 치워야 할 그릇의 양 또한 상상을 초월합니다. 잔방까지 더해져 바구니 하나당 50kg이 훌쩍 넘는 어마어마한 무게. 자칫 발이라도 헛디디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한 걸음 한 걸음이 긴장의 연속입니다. 고된 하루가 끝나고 기다리던 퇴근 시간. 식당의 거대한 규모만큼이나 어마어마한 인파가 쉴 새 없이 몰려나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향합니다.
0: 아니, 아, 이분은 누구세요?
4: 林佩준 씨는 아내와 둘이 살고 있습니다.
0: 두 분이서 옷을 똑같은 옷을 입고 계시네요.
4: 집에 도착하기가 무섭게 주방으로 들어갑니다. 부부의 고단한 하루를 위로해 줄 따뜻한 국수 한 그릇을 준비합니다.
6: 내가 면条 떠서 오면 이반 쓰리 면条 떠서 행복 쓰리.
4: 돼지 기름에 고추, 간장, 양념만 넣어 면과 함께 비벼 먹는 간단한 국수. 늦은 저녁 배를 가볍게 채우기엔 이만한 음식이 없습니다. 투박하게 말하는 소박한 국수 한 그릇. 정성껏 끓여낸 이 국수 한 젓가락에 하루의 고단함이 녹아내립니다.
6: 下班下午下班下午那我了我们想去明日一个月工资得4000左右4000一个月我们一直在皮包里上班都把孩子养大了哎大哥你今天辛苦了我给你礼一你先送一次
4: 서로의 수고를 누구

0: 있을까요? 하루에 여러 번 줍는 일을 반복하다 보니 일이 익숙하지만 유독 공격적인 닭이 출현할 때는 좀 힘들다네요. 아이고, 쪼였네요. 아이고, 아프겠다.
1: 死掉了，怕死了。那肯定疼的呀，这是肉呀。
0: 괘씸한 마음에 살짝 경고를 하고 달걀은 무사히 꺼냈습니다. 그런데 달걀은 하루에 몇 번이나 수거를 하는 걸까요? 수거를 하다 금방 나은 달걀을 하나 깝니다. 그런데 한 작업자가 핸드폰을 들고 연신 말을 하는데요. 대체 뭐라는 걸까요? 접속자 수가 꽤 많은 것 같은데요.
1: 我们健康才是我们家的。접속자 수가 꽤 많은 것 같은데요.
0: SNS로 달걀을 직접 판매하면서 전국적으로 농장이 유명해졌습니다. 라이브 방송은 하루에 총 4번, 1시간 정도씩 하고 있는데요. 이 방송을 통해 그날 생산된 달걀이 모두 팔릴 만큼 인기라고 합니다. 수거한 달걀은 포장을 위해 바로 출하 준비실로 옮깁니다.
2: 总共 这一篮有两三百个吧早上还要煎一次等会还要煎一次的
0: 그럼 이곳에서 하루에 판매되는 달걀은 얼마나 될까요?
3: 大概一天有100左右，像这种酸色的就52.8。
0: 하루에 생산되는 달걀이 약 3,000개. 그러니까 한 달이면 약 9만 개 정도의 달걀을 수확하는 셈입니다.
4: 这个农场是有6年多了，一开始哥哥在这里干了5年。
5: 然后就是想机场扩大，就是人多力量大嘛。我刚才讲过了嘛，对这个前景啊，这个事业啊，都有很信心的。
0: 오후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모노레일을 타고 어딜 가는 걸까요?
1: 上面有竹林，还有一片挺大的一片山，然后上面养的是我们的五号线的贵妃鸡，产的那种白壳蛋。
0: 아래쪽 농장에선 오골계를 키우고 있고 위쪽 농장에선 다른 품종의 닭을 키운다고 하는데요. 이곳에서 키우는 닭이 좀 생소한 닭이라고 합니다.
1: 鸡蛋在我们的小黄色，要的自己去拍。이 닭인가요？想孵的可以拍我们。然后它下的蛋的营养的价值就相当于跟鸽子蛋的营养价格价值是一样的。
0: 작은 체구에 독특한 외모를 가진 귀비닭입니다. 최근 프리미엄 달걀로 주목받고 있다고 하네요.
1: 然后它的产能的话会少一点，因为每下一枚蛋的话大概要3到5天。
0: 이곳에서 자라는 귀비닭은 총 2,000마리 정도. 하지만 매일 알을 낳는 것이 아니라서 하루에 수거하는 달걀량은 생각보다 적은데요. 약 6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귀비닭은 요즘 개체수를 꾸준히 늘리는 중이어서 암탉과 수탉의 비율을 맞춰 세심하게 관리하는 중입니다.

0: 하셨어요?
1: 讲完了是吗？结束了。
2: 对对对对对。还有我们要到那里去打包。
3: 귀비답달걀까지모두수고하고이제본격적인포장을준비해야할시간인데요하지만벌써30도가까이치솟은초여름날씨탓에온몸이땀범벅입니다시원한물로달아오른열기부터식혀봅니다
4: 就我们这边呢，夏天的话是特别热，温度高达40度，然后在这个山上跑来跑去特别累。
3: 귀비닭은중국에서기르는양이아직많지않아서희귀품종으로귀한대접을받는다고하네요이제포장을무사히마쳤습니다다시모노레일을타고내려갑니다매일오후5시무렵이면달걀을실어나를택배차량이농장에도착하기때문인데요당일발송을원칙으로삼고있는만큼차가들어오기전까지모든포장작업을완벽하게끝내야만합니다
5: 매일도70-80-100片比别的农场多一点落落落一单红
3: 可以꼼꼼하게포장된달걀상자들이무사히상차를마치고이귀한맛을기다리는손님들을향해출발합니다
6: 好，今天总共是发了那个60箱，然后售价是3600块钱。
3: 쉴틈없이분주했던농장에도어느새짙은어둠이내리고깊은산속에고요한밤이찾아왔습니다
1: 我们现在要去哪里啊？
6: 我们现在把看一下机场有没有鸡还没回去的，要是没有回去的，我们就把它抓回去。
3: 그래서밤이되면이렇게순찰을돌아야한다고하네요
6: 大部分的鸡已经天已经黑了，因为鸡也很聪明，比人聪明，就是天黑了，它自然而然了就会回自己的窝睡觉了。嗯，那有一只。
3: 꼭 이렇게 집을 못 찾고 길을 잃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6: 找不到家了。有两种可能，一种是抱窝了，一种是找不到家了。
3: 닭을 살짝 들어올려 알이 있는지 작업자가 확인합니다.
6: 这个没抱窝，没有抱窝。它现在找不了家了。
3: 산짐승에게 해를 입을 수도 있어 사육장 안에 넣어야 합니다 안은 이미 닭들로 빽빽합니다
6: 它习惯了因为这个鸡都是经过千锤百炼的
3: 산속에서 키우다 보니 천적의 습격이 잦다고 합니다 그래서 닭들의 안전을 위해 밤에도 순찰을 게을리할 수가 없습니다
6: 早上把它关门了它也要休息了明天早上很早就出来了它要
3: 오늘도큰탈없이하루가저물었습니다다음날아침작업자들이숙소에서밖으로나옵니다
4: 因为这几天天气也热然后想抓两只老母鸡炖炖给大家补补嘛
3: 온산을제집처럼뛰어다니는방목닭이다보니잡는게보통일이아닌데요한바탕실랑이를버려보았지만날랜녀석들의속도를당해낼재간이없습니다
4: 네
7: 왜잘안잡혀요
4: 他们特别能跑呀因为他们也天天在那里跑
3: 그래도이대로포기할순없죠다시힘을내도전해보지만또못잡았습니다그런데이때
2: 아저기可以抓一下
3: 나무위공간에올라가있는닭을발견했는데요이번엔과연잡을수있을까요아이고드디어성공했습니다
4: 因为它的警惕性很强你有没有发现它每次你只要稍微人一靠近它就跑了
3: 천신만고끝에두마리를잡았습니다오늘메뉴는뭘까요
4: 今天把这个鸡剁了我们等一下炖汤炖汤吃
3: 깨끗하게손질한오골계는먼저먹기좋은크기로잘라줍니다 그리고 끓는 물에 살짝 데쳐 불순물과 기름기를 빼준 후 중국식 뚝배기에 옮겨 담습니다. 그런데 이건 뭘까요?
0: 这个是我们这边的传统的那个红酒，我们叫米曲酒，就是我们这边传统的，一直都是用这个当补品，就是炖鸡汤啊，还有不管做炖什么补品啊，都是会放这个酒。
3: 그리고 뚝배기에서 2시간 정도 푹 익혀주는데요. 대추와 당귀, 구기자 등을 넣어 향과 맛을 더해줍니다. 다른 요리들도 준비하는데요. 각종 채소와 돼지고기도 볶고 토끼 고기도 간장을 넣고 정성껏 졸여줍니다.
7: 아니 식당 하셔도 되겠어요.
0: 以前开过饭店，看着厨师做过，所以说自己对这个感兴趣，也偶尔能学到。
3: 오랜 시간 뚝배기 안에서 은근하게 끓여낸 오골계탕이 완성됐습니다. 유독 무더운 이번 여름을 무사히 버티게 해줄 고마운 한 그릇인데요. 깊은 국물 맛과 쫄깃한 고기가 어우러져 입안 가득 건강하고 풍성한 한 끼를 완성합니다.
6: 就是说我们这些这么多的伙伴，就是共同努力一下，一定会闯出新的一片天地。

0: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2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English.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3: You need some hot water?
4: Oh, yes.
2: 어린 학생들이
3: This one.
2: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5: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6: 앉으세요.
2: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7: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그게 바다로 도망가는 게 아니고 네. 동네 안으로 막 활보하고 다닌다니까.
1: 저 물 속에서 네. 나왔다 갔다 갔다가 하면서 이 바다 물 밑을 이렇게 쭉 다니고
2: 배에 와서 먹는 고기 먹으려고 배마다 막 두죠 막 물카락.
3: 녀석은 용이 주도합니다. 나타났다고 급히 찾아가면 쏜살같이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물 속에서도 물 밖에서도 자유롭게 움직이는 하천의 최상위 포식자.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수달입니다. 오대산에서 시작돼 동해로 흘러드는 남대천의 가을은 고향으로 돌아온 연어들로 북적입니다. 연어가 돌아오는 계절, 물고기가 많은 이 강에서 저는 꼭 만나보고 싶은 친구가 있습니다.
4: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5: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4: 아이고 반갑습니다.
5: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아 제가 예. 이쪽에 남대천에 왔어요.
4: 예, 예.
5: 수달을 찾으러 왔습니다.
4: 알고 오셨나요?
5: 예. 네, 수달을 혹시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4: 그럼요.
5: 아 그래요?
4: 네네.
5: 주로 어디서 보셨어요?
4: 남대천하고 접해 있는 우리 요 센터 안에 수달이 자주 이렇게 들어오는 손님입니다.
5: 아,
4: 예예. 연어철이 될 때는 연어를 먹기도 하고,
5: 네.
4: 예. 그다음에 산천어를 먹기도 하고,
5: 예.
4: 그다음에 잉어나 붕어가 있으면 그것도 먹기도 하고,
5: 네.
4: 이렇습니다.
5: 아, 예. 진짜 보신 적 있으시죠?
4: 물론이죠.
5: 아 그래요?
4: 네네.
3: 수달을 보셨다는 말을 못 믿는 건 지난 봄의 악몽 때문인데요. 1년 내내 수달을 보기 위해 열심히 찾아다녔지만 번번이 실패하기 일쑤였습니다.

0: 그나마 밤낮 없이 며칠간 잠복한 끝에 간신히 멀리서 며칠을 본 게 전부였으니까요.
1: 진짜 보신 적 있으시죠?
2: 그럼요.
1: 아,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럼 한번 찾으러 가볼까요?
2: 네네. 네. 네. 같이 가시죠.
1: 약간 의심이 되는데. 네.
2: 한번 잘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예.
1: 사실은 수달이. 예, 예. 물로도 다니고.
2: 그렇죠.
1: 땅에도 다니고 하기 때문에 물과 땅과 이 사이에 흔적들이 좀 있을 거란 말이죠. 아, 지금. 동물 따지는 뭐? 해변대예요.
2: 모래밭으로 한번 가볼까요? 모래밭에는 혹시 뭐
0: 수달 발자국이 있네요. 모래틈에 선명하게 찍혀 있는 게 보이시나요?
2: 얕게 찍힌 발자국이 있네요.
1: 아, 여기 수달이네.
2: 예예예. 예. 저희들이 종종 이런 발자국을 이런 데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치. 강가에서 아마 이 애들이 주로 머물지 않겠나 이렇게 느껴지네요.
1: 아, 이거는
2: 여기도 아, 조금 이게 뭐예요?
1: 아, 여기도 약간 흔적이 예, 예. 있고, 예예. 예. 이거는 저기 소장님 발자국. 소장님의 흔적도
2: 예예.
1: 예, 소장님 흔적이고.
2: 아, 그렇습니까?
1: 예, 저쪽에 고라니하고 수달이 다니는 흔적이 있네.
2: 아니 아
1: 아니 소장님을 찾아나서면 제가 저 신발자국 가지고 찾아날 수가 있겠네.
0: 그때 또 다른 단서가 눈에 띄었습니다.
1: 어? 여기.
2: 여기 무슨?
1: 예, 예, 이거. 아,
2: 요거는 물고기 비닐일 걸 가능성이 좀 있겠네요.
1: 아, 물고기 비닐이네요, 이게.
2: 네네.
1: 오.
2: 아, 이 친구들이 이쪽이 종종 예, 나타나고 이러는 놀이터 모양이네요.
1: 아, 그러면 연어 쪽에 있는 곳에 수달이 좀 움직였다는 경로가 되니까 아, 연어 쪽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도 한번 좀 찾아보면 수달의 움직임도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2: 네. 지금 시기가 연어가 알을 낳기 위해서 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굉장히 지쳐 있습니다.
1: 네.
2: 그 지쳐 있을 때 수달이 공격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또 연어가 낳는 알에 대해서 영양분이 많기 때문에 네. 수달이 그걸 또 노릴 수가 있겠죠.
1: 그럼 네. 연어를 따라가면 어쩌면
2: 네네.
1: 수달을 만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2: 아, 예, 그렇게 추론이 가능합니다.
1: 예. 네. 예, 연어 전문가시니까.
2: 네네.
1: 그럼 연어를 좀 따라가 주시면.
2: 네네네.
1: 거기 수달의 느낌을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2: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예, 예. 네네.
0: 남대천은 동해바다와 만납니다. 바로 이곳이 바다로 나간 연어가 돌아오는 길목입니다.
2: 왼쪽은 바닷가 쪽이고요. 네. 바닷물이고 오른쪽은 민물입니다. 그래, 민물과 바닷물이 합쳐지는 이곳을 이제 우리가 기수지역이라고 하는데요.
1: 네. 네.
2: 이 기수지역을 통과해서 연어가 알을 낳기 위해서 올라오는 것이죠.
1: 오.
2: 연어가 사는 곳이 어느 곳이냐면요. 네. 베링해라고 하는 북태평양의 제일 끝쪽에 있습니다. 러시아와 알래스카 사이에 베링해라고 있는데요. 네네네네.
1: 이렇게 타운 용으로.
2: 네네네. 예, 예. 거기서 주로 살다가 보통은 한 3, 4년 정도 되면은요.
1: 예.
2: 일생에 딱 한 번 알을 낳기 위해서 자기들이 다시 태어난 하층으로 돌아옵니다. 어린 연어가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길이가 약 한 2만 킬로 정도 됩니다. 그 정도로 먼 길을 이 애들이 온다는 거예요.
1: 지금 그러면 올라가는 것들이 보이겠네요.
2: 예, 올라가는 것이 보이는데.
1: 예. 자, 그럼 우리가 거슬러서 예. 강을 따라 한번 쭉 올라갈까요?
2: 네, 예, 그러죠. 이제 또 연어 따라 올라가듯이 저희들도 한번 올라가 보죠.
1: 연어처럼?
2: 네. 예. 흐르는 강물처럼 거슬러 올라가 보죠.
1: 수달을 봐야죠. 이쪽으로 해서.
0: 바다에서 강으로 이어지는 이 길에서 수달을 만날 수 있을까요? 먼 길 여행해 남대천으로 돌아온 연어는 강물을 거슬러 상류로 올라갑니다. 연어들은 지구의 자기장에 이끌려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돌아온다는 학설이 있는데요. 연안에 와서는 고향 하천의 냄새로 길을 찾는다고 하네요.
1: 연어의 흐름을 한번 좀 직접 보고.
2: 그러시죠.
1: 네, 제가 직접.
2: 직접 들어가시려고요.
1: 네, 왜냐면 연어의 흐름을 좀 봐야 되겠네요.
2: 안 말리겠습니다.
1: 네.

0: 하십시오.
1: 고향으로 돌아온 연어를 물속에서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물속을 들여다보면 수달을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잠수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물살에 제 몸이 밀려날 것만 같았는데요. 처음으로 들여다본 수중 세계는 새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물속은 고요하고 연어 떼는 힘이 넘쳐 보입니다. 물살에 밀려나지 않으려고 버티느라 저는 그만 힘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물속 생물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가는지 조금은 알 것도 같네요.
2: 아니, 저 물속에 들어가 보니까 대단하시네요. 와, 네, 어찬 감독님, 대단하세요. 체력 소모도 엄청나고, 이걸, 저는 그냥 이것만 했는데, 이거 짊어지잖아요. 와, 대단하세요.
1: 일생에 단 한 번, 연어가 돌아오는 이유는 산란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미는 알을 지키기 위해 모래로 덮으려 하지만, 황어 떼가 달려들어 알을 먹어치웁니다. 연어가 한 번에 산란하는 알은 약 3,000개. 하지만 생존율은 희박합니다. 야생에서 살아남은 어린 연어가 어미처럼 긴 여행을 떠날 확률은 고작 1% 정도에 불과합니다. 짝짓기를 하고 산란하는데 에너지를 모두 쓴 어미는 이 강에서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 무렵 강 곳곳에는 산란을 마치고 죽은 연어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늦은 밤, 이곳에 수달이 나타납니다. 물속에서 나온 수달은 잠시 주위를 머물다 홀연히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지리산 자락에 자리 잡은 이 하천에도 수달이 나온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에 찾아오게 됐습니다.
3: 뭐 찾으세요?
2: 아, 예.
3: 안녕하세요.
2: 아, 예. 뭐 좀 찾고 있어요.
3: 아, 그래요?
2: 예.
3: 뭐 찾으세요?
2: 수달이요.
3: 수달이요?
2: 예, 여기 수달.
3: 예,
2: 예. 예, 수달 좀 찾고 있어. 쭉 타고 내려왔는데 저 위에서부터요.
3: 예, 예.
2: 쭉 타고 내려왔는데 수달이 아직 못 봤거든요.
3: 수달이요? 여기 수달이네.
2: 어디? 어?
3: 오리네, 오.
2: 왜 그러세요?
3: 아니, 오리인데?
2: 아니.
3: 여기 사람이... 어?
2: 안녕하세요, 예. 아, 저기, 반갑습니다, 예. 그, 수달을 혹시 좀 보신 적 있으세요, 이쪽에?
3: 자주 봅니다.
2: 자주 봐요?
3: 예.
2: 아, 그래요?
3: 오늘 아침에도 딱 봤는데요.
2: 오늘 아침에도 네, 보셨어요?
3: 네. 수달 나오는 시간이 아침, 저녁, 일출 일몰 시간, 1시간 정도 나옵니다.
2: 수달을 주로 어디서 보셨어요?
3: 이렇게 저쪽 바위 쪽이나, 예. 그럼 저쪽 밑에 덤불 쪽에.
2: 아, 저쪽이나 저 밑에 쪽에요?
3: 영상으로 보여드릴까요? 제가 지금 이때까지 드론으로 찍은 게 있어요, 최초로.
2: 아, 수달을 찍으셨어요? 네. 오.
3: 이런 거 보여주면 안 되는데.
2: 오우.

0: 두 마리.
1: 설마 했는데 분명히 수달입니다. 두 마리가 여유롭게 수영하는 모습을 직접 보시다니 정말 진심으로 부러웠습니다.
0: 드론을 수달을 쪽 매일 촬영을 하고 있어요. 얘들이 저를 알고 있어요.
2: 예, 수달이 예. 알고 있어요?
0: 예.
3: 거의 한 십몇 년 있었으니까.
2: 예, 목소리라든지 예, 발자국, 모수, 발자국 소리 이런 거 다 알겠네요.
3: 예.
2: 이야.
0: 요 모습은 저쪽 바위 저기.
2: 아, 저쪽이요?
0: 예, 저 바위 무더기 저기서 나오고.
2: 아, 저쪽에서도 좀 수달이 나온다는 얘기죠?
0: 예. 한 3일에 한 번 저기로 옮겨다녀요. 저리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올라갔다가.
1: 이번에는 저도 수달을 볼 수 있을까요?
0: 아마 저쪽 바위 있는 쪽에서 지금 가면 흔적은 남아요.
2: 아, 저쪽이요?
0: 예.
2: 저를 좀 안내해 주실 수 있나?
0: 일단 배를 타고 가야 됩니다.
2: 그, 타면 돼요?
0: 아니, 장비 착용하고 갈 겁니다. 수트 같은 거 입고, 장화 신고, 조끼 입고.
2: 아, 그 장비 있으세요?
0: 예.
2: 그럼 잠깐 좀 들릴까요? 저는 한 번만 얘기하면 다 알아들어요.
3: 이렇게 해요. 예. 일하면 절대 안 돼. 이렇게. 예. 두고기 내를 보고 이렇게. 이렇게.
2: 예. 아, 그렇게요?
3: 코를 기점으로. 요렇게 넣는 게 아니고. 배 넣고. 선 넣어. 그 흔들어 보시죠. 배 중심 잡는 거예요. 안 떨어지는 거.
2: 저 안 떨어져요.
3: 안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 미리. 만세해서.
2: 예, 예.
3: 허리 막. 팔은 가만히 있고.
2: 예, 팔은 가만히 있고.
3: 됐습니다.
2: 예.
3: 출발합니다.
2: 예, 출발하세요.
1: 수달이 정말 별걸 다 시키네요.
3: 수달이 여기를 거슬러 올라가요.
2: 아, 그렇지? 이쪽에요?
3: 예.
2: 아, 여기 수달이 이쪽을 거슬러 올라 간단 말이에요?
3: 예,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 번씩. 조망이 좋은 곳에 항상 수달이 있어요. 시야가 확보되는데.
2: 천천히 가면 됩니다.
1: 야생동물들은 최고의 명당에 살던데 수달도 그럴까요?
2: 수달 집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3: 저 앞에 저기. 저쪽. 이제 수달 사는 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나무 밑에 이제 수달 굴이 있어요. 저 보이죠 저기? 굴밭이.
2: 아.
3: 저 굴이 시커멓게 보이죠 그 안에.
2: 그러니까 저 안이
3: 예.
2: 뭐 야생동물들이 있기로는 뭐 최적의 장소인데요.
3: 그렇지 다용도로 써요.
2: 예.
3: 봄 같은 때는 새끼 울음소리도 저기 들려요.
2: 아 저기다가요?
3: 끼룩끼룩 하는 소리.
1: 입구에는 드나들기 좋을 만한 틈이 있고 낮에는 따뜻한 햇살이 잘 드는 이곳이 바로 수달이 사는 집입니다.
2: 아, 수달의 활동 지역이구나. 저기 집이 있고.
3: 그 근데 여기 자리가 게... 보시면 너덜이잖아요, 너덜이요.
2: 예.
3: 숨을 때 많잖아요, 곳곳에.
2: 예.
3: 너덜 지역에 수달이 항상 살아요.
2: 어...
3: 숨기 좋잖아요, 다. 예. 저 밑에 가면 저 발자국하고 수달 배선물이 많이 있을 거예요.
2: 이쪽에 뭐 수달의 모습을 담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3: 저쪽 바위 보고 천천히 가시면 됩니다. 저기서 상륙할 겁니다.
2: 아, 저기요?
3: 네.
2: 예. 생각보다 물이 깊은 편인데. 어, 여기 굉장히 깊은데요. 와. 이쪽이.
3: 네, 거기서 내려서 이제 한번 볼 겁니다.
2: 한번 내려볼까요?
3: 살짝 내리시면 됩니다. 괜찮으십니까?
2: 예, 예, 괜찮아요. 그냥.
1: 수달을 찾으러 가는 게 괜찮아. 쉬운 일이 없네요.
2: 그렇죠. 예, 네, 그냥 손만 뭐.
3: 삔 거 아닙니까?
2: 예, 네, 손만 뺐을 뿐이지. 수달이 여기에 있다가.
3: 여기 보면 사람들이 접근을 못 하잖아요, 지금.
2: 네.
3: 그러니까 수달이 있어도 안 보이니까. 이쪽에서 보금자리. 안 보이잖아요, 지금. 엄폐가 되겠죠, 네. 이쪽에.
1: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가려주는 절벽과 흐르는 강물 사이에 제법 넓은 바위가 있습니다.
3: 여기 보시죠, 발자국.
2: 아, 이쪽에 다.
3: 여기도 있고.
2: 예, 수달이.
3: 수달이 이제 모래톱이 있으면 항상 여기서 놀다가 어. 몸을 말리고 나가요. 여기도 있고.
2: 여기도 있네요.
3: 이렇게.

0: 오늘 아침에 수달 배설물.
1: 지금 전부 다 여기가 다 배설물이네요.
2: 와, 생선을 엄청 많이 먹었네요.
0: 그러니까 여기 안에 이쪽에 고기가 많다는 소리죠. 여기.
1: 예.
0: 물도 많고.
1: 여기에 고기도 많을 수밖에 없겠네요.
0: 가끔 보면 이제 큰 개체는 이제 잉어. 이렇게 뜯어먹는 게 한 번씩 보여요.
1: 예. 아, 그래요?
0: 잡고 뜯어먹고, 이거 잡고 있고, 이렇게.
1: 아, 이렇게 잡아가지고요?
0: 예.
2: 작은 물고기만 잡아먹는 줄 알았는데, 큼직한 물고기도 잘 뜯어먹는다니. 역시 물가에 최상이 포식자답습니다.
0: 여기가 또 중간 쉼터. 저녁에 이제 피곤하면 여기서 자고 가요.
1: 아, 여기?
0: 아까 거기 있는 집이고, 여기는 쉼터.
1: 수단은 저 깊숙이 안에까지 들어간단 말이죠.
0: 들어가서 씻다가 이제 가는 거예요.
1: 아, 이 안에?
0: 잠깐 중간에 이제 집에 가기 전에 씻다 가든지.
1: 이 안에 들어간다는 뜻이잖아요.
0: 예, 딱 좋아요, 집. 바람도 안 통하고.
1: 나가. 어이구.
0: 예. 제가 보는 거는 저 쑨놈 한 마리는 혼자 다니고.
1: 네.
0: 두 마리 또 작년 새끼인지는 모르지만 두 마리가 같이 다니고.
1: 네.
0: 또 애미 한 마리하고 새끼 두 마리가 다녀요. 개체 수가 지금 세 개체가 있는데 한꺼번에 본 적은 없어요. 최대 많이 본 거는 네 마리.
1: 어우, 저기까지도 왔다 갔다 하겠네.
0: 이제 요 밑에가 보니까 보 밑에까지 내려갔다가
1: 네.
0: 올라오고 그렇게.
1: 보를 넘어가진 않아요?
0: 보를 넘어갑니다.
1: 잠깐만, 저 밑에 뭐지 저기?
3: 저 밑에 오리들이 몇 마리 있을 거예요 지금.
1: 아, 돌이구나. 근데 돌이 있는데 그것이 수달이 뭐 이쪽으로 안 나와도 중간에 잠깐 머물기에는 참...
2: 수달은 물가 바위에서 쉬거나 노는 걸 좋아한다는데요. 이 녀석, 저만큼이나 호기심이 많아 보입니다. 수달을 꼭 보고 싶은 마음에 수달 전문가도 한 분 모셨습니다.
1: 지금 수달이 우리나라에 지금 굉장히 좀 많이 있는 편인가요? 없는 편인가요?
4: 아직까지는 뭐 지금 뭐 멸종위기 종이라든지 보호종으로 보호받고 있는 종이고, 저기 이제 1982년부터 이게 저희 문화재청에서
1: 네.
4: 국가문화재로 이제 이렇게 기념물로 보호되고 있는 종이고요. 아무래도 깨끗한 환경에 물고기들이 이제 좀 풍부하고 잘 서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니까 수달들이 사는 곳은 이 환경이, 수환경이 어느 정도 깨끗하고 이제 수달이 그런 걸 나타내주는 지표종으로 그렇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 수달 흔적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1: 이쪽에요?
4: 예, 예, 지금 여기도 여기는 지금 배설물이 많이 있는데 지금
1: 이게 지금
4: 예, 여기 지금 보시는 이제
1: 수달 배설물인데
4: 수달 배설물들이 있고
1: 이쪽에 배설물들이 굉장히 많네요.
4: 예.
1: 여기도 있고요, 그죠? 바람으로 따지면 거의 뭐 공중 화장실처럼. 예, 예.
4: 요거는 또 이제 수달이 아니고 지금 아마 여기 있는 살쾡이 삭 배설물 같은데 이 지금 보면은 뭐 삭도 와서 뭐 자기 영역이라고 표시한 것 같은데 수달이 뭐 그만큼 또 자주 와서 이렇게 이용을 하네요 보니까.
1: 네.
2: 육지 포식자 살쾡이 주로 물에서 생활하는 수달 이 둘은 서로 마주칠 일이 흔치 않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곳은 살쾡이와 수달 모두에게 포기할 수 없는 공간인 모양입니다.
1: 지금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고 있거든요. 예, 지금 저쪽에 뭐 갈 때 보면 완전히 지금 다 바람 부는데 이렇게 바람 부는 날에는 어때 수달이 더 오히려 활동하기 좋아요? 아니면
4: 동물들도 지금 이렇게 날씨 안 좋은 날은 좀 이제
1: 자제를
4: 최소한으로 활동하게 되는 거죠.
1: 정말 배고플 때만 먹이 딱 하고 고양이는 좀 쉬고 있군요.
4: 그렇죠. 여기 먹이 활동을 하더라도 여기가 집이면 집 앞에만 가서 밥 먹고 들어오는 운동 활동 정도만 한다는 거죠.
2: 거친 바람이 매섭다고 포기할 수는 없지요. 해질 무렵 이제 잠복에 들어갈 시간입니다.

0: 저 수달은 네. 집이 있으면 집을 어디 갔든지 항상 집을 찾아와요.
1: 그건 아니죠. 얘들이 여기

0: 20집이라고 해서 이렇게 돌아오는 게 아니고, 수달만 그런 거 아니죠. 야생동물들이. 네. 어느 정도 다니면서 이제 그 자기 서식권 내에서 이제 그런 보금자리들을 이제 두고 이제 생활을 하는 거니까.
1: 이쪽으로 올라오면 여기서 집을 이용하고. 네. 절로 가 사람보다 집이 더 많네요.
0: 그쵸.
1: 그죠?
0: 뭐 얘네들이 저희보다는 뭐 땅을 많이 가지고 있다 봐야죠. 네. 부자죠, 부자들이죠. 네.
1: 사람보다 집들을 많이 가지고 네. 있어요. 여기도 집 만들고, 저기도 집 만들고. 반경 뭐, 한 20km 안에 집을 몇 개를 지금 만들어 놓고 생활을 하니까. 수달이, 사실 물가가 있다는 얘기는 그런 거거든요. 물이 있는 곳에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0: 그렇죠. 같이 조화롭게 살아가야 되는 건데, 이 수달을 예를 들면은 뭐 이제 지금 보시면은 뭐 이렇게 주변에 양식장을 하신다든지, 네. 뭐 낚시터를 하신다든지, 뭐 횟집을 하신다든지, 그런 분들이 이제 이 수달들이 와서 뭐 물고기를 가져간다, 물고기를 훔쳐간다 이거예요.
1: 어, 예.
0: 근데 그게 솔직히 이 사람 입장으로 봤을 때는 수달이 훔쳐가는 거지만 수달 입장으로 봤을 때는 내가 살고 있는 집에 이 사람이 와가지고 울타리를 쳐놓고 내 물고기를 갖다 놓고 자기를 못 오게 한다 이거예요.
1: 아, 그렇게 되네요. 수달 네, 그렇죠. 입장에서는.
0: 그렇죠.
2: 겨울 해는 유난히 짧습니다. 또 바위를 잘못 봤네요.
1: 수달의 수명은 어느 정도 되죠?
0: 수달 수명이 지금 뭐 사육 상태까지 해서는 거의 한 20년 정도까지 20, 보고요.
1: 20년이요?
0: 자연 상태에서는 한 절반 정도? 심해 10년 정도? 이렇게.
1: 수달이 앞으로 월드컵을 한 다섯 번은 보겠네요. 잘만 산다면.
0: 그렇죠.
1: 사고 있지. 수달 같은 건 동면 같은 건 안 하는 거죠?
0: 네, 수달은 뭐 추위에 강한 동물이라서 네. 동면을 하지 않고요. 수달이 지금 이제 물에 들어간다는 이제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그것 때문에 이 털 자체가 이게 지금 이 포유동물 중에서는 그 털 밀도가 가장 높은 동물이에요.
1: 아, 그래요?
0: 그 아주 촘촘한 털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얘네들이 물에 들어가도 이 피부가 이제 물에 젖질 않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모피를 탐을 많이 냈던 거죠.
1: 아.
0: 수달피 이래가지고 보면은 1년에 뭐 만 장까지 이렇게 조공을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0: 시간은 더디게 흘러가고 눈꺼풀은 점점 내려오네요.
1: 이제 어딘가에는 나올 시간인데 네. 그 포인트가 어딘지가

0: 이거 내가 조는 게 아니고요.
1: 네.
0: 눈을 감으면 귀가 더 밝아지거든요. 눈을 감으면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소리만 듣거든요. 수단 소리를.
2: 저 정말로 수단 소리 열심히 듣고 있었습니다. 조는 것처럼 보여도 소리에 집중하는 모습이라니까요.

0: 아, 좋네요.
1: 잠깐만, 여기 뭐 있는 것 같은데. 네, 거기, 거기.
0: 저게 뭐죠? 어?
1: 아닌가?
0: 뭐지?
1: 어, 뭐, 가는데? 수달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0: 저기요?
2: 수달이 아니죠.
1: 저것도 아니죠.
2: 약간 느낌 다르네요.
1: 근데 우리 같아요. 이게 헤엄치는 게. 그러니까 얼굴이. 예.
0: 뭐지? 아하, 너구리 녀석. 왜 하필 그때 지나가서 놀래키고 그러는지. 이날 잠복은 수달 뒤통수도 못 보고 끝났습니다. 아, 수고했습니다. 이 하늘을 보니까, 달이 굉장히 크게 떠 있는데, 깜깜한 곳에 하늘과 강과 산을 보니까 이 선들이 다르게 느껴지네요. 아, 있는 걸 아는데, 제가. 다음 날, 야생수달이 동네에 출몰한다는 거제도의 한 항구를 찾았습니다. 소문이 맞는지 주민들을 만나봤습니다.
3: 잠깐, 좀 말씀 좀, 여쭤볼 게 있어서요. 예, 예. 아, 혹시 수달이 이쪽에 있나요?
4: 저희들 동네는 흔하게 얘들, 애기 수달이랑 가족들도 있고,
3: 예.
4: 다른 또 가족들도 보면은, 따로따로 사는 애들 많습니다.
3: 그래요?
5: 우리 아들은 고양이하고 싸우는 것도 직접 보고.
3: 수달이요?
4: 수달이요.
5: 예.
4: 싸우고 그게 바다로 도망가는 게 아니고 네. 동네 안으로 막 할부하고 다닌다니까요. 수달이 네. 고양이보다 덩치가 커요.
3: 그렇죠. 예.
4: 수달이 일방적으로 이겨요.
3: 아, 고양이? 수달이요?
4: 예, 예. 고양이 도망가고.
3: 저기, 저 말씀 좀 드릴게요.
4: 예, 예.
3: 예, 요쪽에 예. 그 수달이 있다고 하는데.
4: 아니, 많이 있죠.
3: 아.
4: 배가 조금 막 톡톡 쳐더니.
0: 이렇게 목격자가 많은 걸 보면 수달의 흔적도 많이 남아 있겠죠.
3: 야, 장난 아니다. 이야. 여기 완전 다. 여기 수달이 이렇게. 엄청 오는구나. 지금 보면 이거 온통 배설물인데.
0: 수달 찾아다닌 지 1년. 배설물 찾는 것도 선수급이 다 됐습니다.
3: 여기가 있고 물이 차면은 이쪽으로 들어와서 물고기 들어갔다가 일로 올라오고. 다시, 어? 아, 저거는 그냥 갑자기 오리가 아, 요쪽에 요 근처에 야생동물들이 많이 움직이네. 아주 이 배가 집이네. 배가 집이고 물속에 들어서 고기 잡고 올라와서 또 배에서 먹고. 오케이. 카메라 여기다. 설치하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아, 됐어요.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오케이, 됐어요.
0: 수달과의 숨바꼭질이 어서 끝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날 오후 지리산에서는 수달을 만나기 위해 치밀한 작전 회의가 열렸습니다.
3: 여기 이제 바위죠. 우리가 아까 배설물 본데, 예, 예. 이거 배설물이 많다는 얘기는 여기에 그 수달이 이 지역에 많이 출몰한다는 거잖아요.
6: 그 수달이 인형이 보통 3박 4일 주기로 바뀌니까.
3: 네.
6: 시대가 바뀌고, 어제는 저 여기서 봤으니까 오늘 이 짬에서 나온 한국이 있죠.
3: 어제 이 지역에서 나왔어요?
6: 네.
3: 어제 이 지역에서 나왔다는 거죠?
6: 네.
1: 수달 한 마리가 가지는 능력 자체가 뭐 보통 뭐 7kg에서 15kg 이렇게 되는데, 그 힘든 분들 애 뜨는 구간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하루에도 뭐 이렇게 여러 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뭐
3: 만약에 여기 안 나타나면, 예. 여기를 주민팀이 맡고요.
1: 예.
3: 여기를 재정팀이 맡고, 예. 여기를 이제 촬영 감독님하고 이렇게 맡았어요.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아니. 수달 그러면 되죠, 수달. 자, 하나, 둘, 셋, 수달!
0: 쉽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야생을 만나려면 간절한 기다림과 준비가 필요한 법입니다.

다음날 새벽 간밤에 잠까지 설치고 모인 잠복팀은 서둘러 각자 맡은 위치로 이동했습니다. 침착하게 이동하는 제작진의 표정에서 사뭇 긴장감이 느껴지는데요. 강을 중심으로 하류는 주민팀, 상류는 제작팀, 중간 지역을 제가 맡고 제작진 한 명은 차량으로 이동을 하며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0: 야, 우리도 네. 가장 추운 오늘 가장 추운 날씨가 오더라. 가장 춥다는 새벽에. 네. 아, 지금 날씨가 추워서 수달은 안 추울까?
1: 얘네들 뭐 지금 저희보다 위도가 높은 곳에 구실 하니까 네. 더 추운 곳에도 지금
0: 여기가 더
1: 네, 더 추운 곳에도
0: 영하 몇십 도에서도 사는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2: 수달이 추워서 못 나올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3: 바람이 불어서 생각보다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평상시에는 강바닥이 땅바처럼 좀 잘해야 되는데 오늘 바람도 불고 기온도 떨어져서 항문도 다른 데 못 하겠죠.
2: 제작팀은 강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치밀하게 강가를 돌며 순찰 중입니다.
0: 제작진 지금 저 위로 올라갔죠? 네, 올라갔
1: 네, 위쪽이 제작진 그리고 아래쪽이
0: 저 밑에 그 가위 있는데 네.
1: 어? 여기 어? 아, 이거 물이 물어 몰라, 물 깜짝, 깜짝이야
0: 왜 그러세요?
1: 이 바람 부니까 거기 물살이 또 일어나죠 깜짝 놀랐네
0: 수달이 지금 움직인다면 느낌엔 아주 눈앞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4: 시골 주민집 3월에 출연
1: 오, 오늘 출연 올라오고 있나 그러면? 한 놈이 이겼다
0: 아, 이동 방향이 그쪽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 와, 위쪽이라든지 아래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수달이?

0: 아니, 저게, 뭐, 저게 뭐죠? 이게?
1: 강물에 뭔가 움직임이 있습니다.
2: 여기서 한번 땡겨 보실래? 이거 뭐죠?
3: 깜짝이야.
1: 하, 이번에도 속았네요.
3: 물을 아니고 이 풀숲이 나 다른쪽으로 이동을 한 길이 있나 본데 지금
1: 저 우측에 있다는 건가?
3: 우측으로 지금 가보시죠.
0: 저 우측인 거지.
1: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수다지 나타난 곳으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0: 가는 동안 수달이 떠나버리진 않을지 속이 탑니다.
1: 보이죠?
0: 야, 보,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 저기 있어, 저기. 녀석, 참 맛있게 먹죠?
2: 아, 진짜?
3: 아침 식사 많이 하는 것 같은데.
2: 어. 야, 쌤이?
0: 물고기를 다 먹고는 순식간에 물속으로 사라집니다.

0: 제가 어젯밤에 특별한 일을 안 하고 계속 쉰 것 같아요. 네. 배가 한참 고플 때다 보니까 고기를 지금 여러 마리 먹고 있잖아요.
1: 날씨가 어젯밤부터 바람도 많이 불고 많이 추웠지 않습니까?
0: 네.
1: 그러니까 애들도 이제 지금 좀 잔잔해지고 또 날씨가 지금 이렇게 아침에 맑으니까.
0: 네. 지금 방금 전에 날씨가 이렇게 바람이 네. 좀 잦아들고 잔잔해지니까 네. 요때 맞춰서 탁 나오고.
2: 올라왔다.

0: 아, 진짜. 진짜 동해번 쪽, 서해번 쪽이네.
1: 어, 저기 있다, 저기 있어, 저기 있어. 똥 먹어.
0: 어우,
2: 이야.
0: 원주도는 저희들이 또 반복했던데 그쪽이 좀 좋고 평양하고 이렇게 공익들이 안전한 곳이 되겠죠. 물속에서 저렇게 완벽한 야생동물이 있을까 싶지만
2: 좋은데요. 날씨가
0: 아 좋은데 아, 난 얘가 움직이는 동안에는
2: 네.
0: 먹으면 좋

0: 모르겠어요.
1: 손이 손도 굉장히 시렵잖아요. 손 끝이 애리죠.
2: 예.
1: 손도 지금 발끝 지금 다 애리고 그런데 순간적으로 그걸 잊어먹었었어요.
2: 뭐 이렇게 또 밝은 시간대 보기는 또 진짜 오랜만이거든요.
1: 그렇죠. 이렇게 예. 완벽하게 야행성인데도 불구하고 저쪽엔 지금 산에는 지금 이제
2: 네. 해가 뜨네.
1: 해가 뜨고 있잖아요.
3: 날이 밝아오면 은신처로 돌아가는 수달처럼 우리도 가벼운 마음으로 떠날 수 있었습니다. 한편 거제도의 고깃배 위에서는 놀라운 광경이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애초에 물고기 주인이 자기들인 것처럼 거리낌이 없습니다. 역시 수달은 이 강에 이 강을 지배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렇게 부드러우면서도 가면서도 강을 한번 쭉 타고 가는 느낌이 이 강에선 나다. 이 강에선 수달이다. 이 하천에선 수달이다. 여긴 내가 지배하고 있다라는 느낌. 지리산 자락의 강에서도 수달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제가 지나갔던 그 강변에 두 발로 서서 강도 구경하고 바람도 온몸으로 느껴봅니다. 서로 장난치며 노는 모습이 가족처럼 친근해 보입니다.

부위를 경계하는 예민한 습성 때문에 여관에서 모습을 잘 보여주지 않았던 수달. 하지만 녀석들은 분명 이 강에서 함께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수달이 사는 야생의 겨울. 지금 이 강에는 대자연이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 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업 스토리텔러 고영경입니다. 기업은 늘 불확실한 세상에서 변화를 통해 생존해 왔습니다. 불확실성의 시대, 기업은 어떻게 위기 속에서 기회를 만들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낼까? 오늘 EBR에서 다뤄볼 주제는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The Next Value입니다. 오늘 소개할 기업은 전 세계 어디서나 이 회사 물건을 볼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물건을 생산하기로 유명한 기업입니다. 늙은 기업은 창의적일 수 없다는 관념을 깨부순 이 기업의 생존 비결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회사는 얼마나 오래된 기업일까요? 창의적이고 발랄한 이미지 때문에 젊은 기업일 것 같지만 무려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장수 기업입니다. 3M의 역사가 시작된 것은 무려 1902년입니다. 하지만 이때는 조금 낯선 이름, 미네소타 마이닝 앤 매뉴팩처링 컴퍼니. 이름이 너무 길어서 첫 글자를 따서 3M으로 바꿨죠. 처음 창업자들의 목표는 연마제 제조에 필요한 광물인 강옥을 발굴해서 동부 연마 공장에 납품하는 것이었어요. 이 연마제라는 게 뭐냐? 여러분들 그 사포 혹은 빼빠라고도 하죠. 연마제라고도 부르고요. 이 샌드페이퍼를 만드는 거죠. 하지만 강옥 발굴에 실패하자 빠르게 광산업을 접고 원료를 외부에서 조달하는 방식으로 사포 제조에 집중을 한 다음에 이 사포를 갖다 파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이때가 1900년대 초반이니까 지을 게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사포 수요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연마제로 시작해 연마천, 돌가루를 붙이는 접착제 등 같은 종류의 상품군에 확장해 가면서 연구 개발을 계속했고 공장을 크게 키워갔습니다. 제품 개발을 해가는 과정에서 작은 규모의 연구소도 만들게 됐죠. 그리고 1921년, 샌드페이퍼계의 혁신이자 3M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제품이 탄생하게 됩니다. 세계 최초의 방수 연마제, Wet or Dry. 즉, 방수 사포에 특허를 내면서 시장에 선보이게 되었죠. 당시 업계에서는 샌드페이퍼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먼지 때문에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있었거든요. 이 먼지를 줄이려면 물을 뿌려야 하는데 기존 사포는 물이 닿으면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 먼지 속에서 일을 해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작업할 때 물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3M의 방수 사포가 개발되면서 먼지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품 마감에 손상을 입히던 마찰을 같이 줄일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덕분에 근로자들에게는 더욱 깨끗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도 재밌는 것이 애초에 이런 목적으로 개발한 것은 아니었어요. 면도날에 얼굴을 다치는 사람이 많다는 점에 착안을 해서 수염을 깎을 수 있는 사포를 개발해 보자며 시작했던 연구가 방수 사포를 탄생시킨 배경이 되었습니다. 원래 계획한 상품으로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용도의 방수 사포 개발로 이어지면서 이게

결국 대박을 친 셈이죠. 향후 이 방수사포는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제조업체, 그리고 페인트 가게 등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1925년 두 번째 혁신적인 제품이 탄생하게 됩니다. 바로 마스킹 테이프를 개발한 것이죠. 이때 활약한 것이 원래 연구소 보조였던 리차드 드류였습니다. 당시 자동차는 이 투톤 컬러가 유행을 했는데요. 이두 가지 색의 도장을 하려면 작업자들이 한 가지 색을 처리하는 동안 다른 부분을 종이로 가려야 했고요. 종이는 테이프를 붙여서 고정을 시켜야 되는데 이때 이 테이프의 접착력이 너무 강력해서 페인트가 마른 후에 이 테이프를 떼어내면 페인트까지 같이 벗겨지는 일이 자주 발생했던 것입니다. 드류가 깨달은 건 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접착력이 덜한 테이프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기존 3M의 작업자들이 원하는 테이프는 없지만 그런 테이프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요소들을 다 갖추고 있다는 점에 착안을 해서 개발을 하게 된 것이죠. 그 덕분에 여러 세대의 도장 작업자들이 쉽게 일을 끝내게 될수 있었고요. 마스킹 테이프의 개발은 테이프들이 쏟아져 나오는 그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두류의 활약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는데요. 마스킹 테이프를 개발한 지 5년 후인 1930년, 다시 한번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해 회사와 고객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이 제품의 이름은 바로 스카치 테이프. 우리나라에서는 이 테이프의 고유 명사처럼 쓰이는 제품이죠. 제품 개발의 계기는 한 냉동창고 회사가 3M에 방수 포장재 개발을 의뢰한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두류는 한 동료 연구원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그 연구원은 최근 출시된 방수 포장재 셀로판으로 마스킹 테이프 롤을 포장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두류의 머릿속에 스친 한 가지 아이디어. 셀로판에 접착제를 도포하면 절연용 봉합 테이프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약 1년간의 연구 끝에 셀로판의 접착제가 균일하게 도포되지 않는 문제, 셀로판이 갈라지는 문제 등을 해결하고 1930년 9월 8일, 마침내 세계 최초의 스카치 셀로판 테이프가 고객에게 전달되게 됩니다. 스카치 셀로판 테이프는 시장에 출시되자마자 날개도 친 듯이 팔려나갔고 3M 역사상 가장 유명하고 가장 널리 애용받는 제품이 되었습니다. 공장, 사무실 등 여러 곳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요. 오늘날까지도 널리 쓰이면서 새로운 용도가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가장 유명한 사례이자 3M 연구원들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제품. 포스트잇이 개발되죠. 1968년 3M 소속 엔지니어였던 스펜서 실버 박사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은 초강력 풀 개발에 골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접착력이 너무 약해서 쉽게 떨어지는 풀을 발명해 버립니다. 당시로선 실패작이었죠. 이 풀은 이후 무려 6년 동안 잊혀져 있다가 시간이 지난 1974년 빛을 보게 되는데요. 같은 기업에서 일하던 연구원 아서 프라이가 책갈피나 메모지 용도로 사용하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렸기 때문이었죠. 처음 3M은 종이에 약한 풀을 바른 이 제품을 스틱 노트라고 불렀다가 1980년부터는 포스트잇이라는 제품으로 미국 전역에서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계속된 R&D의 성과를 보여주며 2014년 10만 번째 특허를 획득하면서 혁신에 있어서 기념비적인 기록을 달성하게 되죠. 이후에도 수많은 연구개발 성공 사례들이 있는데요. 수술실에서 쓰는 덮개의 파란 천, 천식 마스크 같은 헬스케어 제품을 비롯해 여전히 굉장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구비하고 있습니다. 3M이 우리 생활 곳곳에서 감초처럼 유용한 필수용품들을 생산해온 세계가 인정하는 혁신과 발명의 선도자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3M에서 유독 이런 창의적인 발명과 혁신이 1세기 넘게 이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현장에서 발견하는 아이디어, 그리고 끊임없는 연구개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은 자율적인 기업 문화 덕분일 것입니다.
3M은 시장의 경쟁 판도를 완전히 뒤바꾸는 이른바 게임 체인저 개발을 우선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기술을 한 제품에 고착시키지 않고 다양화하는 데그 역량을 집중했죠. 또한 노동자들, 특히 연구원들이 최고의 환경에서 기술 개발에 임할 수 있게 아낌없이 지원을 했습니다. 1949년부터 18년간 3M 회장으로 재직한 윌리엄 맥나이트가 이 같은 혁신 기반을 다졌습니다. 맥나이트 회장이 세운 세 가지 경영 원칙이 있는데요. 바로 10%, 30%, 15% 룰입니다. 최근 1년 내 개발된 신제품 매출이 총 매출의 10%를 차지하고 4년 내 개발된 신제품이 매출의 30%가 돼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또두 원칙을 뒷받침하기 위해 연구원들에게 업무 시간의 15%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새로운 최고 경영자 마이크 로만이 부임하면서 최근에는 혁신을 장려하는 3M의 기업 문화가 조금씩 퇴색되고 있다는 걱정이 많습니다. 경영진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신제품 개발 대신에 기존 제품의 점진적인 개선을 우선시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120년이 넘는 도전의 역사와 문화를 지켜온 기업인 만큼 앞으로 3M의 혁신은 계속해서 지켜볼 일입니다. 오늘의 한줄 리뷰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현장형 기업 문화, 창의적 기업을 만든다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업 스토리텔러 고영경입니다.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시대의 변화를 빠르게 센싱하고 스스로를 완전히 혁신한 기업들을 살펴보면서 기업이 주목해야 할 넥스트 밸류의 실마리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소니가 전자기업으로부터 완전히 탈바꿈해서 새롭게 부활을 했다고 알려졌는데요. 10년 전만 해도 최악의 상황이었던 소니는 대체 어떻게 다시 부활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2차 대전 이후 일본이 그렇게 빨리 재건되리라고 예상한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패전 이후 20여 년 만에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도약한 데에는 전자산업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했는데요. 세계 최초의 앞서가는 제품들을 줄지어 탄생시키면서 가전왕국, 제조 강국이라는 명성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소니는 1950년 일본 최초의 자기 테이프 레코더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때만 해도 소니는 아무 기술이 없었어요. 그래서 독일 제품을 뜯어보고 노력해서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그 이후 1955년 일본 최초의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정말로 대박 상품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상표를 소니라고 했는데요. 전 세계 어떤 언어로 불러도 소니라는 발음이 정확했기 때문에 소니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1960년 세계 최초의 8인치 휴대용 TV를 출시했습니다. 당시로서는 이 휴대용 TV라는 게 대단한 아이디어였고요. 본격적으로 글로벌 전자업계의 주목을 받게 된 계기가 되었죠. 그리고 1969년 트리니트론 컬러 TV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당시 일반 브라운관 TV보다 6배나 선명하다는 이 특장점 때문에 출시와 동시에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소니를 단숨에 글로벌 TV 시장 점유율 1위로 만든 제품이었습니다. 소니는 1958년 도쿄 증시에 상

상장을 했고요. 1970년에 뉴욕 증권거래소에 첫 번째 데뷔를 했습니다. 일본 기업으로서 가장 먼저 뉴욕 증권시장에 등장한 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뒤흔들 정도의 성공을 거둔 제품이 1979년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음악을 듣는 방식, 전자기기의 혁신을 일으킨 소니의 휴대용 카세트 플레이어. 바로 혁신의 아이콘, 워크맨이죠. 당시 소니 브랜드의 차별성은 기술과 디자인의 결합에 있었는데요. 이 뛰어난 기술력에 감성을 자극하는 디자인을 더해서 혁신을 이끄는 원조 브랜드가 바로 소니였습니다. 실제로 스티브 잡스가 애플의 디자이너들에게 소니라면 어떻게 만들지 생각하라. 이렇게 닥달을 할 정도로 소니는 스티브 잡스의 워너비와 같은 회사였습니다. 특히 소니가 당시에 역점을 둔건 소형화. 원래 있던 물건을 작고 휴대가 가능하게 만들면서 디테일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개인화했던 것이죠. 이렇게 탄생한 소니의 제품들은 글로벌 시장을 제패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소니도 1990년대 후반부터 일본 전체가 버블 경제 폭발로 장기 침체에 빠져들면서 함께 기세가 꺾이기 시작합니다. 소니 자체가 이전 세계적인 디지털 흐름에 제때 대응하지 못한 탓도 굉장히 컸어요. 1997년 잡스의 복귀 이후 절치부심한 애플이 2001년 아이팟, 2007년 아이폰을 출시했고 아이튠즈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 비즈니스를 구축하는 데 성공하게 되죠. 이제 혁신의 아이콘은 애플이 가져가게 됩니다. 반면 소니는 과거처럼 소형화, 단순화에 집착하면서 미니 CD로 음악을 듣는 제품인 미니 디스크에 집중했어요. 과거의 성공 신화에 취해서 시대 변화의 흐름을 읽는데 실패한 것이죠. 전 세계를 호령하는 압도적인 브랜드였던 소니가 무너지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1997년 이때쯤부터 수익성이 꺾이기 시작했고요. 워크맨은 아이팟에 자리를 내주고, 불안간 TV는 삼성과 LG의 PDP LCD의 시장을 뺏겼습니다. 결국 소니는 화려했던 전성기를 뒤로하고 2003년 4월 불과 이틀 만에 주가가 27%나 폭락하는 소니 쇼크를 맞게 됩니다. 소니가 2000년대부터 계속 실패했던 건 자존심을 못 버려서 그렇다라는 분석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단적으로 이데이 노부유키 당시 소니 CEO는 삼성전자와 LG전자한테 TV 시장의 주도권을 뺏기자 최고급 명품 TV로 반격을 노렸었는데요. 결과는 좋지 못했습니다. 가격만 비싸고 성능은 별로였거든요. 소니 기술의 전성기를 이끌며 플레이스테이션 개발을 주도했던 쿠타라기 켄은 플레이스테이션을 가정용 슈퍼컴퓨터로 만들겠다는 그런 무리한 계획을 추진하기도 했었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의 대실패가 원흉이 되어 결국 2006년 소니는 2,300억 엔의 적자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후에도 내리막은 계속되었는데요. 2011년 또다시 최악의 적자, 무려 4,550억 엔, 우리 돈으로 약 4조 원가량의 적자를 기록하게 됩니다. 같은 해 세계 2위 경제대국의 G마저 일본은 중국에 내어줬고요. 급기야 2012년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소니의 신용등급을 투자 부적격 수준이 BB마이너스로 강등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한때 아날로그 시대에 전자제품 혁신의 선두주자로 꼽혔던 소니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몰락의 길을 간 것만 같이 보였었습니다. 자사의 기술만 맹신한 채 기존 제품에만 역량을 마구 집중하다가 도태된 실패 사례로 소개되며 역사 속으로 잊혀질 것만 같았죠. 하지만 그로부터 10여 년 뒤, 소니는 2020년 회계연도에서 1조 엔, 우리 돈으로 약 10조 5천억 원의 순이익을 달성하면서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부활이 가능했을까요?
부활한 소니는 워크맨을

땅은 전설의 가전 브랜드가 더 이상 아닙니다. 과거 주력이었던 전자제품이 아니라 게임과 음악 같은 엔터테인먼트 사업이 이끌고 있습니다. 2021년도 실적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전체 매출 중 27%가 게임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나왔습니다. 미디어 매출을 더하면 그룹 매출의 절반 이상을 게임과 미디어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거 힘을 잃어가던 소니의 구원투수로 등장한 인물이 있었는데요. 바로 플레이스테이션의 북미 매출을 책임지고 있던 히라이 가즈오 대표였습니다. 히라이 가즈오 대표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소니 CEO를 맡았고요. 소니의 부활을 이끈 장본인입니다. 셀러리맨의 신화다, 소니 역사상 최연소 최고 경영자 이런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잘 못하는 건 포기하거나 내다버리고 잘하는 거에 집중하자. 새로운 먹거리를 찾자. 이것이 히라이 가즈오의 모토였는데요. 플레이스테이션, 이미지 센서. 이두 분야가 매출을 크게 이끌었습니다. 지금 소니 그룹은 전자회사가 아니라 탄탄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하는 창조적 엔터테인먼트 회사로 자신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2020년 발매한 가정용 콘솔 게임기 플레이스테이션 5는요, 한달 만에 무려 450만 대가 팔려나갔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게임 산업이 날개를 닫았고요. 음악 사업도 소니의 영업이익을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집에서 할수 있는 게 별로 없었잖아요. 또, 애니플렉스가 제작 배급에 참여한 애니메이션. 극장판 귀멸의 칼날이 메가 히트를 기록한 것도 영업이익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소니의 다음 도전은 뭐 전기차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히라이 전 소니 회장은 자신의 저서 소니 턴어라운드에서 자동차 세계는 지금 100년에 나올까 말까 한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래서 소니는 이 패러다임 전환의 파도 속으로 뛰어들려고 한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여러 외신들은 소니가 가진 디자인, 이미지 센서, 인공지능 역량의 기술력, 또 게임, 영화, 음악, 콘텐츠가 종합된 소니카가 등장한다면 세계에서 가장 흥미롭고 재미있는 궁극의 소비자 경험을 선사할 것이란 그런 기대감을 보이기도 합니다. 소니는 결국 자신만의 미래를 찾았을 때 부활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한국 기업들도 정말로 주의해야 할 대목인데요. 소니가 한때 그랬듯 현재에 안주하면서 중국 등 후발주자 따돌리기에만 급급하다면 발전은커녕 제자리를 지키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의 한줄 리뷰는 과거의 영광을 벗어나 자신만의 미래를 찾아라. 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을 향해 꿈을 위해 도전하는 친구들을 응원합니다. 도전대장 박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바로 오늘 만날 주인공의 최애 장소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의 주인공을 여기서 만나기로 했는데요. 함께 바로 만나보시죠.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할수 있다고 팀에서 나왔습니다. 혹시 고은미 양이신가요?
1: 제가 고미입니다.
2: 은미의 울림, 어울림이 되자.
0: 네,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새마고등학교 1학년 고은미입니다.
3: 안녕하세요. 은미 엄마 송미순입니다.
4: 네, 안녕하세요. 은미 아빠로서 행복한 사람 고석찬입니다.
0: 오늘 제가 이곳에 온 곳이 학교인데, 은미양은 학교가 최애 장소라고 했어요. 제일 좋아하는 곳이라고. 왜 이곳이 제일 좋은 장소인가요?
1: 엘사 선생님이 계셔서 너무 좋아요.
0: 여기 겨울왕국 엘사 선생님 계신가요? 어디 계시죠? 약간 엘사 선생님 같네요. 어머니, 은미양이 왜이 학교를 이렇게 좋아하는 걸까요?
3: 네, 집에서와는 달리 친구들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다양하게 할수 있고 또 선생님들이 참 은미한테 잘해 주시고 친구들도 은미를 굉장히 배려하면서 도와주고 즐겁게 활동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4: 은미는 이제 지적장애라서 이제 그 IQ 70 이하를 보통 지적장애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거죠.
0: 아니, 그래도 우리 은미 양이 학교 생활 굉장히 잘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보통 이제 장애를 가진 친구들 제가 만나면요. 보통은 그 친구들이 학교 생활을 적응하기 어렵고 굉장히 힘들다고 많이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은미 양 주위에는 좀 좋은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1: 시간표를 보고 내려가라고 하면 내려가요.
3: 은미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또 은미가 좀 도움이 필요할 때 시간표에 따라서 어떤 시간인지 알려주고 또 어떤 수업 장소가 어디인지도 알려주고 또 수업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0: 네. 아니, 그래서 그 은미 양이 친구들과 좀잘 지냈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모님 두 분께서 많은 경험을 하게 해주신다면서요?
4: 사실 은미가 성장할 적에 어떻게 보면 좀 많이 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넘어지는 이유가 뭘까 생각을 했는데 뭐 다리에 힘이 좀 없어서 그리고 또 균형 감각이 없어서 자전거를 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0: 네.
4: 근데 아마 초등학교 1학년 때일 거예요. 자전거를 태우는데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앞으로 굴리면 앞으로 가고 뒤로 가면 뒤로 가는 세발 자전거 있잖아요.
0: 네, 알죠.
4: 그걸 가지고 사람들 눈을 피해서 지하 주차장으로 갔어요. 집어 타면서 다리 힘을 키우고 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뭐그 보조바퀴 달려 있는 자전거 타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어느 정도 이제 잘 타게 됐을 때 이제 나와서 타고 그래서 그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옛날에는 그 롤러브레이드라고 해가지고 자동차 바퀴처럼 인라인스케이트가 있었어요. 처음에 이렇게 세우니까 바로 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학교 운동장들이 인조잔디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인조잔디로 데리고 가서 신켜서 이제 한번 또 세워봤더니 여전히 넘어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택했던 데가 어디냐면 이제 자갈밭에 갔어요. 자갈밭에 가니까 그때 비로소 서더라고요.
0: 자갈밭이죠.
4: 예. 네. 이제 바퀴가 미끄러지지 않으니까 그런 과정에서 다리 힘도 키워주고 이제.

0: 유형 감각도 조금씩 생겨나고요.
1: 음미양을 위해서 합창단을 만드셨다고 들었는데 이건 또 어떤 얘기인가요?
0: 뭐 음미뿐만이 아니라 사실 재능 있는 장애인들이 그 재능을 가지고 좀 다양한 미래를 꿈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만들어진 어떤 그 비영리 법인이고요. 현재는 이제 저희가 합창단원 발달장애 11명 정도가 모여서 매주 합창 연습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1: 진짜 그 합창단은 또 우리 음미뿐만 아니라 또 다른 장애가 있는 친구들한테도 정말 값진 경험이고 또 그 친구들이 성장했을 때 굉장히 그 친구들 삶에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0: 그러기를 바라고 하고 있습니다.
1: 네. 이거는 좀 박수가 한번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음미양이 이렇게 성장하기까지 이 부모님의 도움도 컸지만 우리 친구들의 응원과 도움도 많았다고 들었어요.
2: 네, 친구들이 음미의 그런 상황을 이해하고 배려해주면서 엉뚱하게 카톡을 해도 그거를 무시하지 않고 네. 예, 반문을 해주고 늘 함께 해줬던 것 같아요. 그게 음미에게는 정말 큰 원동력이었던 것 같고요.
1: 네. 네. 그래서 우리 음미양이 네. 우리 음미양의 친구들을 위해서 직접 준비한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함께 보시죠.
3: 맛있게 드세요.
1: 아, 감사합니다. 은미야, 이거 직접 만든 거야?
3: 네.
1: 바리스타 자격증도 있다고 들었어요?
3: 네.
1: 할 수 있다고 역사상 바리스타께서 직접 저한테 커피를 내려주셨습니다. 잘 먹을게요. 바리스타 자격증은 어디서 언제 딴 겁니까?
3: 중학교 3학년 때요.
1: 중학교 3학년 때? 와, 아니 친구들, 은미한테 이렇게 음료수 얻어먹은 적 있어요 또?
4: 오늘이 처음이에요.
1: 아, 진짜요? 이거 너무 솔직한 거 아니에요? 우리 은미가 바로 옆에 있긴 하지만 은미는 우리 학교에서 어떤 친구입니까?
5: 만나면 너무 밝게 인사를 잘해줘서 그 행복한 에너지가 저한테까지 오는 그런 너무 좋은 친구인 것 같아요.
1: 은미랑 같이 있을 때 좋은 점이 뭐예요?
4: 그냥 항상 웃게 해줘요. 그냥 밝게 해서.
1: 그러면 우리 은미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4: 은미야! 우리가 만난 지 한 달 조금 넘었지만 같이 있는 동안 좋은 밤 만들어줘서 너무 고마웠고 앞으로 많이 도움 주고 받으면서 행복한 1년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어.
3: 야, 손 뜨거워.
1: 친구들과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는 은미양. 앞으로도 친구들과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저희 할 수 있다고의 공식 질문입니다. 자, 은미양, 은미양의 네. 가장 좋아하는 최애 물건이 무엇인가요?
3: 바로 이겁니다.
1: 이게 뭐예요?
3: 조년기랑 메트로놈인데 조년기는 음정 맞출 때 하는 거고 메트로놈은 박자를 맞춰서 하는 거예요.
1: 설명을 굉장히 잘해줘서 이해는 됐습니다. 근데 왜 이게 은미양이 가장 좋아하는 물건인가요?
2: 은미가 플룻을 하다 보면 음정이 떨어진다고, 음이 떨어진다고 이 튜너기 항상 켜놓고 네. 연습을 하게 되면 정확한 음인지 아닌지 이렇게 알 수 있고요. 네. 이 메트로놈은 이제 템포에 따라서 빠른 곡, 느린 곡 이런 것들을 박자에 맞게 알려줘서 그거에 맞춰서 부분 연습을 하다 보면 한 곡을 완성하게 되더라고요.
1: 그래서 우리 은미양의 최애 물건이 튜너기와 메트로놈이군요.
3: 네.
1: 이름도 어려워, 발음도 어렵습니다. 튜너기와 함께 진짜 플룻 연습을 얼마나 많이 했을지 좀 상상이 안 가는데요. 얼만큼 많이 연습을 했나요?
3: 한 3시간 정도요.
1: 3시간 정도? 그럼 이 플룻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어요?
3: 초등학교 5학년 때 시작했어요.
1: 초등학교 5학년 때?
3: 네.
1: 플룻 처음에 연습할 때 좀 힘들지 않았어요?
3: 너무 힘들었는데 부분 연습을 하면 안 힘들어요.
1: 부분 연습을 하면 안 힘들어요?
3: 네.
1: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은미양이 상도 받았다고.
2: 네. 2010

0: 19년도인가 이렇게 콩쿠르에 처음 참가했는데 그때 최우수상으로 트로피를 받았던 것 같아요.
1: 최우수상이요?
0: 예, 예. 그런 동기부여가 돼서 아 나도 이렇게 가서 상을 받을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자신감이 생겨서 그 다음 콩쿠르도 도전하게 되고 그러면서 성장이 됐던 것 같아요.
1: 아니 은미야, 네. 최우수상 받았어요?
2: 네.
1: 아니 은미야, 그러면 플룻 처음에 연습할 때 그래도 힘든 점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가장 힘들었었어요?
2: 박자 완전 안 맞았어요.
1: 그러면 이 지금 이 최애 물건을 통해서 박자 음정이 좀 맞게 된 건가요?
2: 네.
1: 그래서 최우수상까지 타고?
2: 네.
1: 그럼 우리 은미 양이 이 오케스트라는 어떻게 들어가게 된 건가요?
2: 그 오디션을 보고 합격을 했어요.
1: 그런데 놀랍게도 이 청소년 오케스트라에 합격한 이제 장애인 친구는 은미 양 한 명뿐이라면서요?
0: 네, 그렇다고 해요. 청소년 오케스트라인데 거의 비장애인으로 이루어졌고 은미가 장애인으로는 처음인 것 같아요.
2: 오케스트라 연습하러 왔어요.
3: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스포츠.

0: 다른 친구들에 비해 조금 습득력이 조금 어렵기는 한데 저희 은미는 되게 꾸준하게 끈기 있게 연습하면서 하는 게 장점이고 또 밝게 해나가고 있는 친구입니다.
1: 은미 언니가 되게 수업이 힘든데도 계속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해줘서 되게 수업이 재밌어져요.

0: 은미양, 앞으로 우리 은미양의 꿈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1: 플룰리스트예요.
0: 플룰리스트?
1: 네.
0: 플룰리스트가 돼서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1: 제 연주를 듣고 친구들이 꿈과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0: 저는 우리 은미양이 진짜 꿈과 감동과 용기를 주는 플룻 연주가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도 꼭 옆에서 응원할게요.
1: 네.
0: 화이팅!
1: 화이팅!
0: 네, 오늘은 아주 밝은 성격을 가진 은미양을 만나봤는데요. 우리 친구들도 은미양처럼 안 되면 될 때까지 노력해보는 거예요. 노력은 분명히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선물해 줄 거예요. 저도 옆에서 응원하겠습니다. 도전대장 박유아 함께 할 수 있다고! 은미양, 학교에서는 친구들과 오케스트라에서는 단원들과 잘 어울리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은미양으로 인한 어울림은 분명 큰 울림이 될 거라고 믿어요. 항상 응원합니다.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플러스2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2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1: 빨리빨리 멈춤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해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연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기!

52만 6,500 글자, 4천 명의 등장인물, 3천 년의 시간. 중국 역사상 최초의 본격적인 역사서, 사기. 파란만장했던 전국시대 역사를 통해 세상의 이치와 인간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파헤친 불멸의 고전. 동양 최고의 역사가 사마천의 숭고한 집념이 낳은 인류의 보물.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인간. 다양한 인물의 흥망성쇠를 통해 인간 본질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인간에 대한 관심은 인재로 옮겨져 천하를 얻으려면 깨어있는 인재관이 필요하다 했다. 사마천이 생각한 인재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인간학의 교과서 사기에서 인문학적 통찰력과 리더십, 경영의 지혜를 배운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 사마천 학회 이사장으로 있는 김영수 교수라고 합니다. 사마천이라는 역사가의 사기에 나오는 다양한 역사적 사례를 통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미래, 진로, 또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직업을 찾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역사적 통찰력을 좀줄수 있을까, 또는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4차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역사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에는 인재 역사 공부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큰 그림을 그려라. 요즘 이제 빅피처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렇죠? 여러분들의 인생 미래에 있어서 큰 그림을 그리되 인문학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세상을 위해서 좀더 나은 사람이 될수 있게 또 세상에 좀더더 보탬이 될수 있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큰 그림에 관한 이야기. 뭐, 좀 심하게 얘기하면은, 내 미래의 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역사적 사례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자, 먼저 첫 번째 시간으로 인재 역사 공부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역사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가, 또 역사 공부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도움을 줄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흔히들 인생의 전략을 세우라 그러면은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세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서 내가 어떤 사업을 벌여서 돈을 얼마나 벌어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하는 주로 경영과 사업 마인드를 가지고 비즈니스 마인드로 전략을 수립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게 아니고 인문학적 전략을 세워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황금 만능주의가 되다 보니까요. 돈을 벌기는 많이 벌었는데 이 돈을 세상을 위해서 유용하게 쓰는 사람들은 극히 드뭅니다. 그 원인을 제가 오랫동안 공부를 통해서 또는 기업하시는 분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경험을 통해서 나름대로 결론을 추출해 보니까요. 이 어렸을 때부터 인문학 공부가 안돼 있어서 그렇다. 즉, 인간에 대한 공부,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공부,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이 뒷받침되지 못하다 보니까 무조건 성공만 하면 다될 것처럼, 또다 되는 것처럼 그런 잘못된 신화에 빠져 있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인문학적 전략을 세워라 라고 하는 그런 인문학적 전략의 필요성에 따라서 오늘은 뭐 제가 역사를 전공한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에게 역사 공부를 하십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역사 공부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두 가지 선물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선물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삶을 살아나가는 데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기업을 하시든지 직장을 다니시든지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즉, 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선물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선물은요, 상황 대처 능력이 생깁니다. 역사책을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수많은 경우의 수를 읽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게 오늘날로 말씀을 드리면 시뮬레이션 아니겠습니까?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즉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교환해 보라는 거죠. 그때 만약에 그 리더가 아니고 이 리더였으면, 그때 만약에 내가 이 인재가 아니고 저 인재를 썼으면, 이런 다양한 변수들을 바꿔서 변화시켜 가지고 넣어 가지고 다른 결론을 도출해 보는 훈련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상황 대처 능력을 여러분들이 선물로 받으실 수가 있고, 이런 상황 대처 능력이 점차 시간이 흐를수록 축적이 되고 심화가 되면, 깊이를 가지게 되면 미래를 여러분들이 예견할 수가 있습니다. 점쟁이의 미래 예견력하고는 다릅니다. 이 통찰력이라고 합니다. 아마존이라는 역사가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러면, 술, 왕사, 지레자라고 하는 유명한 여섯 글자를 남겼습니다. 지난 일을 기록해서 다가올 일을 안다라는 뜻입니다. 과거 역사를 통해서 미래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를 예견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학자들이, 미래학자들이나 관리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나 리더십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리더에게 요구하는 리더십 가운데 하나가 예견력입니다. 단순하게 다음 달 뭐 주가가 어느 정도로 될까, 이걸 미래를 예견하는 게 아니고요. 전 세계 큰 흐름이 어떤 방식으로 변화되어 나갈 것인가라는 이런 미래 예견력을 리더십으로서 반드시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이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미래 예견력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공부는 역사 공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역사 공부에 두 가지 선물,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상황 대처 능력. 두 번째, 미래 예견력. 그러면은 역사 공부 가운데서도 어떤 역사책을 가지고 공부할까? 뭐 저야 당연히 평생 공부해온 사마천의 사기를 가지고 공부를 해보십사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역사책하고는 확연하게 구별되는 아주 뛰어난 역사책이고,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은 절대 역사서다 이렇게 부릅니다.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보통 사람으로서 꼭 한번 읽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책이다. 재미난 일화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한 10여 년 전에 우리나라 CEO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읽어야 될 인문학 도서 가운데서, 필독서 가운데서 1위로 꼽힌 책입니다. 사마천 사기가. 그래서 제가 CEO들한테 여쭤봤죠. 한번 읽으셨냐고. 그랬더니 아무도 안 읽었어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누구나 알고는 있는데 아무도 안 읽은 책이기도 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왜 그러면은 읽으라고 얘기하나? 사기를 읽으면 좋은 이유를 한 10여 가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마천 사기는요, 재밌습니다. 역사책은 굉장히 무미건조하지 않습니까? 특히 옛날 사료로 나열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조선왕조 실록을 읽는다 그러면은 사실 재미있을까요? 그죠? 물론 조금 깊이 있게 역사를 공부한 분들은 조선왕조 실록도 재미있긴 합니다만은 역사책은 대부분 다 팩트만 주로 나열하고 있기 때문에 무미건조합니다. 그런데 사마천 사기는 그에 비해서 대단히 재미있는 역사책입니다. 근데 단순하게 재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감동을 줍니다. 여러분들이 읽으면 읽을수록 아주 내 인생에 대해서 깊이를 느낄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감동을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이 많다라는 얘기. 그 다음에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책입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특히 현대사회처럼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내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지금 내가 공격을 할 것이냐, 아니면 수비를 할 것이냐, 내가 지금 나가야

될 것이냐, 아니면은 물러나야 될 것인가. 이런 삶에 있어서 선택의 순간에 지혜를 가져다 줄수 있는 책입니다. 또 하나는 부조리한 세상에 대한 아주 통렬한 비판 정신이 살아있는 역사책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요, 사마천 사기는요, 약자편에 서 있는 책입니다. 사마천 자신도 당대 최고의 인재로서 상당히 많은 억압을 받았던 그런 인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소외당하거나 억압당하거나 박해받은 인재들에 대한 애정, 그리고 약한 사람들 편에 서서 그들의 목소리와 그들의 삶을 남기려고 애를 썼던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중국을 이해하는 데 가장 필수적인 키워드 가운데 하나가 은혜와 원수라는 관념입니다. 이거를 은원관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가운데 나중에 이제 중국과 비즈니스 할 기회가 많으실 겁니다. 그러려면 중국 사람들을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중국 사람들을 아는 각 가운데에서 알아야 되는 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중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은혜와 원수에 대한 관념입니다. 사마천 사기에는 바로 이런 부분들이 아주 깊이 있게 잘 다루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요, 인물들이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사마천 사기에 등장하는 인물만 무려 4,000명 가까이 되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인간들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다. 그다음 또 하나는요, 경제와 관계되어 가지고 꼭 읽어야 될 아주 기가 막힌 글이 한 편이 있습니다. 이게 사마천 사기에 나오는 화식열전이라는 겁니다. 중국 역대 30여 명의 부자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사마천 사기를 연구하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화식열전을 읽지 않고는 사기를 읽었다라고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얘기할 만큼 대단히 중요한 글도 한편 있고요. 또 세상의 세태를 풍자하는 아주 유머와 관계되어 있는 편도 있습니다. 이게 골계열전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만 소개해드리면은, 천금을 가진 부잣집 자식은 저잣거리에서 죽는 법이 없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도 보면은, 주변에 보면은 그 재벌들이나 이큰 기업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비리를 저질러도 엄한 처벌을 받지 않고 그저 풀려나는 경우를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잖아요. 2100년 전에도 그랬던 모양입니다. 사마천이. 학문적으로 좀 들어가면요,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세계사 시간이나 역사 시간에 사마천 사기를 공부를 하면서 기전체의 효시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사마천 사기의 역사 서술 체제가 기전체입니다. 이 기전체 역사 서술 체제는 동양사회에 2000년 넘게 영향을 준 대단한 독창적이고 아주 훌륭한 역사 서술 체제다.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사마천 사기를 읽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로 저는 인간 사마천이라는 존재를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사마천 사기에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으셨을 겁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사마천은 사기라고 하는 이 역사책을 남기기 위해서 반역죄에 몰려서 사형 선고를 받고 살아남아서 완성하지 못한 이 역사책을 완성하기 위해서 49살의 나이로 자기 자신이 성기를 자르면서까지 역사책을 완성했던 그런 집념에, 그리고 강렬한 책임감을 가졌던 그런 역사가입니다. 그래서 인간 사마천의 존재도 여러분들에게 큰 감동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사마천과 사기를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유 10여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들로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 사례를 통해 가지고 큰 전략적 안목을 기르기 위해서, 즉 빅피처를 그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두 인물은요, 지금으로부터 약 2300년 전에 중국으로 얘기하면 전국시대 때 걸출한 두 유세가가 출연을 합니다. 소진과 장의라고 하는 이두 사람의 유세가가 출연을 해서 천하 정세를 변화시킵니다. 어느 정도로 빅피처를 그린 사람들이냐 그러면, 약 300만 제곱킬로미터 되는 당시 중국의 땅덩어리에 7개가 넘는 큰 나라 7개가 있었는데, 이 7개 나라 전체의 정세를 뒤흔들어 놓는 두 사람이 등장한 겁니다.

그때를 전국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로 비유를 하자면은 국제 정치 전문가들로서 로비스트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즉, 이 나라 저 나라를 다니면서 지금 세계 정세가 이러하니 당신 나라는 이런 전략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또는 큰 나라에 가서는 이런 전략으로 작은 나라들을 하나둘씩 집어삼켜야만이 천하를 통일할 수 있다든지, 그 당시로 놓고 보면은 세계 정세의 변화를 주도했던 두 인물이 바로 소진과 장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또 동문수와 같은 동창지간이기도 했습니다. 귀곡자라고 하는 스승 밑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첫 번째, 이 두 사람이 공부한 공부 과목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한 나라에 가가지고 한 권력자에게, 한 나라의 최고 통치자에게 통치자를 설득하고 이 나라의 외교 정책과 전반적인 국정 전반을 바꾸어 놓기 위해서는 권력자를 설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언변이죠. 말솜씨입니다. 언변술을 공부를 합니다. 두 번째, 이 언변술에 반드시 따라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대상의, 언변 대상의 심리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라고 하는 심리가 대단히 중요하죠. 심리학을 공부했습니다. 예? 2300년 전에 심리학이 있었다고요? 있었습니다. 전문적인 용어로는 최마술이라고 합니다. 상대편 마음을 이렇게 어루만지는 겁니다. 상대편이 지금 기분이 나쁜 것 같으면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를 바꿀 것이며, 상대편이 지금 기분이 좋으면 어떻게 더 비위를 잘 맞춰가지고 내 이야기의 설득력을 높일 것인가. 이런 심리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 밖에 병법, 외교, 그 다음에 정책, 정치, 통치, 거의 인문학과 관계되어 있는 모든 공부들을 이 사람들이 했고요. 그 가운데 중요한 두 과목은 언변과 심리학이었습니다. 공부도 그냥 공부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소진이라는 사람의 공부법이 남아있는데요. 어떻게 공부했냐 그러면요. 공부하다가 졸리면은 송곳으로 자기 허벅지를 찔러가지고 피를 낼 정도였고요. 또 머리카락을 대들보에 매달아가지고, 예, 그죠. 머리카락을 대들보에 매달아 놓으면은 졸면은 땡겨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잠을 물리치곤 했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공부법이, 아주 지독한 공부법이죠. 그죠. 이거를 추자고 두 현량이라고 합니다. 두 사람의 공부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변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우리 몸의 신체 부위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위가 어디겠습니까? 예, 혓바닥입니다. 혓바닥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장이라는 사람의 일화가 남아있어요. 장이가 한 번은 바깥에 나가가지고 유세를 하러 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옵니다. 그냥 실패하고 돌아온 게 아니고 두들겨 맞고 돌아와요. 그 얼굴이 이제 몸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서 돌아왔죠. 그 몰골을 본 부인이 얼마나 한심했겠어요. 그렇죠? 아니 이놈은 남편이 바깥에 나가서 집안 가산 다 탕진해가면서 공부한답시고 공부했는데 기껏 나가서 두들겨 맞고 돌아와? 그렇게 해서 한바탕 잔소리를 합니다. 그랬더니 장이가 혓바닥을 쑥 내밀면서 설상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설상제는 무슨 뜻이냐 그러면 혀는 그대로 있어? 라는 뜻입니다. 그랬더니 예, 부인이 웃으면서 혀는, 혓바닥은 그대로 있네 라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됐어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 두 사람이 동문서학 하면서 서로서로 다른 큰 전략을 가지고 서로 경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2300년 전에 중국 전국시대 때 일곱 개의 나라의 천하의 형세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아주 대단한 전략가이자 유세가로서 이름을 남긴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천하 정세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천하 정세에 대한 정확한 파악은 지도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저 까만 나라가 모두 일곱 개 나라입니다. 전국 칠웅이라고 합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서쪽에 있는 진나라가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나머지 여섯 개 나라가 힘을 합쳐가지고 진나라에 대항하거나 진나라가 나머지 여섯 개, 동쪽에 있는 나머지 여섯 개 나라를 각개 격파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전략의 두 차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

0: 이렇게 해서 각국을 다니면서 각국의 군주들을 설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소지는 출신 자체가 주나라 주왕실 출신이 되다 보니까 서쪽에 있는 진나라에 대한 증오감이 대단했습니다. 서쪽에 있는 강대국 진나라가 점점 더 동쪽에 있는 나라들을 야금야금 잠식해 먹어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적대적 M&A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합병 인수를 하게 되는데 적대적으로 합병 인수를 하는 겁니다. 진나라가. 그러니까 나머지 6개 나라는 자연스럽게 힘을 합쳐가지고 약한 6개 나라가 진나라에 맞설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소진 입장에서는 진나라를 미워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머지 6개 나라의 힘을 합쳐가지고 진나라에 대항하는 전략을 수립할 수밖에 없었죠. 그거를 합종이라고 합니다. 선거철이 되면 늘 우리 신문지상을 오르내리는 매체를 오르내리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합종연횡, 합종연횡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합종입니다. 소진이 합종책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동문서학했던 장이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합종과 반대되는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게 연횡이라는 겁니다. 즉 각개격파하는 겁니다. 동쪽에 있는 여섯 개 나라를 하나하나 상대해가지고 외교관계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의 합종연횡이 전국시대 말기에 천하통일로 가는 거무렵에 전국시대 전체를 뒤흔드는 아주 강력한 힘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어떤 정책이 됐든 간에 이 정책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이해관계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업을 하시거나 직장생활을 하든지 간에 늘 마음속에 한 켠에 두셔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내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이 일이 나뿐만 아니라 사회와 그 다음에 내 기업과 그 다음에 내 주변에게 어떤 이해관계로 작동할 것인가 작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리를 해보자면요. 소진과 장희가 갖는 여러분들한테 던져주는 현대적 의미가 있을 겁니다.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그분을 여러분들한테 먼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소진과 장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뭡니까? 실력입니다. 실력. 천하 정세를 분석하고 치밀하게 심리술까지 공부한 끝에 천하 형세를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언변술을 가지고 상대를 설득하려면은 실력 없이는 불가능하죠. 그렇죠? 실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실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통찰력입니다. 즉 현상의 이면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이 필요하죠. 막 그냥 그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잡다한 지식만 가지고 있는 실력은 진정한 실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큰 전략적 안목을 가지고 공부를 통해서 실력을 기르고 통찰력을 기르고 프로정신으로 무장하고도 또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진정한 인재로서 거듭나려면 몇 가지 정신들을 더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다섯 가지를 정리해서 요약해서 첫 번째 시간에 마무리 말씀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력보다는 실력을 갖추어라. 두 번째, 자격보다는 인격을 갖추어라. 세 번째, 권위보다는 품위를 갖추십사. 네 번째, 금전보다는 명예를 추구할 줄 아는 그런 자세를 갖추시라. 그리고 다섯 번째, 특권보다는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정신을 갖춰서 여러분들이 훌륭한 인재로 거듭나시길 정말로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갈망해 봅니다. 소진과 장희의 큰 그림, 큰 전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력과 진정한 인재의 모습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첫째 시간 여러분들에게 큰 그림을 그려라. 그리고 인재의 역사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1: 사마천이 생각한 인재의 조건은 실력과 통찰력, 프로정신, 그리고 미래의 예견력이라 말했다. 이를 갖추기 위해선 역사를 미래의 스승으로 삼아 공부할 것을 강조했다. 시공을 뛰어넘는 불후의 역사서를 남긴 사마천.

그는 치욕스런 고통을 감내하고 역사를 바꾼 인재들을 기록했다. 현대사회가 원하는 인재의 조건은 더 이상 학벌과 배경, 화려한 스펙에 얽매이지 않는다. 오늘날 인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인문학적 소양. 사기에 담긴 지혜와 통찰, 선인들의 인문학적 전략을 기억한다면 미래를 리드하는 진정한 인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52만 6,500 글자, 4천 명의 등장인물, 3천 년의 시간. 중국 역사상 최초의 본격적인 역사서, 사기. 파란만장했던 전국시대 역사를 통해 세상의 이치와 인간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파헤친 불멸의 고전. 동양 최고의 역사가 사마천의 숭고한 집념이 낳은 인류의 보물.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인간. 다양한 인물의 흥망성쇠를 통해 인간 본질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인간에 대한 관심은 인재로 옮겨

천하를 얻으려면 깨어있는 인재권이 필요하다 했다. 세계는 지금 인재 쟁탈전 중. 인재를 얻는 자가 미래를 얻는다. 인간학의 교과서 사기에서 배우는 새로운 인재 경영의 미래.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는 지난번 예고해 드린 바와 같이 인재가 알파요 오메가, 즉 인재가 처음이자 끝이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현대사회에 있어서 인재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과거에는 역사적 사례로서 인재를 얼마나 중시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근 100년 이상, 한 2세기 가까이 세계사를 주도해온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어느 나라죠, 여러분? 네, 당연히 미국이죠. 그렇죠? 미국입니다. 미국이 전 세계에서 최강대국으로 우뚝 설수 있었던 데에는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비극적인 인류 역사가 또한 몫을 합니다. 이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고 난 다음에 패배한 독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또는 전쟁에 가담했던 여러 나라의 인재들이 자기네 나라에서는 기회를 얻을 수 없다라고 판단해서 미국으로 건너옵니다. 그래서 초강대국으로 미국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다른 나라에서 건너온 인재들의 역할이 가장 컸다라는 거죠. 통계에 따르면요, 1949년부터 69년까지 20년 동안 약 14만 3천 명의 타국의 인재들을 초청하거나 이 인재들이 미국으로 건너왔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약 50억 달러의 교육비를 손실을 봤고요. 미국은 633억 달러의 이익을 봤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1949년부터 69년이니까 지금 달러 가치하고 생각하면은 그 당시에 뭐 50억 달러, 633억 달러는 뭐 어마어마한 액수가 아니겠습니까? 이들 인재들이 미국으로 건너와서 미국의 각 분야에, 특히 과학기술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아인슈타인도 그 가운데 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만큼 한 나라의 발전에 인재들이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이 얼마나 컸던가라는 부분을 가장 가까운 사례로 여러분들한테 미국 사례를 먼저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은 경량인들을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사들은 인재를 어떻게 바라봤을까? 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재에 대한 역대 인식과 명사들의 명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의 인지학에 있어서는요, 옛날부터 어떤 말이 내려오냐 그러면 안전과 위기의 근본은 사람을 쓰는 데 있다. 조직이나 나라가 안정되게 발전할 수 있느냐, 또는 위기에 처하게 되느냐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바탕에는 어떤 사람을 쓰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중국 인재학의 중요한 표제가 하나 있고요. 당나라 시대 때 유명한 시인이자 문학가였던 사람은 흥망은, 한 나라의 흥망은 사람 때문에,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도 남겼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교에서는요, 사람을 근본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이인위본이라고 하는 네 글자가 있습니다. 요 이인위본이라고 하는 요네 글자는요, 오늘날 화교 상인들의 기업 경영에 굉장히 중요한 그 철학이자 또는 기업 정신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외국에 나가가지고 사업하고 있는 중국 상인들을 화교 상인들이라고 하죠. 줄여서 화상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출신으로서 외국에 이민을 가거나 외국에 가서 사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을 뭐라고 합니까? 한상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갈때 한자를 써서. 중국은 중화민국이라고 하니까 화상 이렇게 부릅니다. 이 화교 상인들로서 가장 명예로운 호칭이 뭐냐 그러면요, 유상이라고 합니다. 유상. 유상은 유가 유교할 때그 유자입니다. 즉 유교의 가르침을 경영 철학으로 삼아서 사회에 책임을 다하고 인간 위주의 경영을 하는, 그걸 실천한 상인들. 전 세계에 나가 있는 화교 상인들 숫자만 해도 5천만 명 가까이 된답니다. 그런데 유상이라고 하는 이 명예로운 호칭을 받는 사람들은 불과 손가락으로 꼽을 만큼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귀한 가치이자 철학이자 존재들인 셈이죠. 경량의 신이라고 불리는 일본의 마쓰시타 고노스케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기업 경영에 있어서
제조, 기술, 영업, 자금 등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사람이 이것들을 주재한다. 돈이 있고 상품이 있어도 이것들을 이용할 줄 아는 인재가 없으면 어떤 작용도 할수 없다. 따라서 누가 뭐라 해도 인재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명언을 남겼고요. 중국의 남덕그룹이라고 하는 기업의 총재 모기중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재 자본론이라고 하는 아주 재미난 의미 있는 자기 나름대로의 철학을 내세웠는데요. 이 양반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러면 인재가 자본이고 인재가 자본에 앞선다라고 얘기했고 현대 관리학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피터 드러커는요. 기업이나 사업의 유일하고 진정한 자산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유명한 명언을 남긴 바 있고요. 너무나 잘 아시는 강철왕 카네기는요. 내가 가진 공장 설비 시설 자금을 전부 가져간다 해도 빼앗긴다 해도 나한테 조직과 사람만 남아 있으면 4년 아니면 나는 여전히 철공학이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동양고전에서는요, 유가를 집대성했다라고 하는 순자는요, 이런 얘기합니다. 인재로 하여금 재능을 충분히 발휘하게 하면 천시, 지리, 인화를 얻게 되어 재부는 재산을 얘기합니다. 재부가 샘물처럼 솟아나 강과 바다처럼 흘러넘치며 산과 구름처럼 가는 곳마다 눈앞에 넘쳐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인재의 중요성을 이미 오래전에, 2300년 전에 간파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마처럼 과연 인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사마천은 당대가 알아주는 인재였습니다. 그러다가 반역죄에 몰려가지고 억울하게 역사책을 완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역사책을 완성하기 위해서 49살의 나이로 자기 자신의 성기까지 잘라가면서 사형을 면하고 역사책을 완성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마천은 자기 역사책 속에서 사기 속에서 억압받고 탄압받고 기회를 얻지 못한 수많은 안타까운 인재들에 대한 기록들을 정말로 가슴 아프게 남겨놓은 대목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득인 자는 흥이요, 실인 자는 붕이다. 사람을 얻는 사람은 흥하고, 사람을 잃는 사람은 망한다. 그런 뜻입니다. 뭐, 사람을 얻으면 천하를 얻는다. 그런 얘기 여러분들 들어보셨잖아요. 사람을 잃으면 천하를 잃는다. 라고 하는 얘기도 똑같은 이야기고요. 그 다음 이야기는 좀더 구체적입니다. 안위제 출령이요. 존망제 소용이다. 나라의 안정과 위기는 어떤 명령, 어떤 정책을 내는가에 달려 있고, 나라의 존속과 멸망은 어떤 사람을 기용하는가에 달려 있다. 즉, 어떤 인재를 기용하는가에 달려 있다. 라고 하는 인재가 나라의 흥망과 연계된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명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저는 사마천의 인재관이 여러분들에게 큰 울림을 줄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청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안타까움이자 문제점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러면 세컨 찬스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현실이죠. 한번 실패하고 나면은 일어서기가 대단히 힘든 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번 기득권 세력이 되고 나면은 대를 물려서 그 기득권을 물려주는 이런 불합리한 사회 구조. 자기가 노력하지 않고도 자기 아버지 때문에, 자기 조상 때문에 또는 자기 뭐 학벌이나, 그죠? 학연이나 지연이나 혈연, 이런 것 때문에 기득권을 그대로 물려받는 불합리한 사회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흙수저들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좀더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금

근본적으로 박탈당하는 이런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안타까움과 한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마천도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마천은 인재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그 인재의 성공과 실패로서 그 인재를 절대 평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항우 들어보셨죠, 그죠? 항우라는 사람은 유방에게 패했던 실패자입니다. 하지만은 사마천은 이 항우를 대단히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진승이라고 하는 남의 집에서 고용살이하던 이 진승이라는 사람이 농민들을 모아가지고 진나라에 저항하는 농민 봉기를 일으킵니다. 진승도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사마천은 이 진승을 역사 기록 속에 아주 대단한 존재로 기록에 남김으로써 진승이라는 한 인간의 모습을 2000 수백 년 전에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또 진승이 남긴 유명한 왕우장상의 씨가 따로 있냐라고 하는 그 말을 통해 가지고 누구든지 세상에 대해서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올바른 태도로 옳은 길을 걸어서 세상을 바꿔놓으려고 하는 그 자세, 그런 자세로 산다면 누구든지 칭송을 받을 수 있다. 즉 세상을 변화시킨 수많은 보통 사람들도 사마천은 칭찬을 했던 얘기입니다. 이게 사마천의 인재관이 갖는 대단히 귀중한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마천의 인재관을 여러분들에게 좀 멋들어진 말로 표현을 해드리자면은 인재는 데려다 쓰는 존재가 아니라 모셔와서 그 말에 따라야 하는 존재다라는 말로 사마천의 인재관을 한번 요약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사마천의 인재관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것은 뭐냐면 나보다 나은 인재를 모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특히 리더들은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리더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뭐든지 다 내가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리더가 흔히 독단적이 되기 쉽고 독재로 흐르기 쉽고 또 그러다 보면 독점이 되죠. 독단, 독재, 독점. 요 삼독은요 독약할 때 독을 흐릅니다. 결국은 그 조직과 그 기업을 망쳐버리는 걸로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사마천 사기가 보여주는 인재관 가운데에서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나보다 나은 인재를 기꺼이 인정하고 그 인재를 모셔온 사례들이 많다는 겁니다. 항우를 물리치고 한 나라를 건국하게 되는 한고조 유방이라는 사람은요, 젊은 날늘 술이나 마시는 동네 건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48살 때 농민 봉기군의 우두머리가 돼가지고 황제가 될 때까지 7년이 걸렸습니다. 술 좋아하던 동네 건달이 7년 만에 황제가 됐습니다. 사마천은 이술 좋아하는 건달이 단 7년 만에 어떻게 황제가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유방의 리더십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공부하고 자료를 찾아가지고 유방의 전기를 아주 소설처럼 한 편의 영화처럼 드라마처럼 남겨 놓았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주목해 볼 만한 대목이 유방이 항우를 물리치고 한 나라를 건국한 다음에 공신들을 모아놓고 술자리를 가집니다. 그 술자리에서 유방이 공신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항우가 패하고 내가 승리한 원인을 분석해봐라 라고 얘기를 해요. 신하들이 여러 가지 견해를 냅니다. 공신들이. 다 듣고 난 다음에 유방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대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항우를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세 사람을 얻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후방에서 전쟁 물자가 끊어지지 않게 후방 운송로를 확실하게 확보하고 후방의 정치를 안정시키는 행정 능력으로 정치 능력으로 얘기하자면 나는 소화만 못하다. 전쟁터에 나가지도 않고 천리박 군막 안에서 전략과 전술을 수립해서 승부를 결정짓는 전략과 전술이라는 면에 있어서는 나는 장량만 못하다. 싸웠다 하면 승리하고 쳤다 하면 적의 성을 깨부시는 전투 능력으로 따지자면 나는 한심만 못하다. 원문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요. 오불려 소화, 오불려 장량, 오불려 한신. 이렇게 오불려라고 하는 요세 글자를 세 번이나 사마천이 반복합니다. 내가 누구누구만 못하다라는

겁니다. 줄여서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삼불녀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사람만 못하다. 유방은 이러이러한 측면에서 행정 능력, 정치 능력, 군사 능력, 전략 전술 능력에서 전부 다 자기보다 뛰어난 인재를 스카우트해서 그들을 중용하고 믿고 맡겼기 때문에 황후를 물리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사마천의 임정환이 보여주는 아주 탁월한 인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기업인들한테도 그 분야에 있어서 최고의 인재를 모셔오십시오. 모셔오는 방법에 대해서는 역사 공부를 통해서, 역사 사례를 통해서 얻으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인재를 어떻게 모셔오느냐? 이게 방법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국의 격언 가운데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노력보다 중요한 것이 방법이다. 라고 하는. 잘못된 공식으로 100번을 수학 문제 풀어봐야 답이, 틀린 답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방법이 잘못되면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죠. 그래서 노력보다 중요한 것이 방법이다. 첫 시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들? 역사 공부를 열심히 하시게 되면 두 가지 선물을 얻는다 그랬죠. 상황 대처 능력과 미래 예견입니다. 상황 대처 능력은 결국은 방법의 이야기입니다. 그죠? 예. 상황을 대처하려면 방법이 당연히 나와야지 상황을 대처할 거 아닙니까? 자, 인재를 어떤 방식으로 모셔올 것인가라는 이야기를 전국시대 때 약소국이었던 연나라 사례를 들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나라는요, 우리나라 역사와도 관계가 있는데요. 고조선하고 같이 국경을 접하고 있던 나라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중국의 하북성하고 요녕성, 이두 성에 위치했던 나라인데, 역사는 오래됐습니다만 나라가 약해요. 그래서 늘 주변에 있는 나라들, 특히 이민족들한테도 공격을 많이 당하고 힘들게 나라를 유지를 했었는데요. 소왕이라고 하는 젊은 왕이 즉위하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역사도 오래됐고 전통도 있는 나라인데 내가 중흥시켜 봐야 되겠다 라고 결심을 하고는요, 나라를 중흥시키려면 사람이 필요하지 않냐? 당연히 필요하죠. 그래서 인재를 모셔오기 위해서 숨어있는 현자인 곽외라고 하는 사람을 초빙을 했어요. 곽외에게 내가 연나라를 좀 키워보고 싶은데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자문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곽외라고 하는 요 현자가요, 옛날 이야기를 하나 들려줍니다. 옛날에 어느 한 나라의 왕이 명마를 수집하는데 열을 올린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값으로 또는 많은 돈을 치르고 살아도 이 말을 구하기 위해서 천하에 방도 써붙이고 사람들도 보내고 했는데 좀처럼 명마를 못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루는 신하 하나가 대왕, 저에게 천금을 주시면 제가 바로 명마를 구해 오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 이 왕이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는 기분이 나빴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평생 자기가 명마를 구하고 있는 걸 알면서도 이 신하가 내내 지켜보다가 이제 와가지고 천금만 주면 당장 구해 오겠다 그러니 이게 지금까지 뭐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그런 얘기 하냐?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쨌든 간에 명마를 구해 오겠다니 천금을 줍니다. 아, 이 신하가 바깥에 나가가지고 불과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명마를 구했다고 기별이 왔어요. 그리고는 명마를 데리고 궁궐로 온다는 겁니다. 왕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큰 마차에다가 자루에, 큰 자루에 뭔가 짐을 잔뜩 싣고 온 거야. 말은 없고요. 임금이, 뭐야, 말은 어디 갔냐? 그랬더니, 대왕, 제가 명마를 구하긴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그 명마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죽은 말뼈다귀, 그 명마의 말뼈다귀를 여왕께서 주신 천금으로 사왔습니다. 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요 유명한 이야기가 사자성어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요. 천금매골이라고 합니다. 천금으로 뼈를 사다라는 뜻입니다. 왕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목을, 당장 목을 베버려라. 라고 호령을 내려요. 그랬더니 신하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대왕, 한 이틀만 기다리시죠. 이틀 동안 기다렸다가 저를 죽여도 늦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감옥에 가둬놓군요.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왕이 일어났더니요. 아, 궁궐 성문 밖에서 막 말울음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어디선가 막 힘찬 말울음 소리가, 그것도 여러 말의 울음소리가 들려요. 또 왕이 나가봤더니, 아, 자기가 평생 듣도 보도 못한 천하의 명마들이 여러 마리가 궁궐 문 앞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박외라고 하는 현자가 거기까지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소왕에게 저부터 먼저 하시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 말뚝딱이 얘기를 한 다음에 저부터 먼저 하시죠 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 저를 잘 대접하시죠 라는 뜻이에요. 그랬더니 옛날에 소왕이 그 말뜻을 알아듣고 곽외를 황금으로 지은 집에다가 모셨다. 그게 황금대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자, 죽은 말벽다귀를 천금으로 주고 사왔어요. 그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가지고 진짜 명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알아서 왕을 찾아온 거예요. 그전에는 왜안 왔냐? 진짜로 비싼 값을 쳐줄지 안 쳐줄지 모르니까 믿을 수가 없어서 명마를 가지고 자진해서 오지 못했던 겁니다. 근데 웬 궁궐에서 신하가 나와가지고 죽은 말벽다귀를 천금을 주고 사가니 산말이야 오죽하겠어요, 그죠? 이 곽의 죽은 말벽다귀 이야기는 무슨 의미냐 그러면요, 뛰어난 한 인재를 모셔오기 위해서는 그 인재가 잘안 오잖아요. 뭐 연봉을 많이 준다 그래도 안 오고 높은 자리를 준다 그래도 안 와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인재보다 못한 인재를 먼저 모셔와 가지고 잘 대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알아서 온다는 거죠. 요게 곽예가 얘기한 죽은 말벽다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곽예를 황금대에 모셨더니 사쟁주연 또는 다른 말로는 사쟁취연이라고 합니다. 인재들이 앞을 다투어 연나라로 몰려왔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연나라가 중흥을 이루었습니다. 크게 발전을 했죠. 그러면은 자, 좋은 인재를 모셔오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인재를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라는 부분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여기 또 재미난 또 일화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림 보시면은 요 밑에 젊은 왕이 쇠 만난 젊은 사람이 오른쪽 아래 젊은 왕이 연나라 소왕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 이 소왕이 뭘 들고 있잖아요. 뭘 들고 있죠? 빗자루입니다. 빗자루. 왕이 왜 빗자루를 들고 있을까요? 다른 나라로부터 취연이라고 하는 인재가 온대니까 왕이 빗자루를 들고 나가서 길을 쓸었다는 겁니다. 아, 이게 옹해선구라고 합니다. 빗자루를 들고 앞장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재를 맞이하기 위해서 왕이 직접 나가가지고 길까지 쓸었다는 얘기죠. 또 옛날에 깨어있는 통치자들은, 리더들은 인재를 모시기 위해서 저런 수고까지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공자님의 수제자 가운데 자공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이 제자는요, 사업가였습니다. 이 자공이 다른 나라를 한번 방문하면요, 그 나라의 임금이 직접 나와가지고 자공하고 대등하게 인사를 나눴다고 해요. 이 자공이 월나라를 방문을 했더니 월나라 구천이라고 하는 왕이 직접 나와가지고 마당을 다 청소하게 하고 길거리도 다 청소하게 하고 마차를 자기가 직접 몰고 나와가지고 자궁을 모시고 궁궐로 모셔갔다라고 그런 일화도 남아 있습니다. 이 빗자루를 들고 있는 연소왕의 저 모습에서 여러분들 인재를 모셔오기 위한 진솔한 진심에서 우러나는 인재에 대한 존중 이런 부분들이 인재의 적극성을 끌어내고 또 인재로 하여금 나를 위해서 조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재가 알파요 오메가다. 그리고 인재가 조직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흥망성쇠까지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인재에 있다. 여러분들 모두 다가 인재이십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가 세상을 좀더더 나은 쪽으로 바꿔 나갈 수 있는 그런 인재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한나라의 흥망성쇠는 인재가 좌우한다고 생각했던 사마천. 사마천은 리더라면 뛰어난 인재를 발굴해 그들이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며 성공과 실패로 인재를 구분하지 않는 깨어있는 인재관을 요구했다. 더불어 사마천은 인재를 데려다 쓰는 게 아니라 모셔와서 그의 말을 따라야 한다고 했는데 어떤 인재라도 존경하고 우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유능한 인재들이 자연히 모일 수 있다 했다. 이렇듯 인재를 모시기 위해서는 겸손한 자세로 정성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지금도 유용한 사마천의 인재 등용법. 이 중에서도 그가 가장 중요시한 것은 특별한 요령이나 방법이 아닌 인재를 대하는 진심이었다.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3000년의 시간. 중국 역사상 최초의 본격적인 역사서, 사기. 파란만장했던 전국시대 역사를 통해 세상의 이치와 인간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파헤친 불멸의 고전. 동양 최고의 역사가 사마천의 숭고한 집념이 낳은 인류의 보물.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인간. 사마천이 사기에서 가장 먼저 거론하는 이야기, 리더와 리더십. 다양한 리더들의 행적을 기록해 이상적인 리더상을 제시하고자 했는데, 과연 그들은 어떤 리더십을 갖고 있었을까? 사마천이 생각한 이상적인 리더의 조건은 무엇이었을까? 시대를 뛰어넘는 리더십의 바이블, 사기에서 찾는 리더의 길.

한국사마천학회 이사장 김용수 교수입니다. 역사 쪽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는요, 리더와 리더십 그리고 인재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는 한 조직의 꽃입니다. 그렇죠? 그 조직이 발전하고 그 조직이 크게 일어나게 되면은 결국은 모든 조명을 누가 받습니까? 리더가 받습니다. 그죠? 하이라이팅을 리더가 받습니다. 그런데 그 꽃이 다른 꽃보다 훨씬 아름다워 보이고 활짝 피어 보인 모습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꽃봉오리가 그죠? 잘 받쳐줘야 될거 아닙니까? 꽃에서 꽃봉오리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꽃도 모양이 좀 이상할걸요. 그죠? 그래서 저는 리더는 조직의 꽃이고 인재는 꽃봉오리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조직원들은 가지와 잎사귀이자 뿌리다. 그래서 뿌리가 튼튼해야지 가지도 튼튼해지고 꽃도 활짝 피듯이 요 리더와 인재 조직원의 삼자 관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결국은 리더십의 핵심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강조해 드리고, 미래 리더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다가서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 미래 리더의 모습에 관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첫째, 힘이 아닌 설득을 통한 리더십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동양사회처럼 왕조체제를 2000년 가까이 경험한 데다가 가부장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유교의 기본적인 도덕과 윤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생겨났던 리더십은 대단히 권위적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가 잘안 되면 어떻게 해요? 시키는 대로 해. 그리고 내가 다 알아. 내가 해봐서 알아. 라고 하는 그 막연한 경험. 그죠? 경험 얘기가 나왔으니까 친구 또래들한테는 항상 그런 얘기 합니다. 야, 어디 가서 내가 해봐서 알았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야, 경험에도 유통기한이 있어. 요즘처럼 세상이 빨리빨리 변하는 세상에서 경험이라는 것은 유통기한이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자기의 특수한 경험을 일반화시키는 건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죠? 이런 것들 때문에 조직원들을 숨막히게 만들었던 게 사실 아닙니까? 미래의 리더는 그게 아니고 설득해야 된다는 얘기죠. 설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논리력을 갖춰야 되고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써 개인의 욕심을 채우지 않는 리더십을 요구합니다. 미래의 리더들은요. 지금까지 리더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곧 내가 누려야 될 특권인 것처럼 생각을 했단 말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의 크기가 곧 내가 누려야 될 특권에 하고 정비례한다. 심지어는 특권이 가지고 있는 힘보다 더 크다라고 착각하고 살았던 얘기죠. 그래서 권력으로 사리사욕을 채우지 않는 리더십을

것을 오늘날 리더들, 미래의 리더들에게는 리더십으로 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전방위 소통의 리더십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는 소수의 사람들과의 소통이 위주였습니다. 즉, 최고 리더와 그 밑에 있는 몇몇의 아주 중요한 핵심 라인들만 소통을 해왔어요. 그러던 것이 이제는 잘 아시다시피 SNS도 발달돼 있죠. 뭐 이메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가능하죠. 이제는 그뿐만 아니라 내 기업하고 관계되어 있는 다른 기업에 있는 사람들 또는 소비자들, 이런 사람들과의 소통도 필요한 세상이 됐죠. 그래서 전방위 소통의 리더십을 요구하는 시대가 됐다. 미래 리더의 모습은 뭐 이밖에도 많습니다만은 이렇게 네 가지로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고, 자, 진정한 리더의 모습을 제가 공부하고 있는 사마천 사기 속에서 여러분들 몇 사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마천이 사기에서 소개하고 있는 인물은 약 4,000명 가까이 되고요. 그 가운데서도 지도자급 인물들, 중요한 주인공급의 인물들이 약 4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절반 가까이가 비극적인 인물들입니다. 즉,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있고 뛰어난 리더십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신이라든지 또는 자기 자신만 아는 자들이라든지 또는 못난 권력자들에 의해 가지고 억압받고 탄압받음으로써 충분히 자기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비극적으로 삶을 마친 사람들의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천 사기가 오늘 현대인들한테도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 속에서도 성공한 사람의 비중과 실패한 사람들의 비중을 놓고 따져보면은 굳이 제가 뭐 비율이 어느 정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실패한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세컨 찬스를 주지 않는 사회적 구조 때문에 늘한번 실패하고 나면은 영원히 루저가 되어버리는 이런 구조는 우리가 좀 바꿔야 되겠다. 사마천은 바로 그런 점을 역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했기 때문에 실패한 사람에 대해서도 애정을 가지고 동정심을 가지고 그들의 모습을 제대로 전달하려고 애를 썼고요. 또 비극적으로 삶을 마친 사람들에 대해서도 빼놓지 않고 기록으로 남김으로써 우리들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줍니다. 그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인물은 사마천과 동시대에 살았던 한나라 무제 때의 이광이라고 하는 장수입니다. 저는 이 이광이라는 장수를 굉장히 높이 평가를 했고 또 인품을 대단히 존경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감숙성이라고 하는 곳에 무덤이 남아 있는데 이광 장군은 장군으로서 평생을 야전에서 전쟁터에서 삶을 다 버린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한나라의 가장 막강한 상대는 흉노였어요. 흉노와의 전투를 70여 차례 참전을 했고, 이 이광은 또 인품이 뛰어나가지고, 나중에 이광 장군이 세상을 떠나자, 적군이었던 흉노에서도 눈물을 흘리면서 애도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이 이광 장군이 어떤 리더십을 보였냐 하면요. 부하 병사들이 먼저 마시기 전에 자기가 먼저 물을 마신 적이 없는 장군이었고, 부하 병사들이 먼저 밥을 먹기 전에 자기가 먼저 밥을 먹는 적이 없는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행군을 할 때는 병사들과 똑같은 군장을 하고 같이 행군을 했으며, 잠을 잘 때는 달리 별도로 깔개 없이 병사들하고 똑같은 잠자리에서 잠을 잤던 그런 장수였습니다. 상을 받으면 아낌없이 부하 장병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집에 남은 재산이 없어서 자기 집안 재산 이야기는 평생에 입에 올리지 않았던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오로지 국방, 그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서 국방을 지키는 그런 진정한 무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세라든지 정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둔감했어요. 결국은 정치 군인들의 모함을 받아서 자기 병사들, 자기 부하 장병들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칼로 자기 목을 그어서 자결했던 사람입니다. 사마천은 이 이광이라는 장군의 인품과 리더십을 대단히 높이 평가해서 두 군데에 걸쳐가지고 이광 장군을 칭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공자님의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리더가 자기 몸이 바르면은 명령하지 않아도 실천하고 따르고, 리더의 몸이 바르지 못하면 명령을 내려도 따르지 않는다 라는 말로 이광 장군의 리더십을 칭찬을 했고요. 또 하나는 속담을 인용해 가지고 "돌이 불언이나 하자성해다"라고 하는 유명한 여덟 글자를 남겼습니다. 이 여덟 글자는 중국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요, 우리나라의 사회 지도층도 이 여덟 글자를 종종 인용을 합니다. 돌이 불언이나 복숭아 나무하고 자두나무는 말이 없지만 하자성해다, 그 아래로 저절로 큰 길이 난다라는 뜻입니다. 복숭아 나무하고 자두나무는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봄이 되면 향기로운 꽃을 피우고, 가을이 되면 맛난 열매를 주렁주렁 매달아 놓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향기를 맡으러 그 열매를 따러 그 나무 밑으로 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길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리더도 이래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게 리더의 인품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에게 이제 오늘의 주제입니다. 리더와 리더십, 그리고 인재와 관련해서 가장 이상적인 사례로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관포지교라고 하는 이 사자성어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포지교는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사회 각계각층의 리더들한테 가장 많이 강연을 했던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관포지교를 제가 가장 많이 소개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관중 때문도 아니고, 리더였던 황공 때문도 아니고, 포숙이라고 하는 아주 고귀한 인품을 가진 이 인물 때문에 제가 이 관포지교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게 됐습니다. 때는요,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에 춘추시대 때 제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제나라는 오늘날 산동반도에 위치해 있던 제후국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요 제나라를 건국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낚시하는 노인, 강태공이라는 사람입니다. 강태공은 할일 없이 팔자 좋게 낚시하는 늙은이 이름이 강태공이 아니고요, 실존 인물입니다. 강태공은 기원전 11세기에 산동반도에다가 제나라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고요, 그로부터 약 400년 뒤에 관중과 포숙과 제나라 황공이라는 사람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세 사람의 가장 이상적인 조합에 따라 가지고 그 당시 제나라가 천하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되고, 그 부유한 나라를 만드는 핵심이 바로 관포지교라고 하는 네 글자의 고사성어로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나라에 정변이 일어나 가지고요, 관중과 포숙은 젊은 날 친구 사이였는데 각자 다른 주인을 모십니다. 그러니까 정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왕자들 사이에서 서로서로 임금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임금이 사람을, 왕자들을 마구 죽이니까 전부 다 망명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둘다 똑같은 사람을 모시면은 나중에 이 사람이 임금이 못 되면은 둘다다 그죠, 신세가 차량하게 될 터이니 둘 중에 한 사람은 될것 같으니까 따로따로 모시자 해서, 포숙은 공자 소백이라는 사람을 모시고요, 관중은 공자 규라는 사람을 모십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포숙이 모셨던 공자 소백이라는 사람이 임금자리에 올라갑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제환공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관중이 자기가 모시고 있는 공자 규를 임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소백을 활로 쏘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화살이 허리띠에 가서 맞는 바람에, 혁대에 가서 맞는 바람에 황공이 다행히 살아납니다. 그리고는 정쟁의 와중에서 공자 규를 물리치고 소백이 임금이 되죠. 황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관계로 따지자면은 제나라 황공하고 관중은 원수지간이죠. 그리고 황공이 임금이 됐으니 관중을 처리하는 거는 이제 자기 마음입니다. 근데 그 당시 관중은 노나라에 있었어요. 노나라가 관중하고 공자 규를 도와가지고 이 사람들을 임금자리에 올리려고 군사력을 동원했기 때문에 제나라하고 싸워서 졌어요, 노나라가. 그러니까 제나라 입장을, 즉 황공의 요구사항을 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공자 규를 죽이고 관중을 제수를 실는 수레에다가 실어가지고 제나라로 압송시킵니다. 그러면서 황공이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내가 이놈을 잡아다가 시신을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젓갈을 담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날 중국에 가면요, 관중 젓갈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0: 누구를 어마어마하게 미워하고 증오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요, 포숙이 제나라 황공을 설득합니다. 주군께서 제나라 한나라만 다스리시려면은 저 포숙 하나로도 충분하지만 천하의 폐주가 될 야망을 가지고 계신다면 관중 없이는 안 됩니다. 저한테 주시기로 한 재상 자리를 관종에게 주십시오. 살려주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재상 자리까지 관종에게 주라고 얘기합니다. 양보를 합니다. 황공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나를 죽이려고 했던 이 왼수를 살려주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재상 자리에 임명하라 그러니까 황공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런데도 포숙이 끈질기게 설득을 합니다. 정치적인 입장에서는 최고 통치자가 왼수였던 관중을 살려주는 것은 정치적으로 이득이 되긴 합니다. 그런데 재상 자리에 놓고 매일 얼굴을 쳐다보는 건 이게 쉬운 거 아니죠. 이 리더십 입장에서 대단한 리더십을 발휘한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관중을 볼 때마다 화살이 어른어른 거리지 않겠어요, 그렇죠? 여기 한치만 빗나갔으면 가슴팍에 맞아가지고 죽었거든, 자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나라 황공이 관중을 재상에 임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관중으로 하여금 제나라의 모든 정책을 주관하게 해서 관중의 정치 철학이자 경제 철학 가운데 하나였던 가장 중요한 철학이 부민입니다. 백성을 부유하게 만들어야만이 나라가 부유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민부국이라고 하는 큰 정책의 철학을 내걸고 제나라를 40년 동안 전면 개혁함으로써 제나라가 그 당시에 가장 잘 살고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됐습니다. 어느 정도였냐 그러면요, 관중이 황공보다도 잘 살았어요. 그런데도 백성들은 관중을 어느 누구도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왜? 백성들을 전부 다 부유하게 만들어줬거든요. 충분히 누릴 만한 가치가 있다, 누릴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백성이 인정을 했습니다. 원 그래프 보이시죠? 그죠? 부민부국이 한 가운데 있고 관중과 포숙이라고 하는 두 인재와 황공이라고 하는 리더가 있습니다. 이 요소들이 모두 다 조화를 이루어서 한 나라를 부민부국으로 만든 결과를 초래했던 중요한 고사가 바로 관포죽의 핵심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단순한 우정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저 한가운데에다가 무엇을 넣을 것인가를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조직이나 기업을 이끄는 분이라면 부민부국이라고 하는 저 중심에다가 무엇을 넣고 리더와 인재들과 조직원들과의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보시면 좋은 생각거리들 또 좋은 방향들이 설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리더 황공으로서는 어떤 리더십을 발휘했죠? 일단은 포숙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원수지간이었던 관종을 포용했죠. 그리고 그 관종을 중용을 합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은 단순하게 중용했을 뿐만 아니라 관종에게 모든 걸 맡깁니다. 위임입니다. 황공하고 관종이 나오는 대화가 있습니다. 한나라 시대 때 유향이라고 하는 학자가 남긴 설원이라는 책에 보면 이두 사람이 대화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대화냐 그러면요, 황공이라는 사람이 천하의 폐주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관종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천하의 폐주가 되고 싶은데 가능하냐라고 물어보니까 노 프로블럼, 문제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황공이 나는 약점이 많은 사람인데 내가 술도 좋아하고 여자도 좋아하고 사냥도 좋아하는데 가능하냐라고 물어봐요. 관종이 그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가능하다고 얘기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소 하니까 관중이 얘기한 요 리더십 5단계가 있습니다. 주군께서 천하의 폐주가 되고 싶으면 첫째, 사람을 아셔야 됩니다. 지인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둘째, 사람을 아시기만 하고 쓰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쓰셔야 됩니다. 용인하십시오. 쓰시되 그냥 쓰시면 안 됩니다. 소중하게 쓰셔야 됩니다. 중용하십시오. 중용하시고도 맡기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위임하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경고를 합니다. 이 모든 걸다 실천하시고도 소인배를 가까이 하시면은 아무 책에 소용이 없어집니다. 원, 소인 하십시오. 지인, 용인, 중용, 그다음 위임, 신뢰, 원소인. 이렇게 단계적으로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황공은 관중의 이 말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모든 일을 관중에게 맡겨서 40년 가까이 관중이 저 나라의 모든 정책을 이끌고 나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민, 부국을 했습니다. 이제 포숙의 리더십은 뭘까요? 양보와 팔로우십입니다. 사마천은 사기에다가 관중의 기록은 남겨놨는데 포숙엔 기록이 없습니다. 관중은 열전이 따로 있습니다. 전기가. 그런데 포숙은 없어요. 그런데 재밌게도 관중의 기록에다가 사마천이 딱 두 군데 포숙 이야기를 합니다. 관중이 죽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생하자는 부모요, 지하자는 포숙이다. 날 낳아주신 분은 부모지만 날 알아준 사람은 포숙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남겨놨고요. 또 하나는 세상 사람들의 평가를 남겨놨습니다. 사마천이. 세상 사람들은 황공과 관중보다 포숙을 더 칭찬했다. 라는 대목. 저는 이 두 대목을 보고, 사마천이 결코 포숙의 위대한 팔로우십을 놓치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캐치를 했죠. 우리나라 조직과 우리나라의 리더십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안 되는 게 뭐냐면 팔로우십이 안 됩니다. 안 따라준다는 거죠. 리더가 뭐 하자 그래도 꿍치렁꿍치렁 다른 얘기하고 잘안 따라줍니다. 그런데 포숙은 어떻겠습니까? 자기한테 돌아올 제상자리를 기꺼이 능력이 있는 친구 관중에게 양보를 했죠. 그죠? 그러면 인제 관중의 리더십은 뭘까요? 원수지간이었던 즉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리더 황공으로부터 그죠 용서를 받았고 제상자리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리더한테 보답을 해야죠. 그래서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관중의 리더십은 능력의 최대한 발입니다. 저 나라 황공의 리더십은 관중을 중용하고 맡겼다라는 거 하나. 포숙의 리더십은 양보와 팔로우십이고 관중의 리더십은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정말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최대한으로 발휘했다라는 겁니다. 관포직의 이야기는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관중이 병이 들어서 죽을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황공이 걱정이야. 왜? 지난 40년 동안 관중한테 모든 걸 위임해놓고 자기는 정말 편안하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관중을 찾아가서 병문안을 하면서 후임을 물어봅니다. CEO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관중 후임으로 누구를 추천하시겠습니까? 90%가 포숙을 추천했습니다. 인지상정이죠. 포숙이 얼마나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입니까? 근데 놀랍게도 관중이 포숙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기록에는 어떻게 남은지 아십니까? 황공이 관중에게 포숙은? 하고 되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황공도 포숙을 염두에 뒀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깜짝 놀래가지고. 관중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포숙은 사람이 너무 깨끗하고 맑아서 모든 일을 원만하게 처리해야 되는 재상자리에는 맞지 않습니다. 습봉을 임명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소인배 하나가 쪼르르 포숙한테 달려가서 고자질을 합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그죠? 당신이 양보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40년 동안 재상자리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냐. 정말 해도 너무한다. 하고 막 고자질을 해요. 듣고 난 다음에 포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러가시오. 내가 사람 하나는 정말 잘 봤다. 내가 그러라고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추천했다. 그러니까 관중이나 포숙의 공사 구분의 정신이 얼마나 자세가 대단한가라는 부분을 2700년 전에 관포지기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관포지기가 주는 우리한테 던지는 메시지가 결코 만만치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네 번째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1: 우정의 대명사 관포지교. 그들의 우정 속에는 제나라를 첫 패권국으로 만든 위대한 리더십이 있었다. 대의를 위해서라면 원수도 용서했던 포용의 리더십과 유능한 인재에게 자신의 자리를 기꺼이 내준 양보의 리더십. 공과사를

엄격하게 구분해 일을 처리하는 절제의 리더십이 있었다. 이런 리더십들이 조화를 이루어 백성과 나라 모두가 부유해질 수 있었다. 아무리 훌륭한 리더도 혼자 변화와 성장을 이끌 수 없다. 리더가 없는 팀은 길을 잃는다. 관포지교의 이들처럼 팀의 목표를 위한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성과는 물론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52만 6,500 글자, 4천 명의 등장인물, 3천 년의 시간. 중국 역사상 최초의 본격적인 역사서, 사기. 파란만장했던 전국시대 역사를 통해 세상의 이치와 인간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파헤친 불멸의 고전. 동양 최고의 역사가 사마천의 숭고한 집념이 낳은 인류의 보물.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인간. 사마천이 사기에서 가장 먼저 거론하는 이야기, 리더와 리더십. 다양한 리더들의 행적을 기록해 이상적인 리더상을 제시하고자 했는데, 사기 속 위대한 리더들이 지금까지 존경받을 수 있었던 비결, 사회적 책임감. 사마천은 왜 리더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을까? 이 시대가 원하는 진정한 리더의 모습은 무엇일까?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리더가 반드시 갖추어야 될 사회적 책임감이라는 문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감이 결여되어 있는 리더는 사회에 큰 해악을 미칩니다. 그 리더의 부하 권력이 크면 클수록 책임감 없는 리더의 부하 권력은 세상을 해치는 쪽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책임감을 반드시 장착해야만이 진정한 리더가 될수 있다. 이 말씀을 먼저 결론으로 강조해 드리고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추시대 때 초나라에요. 백아라고 하는 귀족이 있었습니다. 이 백아라고 하는 귀족은 정치에 참여하는 것 외에 개인의 취미생활로서 거문고 연주의 명수였습니다. 그런데 백아가 늘 마음 한켠이 아쉬운 게 뭐냐 그러면 자기 연주를 듣고 평을 해줄 수 있는 감상을 이야기해 줄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수준을 갖춘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백아가 늘 시간만 되면은 거문고를 안고 산속에 들어가서 연주하는 게 유일한 낙이었어요. 그날도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거문고를 안고 산속에 들어가서 연주를 혼자서 합니다. 연주를 다 끝내놓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허름한 농부 하나가 지나가다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연주 참 고산 유수로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높을 꽃자에다가 몇 산자 높은 산 그렇죠? 그다음에 흐를 유자 물수자 흐르는 물. 백아가 농부가 하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왜? 자기가 오늘 연주한 이 연주곡의 제목을 고산유수라고 지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전반부는 높은 산처럼 기운차게 힘차게 연주를 했고 연주의 마지막 부분을 흐르는 물처럼 부드럽게 해서 마무리를 하고 아, 내가 오늘 이 곡을 고산유수라고 지어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아, 지나가던 농부 하나가 그곡참 고산유수로구나 이러고 지나간단 말이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왜? 지금까지 자기가 숱한 연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자기 연주의 경지를 이해하고 제대로 파악해준 사람이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농부가 그저 지나가다 말고 네 글자로 딱 요약을 한 거죠. 실제로 여러분들 호북성 무안시 고금대라는 곳에 가면요, 배가 그 농부를 만나서 우정을 나눈 장소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사람이 그 농부예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백아입니다. 귀족이에요. 그런데 백아가 이 농부한테 고개를 숙이고 절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두 사람이 신분을 초월해가지고 저런 우정을 나누게 됩니다. 이제 이 사건 때문에. 그 이제 통성명을 해봤더니 그냥 보잘것없는 농부고 이름은 종자기라고 합니다. 종자기. 그러다가 어느 날 백아가 지방으로 전근을 가게 됐습니다. 종자기를 만나서 마지막으로 연주하고 서로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백아가 다른 지역으로 전근을 갔다가 몇년 뒤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누구를 제일 먼저 찾았겠어요? 종자기를 제일 먼저 찾았겠죠. 예. 그런데 그 사이에 종자기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안타깝게도. 백아가 금문구를 들고 종자기 무덤으로 가서 금문구 줄을 끊어버립니다. 다시는 연주하지 않았다는 거죠. 연주하지 않겠다는 거죠. 거기서 나온 고사성어가 백아절현이라고 하는 사자성어입니다. 백아가 거문고주를 끊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두 사람의 우정이 차원 높은 우정을 나타내는 유명한 두 글자가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음이라고 합니다. 알지자 소리 음자. 연주 음악 소리만 듣고도 그 친구가, 내 친구가 화가 나 있는지 기쁜지 슬픈지를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정의 최고의 경지를 뜻하는 가리키는 단어가 지음입니다. 어머니하고 자녀가 전화하면은 자녀 목소리만 듣고도 어머니가 야, 너 어디 아프니? 또 어디 뭐 화, 어? 무슨 안 좋은 일 있어? 또 무슨 좋은 일 있어? 금방 아시잖아 부모들은 그죠? 목소리만 듣고도. 그런데 남남이 사회에서 만나가지고 지음의 경지까지 올라가려면은

사람이 어떤 자세로 어떻게 인간관계를 추구해야 될지 이 부분을 백과절연이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백과절연을 통해서 차원이 다른 인간관계를 한번 꾸려보시라. 그런 얘기를 먼저 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문경지교라고 하는 사마천사기에 나오는 고사성어로서 우정을 나타내는 고사성어로서 관포지교 다음으로 유명한 고사성어입니다. 문경지교. 문경은 목을 내놓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내놓는 우정. 즉, 목을 내놓아도 아깝지 않을 만한 우정을, 프렌드십을 문경지교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고사가 있냐, 그러면요. 그림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남자가, 그죠? 예. 우통을 벗고, 등에 뭘 짊어지고, 무릎을 꿇고 있잖아요. 그죠? 예. 저게 바로 문경지교의 고사의 마지막 클라이맥스입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서 있는 사람의 이름은 인상여라고 하고요. 왼쪽에 우통을 벗고 등에 뭘 짊어지고 있는 사람을 연파라고 합니다. 연파와 인상여의 이야기입니다. 전국시대 때 말기에 하북성 지역에 자리 잡고 있던 조나라라고 하는 나라의 무장이 연파였습니다. 서쪽에 있는 진나라의 공격을 받으면서 조나라가 굉장히 위기에 몰려 있을 때 연파라고 하는 명장이 국경을 지키면서 정말 혼신의 힘을 기울여가지고 간신히 나라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연파는 조나라의 대표적인 장수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는 벼슬로서는 가장 높은 자리인 경외까지 올라갔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인상녀는요, 조나라 출신도 아니고요, 남의 집에서 식객으로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강대국인 진나라의 와의 외교 문제에 있어서 심각한 외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나라 왕의 환관이었던 무연이라는 사람의 식객으로 있던 인상녀가 추천을 받아가지고 외교 문제를 잘 해결합니다. 그래가지고 벼락 출세를 해요. 그리고는 또한번 외교 무대에 나가가지고 또 공을 세워 나라의 체면을 세웁니다. 그래서 또 출세를 합니다. 또 승진을 해요.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연파보다도 높은 벼슬에 올라가 인상녀가. 그 연파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자기는 평생을 전쟁터에서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겨가면서 해도 겨우 이제 경이 됐는데, 아, 저 인상녀라는 놈은 와가지고 외교에서 외교, 언변술로 가지고 공좀 세웠다고 자기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경 가운데서 상경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보는 사람마다 도대체 인상녀가 뭐가 잘났길래, 뭘 잘했길래 나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갔냐. 이제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제 시기하고 질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인상녀 한번 만나면은 한번 따져볼란다. 그랬더니 인상녀가 조정에서 연파가 저기 보이면은 뒤로 가서 숨어버리고 피하고 피하고 합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되면요. 연파 마차가 저 앞에 보이면은 마차를 몰고 가다 말고 돌려서 다른 길로 갔어요. 실제로 인상녀가 연파의 마차를 보고 마차를 돌린 골목이 남아 있습니다. 조나라 수도했던 하북성 한단에 가면요, 회차항이라고 마차를 돌려간 골목이 남아있고, 제가 2010년도에 그 골목을 찾아서 비행기를 타고 여기까지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인상녀의 식구들이 나가가지고 연파의 식구들한테, 하인들이고 식구들이 구박을 당하는 거야. 왜? 주인이 도망다니니까. 그래가지고, 데모를 일으켰어, 식구들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못 살겠다. 응? 아니, 계급도 당신이 높은데 왜 우리가 연판의 식구한테 구박받고 살아야 되냐 이거예요, 이제. 그랬더니 인상녀가 식솔들을 다 모아놓고는요, 하인들하고 다 모아놓고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조나라의 상황이 이리와 같은 진나라 때문에 멸망의 위기에 몰려있다. 풍전등화다. 그런데 조나라를 버티고 있는 무장인 연파와 내가 서로 싸우면 어떻게 되겠냐? 이건 호랑이 두 마리가 한 구덩이에서 싸우는 것처럼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거다. 그렇게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명언을 합니다. 인상녀가. 선 국가 지급 이후 사고여라. 나라의 급한 일이 먼저고 사사로운 원한은 나중이다. 선 국가 지급 이후 사고여라. 여기서 나온 사자성어가
여러분들 관공서에 가면

붙어 있는 선공 후사라는 겁니다. 공적인 일이 먼저고 사사로운 일은 나중이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전해드린 연파가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내가 인상제를 오해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큰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연파가 저 가시나무를 짊어지고 인상열을 찾아와서 잘못을 사과하는 장면입니다. 그걸 부형청죄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목숨을 내놔도 아깝지 않을 우정을 나누는 사이가 됐다. 문경지교의 사이가 됐다. 훗날 이 고사는요, 문학작품에도 영향을 줘가지고 희곡이나 연극의 대본이 되기도 했어요. 그 연극의 이름이 장상화라는 겁니다. 장수하고 재상이 화합을 이룬다라는 뜻이죠. 한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려면 여기서 문과 무가 같이 굴러가줘야 되죠. 조화를 이루어서 싸우지 않고. 그래야만이 나라가 제대로 버틸 수가 있겠죠. 즉 문경지교는 공과 사의 구분,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부분을 확실하게 인정하고 사죄할 줄 아는, 사과할 줄 아는 리더십, 이런 부분들을 감동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고사였습니다. 리더십으로 또 하나 여러분들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인덕을 갖추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기 이익만 차리고 자기만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기심이 팽배해 있는 사회입니다. 윈윈이라는 걸 모릅니다. 여러분들 첫 시간에 했던 소진과 장이 기억나시죠? 소진과 장이가 원래 동문수학했던 동창이라는 얘기 기억나세요? 같은 스승 밑에서, 귀곡자 밑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소진이 먼저 출세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장이가 출세해요. 그런데 소진이 장이를 자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출세한 자기를 찾아온 장이에게 구박을 해요. 밥도 하인이 먹는 밥을 주고 욕하고 막 이렇게 구박을 합니다. 그래 화가 나가지고 장이가 진나라로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요. 그래야지 연횡이 나오니까. 그런데 소진이 사람을 시켜가지고 장이가 진나라로 갈 수 있게끔 돈과 사람을 소개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진나라 왕을 만날 수 있게 물심양면으로 소진이 몰래 도와줘요. 이걸 현대 용어로는 뭐라 그러냐 그러면요, 프레너미라고 합니다. 프렌드 플러스 에너미, 친구 플러스 적. 그 사실을 나중에 장이가 알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내가 소진한테서 놀아놨구나. 나는 소진에게 미칠 바가 못 된다. 소진이 죽기 전에는 절대로 내 외교 전략을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이두 사람의 관계는 프레너미뿐만 아니라 오늘날 인간관계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윈윈이 되는 거예요. 서로서로 이길 수 있고 서로서로 승리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리더가 인덕을 갖춰야 됩니다. 그죠? 예. 인덕을 통한 조직관리로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인물은 춘추시대 때 초나라의 재상이었던 손숙오라고 하는 재상을 소개해드립니다. 손숙오는 초나라 시대 때 가장 뛰어난 리더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장왕이라는 사람을 보필해서 약 20년 가까이 재상으로 있으면서 장왕을 도와서 모든 초나라의 정책을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항상 백성 편에 서가지고 백성의 불편을 먼저 생각하고 백성이 불편함을 먼저 없앤 다음에 왕이 뭘 해도 하게 만들었어요. 말 좋아했던 장왕이 마차의 높이를 높이려고 하니까 백성들이 당장 마차를 높이게 되면 불편하니까 문지방을 먼저 높이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문지방이 높아지면 넘어가는데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백성들이 알아서 마차의 높이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임금의 마차를 높여도 백성들이 뭐라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임금이 하도록 설득했던 그런 진정성 있는 설득력을 가지고 항상 백성 편에 섰던 사람이 바로 손수고였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청렴함입니다. 가난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업을 경영하시든지 조직원으로서 큰 일을 맡거나 책임 있는 자리에 가면은 연봉도 올라가고 권한도 많아집니다. 그때 모든 것을 투명하게, 그죠? 쓰고, 수출입을, 돈이 들고 나가는 것을 투명하게 하지 않으면은 늘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계속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사리 사용 문제, 그 다음에 공사 구분 문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청렴함으로 가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공사 구분이 안 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손수건은 20년 가까이 재상으로 있으면서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냐, 그러면요.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가족들이 끼니를 걱정할 만큼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세상을 떠났어요. 나중에 초나라 장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가족들의 생계를 보살펴 주긴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손수고 하면은 중국 역사상 최초의 청백리로 남아 있습니다. 결국은 한 개인이 갖추고 있는 인덕하고도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은 그 자산을 어디에다 투자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가치에 투자하라.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누구 얘기냐 그러면 공자님 수제자 가운데 자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 자공은 공자님 제자 가운데서도 사학가였습니다. 자공이 한번 다른 나라를 방문하면 그 나라 임금이 나와가지고 맞이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정도로 대단한 사학가였어요. 그래서 공자님의 많은 제자들 가운데 진짜 수제자가 누구냐? 자공입니다. 여러분들이 논어를 읽어보시게 되면은 제일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 자공이에요. 공자님한테는 자공은 자식과 같았어요. 공자님이 세상을 떠날 무렵에 눈을 못 감으셔요. 누구를 기다리냐? 자공을 기다렸어요. 자공이 사업차 외지에 나갔다가 스승을 찾아오니까 사야. 자공의 이름이 사입니다. 사야, 왜 이렇게 늦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기고 7일 뒤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공자님의 마지막 임종을 지킨 제자도 자공입니다. 그리고 공자가 세상을 떠나자 다른 제자들은 모두 3년상을 지냈는데 자공은 6년상을 지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마천사학의 화식열전에 보면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공자가 천하의 명성을 떨칠 수 있었던 것은 자공이 앞뒤에서 모셨기 때문 아니겠는가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공자가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자기 자신의 꿈과 이상을, 정치적 이상을 펼쳐보려고 애를 쓰다가 실패했죠. 그 많은 나라를 다닐 때 숙식 제공이나 교통편은 누가 제공하냐? 자공이 제공했습니다. 자공이 사학가였으니까. 그러니까 공자님이 사야, 내가 오늘은 위나라를 가고 싶다. 그러면 자공이 수레 대령하고 위나라 군주하고 사람을 넣어가지고 우리 스승님이 가시니까 한번 만나 주시죠, 라고 다 모든 자리를 주선한 사람이 바로 자공입니다. 스승의 위대한 인품과 학식과 사상과 철학을 너무너무 존경했던 제자였습니다, 자공은. 자공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 스승은 만길이나 되는 담장이라서 절대로 안을 들여다볼 수 없을 만큼 깊이 있고, 그죠, 고상한 학식을 갖춘 분이다라고 존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자님 고향에 가면요, 산동성 곡부에 가면은 곡부의 성 담장에 딱 박혀 있는 글자가 만인궁장이라고 하는 글자가 박혀 있어요. 만길이나 되는 궁궐의 담장이다라는 뜻인데, 결국 공자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그렇게 공자를 존경했습니다. 즉, 학문과, 그 다음에 위대한 사상가이자 철학가였던 스승을 후원했던 후원가로서 메세나 정신에 충실했던 자공의 모습. 중국의 화교 상인들 화상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화상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자공은. 사마천사기는 리더의 사회적 책임감에 관해서 많은 명언 명구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사마천은.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도 할 겸, 또 여러분들 공부도 하실 겸, 사마천 사기에 나오는 리더의 사회적 책임감에 관한 명언 명구들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인금과 순임금은 임금 자리를 자식한테 물려주지 않습니다. 유능한 인재한테 물려줍니다. 요인금은 순임금한테 물려주고요. 순임금은 황하의 물길을 다스리는 치수 사업에 성공했던 우라고 하는 사람한테 임금 자리를 양보합니다. 선양입니다. 요인금이 순임금한테 임금 자리를 물려주려고 하니까 요인금의 아들인 단주와 그 측근들이 불만을 터뜨립니다.
그랬더니 요인금이 뭐

0: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한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천하가 절대로 손해볼 수 없다라고 한 아주 유명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리더십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러면 부귀하면서 뻐기거나 멋대로 굴지 않았고 게으르지 않았다. 위임금은요, 지나가다가 묶여서, 오랍줄에 묶여서 끌려가는 백성을 보고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백성이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 나 한 사람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남겼고요. 역대 공직자들의 기록인 골계열전과 순리열전에서는 직분에 충실하고 순리에 따르는 공직자들을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 순리열전에서 정자산회라고 하는 정치가 입을 통해서 사마천은 나는 배운 다음 벼슬한다 소리는 들어봤어도 벼슬한 다음 배운다 얘기는 듣지 못했다. 즉 사람이 된 다음에 벼슬을 해야지 벼슬한 다음에 사람 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해서 리더가 갖춰야 될 기본 대목으로서 인간, 인덕 이런 부분을 강조를 했고요. 그러면서 정자산은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참으로 나라의 이익이 된다면 생사를 함께할 것이다 라는 말로 공직자의 고귀한 정신을 나타내기도 했고요. 전국시대 때 유명한 명장인 옥이라는 사람은요, 병사들 가운데에서 최하, 가장 식사량이 적은 병사들하고 같은 양의 밥을 먹었다고 합니다. 대단한 리더죠. 춘추시대 때 유명한 정치가이자 군사가였던 법려라는 사람은요, 말년에 사업가로 변신을 해서 세번 천금을, 억만금을 모아가지고 세번다 사회에다가 환원을 했습니다. 이게 삼치삼산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사마천 화식열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유하면 즐겨 덕을 행한다. 가난하다고 아첨하지 않고 부유하다고 교만하지 않다. 남의 비밀을 들추어내서 스스로 정직하다고 하는 자를 미워한다. 남의 생각을 훔쳐 자기 지혜로 삼는 자를 미워한다. 누가 그랬냐? 자공이 그랬습니다. 자공이 왜 존경받는 공자의 수제자냐 그러면 바로 저런 것들입니다. 특히 여러분들 남의 생각을 훔쳐 자기 지혜로 삼는 자를 미워한다는 얘기는 2500년 전에 자공이 지적 소유권을 확실하게 인식했던 사람입니다. 그죠? 남의 생각을 훔쳐가지고 자기 걸로 삼지 않는다라는 거죠. 대단한 인물이었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과적으로 저는 사마천이 이런 사기를 남기게 된 까닭은 사마천 자신이 사회에 대한 강렬한 책임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사마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습니다. 하지만 어떤 죽음은 태산보다 무겁고 어떤 죽음은 새털보다 가볍습니다. 죽음을 사용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생사관으로서 태산보다도 무거운 삶을 선택하라 라고 우리한테 아주 나지막하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리더로서 갖춰야 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어떤 죽음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들 고민하는 리더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내일을 여는 인문학 역사편 사마천 사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경영의 지혜라든지 경영과 관계되어 있는 인재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모쪼록 여러분들 역사 공부를 통해서 깊이 있는 통찰력을 얻어가시기를 바라면서 강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1: 자신을 알아주는 절친한 벗이 떠나자 거문고의 줄을 끊어버린 배가. 사마천은 이렇게 차원 높은 인간관계가 나라를 강건하게 만든다 생각했다. 더불어 참된 리더라면 사회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회에 공헌하는 메세나 정신을 높이 샀으며 개인의 사사로운 일보다 백성과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자세를 강조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리더가 되기 전 인간다운 인간이 되길 바랐다. 가진 것이 많다고 교만하지 않으며 나누어 줄수 있고 남의 약점을 무기로 삼지 않는 인간다운 리더의 모습. 우리도 몸을 바르게 하고 자신에게 정직하며 덕을 행하는 인간이 되도록 노력한다면 사마천이 바란 이상적인 리더의 모습은 물론 시대가 원하는 인재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큰일 났어, 누나.
1: 왜? 배고파?
0: 아니, 그게 아니고 내 친구 찐 있잖아. 찐이 병원에 갔다 왔대.
1: 뭐? 어디 아프대?
0: 몸에 나비 들어갔대. 근데 누나, 나비 뭐야?
1: 아휴, 나비는 철이나 금 같은 물질이야.
0: 나비 몸에 들어가면 아파?
1: 그럼, 너 마왕이 데려간 소년 이야기 기억 안 나?
0: 아, 그 소년!
1: 아!
0: 기억 안 나! 아이고.